0: 고객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공주래빗 디럭스 하우스. 우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공주래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여운 보짝 공주래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1: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할 글을
0: 클릭. 같은 글자 찾기.
1: 마우스로 코딩을
0: 클릭. 코딩으로 분수를 만든다.
1: 로로가
0: 컴퓨터
1: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2: 미미월드. 빠르게 달리는 풋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0: 무서워? 무서워.
6: 오늘은 으스스한 냠냠시티.

0: 레스토랑 문 닫을 준비하라니까. 불 끄고 뭐하고 있어?
1: 이근
0: 어서 마무리해.
2: 어서 마무리해. 탄탄 뭐하는 거야?
3: 이건 악령 들린 핸드폰이야.
2: 으이그 이건 그냥 영상이잖아.
3: 악령 들렸다니까.
2: 탄탄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아. 으악 히어로 옆에다.
4: 슈퍼잭 지금 도시에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2: 응? 냠냠시티 공원이잖아. 탄탄 어서 출동하자.
4: 공원 근처에 악당이 있다는 정보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2: 네?

0: 원했어.
1: 자, 내게라도! 너무 귀엽다.
0: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귀엽다는 말이야. 이곳에 레시피스톤이 있단 말이지. 레시피스톤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몬스터가 되면 오싸고싸 대회에서 100번 넘게 우승할 거다.

0: 여기에 레시 피스톤이.
1: 가보자.
0: 공원이 좀 이상한데.
2: 뭔가 무서워.
0: 슈퍼히어로는 무서워하지 않아.
2: 아우 깜짝이야. 슈퍼잭? 슈퍼잭 정신 차려. 슈퍼잭, 너 기절했었어?
0: 아니야, 난 슈퍼히어로야. 이런 거에 기절했을 리가 없어.
2: 아닌데, 분명히 정신을 잃었는데.
0: 그럴 리 없어. 난 겁먹지 않아. 봐봐.
2: 오호. 와! 와!
0: 좋아 좋아, 이제 방해꾼들은 다 쫓아냈으니 편안하게 레시 피스톤을 찾아볼까?
3: 아 무섭다!
0: 뭐지?
2: 안 무서워!
0: 쟤들은 뭐야?
3: 찾았다!
0: 레시 피스톤! 꾼들이 아직 남아 있었냐?
1: 어? 저게 뭐지?
4: 이 공원의 상징가라.
2: 어? 어? 지금 먹구름이 말했어.
4: 그 돌을 놓고 어서 살아져라.
0: 탄탄, 이거 봐, 어? 엄청 푹신해.
2: 진짜네.
4: 싫어하는 말을 이번엔 진짜 무서울 거다.

0: 있지?
1: 그런 것 같아.
0: 휴, 겨우 따돌렸네.
1: 슈퍼잼, 이거 봐. 이 소파 너무 폭신한다.

0: 내 손에 들어왔구나. 레시피 스톤. 잘했다 소파.
1: 저건 우리 레시피 스톤인데.
0: 어떠냐? 내 오싹오싹 장치들이.
2: 아,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픔만 나온다.
3: 그래, 하나도 안 무서워.
0: 아직 덜 무서운 모양이네. 그럼 더 많이 무섭게 해줄게.
2: 아니다, 괜찮아. 조금 무섭긴 했다, 그치?
0: 내 오싹오싹 장치에 최고 파워를 보여주마.
2: 있는데?
3: 어? 새로운 폭죽인가 봐.
2: 저 불꽃들이 점점 커지는데.
0: 내 오싹오싹 장치를 무시할 대가다.
2: 우리 더 커졌어. 조금 더 빨리 달려.

여기서 오른쪽으로 달려봐. 빨리빨리. 야, 덜컹거리잖아. 조심히 달려.

0: 당신이 왜 이쪽으로 보여? 조금 이거밖에보잖아. 빨리 멈춰봐. 그리고 난 멈추고 싶은 줄 알아? 너희 때문에 조종기가 고장났잖아. 너희들 슈퍼히어로잖아. 어떻게 좀 해?
1: 어? 레시피 스톤.
0: 뭐? 왜? 이거 된 거야.
1: 레시피 스톤을 우리한테 넘겨. 그래야 해결할 수 있어.
0: 안 돼. 이걸로 오싹오싹 대회에서 우승할 거야.
2: 그게 없으면 오싹오싹 대회고 뭐.

0: 레벨업!
1: 이제 뭐해?
0: 약점을 찾아! 아하! 슈퍼잭 방법을 찾았어! 응?

0: 슈퍼젯 준비됐지?
1: 어?
0: 아직 준비가 안 됐지?
2: 대단해 슈퍼젯! 성공이야!
0: 휴! 다 치웠다. 그래도 공원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3: 공원을 이렇게 만든 녀석은 어디 간 거야?
4: 저거 보자! 저거 보자! 저거 보자!
0: 아기 괴수 대소동!
5: 여기는 구구족의 커다란 채소 농장.
3: 네? 호박이 몽땅 없어졌다고요?
6: 구구 구구구구구구.
0: 다른 농작물도 몽땅 사라졌어. 야는데?

있어! 라고 하셔. 이상한 녀석들?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걱정 마!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그릴 수 있어! 라고 했어. 정말?

0: 이게 뭐야? 엄청 모그랐잖아!
1: 사인해 줄까?
0: 잠깐. 근데 넌 어떻게 다 알아듣는 거야?
1: 얌튜브에서 보고 배웠어.
0: 뭐야? 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2: 잭, 농장에 도둑이 들었나 봐. 슈퍼잭이 출동할 때야.

0: 베베!
1: 안 돼, 안 돼! 잠깐만! 배고 박사님, 배부르면 얌전할 거라면서요! 지금 이게 얌전한 거예요!
2: 이 괴수 베베과의 분명 조종 방법이 있을 텐데. 어디 있지?
3: 찾았다!
2: 괴수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 무서운 괴수를 길들여 조종하면 난 천하무적이다! 지금은 비록 아기 괴수지만 나중에 뭐 거대한 괴수가 될 테니까. 그러려면 우선 아기 괴수야!
3: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2: 이제 내 마음대로 괴수를 조종할 수 있다.
3: 박사님 만세!
4: 빙글빙글 돈다.
5: 저게 뭐야?
6: 틀림없어. 구구정 농장의 채소야.
7: 도둑들이 흘린 흔적이야 싶어지.
5: 이걸 따라가자.
2: 휴, 겨우 재웠네. 절대 부서지지 않는 초강력 딸랑이가 필요해. 일단 연구실로 돌아가자.
8: 어? 박사님, 여기에 이렇게 놔두고 가도 돼요?
2: 걱정 마. 딸랑이가 없으면 아기 괴수를 쉽게 다루지 못하니까. 그리고 괴수를 화나게 하면 잡아먹힐걸?

0: 여기 봐, 슈퍼지. 어? 도둑 맞은 호박이야.
1: 그런데 도둑들은 어디 있지?
2: 어디 있지? 어? 이게 뭐지? 어? 삐.
3: 아기 괴수들은 둥글게 생긴 것들을 좋아한다.
1: 아, 알았다. 얘는 아기 괴수야. 혹시 그 책에 지금 이걸 멈출 방법은 안 쓰여 있어?
3: 없어.
1: 그만해.
3: 빅빅은 슈퍼지에게 좋은가 봐.
1: 그래, 고맙네. 근데 얘 이름이 빅빅이야?
3: 나도 몰라. 그냥 계속 빅빅, 빅빅 하잖아. 빅빅.
1: 그래, 빅빅. 이거 좀 그만 놔줄래?
3: 빅빅.
4: 어? 슈퍼지? 어? 근처에서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잡히고 있어요.
1: 어디요?
4: 신호를 보면 커다란 바위 밑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1: 커다란 바위? 이 바위가 확실해. 어서 들어보자.
3: 들어보자.
1: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3: 나도. 삐삐.
1: 힘이
3: 장사네.
5: 이번엔 절대 부서지지 않아. 아기 괴수야, 일어나야지. 응?
6: 없는데요?
5: 글쎄, 어디 간 거야?

0: 거지? 왜 우리 아기 괴수랑 같이 있는 거야? 또 내 계획을 방해하려고. 안 돼!
1: 레오 박사?
0: 슈퍼잭, 우리 아기 괴수랑 뭐 하는 거야?
1: 우리 아기 괴수?
0: 그래, 나랑 세계를 정복할 비장의 카드. 내가 걔 길들이려고 구구종 동작물까지 다 훔쳐서 먹이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1: 에? 채소 도둑이 너희들이었어?
0: 삑삑. 아기 괴수, 당장 이리 와. 나랑 함께 세계를 정복하자.

0: 빅빅한테는 이리 와라고 하지 말아야지.
1: 빅빅! 어? 빅빅!
0: 아, 슈퍼잭 저기 봐! 빅빅이 아기 달랑이 때문에 신났어! 진짜 신났네! 근데 어디 가는 거야, 빅빅? 빅빅!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여기 엄지지야! 빅빅! 빅빅! 이쪽으로 가면 안 돼!
2: 진정해! 진정해!
0: 막을 수가 없어.
3: 빅빅은 너무 힘이 세.
4: 슈퍼잭! 어? 아까 찾은 레시피 스톤이 있잖아.

0: 염증 레벨업! 빅빅!
1: 나랑 공놀이 하자!
0: 빅빅? 슈퍼잭 준비됐어?
1: 응! 맡겨둬! 난 히어로라고!
0: 그럼 부탁할게 슈퍼잭!
1: 빅빅을 멈출 방법은 이것뿐이야!
0: 빅빅!
1: 잘한다 빅빅! 또 해봐!
0: 빅빅!

멈추질 않아. 으흐!

드디어 큰 호박파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염염요리사님의 대왕 호박파이를 공개합니다! 짜잔!

0: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제나의 아이돌 오디션.
4: 빨리 좀 움직여! 퀀텀 다이노를 잡아오라고 의뢰인이 재촉을 하고 있다고!
5: 아, 거의 다 됐어요. 시작해볼라! 짜잔! 멋있죠, 대장? 이 심벌즈에서 초강력 음파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응?
4: 이 여자의 다이노스터잖아. 너 다이노스터 팬이었어?
5: 그럴리가요. 그냥 조사차 본 거죠.
6: 만만해 보이는데요? 이 녀석 퀀텀 다이노를 가로채보죠.
5: 아니, 너무하잖아.
4: 좋은 생각이군.
7: 드립니다. 제 1회 다이노돌 오디션 최종 후보로 선정되셨습니다. 와!
8: 무슨 일이야?
7: 오빠, 이것 좀 봐. 오디션에 와달래. 내가 최종 후보가 됐대.
8: 최종 후보? 네가? 너 제정신이야? 사기가 분명해. 절대 가지 마.
7: 사기 아니거든. 당장 공연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8: 헛꿈 꾸지 말고 다이노스터 임무에나 집중해. 설마 너도 루시오한테 지고 싶은 거야?
7: 그런 걱정은 오빠나 하는 게 좋을걸? 지난번 배틀에서도 겨우 비겼잖아?
8: 말 다 했어?
7: 그래, 완전 다 했어. 퀀텀 다이노 파워!
9: 다이노 슈트 변신!

0: 테라 스카이폴!
1: 파라 스트라이크!
0: 프테라 윙! 발사!
2: 얘들은 아침부터 또 시작이네.
3: 내 말 좀 들어봐, 루시오. 제이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했더니 축하는커녕 헛꿈 꾸지 말라는 거야. 분명 사기일 거래.
2: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우와, 정말 대단하다.
3: 역시 넌 축하해줄 줄 알았어. 놀랄 준비나 해두라고. 내 노래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테니까.
2: 우와, 꼭 들어보고 싶어. 오디션 같이 가도 되지? 내가 응원해줄게. 제나, 제나.
3: 이럴 때가 아니지. 연습해야겠다. 슈퍼 아이돌 포즈.
2: 와, 춤을 정말 잘 추네. 어?
4: 아, 루쇼.
2: 제이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4: 괜히 나서서 제나 부추기지 마.
2: 제나한테 다 들었어. 동생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4: 다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 말 무시했다간 후회할걸?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는 쌍둥이잖아. 친하게 좀 지내.
4: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2: 대체 무슨 소리지? 여기가 그 오디션장이야?
3: 맞아! 어서 들어가자! 우와!
2: 생각보다 너무 썰렁한데? 오디션장은 보통 이것보다 규모가 크지 않나?
5: 이번 오디션은 제나 양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니까요.
3: 저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요?
5: 제나 양의 멋진 춤 영상은 잘 봤어요. 귀여운 퀀텀 다이노와 공연하는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3: 네, 물론이죠. 하라, 나랑 같이 춤추자. 준비됐어?
6: 남합니다.
5: 잘 됐군요. 그럼 시작하죠. 무대 앞으로 오세요.
3: 좋아요.
2: 제나, 어? 할 수 있어?
3: 아, 맞다. 여기 내가 만든 거야. 흔들면서 응원해줘.
2: 알았어.
3: 안녕하세요. 전 쌀싸우리오 중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다이노스터 제나예요. 작사, 작곡은 모두 제가 직접 했어요. 노래 제목은 슈퍼 아이돌 제나.
2: 우와!
7: 보나마나 합격이야!
3: 퀀텀 미라클, 이제 과거는 잊어! 하늘을 날아!
2: 어? 제이민이 후회할 거라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어?
3: 시작이야! 날 지켜봐! 내 이름은 제나! 나나나나나! 아이돌 스타! 나나나나나!
5: 당장 작전을 실행한다!
3: 그날 나를 빛내줘. 멀티버스 나를 부르는 와!
5: 밟아!
2: 제나!
3: 제나! 하라! 하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2: 내가 따라잡을게! 다이노 슛! 변신! 바라를 돌려줘!
5: 호간! 떨어뜨려!
2: 꽉 잡아요! 신나게 달릴 테니까!

0: 아, 대장, 따라잡혔어요.
1: 대처 펀치! 아주 잘했어, 파라.
0: 대장, 다 틀렸어요. 퀀텀 다이노가 도망쳤어요. 이제 어쩌죠?
2: 아직 안 끝났어.

0: 이런 상황이 안 좋아. 봐라, 어서 쟤네한테 돌아가.
1: 조심해.
0: 렛츠키. 좋아, 한 번 더.
1: 최고로 끔찍한 연주를 들려주마.
0: 이게 뭐지?
1: 좋았어. 바로 이거야. 슈퍼 아이돌 제나 등장.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파라파라 스트라이크! 제법 빠른데? 해보자고! 음파 출력 최대치로 공격! 좋아! 내 노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감히 파라를 납치해! 파라 크레셴도! 정말 사기일 줄이야. 제이민 말이 맞았어.
0: 그래도 파라를 무사히 구했잖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노래 덕분에 살았어.
1: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내 노래를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이야.
0: 맞아. 멀티버스 어딘가에서는 네 노래를 인정해 줄 거야.
1: 당연하지. 난 반드시 최강 다이노스터 아이돌이 될 거고 내 노래로 온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0: 응원할게, 제나.
1: 감사의 뜻으로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게.
0: 잠깐만, 제나, 그건...
1: 빛나는 퀀텀 미르 라이도 노래로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0: 그만, 제발, 그만해! 전설의 다이노스터!
2: 여기 있어요.
1: 고맙습니다.
3: 천천히 먹어.
0: 그만두지 못해!
1: 고마워요, 다이노스터.
0: 천만에! 한 번 더! 이런...
4: 잠깐만! 타임!
5: 죽여! 부스테라 썬더 포켓!

0: 보획 완료.
1: 뭐야? 지민?
0: 요, 진정해.
1: 치사하게. 나 혼자서도 잡을 수 있었어.
0: 나한테 불평할 시간에 훈련이나 더 하지 그래? 아!
1: 내가 좀 느렸나?
2: 루시오, 이러다 지각하겠어.
1: 뭐? 안 돼!
3: 오늘은 산사우리오와 공룡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죠. 공룡들이 나타난 건 10년 전부터로.
1: 응? 죄송합니다.
3: 루시오, 그 슈트 하루 종일 입고 있을 거니?
1: 어? 공룡을 구조하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3: 자, 그만 집중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이노스터에게도 중요한 거니까. 3년 전 터널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로 인해 도시가 크게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죠. 산사우리오는 대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최강이라 불리던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자신의 모든 퀀텀 에너지를 쏟아부어 터널을 봉인했죠. 위험을 무릅쓴 선택이었어요. 터널은 전설의 다이노스터와 함께 사라졌고 위기는 막을 내렸답니다.
1: 그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누구였나요?
3: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죠. 하지만 그 영웅의 퀀텀 다이노는 알아요. 그건 바로
4: 메가랩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닮은 공룡으로 랩터처럼 아주 빠르죠.
3: 역시 훌륭하구나, 에단.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도시를 어떻게 복구했는지 알아볼까요?
5: 에단도 다이노스터에 관심이 있었구나. 전설의 다이노스터라.
3: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6: 안녕하세요.
7: 감사합니다.
8: 루시오, 우리 노래 부르러 안 갈래? 저번에 내가...
1: 다음에 가자, 제나. 이건! 잠깐만!
4: 어? 루시오, 무슨 일이야?
1: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설의 다이노스터에 관해 좀 더 알려줄래? 네가 잘 아는 것 같아서.
4: 좋아, 원한다면. 날 따라와.
1: 정말? 신난다!
4: 우리 집이야.
1: 우와. 집 진짜 좋다.
4: 부모님은 출장 중이시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1: 역시 넌 엄청난 모범생이었구나. 상도 이렇게 많이 받고.
4: 별거 아니야.
1: 혹시 이 사람이 전설의 다이노스터야?
4: 맞아, 그 사람이야.
1: 잠깐, 설마 네가 전설의 다이노스터야?
4: 아, 그건 아니고 우리 형이 전설의 다이노스터였어.
1: 뭐? 네 형이라고?
4: 사실은 네가 배트라는 걸 보면 형이 떠올라. 형의 다이노도 랩터 타입이었고 엄청 빨랐거든. 너처럼.
1: 뭐, 내가 좀 빠르긴 하지. 미안, 가봐야겠다.
4: 그래, 어서 가.
1: 다음에 더 얘기해줘.
4: 알았어. 나야, 물건은?
0: 좋아, 다음은 뭐지? 윈치! 부트라 스카이폴!

0: 이건 봐!
1: 지금! 나한테 맡겨! 이대로 못 가지? 랩터 스파이크!
0: 방해만 된다니까.
1: 내 실력 봤지?
0: 넌 그냥 거기서 구경이나 해.

0: 울트라 썬더 포켓! 하! 야, 이걸로도 안 된다고?
1: 지민! 레벨터 드라이브! 야!
0: 말도 안 돼. 저 스킬은... 내가 끝내주지! 프로스트 제타윙 출격!

0: 지금이야! 잡아! 소라는 이제 그게 차! 푸테라! 썬더 브레이크!
1: 와, 대단해! 역시 제이민이야!

0: 5획 완료. 생각보다 끈질긴 녀석이었어.
1: 잠깐! 제이민! 내 경험치는 어쩌고?
0: 너 그 스킬은 어떻게 쓴 거야?
2: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스킬을 쓰는 사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봤지.
0: 그럴 리가 없어.
1: 아, 뭐야? 내 경험치는 하나도 안 남겨둔 거야? 제이민!
3: 뭐야? 조심해, 성냥! 퀀텀 다이노일지도 모른다고.
4: 그래, 어떻게 됐지? 쓸만한 걸 가져왔나?
3: 새로운 녀석을 잽싸게 잡아왔죠. 이 녀석은 마이아 사우라예요.
4: 퀀텀 마크가 없잖아.

0: 이건 퀀텀 다이노가 아니라고.
1: 죄송합니다.
0: 받은 돈을 전부 토해내고 싶지 않다면 다음에는 진짜를 잡아오는 게 좋을 거야.
1: 알겠습니다.

0: 그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2번 신나고 재미나라. 와!

0: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도미 씨, 이상한 얼굴 하고 계세요. 휴.
1: 이건 덴마크의 상징 인어공주 동상.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

그래도 평소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보기 좋네. 이번 랜디오는 아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야. 이번에도 힘내서 대처... 어라? 옆에 사람은 누구야?

이런 상황이면 주인공이 첫눈에 반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덴마크 엘렌디온 코랄! 어머, 팬인가요? 어디에다가 사인해드릴까요? 팬일 리가 없잖아! 코랄, 아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아, 이거 말씀이시군요. 저의 작품 구상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답니다. 저와 게임을 해주신다면 돌려드리도록 하죠. 설마 그 게임이라면... 네,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난감하군. 이번 게임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코랄의 호감을 얻어서 마음을 열게 해야 해.

0: 이번 게임 불안한데.
1: 식사도 마쳤으니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소믹 씨는 어디 가고 싶어요?

소민 씨는 좀 엉뚱한 것 같아요. 좋아, 호감도가 올라갔어. 올바른 선택지를 고르면 호감도가 오른다고. 이곳은 티볼리 놀이공원. 세계 최초의 도시형 놀이공원이지. 원래는 왕가의 정원이었다고 해. 좋아, 이곳에서 코랄의 호감도를 팍팍 올리는 거야. 준비됐지?

진짜 재밌네요. 저희 랜디온들은 인간의 감정을 알고 싶어해요. 저는 사랑이나 설렘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그래도 상대가 소믹 씨 같은 재미있는 분이라서 다행이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동료분들의 지시인가요? 호감도를 올려야 하니까? 저는... 어?

어째서 저를 구해주셨던 건가요? 그것도 지시? 그럼 대체 왜? 사과하고 싶으셨다고요? 오늘 즐거웠다는 것만큼은 진심이었던 건가요? 사랑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도 소맥 씨랑 같이 있으면 즐겁다는 기분이 들어요.

0: 이어서 소맥커피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놀이터에서 놀아요.
3: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2: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3: 멋있겠는데?
2: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3: 거기서!
2: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3: 안 돼, 토끼야!
2: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이번 여행지는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물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베네치아.

0: 고대 로마의 투기장이었던 콜로세움. 저 안에서 랜디온 반응이 나오고 있어.
1: 이곳이 짐의 자리인가?
0: 네로디우스! 엄마를 돌려줘!
1: 얼마 전 짐에게 보내진 이 검투사를 말하는 건가? 꽤 쓸만하더군. 이 검투사를 돌려받고 싶다면 짐을 한번 즐겁게 해보거라!

0: 나라에 투기장이 온 것을 환영한다 이방인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싸워서 쟁취하라!
1: 맞습니다! 이번엔 집행!

0: 마마미야, 오합지졸인 줄 알았더니 제법이구나. 흥미롭군. 하지만 이 녀석이 등장해도 버틸 수 있을까?
1: 안돼!

오지마! 나는 황제다! 제발 살려줘! 엄마 미워!

0: 그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이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금방은 아니고 40시간 넘게 기다려. 이름을 정리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3번 해야 돼.
1: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솔직히는 좀 걱정은 돼요.
0: 좀 빨리 걸어봐요.
3: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0: 가고 있어요?
1: 지금은 독일 상공을 지나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갈 거예요.
0: 지금까지 몇 시간 탔어요? 비행기?
1: 다 합하면 한 12시간 반 정도 타요.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0: 네. 여기가 이제 진짜 네덜란드 분위기야.
2: 할머니 할아버지 안 피곤하시죠?
1: 네, 피곤하죠.
0: 아, 조금은 피곤한데 그래도 신나요. 애들 보러 가는.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피곤한가 보네.
1: 난 안 피곤해요. 환승은 왼쪽으로 가라고 써졌어요.
0: 저쪽으로 갈까? 여기가 쉬는 데인가 봐요. 경유하려면 쉬어야 되는데, 아, 우리 시간이 7시간이나 여기서 7시간 동안 뭘 해야 되지? 여기 7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1: 아니요. 당신 아이쇼핑 좋아하니까 저 열심히 가서 쇼핑하고 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음료수 하나 한 잔 사갖고 오시고. 나는 여기서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보고 있을게요.
0: 나 혼자 가다가 길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1: 아까 오면서 오니까 커피 좀 봤는데 여기인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아메리카노 믿음. 네, 아메리카 핫.
0: 예?
1: 예. 여 공항에서 음료수 사면서 팁 줘보기는 처음이네.
0: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1: 내기지 말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공항 밖에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요.
0: 누가 뭐라 그러면 이제 아 우리 네덜란드 갔다 왔어. 아 드디어 이제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1: 공항 밖으로 나갑니다.
0: 와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안녕하세요. 오,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아요. 사진 하나 찍어줘, 인증샷.
1: 아, 그래요?
0: 비드 선생님,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네. 하나.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지금 손주 생각이 안 났네. 그러네, 진짜.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여기 나왔다는데. 안녕.
1: 안녕.
0: 안녕, 사라, 마리아. 안녕, 사라, 마리아. 다니엘.
4: 안녕하세요.
0: 우리 멋쟁이 사이, 안녕.
3: 짐이랑 이런 거는 다 잘 보내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0: 너는 지네가 관심 있냐? 엄마,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어?
3: 아니, 엄마, 아빠도 관심 있지, 당연히.
5: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1: 어이구.
6: 조금만요, 조금만요.
0: 열심히 해.
5: 네. 어서 오세요.
7: 선물도 엄청 많아.
3: You understand?
5: 네.
3: 말해줘, 말해줘.
5: I was feeling nervous, happy, but kind of sad because I wasn't able to practice any Korean. You told us to, whatever we do, it has to be Korean. After this, you and Dad are supposed to do this.
8: What should I do?
5: You're supposed to do this. I think it's best if I keep an iPad with me.

0: Again, something in our operation is not running as it should be.
1: 저희 조종석에 문제가 생겨서 기술자 불러서 고쳐야 된대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2: 불러들이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3: 짐 찾고 좀 머리고 다시 오게 하고 언제 그걸 정리소 가서 탁
2: 지금 출발해도 늦겠는데.
4: 때문에 짐을 산파울루에서
2: 찾으셔야 돼요. 산파울루. 지금 시간이 지금 2시가 됐어요. 한국 같으면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3: From the flight deck, the captain this time with some good news.
5: 빨리 걸어가요.
6: 빨리 걷고 있어요. 응?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5: 그럼 어디로 가라고 뭐.
6: 그냥 또 이리 가라고 했잖아. 하나 나왔어요.
5: 응. 여기.
6: 아, 우리 엄청 늦은데 왜 이렇게 꽁적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 타겠네, 그냥.
3: 아. 봐, 여기 상으로 있어 있죠? 자, 상으로 있어. 가는 거. 이제 비. 39.
6: 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가다가 바카스나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여기 한국이 아니라 바카스도 없지. 마지막 비행기 국내에서만 타면 됩니다.
3: 실상 막상 오니까 비행기도 뭐 과속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도 거의 그래도 애정 시간과 맞춰져 가지고 그래요. 그걸 좀 안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유, 그나저나 긴 시간 고생했어요.
6: 그래도 얘들 볼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렁설렁해요.
3: 얘들 만납시다 이제.

0: Are they actually arriving now? They are not.
1: Yeah, I think on time.
0: So they.
1: They were.
0: The thing on Rio de Janeiro.
1: Yeah.
0: The connection.
1: If it's more than 40 hours of trip, you know.
0: Yeah.
1: How tired it is.
2: 아이고, 이제 비행기가 드디어 도착했네. 도착했나 보다.
3: 다가오기 시작하네.
2: 아유, 잠도 안 자고 애들이 나왔나.
3: 꽁소리 나고 있네, 내 뒷댁에.
2: 도착했다, 드디어.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3: 기분 좋아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내가 조금만 이제
2: 너무너무 좋은 거려요.
3: 기다리면
2: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이 커갖고 아가씨 같이 커버렸나 하고 지금.
3: 아, 그래요. 우리 것만 더 놓고 있는 거죠?
2: 진짜 우리 것만 돌고 있어.

0: 아이고, 잘 만났다.
1: 미안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와, 요리 볼래? 밖에 있는 아우. 사람들이 왜 우리를
0: 밖에 있는 사람 나? 기다려 설치. 우리가 몇 시간을 타고 왔는데 밖에 있는 사람 좀 기다려야지. 갈까요?
1: 갑시다.
2: Why I'm nervous?
3: 어서 오세요, right?
2: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2: 왜 안 나와? 나오세요.
3: 아, 네. Yep, yep. 아! 어서 오세요.
2: 아빠!
3: 아빠! 마크, 어서 오세요!
2: 엄마!
4: 얘들아!
2: 얘들아, 자고 있고. 아니, 왜 이렇게 내 긴장이 되지? 나야 뭐 늙었지. 이거, 애들이 그린 거야. 애들이. 이거 봤어요? 이거,
4: 봤어요.
2: 이거 마리아가.
0: 안녕하세요.
4: 마리아가 세웠어. 우와.
2: 이거는.
3: 또. 이거는 스마일.
2: 사위가. 사랑해요. 저처럼 사랑해요.
0: 아니, 애들이 왔어야 되는데 애들이 못 왔구나.
2: 애들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늦어. 지금 새벽 3시잖아. 그러니까.
5: 차야, 조그맣게 없고, 어떻게 다시냐. 작았는데, 어떻게 다시
2: 어떻게 넣어야지, 뭐, 어떻게든.
5: 들어가겠나? 이걸 이렇게 하고.
0: 싼 거 빼고요, 빼고.
5: 이거 좀 하고.
6: 이거는 저희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 예.
5: 여기 봐, 여기 봐.
2: Is it okay to?
4: 아이고, 아이고,
0: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5: 네?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2: 조심히 운전하세요. 아, 그리고 여기요.
7: Should I say if there's a red light in the...
8: Oh, yeah, tell him if we don't stop, they don't
7: no,
8: stop
7: No, they
8: either.
7: wanna go first.
8: Okay. Don't stop.
2: 아, 여기 만약에 빨간불인데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천천히 운전해서 가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혹시라도 그렇게 빨간불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경찰들도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천천히 가십시오.
6: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2: 네, 조심히 오세요.
0: 진짜 브라질 우리가 도착해서 필리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지 아 실감이 안 나네. 아직도 비행기 있는 거
2: 같아요. That's the odd wheel.

0: 4시가 됐다야.
1: 필리핀은 아침에 또 7시에 나가야 되는.
0: 아, 필리핀 피곤하겠다.
2: 많이 짐을 갖고 와야 될까요?
3: 아니요, 두세요, 저기. 아,
0: 진짜 옛날 집이다.
3: 그래도 웰컴입니다. 들어오세요. 아유.
0: 우리 딸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2: 들어오면서 우리 딸내미 집이 뭐니?
0: 사진?
2: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0: 그래서
3: 들어보실래요? 문 열고. 우와! 저 애들이 만든 카페. 이야. 아까 그 사인 어디 갔어? 엄마. 네.
0: 이야, 이렇게 해놨구나. 아유, 이쁜 것들.
3: 이거 할아버지, 다니엘이 이거 할아버지래. 아. 주름 보여, 주름? 네. 주름? 이거 할머니.
2: 나같이 생겼어요, 봐요. 예뻐요? 나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네,
0: 똑같아. 아, 나도 똑같아요? 어?
2: 그러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 잘 기르네. 아이고, 고맙네.
0: 드라마에서 보면 뭐 프로포즈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신혼여행 갔을 때 막 침대 왜 이렇게 쫙 꾸며놓은 그런 거를 봤잖아요. 그건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드라마 찍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그 실제 그 상황이 우리가 잠자는 침대 위에가 그게 펼쳐져 있다는 게 손주들이 많아서 참 좋구나. 와,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아,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3: 계단 조심해. 네, 여기가 아들 될 바야.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아니야, 여기. 사모엘이랑 얘는 항상 같이 자, 이렇게. 사모엘이랑 다니엘 여기서
0: 그건 아무래도 첫째 사라져 첫 손주잖아
2: 첫 손주 첫 기쁨이냐 네. 첫사랑이라고 하면 네.
0: 얘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컸어요
2: 같이 소풍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0: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놀래요 하면 놀아줘야죠.
3: 이제 좀 들어와서 쉬세요.
2: 네, 그래. 오늘 수고했다.
3: 네, 아빠도 푹 쉬세요.

0: 노션 조건 줘봐요.
1: 노션?
0: 네, 노션을 줘야지. 머리 엉터져.
1: 노션을 머리에다 발라?
0: 그래도 뭐.
1: 괜찮은데 뭐.
2: 엄마, 아빠 일어나셨어요. 자, 커피라도 한잔 드실래요?
1: 지아, 우리 따끈하고 맛있는 커피. 아유,
2: 브라질 커피.
1: 몇 년 만에 내린 커피 한번 먹어보자.
0: 그리고 나는 그 냉커피 주세요.
2: 아, 주세요.

0: 아유, 이렇게 많이 커버렸어. 아유, 할머니 알겠어? 응?
1: 네, 좋아.
0: 하나! 아이고, 어떡해. 우리 산 안 할 시간에 버렸어.
2: 이야. 아이고, 할아버지 분들 이렇게 다
0: 돌아오니까, 아유.
3: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아이고, 그래.
0: 이제 사랑 엄마를 내려다봐야 되겠네.
1: 내 옷 다 입어요.
0: 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1: 안 자른데. 우와. 아니야, 사모님. 엄마가 아니야, 절대.
0: 안녕하세요.
4: 수고하셨어요.
0: 미안한 얘기가.
2: 우리 막내. 어이구.
4: 잠깐만요. 술 씻었어요. 어색해요. 돈 욕해요.
1: 마리아!
4: What?
1: 헐. 리. 마리아! 방금 씻었어요!
2: 그래. 아이고, 마리아, 많이 컸네.
1: 이제 많이 컸지.
0: 할아버지 짜증나는
1: 얼마 할아버지
5: When did you guys, when did they arrive?
1: 언제 왔어요?
2: 너희들 자고 있을 때 왔어.
5: 6 a.m.
1: 3.
5: Oh.
1: 3.
5: I was close.
1: 3.
0: 할머니 선물 사왔어.
1: 자, 이거부터.
5: 예!
2: 자, 또.
5: Wait, how many did they get?
1: We're gonna be billionaires. 너무 많다야, 가사 안 했어.
5: We're gonna be billionaires.
1: That's not like all of us is ours, is it? Is there? Or is each of them?
5: No.
1: I'm
0: out of you. 여기
1: 열어봐. 내려와서 열어봐. 아니, 열어봐.
0: 사람 이거 하고.
1: Open it.
2: 나오네.
1: 어제야.
5: 이모가
4: 김. What is this actually? Is that a pet?
1: 마리아.
4: 마리아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하라고. Go. I head
0: downstairs
4: to eat some breakfast, eat and make.
0: 계란후라이 하라고.
4: 아, 감사합니다.
1: 낮에
2: 하나
1: 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2: 나
1: 이거 뭐지
4: 내가
1: 이거
4: 해
1: 나봐
2: 우와 뭐
0: 우리 나한테 나봐
1: 네
0: 야
5: 라이스 쿠커
1: 밥솥
5: what is
1: 한국 밥솥을 여기서 살려고 보니까 한 세네 배 이렇게 값이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 들고 오실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게 얼마 만이야 밥솥.
0: 1년에 엄마 아빠한테. 아,
1: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해야지 참을.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유 대로 아주 잘했어.
1: 자 다음 거 now next 맞아. bring it for.
5: We went crazy. Please, I thought that this house was gonna be packed with jajangmyeon. It was gonna fill the whole kitchen.
1: Yeah.
5: When I saw it stop, I was like, okay, we don't need any more Korean food. I guess we already got enough.
1: Oh. Hold on.
5: Oh, you're supposed to break it in half.
0: Yeah, oh, you go.
5: It's Oreo.
0: 이거 다니엘.

0: CD 여기 넣고.
1: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 하나에 다 될까? 여덟 개는 끓여야 될 것 같은데.
3: 여덟 개 하나에 안 될 것 같은데.
2: 여기 안 되지. 두 개는 해야 되겠지. 여기 한 다섯 개, 여기 아니면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이렇게 끓일까요?
3: 니네 그릇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2: 다 뺄까?
3: 짜장면 끓여줄게.
2: 짜장면을 만듭시다.
4: 여기다 먹을 거예요?
2: 짜파게티가 비싸서 한 달에 한 번 먹나 봐, 애들.
3: 한 달에 한 번도 많이 먹는 거지.
5: My mom barely makes any 짜장면 because like so expensive here in Brazil. Come on, you can afford that, can't you? So I don't understand the logic.
2: 애들한테 귀한 음식이야. 특별한 날 먹는.
3: 네 개지? 다섯 개?
2: 여기에 다섯 개.

0: 아우, 많이 끓이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1: 맞아.
0: 그러니까
2: 할머니, how many more minutes?
0: 할머니 얼마나 걸릴까요?
1: 텐미. 아까부터 할머니는 텐미니만 부르지.
0: 텐미니.
2: 아, still?
0: Still? 아직도 텐미니.
1: 아, 아직도.
2: Still?

0: 엄마께 아니니까. 아,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1: 내가 저한테 그럴 거 같아.
0: 아니, 애들이 할 거야.
1: 애들이?
2: 이거 차백지. It's actually kind of hard.
1: 예, 짜장면이 왔습니다.
3: 얘들아, 빨리 와. 짜장면 무거워서.
4: 자, 얘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5: 잘 먹겠습니다.
6: 됐어요.
7: 잘 먹어.
6: 점심은 먹고
7: 왔어.
6: 엄마 계속
7: 계속. 몇 시요? 뭐야, I enjoy it. I enjoy it. That's all I'm going to say.
0: 어머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4: 할머니
0: 맛있어요.
4: 맛있게 먹어.
0: 네.
8: That's the new man of the house.
0: 그렇지.
8: 날 말해 주면
0: 짱짱.
8: So far, guess what? I'm able. 네.

0: 김치가 있으면 좋겠다.
1: 그러게.
0: It'll be nice with the kimchi, right?
2: Yeah. Don't you have kimchi?
0: No, we don't. Have to make.
2: I like kimchi a lot. I like kimchi a lot. Especially newer kimchi. I like it a lot.
3: Yeah. Harmony made it.
2: That's why I like it.
3: Harmony did a great job, right? I think so.
0: Mm. 어머님이 어머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4: 그러면 할머니가 김치 한번 담아 줘 가야 되겠네.
1: 마리아, 김치 맛있어?
5: 아니요.
0: 매워요?
5: 매워요.
6: 매워요. 나 좋아.
7: Yeah, he likes it. He likes it.
0: 사라랑 다니엘은 잘 먹어요.
8: I'm the one that likes it more in here.
4: 오, 그렇구나.
0: 배가 아직도 사람들 만나고 그 얘기해. 듣고 항공사에서 누가 일을 하든지.
9: 그럼
8: 너는
9: 조금 있으면 알바
8: 하고
9: 나가면 생겼다.
8: 맘, is it more?
9: 그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8: Maybe just a little bit.
9: Little bit? 더 주세요.
1: 처음에는 제일 잘 먹네.
5: 이야.
4: 끝까지 먹고 있어.
9: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0: 잘 먹었습니다.
9: 잘 먹었습니다.

0: 누워있는 것도 힘드네. 아이고.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어쨌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좋고 힘들었고.
1: 정말 어때요?
0: 아무래도.
1: 열이 많이 나나?
0: 아무래도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요. 아이고. 아무래도 몸살 감기 같아.
1: 지혜!
2: 엄마!
1: 아빠가 몸살이 왔나 봐. 드디어.
2: 아이고.
1: 약치. 뭐 없어?
2: 몸살약? 몸살약은 없는데?
1: 뭐, 니네는 젊으니까 몸살약도 없나 보다.
2: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1: 혹시 선생님들한테 비상약은 없어요?
2: 혹시 뭐, 감기 몸살약 같은 거. 타이레놀 같은 것도.
3: 저희한테 타이레놀.
2: 타이레놀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0: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네.
2: 몸 보신할 만한 걸 좀 사갖고 와야겠네.
0: 그래. 아이고.
2: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1: 하람이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놔둬야지.
4: 응? I'm your life as well?
2: Yeah.
4: No, are you serious or is it just
2: funny? Serious, it is serious.
4: Okay.
2: Maria! You!
4: For me to do what? It was pure chaos in here. I didn't know how to handle a sick grandparent. I had to control an out of control Daniel.
2: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look at me.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You help the 할아버지. 마리아 갔다 올게. 다녀올게요.
5: 할머니. Sit down, everybody.
2: 이게 we going to make Pablo das Tulias.
5: Let's go there.

0: 마리아, 마리아.
1: 네? I felt excited, but mostly a little bit awkward because my Korean was not good. So I just crammed in some random stuff to learn, and then I just practiced them a little, like for 2 minutes every day or whatever.
0: 마리아.
1: 네?
0: 할아버지가 너무 어깨가 아프고 힘들어.
2: Do you need anything? 필요한 것 있으세요?
0: 그래. 할아버지가 목이 아픈데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져올 수 있어? 보자.
2: I don't know how to make coffee.
0: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물.
1: 물?
0: 물 한 잔 가져와.
1: 알았어요.
3: 할아버지 이거 보면 좋아하셨어. 사진기 바로 꺼내 드셨을 텐데.
4: Should have been driving from the beginning here.
5: 바다다 다음에 시. 저 바다봐.
3: 바다봐.
4: 아, the water is really good.
3: 그리고 물이 안 차갑고 따뜻해.
5: 오, 그래?
3: 엄마, 제 사람들은 저렇게 수상스키 같이.
5: 우와. 와, 브라질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 와, 너무 좋다.
1: 예쁘다.
5: 예쁘다. 필리페 고마워.
4: 네.
5: 여기야?
3: 네네네. 여기다 세워놓고 좀 걸어가야 돼요.
4: So you like this weather?
5: 좋아, 너무 좋아.
6: That is happy.
1: Yeah.
6: This part of the city is old.
7: 저기 엄마, 여기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파란색, 하얀색 들어간 벽돌들. 타일들, 타일.
6: This one is the azulejo.
5: 옛날에 그럼 포르투갈 시대 때 지은 거로구나.
7: 그때부터 있다.
5: 오. 저 아저씨 들고 다니는 거 뭐야? 사진 찍나?
7: 그러신 것 같은데.
6: 네,
7: 그렇지, 엄마. 역시.
5: 이제 다른 문이.
4: Let's be in the shade. Yeah, let's be in the shady part.
7: 더워.
4: Yeah, I mean, it's quite hot there, though. It's very hot. Better like this.
1: 나 아이스크림 주세요, 제발요.
7: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1: 네.
8: 오케이.
7: Me dá, por favor.
8: Na casquinha da tapioca de mandioca, sem leite, sem açúcar.
5: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파는 분 같이 통 자체도 이렇게 네모고 또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그게 이렇게 서로 공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얼음 아이스크림이었지만 여기는 이렇게 퍼서주는 그 아이스크림 말하면 고급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에 비하면.
6: Obrigada.
7: Muito obrigada. Oh,
8: okay. Mais um.
1: 맛있어요, 엄마.
5: 맛있어요.
1: 나? 엄마, você quer um? Delicioso?
5: 그냥 하나 더 살까?
7: 먹어볼래, 엄마도? 엄마는 무슨 맛으로 먹어볼래? 이거? 똑같은
5: 아니, 반반.
7: 아, 반반.
5: 노란 게 훨씬 맛있어.
7: 감사합니다.
5: 오브리가드. 이게 맛있어요?
7: 후이. 맛있어요?
5: 이게 맛있어, 하얀 거.
7: 헬베. 아.
5: 맛있어요.
4: 맛있어요.
7: 이, quanto é?
8: 예, 여기 정도.
7: 픽스랑 우리로 찍어, 계좌 이체하듯이. 이거 찍어서. 우리가.
5: 아, 여기 이제 시장 들어가는 거야? 와, 여기는 또 특별하네.
7: 여기는 이제 기념품들이 많아. 수빈이 기념품도 팔고, 그래서 이런

0: 다방 봤어.
1: 와. So old. It looks so old. It looks like they're from the 1980s.
2: 그래서 여기 이거 봐.
1: All these things look like they're from the 1980s.
2: Do you think it is what? 엄마 이런 옷 좋아하잖아.
3: 와.
4: 할머니 and 바바 have an excess talent of talent of style. You know.
5: They know how to choose clothing. They know how to make combinations. Yeah. Yeah, they do.
6: 한국에 가서 입을 수도 있고 전철 타고 다닐 때 오, 저 사람 저 옷은 어디서 샀지? 그런 옷들을 나는 어디를 가면 즐겨서 사는 편이거든요. 이 옷 입고 싶어.
1: 예쁘다.
6: 필리페, 나 이거 사.
5: 여기?
6: 응. 여기?
5: 여기. 여기요?
6: 내가 입으면 이쁘겠어?
1: 이뻐?
5: 예뻐요. 예뻐요. My gift to you. My gift to you. 이 벤치에서 기뻐고?
6: 이거 말고. 뉴.
5: 뉴 원?
6: 이건 여기 입은 거 말고 뉴.
5: Esse aí você tem um, esse aí tava lá no mostruário, né? Você tem um que é novo? Exactly like this. They only have the one there. But they put it on display today. So it's still new.
1: 아, 오늘 저거 분열한 거래. 오늘 분열한 거라고.
6: 고마워.
1: 고마워. That goes like this. And then like that.
6: 가자.
2: 갑시다.
6: 집에 가서 패션 쇼를 한번 해야 되겠다.
7: But he asked, he wants water.
8: He wants water.
7: Oh, no, you're getting that.
8: No, I'm getting, don't worry.
7: I'm hungry.
8: You're hungry? Well, good. Well, that's sad. I'm gonna go check if there's any food. Mario, when you're gonna go to the store, there's no food left.
7: What?
9: 아이고, 어이구,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Oh, 아유, 목이 너무 아프다.
7: Because they said that they're going out, but 마리아, they didn't say where.
1: 네?
9: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있나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7: 어?
9: 파스 몰라?
7: 아니요.
9: 어, 파스를 모르는구나.
7: 벌써
9: 봐, 이리 가져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봐.
7: 네.

0: 마리아.
1: 네? 지금. I was like, Daniel, Daniel, pay attention. Daniel. I felt like one of those, like, doctors. They have to go, like, rushing through everything, and if they don't rush something, then what's gonna happen, so. How much terror is going on, you know?
0: 마리아, 너무 힘들다, 이거.
1: Found it, found it, found it!
0: 다니엘, 마리아.
2: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3: Oh.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4: 너가 생각을 해볼까?
1: No. 어,
5: 할아버지.
1: No, no, no, no, no.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5: 할아버지.
1: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6: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6: 손이 많이 가는 차례상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17: 명절 오면은 명절상만 200상에서

0: 한 250상.
1: 세심한 손길로 정성을 쏟아 제수 음식에 격을 올리는데요. 한편 추석이 다가올수록 떡과 전쟁을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2: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 만 개 만들지.
1: 송편과 함께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을 부치느라 뜨거운 불판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3: 바쁠 때는 네. 몇천 개 나가요.
1: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4: 이빨을 드러내고 오래렁대기 있어.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탐으로. 그걸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5: 아! 오! 오! 물렸고 어떡해!

0: 시끌시끌했죠.
1: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 많아.
0: 음악은 좀 샤프해. 야, 이거 히트 하겠다.
2: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1: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3: 왜냐하면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4: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5: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9: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울퉁불퉁한 시골길. 올해 18살인 효림이가 혼자선 밖에 못 나오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1: 어우, 시원하다.
2: 지금 꽃나무가 오늘 굉장히 시원하네. 그래서 밖에도 나온 게 좀 좋긴 좋네.
1: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2: 그렇지, 답답하지 않아. 저는 할아버지 돌아가기 전에는 호림이 오토바이로 많이 대죠. 이럴 때 조선도 앞에 딱 해갖고 현달 앞에 딱 그 서가지고 타고 대인 거 알지?
1: 알지. 아, 저
2: 힘들면 조금 쉴까?
1: 내가 가자.
2: 응?
1: 빨리 가자.
2: 빨리 가.
0: 다리를 잃기 전 할아버지는 효림이를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사게 해주고 그럴 때 막 챙겨주고 그럴 때 감사하죠.
3: 효림이한테 할아버지는 네. 어떤 존재야?
1: 그냥 소중한 존재.
3: 왜 그렇게 생각해?
1: 소중한 사람이.
0: 할아버지 생각만 해도 목이 메이나 봅니다.
1: 아버지, 그냥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네. 네.
0: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18 효림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세상에서 할아버지가 제일 소중하다는 18 산골 소녀가 있습니다. 할머니도 엄마도 아닌 할아버지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데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마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산골 소녀 효림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느 산골 마을의 시골집. 할아버지는 일어나셨는데 엄마는 한밤중입니다.
2: 혜정아, 혜정아, 혜정아, 아, 학교 가야 되는데 밥 좀 챙겨줄 수 없나? 아, 좀 일러 챙기죠.
4: 아빠는 불구나 몸이 안 좋아, 좀 아파.
2: 응?
4: 몸이 아파.
2: 몸이 아파?
4: 어, 아빠가 해줘.
2: 내가 챙기죠.
0: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2: 혜정아.
4: 네.
2: 야, 애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 좀 챙겨야 되겠다.
4: 엄마, 비했나 보네.
1: 비했나?
4: 어.
0: 간신히 몸을 일으킨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든 건 정신과 약 때문입니다.
5: 독한 약을 정신과 약 먹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자꾸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쟁반에 가왔다.
1: 쟁반에
5: 가왔다. 쟁반에 이렇게 가져왔다. 밥 다 먹어라.
1: 다 먹, 너무 많은데.
5: 밥, 밥은 너무 소시지 다 먹어, 그럼.
0: 예전엔 효림이 식사를 할아버지가 챙겨주곤 하셨는데요. 한쪽 다리를 잃으신 뒤론 거동이 불편해 못 챙겨주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1: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0: 어려서부터 산골마을에서 자란 효림이. 하루에 버스가 세네 번밖에 안 다니는 동네입니다.
1: 걸어서 한 40분에서

0: 산나무 상추 맛을 다 빼, 상추,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 거다 빼. 그게 모조미라고 다 빼놓고. 저녁부터 밤새도록, 거지 주니 올 때까지 모셨던 것 같아.
1: 조현병이 심해지면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지내야 하는 날들이 많아졌는데요.
0: 병원에 1년 넘게 딱 있었던 적도 있고, 7개월. 보통 1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0: 네. 뭐. 기가 막혀 같은데, 막 물건을 같이 내가 그랬더만, 지가 엄마 거라고 막 챙기고 한 그런 게좀 많이 남죠. 학원도 못 보내주고, 그게 좀 제가 좀 아프고, 미안해.
1: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홀로 대나무 치는 일을 하며 지극정성으로 효림이를 키웠습니다.
3: 물에 이제 갈고 일하면은 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면은 안 좋아지는 건 알았지만은 그러라도 해갖고 애들 뭐 필요한 걸 해야 되니까요. 진짜 멋지게 살아가려고 싶기도 하고. 진짜 마음적으로 억수로 힘이 들긴 들었지.
2: 할아버지 생각해도 몰라?

0: 존재가 흐림한테 참 소중한 존재구나.
1: 네. 아버지. 그냥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네.
0: 네.

0: 당뇨와 천식이 있는 엄마. 몸이 성치 않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1: 동네 분회장 집에요. 아르바이트 하러 가요. 고추도 씻어주고 또 무슨 참깨 이파리도 따주고 또 고구마 우리도 뺏기 주고 고마순도 따주고.
0: 날이 더워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일이 생겨 다행입니다.
1: 아줌마.
2: 아이고 놀래래.
1: 밥 무엇입니까?
2: 세트로 갑시다.
1: 예.
2: 이게 식구예요.
1: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가고 올게 아줌마. 아유 또 봐라. 너무 덥다.
0: 할아버지가 당뇨로 다리를 잃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엄마가 생계를 위해 동네에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1: 얼마 좀 빠졌다, 빠졌다.
3: 제가요, 좀 몸이 아프고, 좀 그한께 체력이 좀 딸린 게네, 혜정이 보고 좀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내일은 많이 도와줍니다, 얘가.
0: 어린 시절 딸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1: 보탬이 돼야죠. 지금 고추를 심나 까지를 심나 어디를 심나 호박을 심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이제 향수를 할 수 있는 거는 딱히는 대로 하는 거지.
0: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이유. 딸 효림이만큼은 엄마와 달리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4: 효림이 대학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이제, 예. 예 어떻게 호림이가 아르바이트도 한다 하는데 또 기숙사비도 또 떼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밀어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호림이가 와 저 참 이렇게 포기하고 살게 될까 봐.
0: 학교가 끝난 뒤 참고서를 사러 읍내에 온 효림이.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로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건 많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신중하게 보고 또 봅니다.
1: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한번 좀 사보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도 한 번에 살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0: 고심 끝에 효림이가 산 것은 인터넷 강의 볼때 필요한 교재 두 권. 그런데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장터 안으로 향하는데요. 뭘 사려는 걸까요?
1: 할아버지,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 양말? 아니면 막 런닝복? 그런 거 사려고요.
0: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장터에 왔던 추억 때문일까요? 몸이 불편해 밖에 나오지 못하시는 할아버지가 생각났나 봅니다.
1: 혹시 런닝 같은 거?
2: 런닝?
1: 네.
2: 하얀 거요?
1: 네, 하얀색. 남자 거예요.
3: 요거는 가격이 3,800원 나왔고요.
1: 3,800원.
3: 네. 조금 더 좋은 거는 6,000원짜리.
1: 6,000원. 이걸로
3: 이렇게
1: 같이 해주세요.
3: 드릴게요.
2: 포장해드려요?
1: 네.
0: 효림이는 읍내에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꼭 사서 집으로 돌아간다는데요. 그날 오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선생님.
5: 안녕하세요.
6: 혜림이 안녕. 이거 시원한 거 드시라고.
0: 효림이네 가족을 10년 가까이 지켜봐온 복지사님인데요. 효림이네 가정을 나눔 0700에 추천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집이 오래된 데다가 산속에 위치해 있어 진해와 개미가 많이 나와 말썽입니다.
4: 봐서 진해요, 진해. 뭐야, 노래가.
6: 진해 있네, 내 어머니.
4: 진해. 이쪽으로 나오세요.
7: 여기 진해.
0: 화장실과 방으로 진해가 자꾸만 들어온다는데요.
6: 효림이 진해 안 무서워?
8: 진해 무섭죠.
6: 밤에 안 나와요, 진해?
8: 네, 밤에. 밤에 여기 문틈 사이로, 화장실에서 문틈 사이로 들어와서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6: 몰리진 않았어.
8: 팔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0: 진해를 잡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하얀 가루로 된 진해약을 뿌렸지만 진해가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집을 떠받치는 나무 기둥도 사가서 위태로워 보였는데요.
8: 여기도 있어. 저기도 있는데.
4: 뭐지?
8: 저기. 여기.
4: 뭐지? 얘를. 뭐야? 애기에. 귀에 한번 이렇게 푹 부서가지고 아니. 그냥 수술 잘못하면 수술할 뻔했는데 다행히 빨리 가가지고 나섰고 오늘은 이것도 어저께 또 눈 밑에. 그저께 눈 밑에 여기가 밝았더라고요, 물리가지고. 그럼 이 코에 한번 보세요, 이 코에.
0: 코에 개미한테 물린 상처가 크게 나 있었습니다.
6: 내년에 이제 성인 되면 또 대학 가고 할 건데.

0: 좋겠습니다.
1: 효림이가 대학 가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할아버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집안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2: 안 좋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좀 팔 아프고 힘이 든다 싶고 이제 그만하거든.
3: 근력을 막 키우는 게 가만히 누워 이제 힘이 빠진 게 근데 일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2: 바라고 이런 데서는

0: 큰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선물 해서 걔들이 희망도 있고 할 테니까 어쨌든지 해가지고 해줘야지. 어저께 해갖고 움직이면은 텃밭질 해가지고 그런 소리거리 하면서 먹으면은 거기라도 저축이 안 되겠나 싶고.
1: 효림이는 할아버지가 의족을 새로 맞춰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2: 안녕하세요.
3: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의족 샘플을 좀 가져왔습니다.
4: 예.
2: 관절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옆으로 한번
4: 예.
2: 누워보시겠어요? 다리를 뒤로 한번 빼보실게요. 이게 최대한 빼신 거예요?
4: 예.
2: 처음 절단됐을 때 둘레하고 5년이 지나면서 또 그동안에 아버님이 당뇨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최적 변화가 있는데 그게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크태가 너덜너덜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 정도 하시면 됩니다.
5: 이게요?
2: 네.
1: 기존 의족을 수리하는 비용만 100만 원. 새로 맞추려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엄마와 효림이. 효림이는 어려서부터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해왔는데요. 할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잃으신 뒤로 엄마를 돕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3: 다 했어, 이제?
4: 응.
1: 할아버지와 엄마는 당뇨로 치아가 몇개 남지 않아 제대로 씹질 못하는데요.
6: 그냥 안 씻고 넘겨요. 그래, 국하고. 이런 거는 못 먹고, 아예.
7: 죽을 먹으라 그랬는데. 있는 걸 씻지 마라.
6: 당뇨가 있으니까요. 죽을 먹으면 어지러워요.
1: 엄마의 병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가끔씩 증상이 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8: 엄마 한참 안 좋았을 때는 약간 이제 돌변할 때가 있으니까 약간 무서운 것 같아. 빨래 넣으려고?
6: 여기 없대, 일단.
1: 요즘도 엄마가 갑자기 돌변할 때면 무섭고 긴장되지만 할아버지가 곁에서 효림이를 도와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엄마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효림이. 효림이의 꿈은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겁니다.
8: 제 꿈이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이제 제 목표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네.
1: 산골 소녀 효림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효림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가서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연근 씨는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를 이끌고 대나무 치는 일을 하며 손녀를 키워왔습니다. 무리해서 일하다 당뇨가 심해지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녹내장으로 시력마저 흐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의족으론 걸을 수가 없어 집 밖으로 나가려면 새로운 의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효림이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학비, 기숙사비 등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지금 효림이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를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부천사들을 만나는 희망 릴레이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나눔 0700을 오랫동안 시청해온 10살 어린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0: 저는 아는 뭉치공공을 매달 후원하고 있는 열쇠 임주환입니다.
1: 저희 아이가 나눔 0700이라는 프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면 아이가 토요일 일요일을 챙겨가지고 꼭 나눔 0700을 보면서 그 어려운 사연들을 접하고 할 때마다 그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후원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주한이도 7살까지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아픈 그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어려운 사연이 나오는 프로나 또 길을 가다 뭐 그런 상황을 보고 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을 하고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2: 주한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0: 기분 좋고 막 뿌듯해요.
1: 주한이 때문에 이렇게 후원을 하다 보니 꼭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작은 뭐 나 스스로도 좀 부족할지언정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나눔이라고 요즘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희망 릴레이 첫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우리 사회의 희망의 물결이 가득 찰 때까지 희망 릴레이 계속 이어집니다. 희망 릴레이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나눔 0700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효림이의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기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이 효림이를 통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효림이가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 좀 잡아. 됐어.
1: 맛있어.
0: 아이고, 고마워.
1: 밥 먹자.
0: 그래, 맛있게 먹자.

0: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아이로봇. 밤 9시 10분 시대목격. 밤 11시 10분 한국영화특선 의뢰인.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2: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3: 사스리아칼.
2: 줄레이. 살람 알레이쿰. 나.

0: 응,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보러 가.
0: 예? 돈? 이거.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듯이 하네.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도리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도리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0: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와우.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8: 진짜 맛있겠지?
9: 대박, 너무 맛있는데?
10: 떡이랑 같이 먹어봐.
11: 나도.
9: 닭고기가 킥이다.
12: 와, 쫄깃쫄깃하네.
1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0: 배고파.
12: 아니야.
13: 스테라 떡볶이.
1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4: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5: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16: 오! 선배님 여전하신데?
17: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16: 나일상 팀메이트.
18: 역시 우리 과일.
16: 저 언제 먹냐고. 아, 지금 먹어, 지금.
18: 누나는 사과?
17: 사줘볼 거야.
1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0: 지금!
19: 얼굴엔?
20: 순한 킬킬!
19: 식물엔?
20: 덥덥한 말!
21: 순하게?
20: 지켜줄게!
1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우주는 두 다리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 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22: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23: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22: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24: Let the world wait and find yourself again. Find your pause. Pause deep heating massage. Begin to feel whole again. Ceradem Pause.
25: 파스타 소스 하나에도 망설여질 때. Right now. Light and Joy 저당 파스타 소스. 당분 50% 다운. 이제 파스타 소스도 라이트하게.
26: 라이트 앤 조이 오뚜기.
27: 한명숙의 레시피 하나면 오늘 하루 밥상 고민은 끝.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 떨어지기 쉬운 입맛을 지켜줄 그 찌개. 한입 먹자마자 얼큰한 맛이 감동적인 고추장찌개부터. 한번 만들 때 푸짐하게 만들어두면 마음이 든든한 밑반찬. 밥 한 그릇 뚝딱.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28: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입니다.
29: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28: 네. 선생님, 네. 오늘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네. 지금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은 저희가 이제 기름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매운 게 이렇게 당기고 진한 고추장찌개가 그래서 더 반가워요.
29: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감자랑 채소 넣어서 바득하게 이제 끓여주면 정말 그 맛이 완전 별미잖아요.
28: 그럴 것 같아요.
29: 오늘 제가 이제 등심도 준비하고 뭐 네? 두부, 대파 있는 재료들로 간단하지만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28: 자,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29: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고추장찌개 이제 감자.
28: 네.
29: 보통 이제 양파 네. 그리고 청양고추 대파 이제 두부 넣는데 네.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명절 때 아마 드시고 남은 고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28: 네.
29: 이제 소고기 준비했어요. 등심으로 네.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으로는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마늘 그리고 네. 뭐 맛술 이제 소금 후추 그 정도 이제 간 준비해 주시면 돼요.
28: 네, 아주 칼칼하고 얼큰하고 매콤할 것 같은데요. 요즘 한창인 감자를 얼큰하게 한번 끓여볼까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0: 고추장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고추장찌개 시작해볼텐데요. 네. 선생님, 그럼 재료 손질부터 해볼까요?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감자가 굉장히 맛있어요. 네. 이제 고추장찌개는 또 감자가 들어가면 좀 구수한 맛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감자를 썰어주시는데, 자, 이렇게 해서 껍질 벗긴 거를. 네. 네 등분 정도 이렇게 이제 하시고 네. 너무 얇게 써시면 또 끓이다가 부서져요.
0: 맞아요.
1: 그래서 두께를 한 0.5cm 약간 두께감이 그래도 살짝 있는 정도로.
0: 네. 사실 지금은 또 감자 또 제철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한참 많이 나올
1: 예,
0: 때고.
1: 여름부터 해서 지금 한창들 많이 드시는 집에 다 있으신 재료라
0: 예.
1: 이렇게 이제 감자 이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물에 헹구시거나 하실 필요 없으세요.
0: 그냥 전분기를
1: 예, 전분기 필요 없어요? 예, 어느 정도 들어가야 국물이 좀 약간 구수한 그런 느낌 맛도 있거든요.
0: 맞아요. 좀 진하게. 예,
1: 그리고 이제 양파
0: 네.
1: 다 이제 감자랑 비슷하게 이제 한 사방 한 2cm 정도 크기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도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칼칼한 거 원해서
0: 네.
1: 청양고추. 근데 매운 거 싫어하시면 그냥 맵지 않은 풋고추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0: 네,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고.
1: 네.
0: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렇게 명절 때 너무 즐겁게 우리가 네. 또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근데 항상 먹다 보면은 저희가 좀 과하게 먹을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면 이제 명절 마지막쯤에는 아, 뭔가 이제 먹는 것도 약간 질리는 느낌도 있고
1: 그, 맞아요.
0: 뭘 해 먹어야 될까? 그리고 굉장히 느끼해가지고 속이
1: 그렇죠. 집에 음식은 많은데 뭐 먹을까? 막 이런
0: 맞아요.
1: 고민들 되시는데
0: 네.
1: 냉장고 열어보시면 또 집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 있는 재료들이라
0: 네.
1: 간단하게 한번 끓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부도 자 이렇게 반 갈라서 두부는 한 1cm 정도 두부 너무 얇게 써시면 끓어지면서 이렇게 두께감이 얇아져요.
0: 네.
1: 그래서 좀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고기
0: 네.
1: 한번 이제 썰어 볼게요.
0: 어느 부위죠?
1: 오늘 이제 저는 소고기 등심 준비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국이나 찌개 끓일 때는 국거리 양지나 사태 쓰시는데
0: 네.
1: 오늘 저는 이제 등심 이용을 하는 게 등심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조금 육질이 좀 연하고 부드러워서
0: 네.
1: 빨리 익기도 하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하고 또 어우러지는
0: 네.
1: 이제 그런 느낌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핏물을 좀 이제 제거를 하시고 구워서 드시고 남은 약간 이렇게 두께감 있는 거 사용을 하시는데
0: 네.
1: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불고기감 그런 거 있으시면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 2cm 간격으로 해놓으시고
0: 그럼 선생님
1: 네.
0: 집에 돼지고기가 있으면
1: 네.
0: 돼지고기 넣어도 되나요?
1: 그렇죠. 돼지고기 하셔도 되고
0: 네.
1: 오늘은 국거리 같이 좀 오래 끓이거나 그거는 우리 명절 때 많이 드셨으니까
0: 네.
1: 그냥 가볍게 구워서 드시거나 하셨던 그 부위 그리고 너무 잘게 썰지 않으시고
0: 네.
1: 등심이 좀 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두께감 있게 두께는 한 1cm
0: 네.
1: 크기는 한 뭐 2cm 그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해서
0: 자, 크기는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전체 크기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0: 네.
1: 준비를 했어요.
0: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또 고추장찌개를 끓여봐야
1: 네.
0: 될 텐데
1: 그쵸.
0: 일단 육수가 중요하죠.
1: 네, 그래서 저 육수 굉장히 간단하게 오늘 이제 그 다시마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한 장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0: 네.
1: 국물용 멸치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시고 내장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 제거한 멸치 쓰시는데 여기에다가 뭐 표고버섯이나 뭐 집에 찾아보시면 뭐 기타 등등의 채소들 넣으시는데
0: 네.
1: 요즘 아직 무가 이렇게 맛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는 그냥 다시마하고 이렇게 멸치로 깔끔하게 뽑지만 다른
0: 네.
1: 재료 채소 추가하셔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0: 가볼까요?
1: 네, 국물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0: 자,
1: 다시마
0: 네.
1: 이렇게서 이제 한 장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멸치 넣어주시는데 멸치 냉동실에 혹시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하느냐고 바로 이제 새 봉지 오픈을 했는데
0: 네.
1: 냉장고나 냉동실에 오래 있었던 건 멸치를 한번 덮어서 쓰세요. 볶아서 그래야 비린내 안 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부어주시고요.
0: 불량의 물을 넣고.
1: 네, 그리고 이제 불을 켜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불에서 끓이시면
0: 네.
1: 물이 빨리 끓어서 국물에 맛있는 맛이 우러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0: 예.
1: 불을 이제 한 중불 정도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은근하게 끓이기 시작을 해서 팔팔팔 끓어오르면 오히려 불을 약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있다 걸러주시는데
0: 네.
1: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하시고 혹시 시간이 좀 있다 그러시면 재료를 넣고 한 1, 20분 있다가 불을 켜시면 재료가 젖은 상태에서는
0: 네?
1: 훨씬 맛난 맛이 잘 우러나오거든요.
0: 진하게
1: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재료를 조금 담갔다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0: 자, 그럼 저희 중불로 네. 시작해서 은근하게 네. 맛있는 맛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지금 15분 정도 저희가 네. 맛있게 끓여봤는데요. 네. 불 색을 살짝 줄였죠?
1: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은근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이제 끓어지고 있죠?
0: 예.
1: 그러면은 이제 향도.
0: 너무 좋아요.
1: 네. 구수한 이제 멸치향. 네. 이게 이제 날 거예요. 그러면은 불 끄시고 이제 걸르시는데 요때. 네. 또 혹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0: 네.
1: 좀 요거 약간 식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걸르시면 요게 이제 식는 과정에서도 맛이 더 우러나오거든요.
0: 예.
1: 근데 우리가 늘 요리할 때 뭐 10분, 20분 계산해서 계획성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0: 네.
1: 급하시다. 그럼 그냥 걸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불 껐으니까 한번 걸러볼게요.
0: 네. 선생님, 이 육수는. 네.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냉장 보관해도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냉장고에 한 3일 정도까지 괜찮으시고요.
0: 예.
1: 혹시 저는 이제 요리할 때 늘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가 하는 스타일이다.
0: 네.
1: 근데 3일 이상을 냉장고에 놓게 되면 상할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냉동실에 지퍼팩에 해서 넣어 놓으셨다가.
0: 네.
1: 뭐 수시로 원하실 때 꺼내 쓰시면 오늘 고추장찌개 말고 된장찌개까지.
0: 오.
1: 예, 그냥 일반 요리 밑국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다시마 멸치로 맛있게 육수 내봤고요.
1: 네.
0: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고추장찌개. 네. 끓여볼까요?
1: 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시고.
0: 네.
1: 불을 너무 달구지 마시고 그냥 중불 정도.
0: 중불.
1: 예,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여기다 참기름 두르고 별도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볶겠습니다.
0: 아, 참기름 두르고 불세기는 세지 않게.
1: 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너무. 네. 들어간 순간에 막 지글지글 짱 하면 달라붙을 수 있어서.
0: 맞아요.
1: 은근하게 해서 온도를 올려가면서.
0: 아, 은근하게. 네. 하면서 이게 요리의. 네. 비결이네요.
1: 그렇죠.
0: 오늘.
1: 그래서 너무 세게 달구지 않게 해서 넣어보시고 이제 약간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럼 예, 그때부터 이제 볶아가시면 되세요.
0: 아, 그러니까 뭐든 불세기를 너무. 네. 세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하지 않도록. 혹시 뭐 이제 고기가 조금 냉장고에 오래 보관이 되어 있어서 좀.
0: 네.
1: 잡냄새나 이런 게 좀 날 것 같다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마늘이랑 청주 약간 밑간해서 하셔도 되는데.
0: 네.
1: 오늘 고기 색깔 워낙 좋아서.
0: 네.
1: 이렇게 해서 불을 타지 않게 이제 중불 정도에서.
0: 네.
1: 이렇게 이제 볶아줍니다.
0: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익혀질까요?
1: 겉에 겉 표면이.
0: 네.
1: 그래도 이제 붉은기가 사라지고 회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0: 네.
1: 겉면은 익었다. 그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국물을 부으셔야 국물이 이렇게 탁해지지 않아요.

0: 과정이
1: 그렇죠. 예.
0: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고기를 볶으면서 네. 생각이 고추장찌개에 네. 아까 돼지고기 살코기도 네네.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산물 중에서도 새우를 좀 넣으면 어떨까?
1: 그렇죠. 이제 새우철 시작이잖아요. 네네. 가을이니까. 그러면 오징어 넣으셔도 되고 좋아하시면 뭐 꽃게 넣으셔도 되고 네. 채소만 끓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재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자 이제 육수 부으시는데 네. 이제 한 컵, 네. 두 컵, 이제 세 컵, 네 컵 정도. 그래서 네. 한번 고기가 익을 정도로 이제 푹 이제 끓일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부으시고는 센 불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볶아지면서 생겼던 이제 기름기, 네. 식어품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네. 그거 싹 걷어내시고. 두부하고 양파를 넣고 네.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0: 자, 그럼 기름기를 네. 한번 걷어볼까요? 그래서
1: 등심이 약간 마블링이 좀 있죠. 네. 기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볶아지면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한번
0: 걷어주면 깔끔해요. 네,
1: 그렇죠. 그래서 한번 부재료 넣기 전에 싹 걷어내시고.
0: 근데 예전에 요리하기 전에는 네. 몰랐어요. 네. 육수가 중요하다는 네네. 걸. 근데 육수 하나만 잘 내놔도
1: 그쵸.
0: 정말 그 국 요리랑 찌개 요리가 네. 맛있더라고요.
1: 자. 자, 그래서 이제 걷어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감자, 예. 양파. 좀 익어야 되니까.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고
0: 좀 단단한 거부터
1: 네 단단한 재료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
0: 네
1: 고추장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0: 고추장찌개의 주인공
1: 네네.
0: 자 오늘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섞어서 할 건데 네. 고추장의 비율이 많죠.
1: 네네. 그래서 고추장찌개니까 이제 고추장만 넣는데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중불에서 이제 뚜껑 덮어서 이제 재료가 익을 때까지
0: 저희가 네. 맛있게 한번 또 끓여볼게요. 선생님 네. 아주 매콤한 향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은
0: 야.
1: 네, 이제 잘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0: 그렇죠.
1: 보니까 이제 투명한

0: 감자도 다 있고. 물량은, 국물량은 이제 뭐 한 3컵에서 4컵 사이. 저는 4컵 가까이 넣었는데 네. 좀 끓이는 시간 줄이고 싶다. 그럼 3컵 하셔도 괜찮습니다.
1: 3컵 하셔도
0: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네. 이제 두부.
1: 두부 넣고.
0: 네. 이렇게 이제 넣고. 네. 그 다음에 살살 이제 풀어주시고요.
1: 이 고추장찌개에 네. 그냥 밥 말아 먹어도 맛있고
0: 맞아요.
1: 자작하게 해서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늘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네. 마늘도 이제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고기 잡냄새 그리고 이제 고추장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의 이제 냄새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팔팔팔 끓을 때 저는 맛술도
1: 맛술도 네,
0: 맛술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잡내 날려주시고 네. 이제 고춧가루도.
1: 정말 고춧가루 들어가야 좀 네. 칼칼하게 그쵸, 깔끔해져요.
0: 그렇죠. 좀 더 칼칼한 예. 느낌 맛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네. 간을 이제 한번 보시는데 집집마다 고추장의 염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느 경우는 이렇게 했더니 나는 밑국물에서도 좀 육수 간이 있고 해서 간이 딱 맞는 경우가 있고 네? 좀 싱겁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간을 소금이나 아니면 국간장 약간 네. 이제 소금 간도 살짝
1: 이 마지막에 간할 때는 이제 각자 기호에
0: 그쵸,
1: 맞게
0: 기호에 맞춰서 예. 그다음에 이제 파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랑 같이 이제 넣어주세요.
1: 보기만 해도 그냥 네. 속이 약간 풀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약간 바득한 느낌,
1: 예,
0: 너무
1: 맞아요.
0: 묽지 않은 느낌 네. 그 정도 이제 해주시고 후추까지.
1: 자, 마무리로.
0: 네,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예,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1: 자, 그럼 불 끄고 한번 옮겨볼까요?
0: 네. 네.
1: 정말 그야말로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네, 네. 있네요.
0: 요거 그대로 놓고 올려 드셔도 되는데.
1: 무엇보다 이 찌개는 건더기가 네. 풍성해야 먹음직스럽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끓으면서 고기에서 맛난 맛들이 우러나니까 고기 육수의 느낌도 있고
1: 네.
0: 우리가 똑같은 재료로 끓여도 국물이 많은 음식 국이고요. 이렇게 건더기가 좀 많으면 찌개라고 표현하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바득한 형태로 해서
1: 정말 선생님 비주얼만 네. 봐도 네.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담아봤습니다.
1: 뭐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고추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고추장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4등분한 뒤 두툼하게 썰고 양파는 두툼하게 딱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와 대파는 어슷 썰고 두부는 반 갈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다시마, 국멸치, 물을 넣어 15분 정도 끓인 뒤 체에 받쳐 걸러줍니다. 찬물에 다시마와 국멸치를 우린 뒤 끓여주면 국물 맛이 더 깊어져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육수를 붓고 불순물을 걷어내주세요. 여기에 감자, 양파, 고추장을 넣고 뚜껑 덮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두부, 다진 마늘, 맛술, 고춧가루, 소금, 대파, 청양고추, 후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먹을 만큼 담아 끓이면 고추장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간장색이 맛있게 배인 장조림만 있으면 한 입에 먹기도 좋고 밑반찬으로도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이제 메추리알 이제 까는 일이 조금 번거롭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메추리알 깐 걸로 네.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새송이버섯 그리고 이제 꽈리고추도 같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 조릴 때 들어가는 조림장.
0: 네, 그렇죠. 조림장요. 아마 조림장요. 다 해보신 분들 굉장히 다 알고 계신 쉽긴 한데
1: 네.
0: 이제 국물은 물 쓰시 그냥 맹물 쓰시는 것보다 저는 다시마 국물
1: 네. 네,
0: 있어서 밑국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간장하고요. 그리고 설탕, 맛술
1: 네.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올리고당 넣어서 윤기와 농도도 잡아줄게요.
1: 자 오늘은 메추리알, 버섯, 꽈리고추까지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센스 있는 메뉴인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정말 이 메추리알 네. 조림 있잖아요.
0: 네.
1: 장조림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0: 네.
1: 오늘은 버섯과 꽈리고추까지
0: 네.
1: 함께
0: 맞아요. 이 씹히는 맛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1: 네.
0: 메추리알 저는 이제 시중에 나가 보시면은 보통 작은 거 한

0: 콩두봉지가 한 뭐 270g, 300g 그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300g짜리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요거 만약에 이제 내가 직접 집에서
1: 삶아야 됐다.
0: 네, 삶아서 까고 싶다. 예. 그러시면은 달걀보다 빨리 익어요. 그래서 오. 물에서 한 이제 끓기 시작해서 5분 정도면 불 꺼서 네. 차가운 물에 식혀서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이렇게 까주시면 또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1: 물에 소금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0: 소금, 식초 약간 넣어주시면 껍질 까질 때 더 네. 좋으니까 달걀 깜, 그 삶는 방법처럼 그렇게 네. 하시는데 시간만 5분이 안 걸린다는 거.
1: 5분이 안 걸리게.
0: 예, 그것만 해보시면 되고 이제 네. 일단 새송이 버섯. 네. 예, 이렇게 이제 단단하고 하얗고 네. 이런 걸로 이제 준비를 하셔서 자, 이거를 길이로 좀 4등분.
1: 길이로?
0: 네, 길이로 이렇게 이제 4등분 하셔서 메추리알 크기보다 조금 더 길게 한 네. 길이 한 3등분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 주시면 돼요. 3cm 가까이 되도록 자 그럼 이제 네, 이것도 이제 맞아. 그래서 네. 제가 요거는 메추리알 300g 그리고 새송이 버섯은 150g 절반 정도 준비를 했는데 요건 좀 길이가 짧죠? 예. 그럼 한 반 정도. 그래서 크기에 따라 자 이렇게 보시고 한 3cm 전후 되도록 이렇게 이제 썰어서 보면은 메추리알보다 좀 큼지막하네 이런 느낌인데
1: 맞아요 크기가
0: 익으면 수분이 버섯이 굉장히 수분이 많은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 크기가 비슷해지니까 처음에 자를 때 메추리알과 비슷하게가 아니고 메추리알보다 좀 더 크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꽈리고추도 한 3cm 정도 길이 그래서 보시고 3등분 정도
1: 정말 이 꽈리고추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0: 네, 그렇죠.
1: 이 특유의 식감 있잖아요
0: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우, 자르는데 약간 매콤한 향이
1: 맞아요,
0: 올라오네요.
1: 맞아요. 향도 좋고 식감도
0: 네,
1: 좋고.
0: 맞아요.
1: 자,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0: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끓여주시는데, 네. 메추리알이 주인공이니까 처음부터 메추리알 넣고 끓이시면 네. 안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버섯을 먼저 충분히 이제 끓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끓여보러 갈게요.
1: 볼까요?
0: 네. 자, 그래서 이제 버섯을 먼저 냄비에다가, 네. 네 새송이 버섯.
1: 아무것도 두르지
0: 않고 네, 아무것도 해서. 두르지 말고 그냥 해서 넣어 주시고 네. 요게 이제 잠길 정도로 이제 물을 이제 넣어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제 다시마 국물, 멸치 국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비린 느낌이니까 그냥 깨끗하게 다시마 국물 넣어서
1: 다시마 국물 이거 담가 놓은 건가요?
0: 네, 네. 예, 다시마 이제 담갔다가 3시간 정도 담갔다가 이제 꺼냈거든요.
1: 네.
0: 물을 센 불에서 네. 처음에 이제 강하게 키셔서 팔팔팔 끓어오르면은 불을 이제 중불로 줄이셔서 한 15분 정도 두시는 거예요.
1: 네. 자, 그럼 새송이 버섯을 익혀볼까요?
0: 네, 네.
1: 선생님. 네.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아니, 크기가 네. 아까랑 정말 화변하게 차이가
0: 그렇죠.
1: 났어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버섯이 수분이 많은 거 고려하셔서 예. 좀 크기를 메추리알보다 좀 더 크게.
1: 예.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끓이는 과정에서 버섯의 맛난 맛들이 국물에 우러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메추리알까지 훨씬 더 맛있어져요.
1: 그러겠네요.
0: 네. 그럼 이제 메추리알 넣고 네. 해볼게요. 여기에다 메추리알을 이제 넣고. 네.
1: 자, 오늘 친구 메추리알 네. 넣고.
0: 그리고 이제 간은 이제 간장.
1: 네.
0: 간장 이제 해주시고. 요거는 뭐 양조간장이나 뭐 조림간장, 맛간장 그런 거 있으시면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
1: 설탕.
0: 네. 설탕 넣고.
1: 약간 단맛도 살짝 나요.
0: 그렇죠.
1: 돼요.
0: 그리고 이제 끓으면서 약간 잡내나 이런 거 날라가라고 맛술도 살짝 넣어주시고.
1: 네.
0: 너무 이제 이렇게 재료들이 이렇게 설탕이 녹으면서 잘 섞을 정도로 이렇게 놓으시고 다시 여기 이제 갈색이 배이면서 국물이 한 절반 정도 줄을 때까지 끓이시는 거예요.
1: 시간 한 어느 정도 될까요?
0: 요거 끓이시는 거 한 10분 정도 그래도 잡으셔야 돼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때 궁금하다고 자꾸 적게 되면은 예.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으실 때도 왜 스텐으로 된 쇠로 된 거 말고
1: 네?
0: 실리콘이나 이렇게 나무 재질로 된 걸로
1: 맞아요.
0: 중간에 양념이 잘 배이도록 한 요렇게 가끔씩 저어가면서
1: 네.
0: 한 10분 정도 지나면 간이 싹 배이거든요.
1: 자, 그럼 한번 맛있게 색을 입혀볼까요? 야, 선생님.
0: 네.
1: 정말 색이 맛있게 됐어요.
0: 네네.
1: 아니, 아주 이렇게 색깔이.
0: 그렇죠. 그래서 뭐 냄비 두께, 뭐 불의 색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한데 한 10분 예. 이상은 이렇게 이제 끓이면 지금 메추리알이랑 이렇게 새송이 색깔 그거를 예. 이제 잘 들었죠.
1: 와.
0: 이때 이제 여기에다가 조림이 됐네.
1: 네.
0: 이렇게만 드셔도 돼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명절 뒤에 좀 칼칼한 밑반찬. 그래서
1: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꽈리고추까지 같이 넣고.
1: 근데 꽈리고추는 네. 들어가서 얼마 정도 조리해주면 되나요?
0: 요거 이제 나는 푹 물러서 그냥 착착 늘어지게 하겠다 그러시면 5분 이상 끓이시고요.
1: 네.
0: 저는 요거 좀 색깔도 선명하고 좀 약간 씹는 맛 원한다?
1: 네.
0: 그러면은 한 2, 3분.

0: 30분 정도 그
1: 정도 따라서.
0: 네, 그거 이제 조절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간이 배어야 되니까 네. 넣었다가 바로 고추 난로도 먹는데 네? 그리고 바로 불 끄시게 되면 또 이렇게 너무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간이 약할 수는 있으니까 네. 약간의 갈색이 돌 정도까지 이제 끓여주시면 되겠죠. 이제 간이 어느 정도 잘 배이고 잘 익고 예? 마무리가 되네 이렇게 이제 느껴지죠. 그러면은 네. 이제 올리고당을 지금 넣을게요.
2: 넣어볼까요?
0: 네, 그래서
2: 아 그게 또 요리의 비결이었네. 네, 저는 그 올리고당 이 물엿 같은 걸 네. 같이 넣었었거든요.
0: 그렇죠. 조림이 완성될 무렵.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간베이라고 네. 조리실 때는 한 중불에서 약불 사이에 좀 은근하게 조리시는데 네. 이렇게 이제 물엿이나 올리고당 마무리 들어가면 마지막에 불을 조금 올리세요. 아. 네, 그러면은 양념이 훨씬 코팅력이 좋아져요.
2: 그렇게 윤기가 돌고.
0: 그렇죠. 윤기가 훨씬 네. 더 나죠. 지금 보면 이렇게 큰 거품들 보이고 네. 이제 올리고당 그러니까 윤기가 이렇게 반짝반짝 나죠.
2: 맞아요.
0: 저는 이제 오늘 요 정도. 약간 여기서? 고추 숨은. 이게 이제 또 식으면서 네. 이게 고추도 여열로. 더 부드러워지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불을 끄고 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 될까요? 네. 저는 이 장조림 국물 있잖아요. 네. 이 양념 국물로 네. 다 비벼서 먹어도
0: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약간 촉촉하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 예. 마무리할 때 뭐 참기름 한 방울 고추향이 매콤하게 올라오는
1: 그쵸. 게 아주 특징 있게 네. 장조림은 항상 저는 그냥 먹을 때 뭐 아주 약간의 채소랑 이 메추리알로만 했었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오늘 버섯과 꽈리고추까지 함께 하니까 식감도 더해지고.
0: 맞아요. 이게 이제 버섯이 들어가면서 예. 아마 기존에 드셨던 것보다 이렇게 메추리알이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맛있네. 버섯의 맛난 맛들이 끓이는 과정에서 이제 우러나와요.
1: 맞아요.
0: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 두 번, 세 번 드실 수 있는 이제 밑반찬. 예. 이제 깨 이렇게 뿌려서.
1: 예전에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싸주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도시락 싸가면 친구들도 많이 먹었던 것
0: 그쵸?
1: 같아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 간단하니까.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이 완성됐습니다.
3: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송이 버섯을 길게 4등분 한 뒤 3cm 길이로 썰고. 꽈리고추도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새송이 버섯과 다시마 물을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삶은 메추리알, 양조간장, 설탕, 맛술을 넣어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꽈리고추를 넣어 2분 정도 졸이다가 올리고당을 넣어 섞어줍니다. 올리고당을 넣을 때 센 불로 올려주면 윤기가 더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이 완성됩니다.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온 가족 입맛 사로잡는 인기 만점 영양 가득 레시피. 깻잎찜과 멸치가 만나면 감칠맛 200% 급상승. 다른 반찬 필요 없는 최고의 밥도둑 깻잎찜부터 생각지 못했던 조합이 만들어낸 인생 부침개 김치전에 고구마를 살포시 얹었다 밥상 위에 인기 스타 고구마 김치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입맛 없을 때 밥 위에 이 깻잎찜 한 장 올려 먹으면 이 향긋한 향이 정말 좋은데요. 깻잎찜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그래서 좀 쫄깃하고 네. 짭짜름한 이제 멸치 이 준비를 했어요. 집어 먹는 맛이 또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1: 맞죠?
0: 그리고 이제 연한 깻잎으로 이렇게 한 움큼 정도 이제 네. 준비를 했고요. 깻잎 자체 향을 네. 이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양념 굉장히 심플하게 그래서 네. 지금 간장 준비했고요. 네. 간장만 넣으시면 좀 짤 수 있어요. 그래서 물 그리고 설탕 네. 그리고 참기름 깨 요 정도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예전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들이 자꾸 생각난다고 그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깻잎찜 해볼 네. 텐데요. 저도 정말 깻잎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요리 비결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광희는 나오는 재료만 다 좋아한다고 네.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깻잎 좋아하거든요.
0: 네. 굉장히 이제 가을 깻잎

0: 깻잎이 또 향긋하고 이렇게 찜으로 해서 드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1: 네?
0: 보통 이제 약간 깻잎의 경우에 따라서 좀 억센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1: 맞아요. 좀 이렇게 튼튼한
0: 예,
1: 깻잎이
0: 그렇죠.
1: 있어요.
0: 만져보고 억센 걸수록 오늘 요리하고는 더잘 맞는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 오늘 제가 준비한 건 30장.
1: 예?
0: 이거 이제 물에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1: 네.
0: 이제 흐르는 물에 한장한 장씩 씻어서 물기를 뺐는데요. 이때 이제 물기를 빼실 때 요거를 이렇게 좀 세워서 기울여 놓는 것보다 지금
1: 예?
0: 이것도 터니까 좀 이렇게 물기가 좀더 나오죠. 그래서
1: 맞아요.
0: 이렇게 세워서 물기를 한 10분 정도 이상 그 정도 이제 빼서 이제
1: 예?
0: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바로 양념을 해서 얹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요걸 간장에 살짝 절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간도 맛도
1: 예?
0: 훨씬 더잘 배어서 이제 좋습니다. 예. 간장 이제 오늘 한 2큰술 정도.
1: 네.
0: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해서 골고루 하시고
1: 네.
0: 뭐 무거운 그릇까지는 아닌데 좀 이렇게 이제 잠깐 종지 같은 거 하나 살짝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1: 예.
0: 시간 한 10분 정도 두시는 사이에
1: 네.
0: 제가 들어가는 부재료들을 이제 썰어보면 될것 같아요.
2: 저 사실
0: 네.
2: 뭐 이렇게 재료를 선택할
0: 네.
2: 것도 많지 않아서.
0: 네.
2: 예.
0: 그래서 이제 양파.
1: 네.
0: 그래서 이제 뿌리 쪽 향해서 이렇게 칼을 좀 넣어주시고요.
2: 물론 깻잎만 먹어도
0: 네.
2: 맛있지만
0: 네.
2: 양파가 조금만 들어가줘야.
0: 그렇죠.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우러지고
2: 네.
0: 요거 이제 약간 그 천연의 좀 단맛도 좀 양파가 익으면 내주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양파 다진 거 준비해 주시고.
1: 자, 양파 넣고.
0: 네.
1: 그리고.
0: 그다음에 이제 고추
1: 네.
0: 썰어볼까요?
2: 청운 고추 한번 썰어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반을 이렇게 가르시고.
2: 네.
0: 저는 이거 매콤한 거 원하시면 청양고추 하셔도 되고요.
2: 네.
0: 저는 이제 오늘 풋고추 그리고 씨좀 들어가면 식감이 좀 억셀 수 있어서 씨는 요렇게 이제 좀 정리를
2: 어떨까요?
0: 네, 해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꼭지 쪽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넣어서 이렇게 떼시고 그다음에
2: 네.
0: 씨 많은 거는 가볍게
2: 털어서.
0: 딱딱하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채를
2: 네.
0: 썰어주시는데 안쪽에서 이게 고추가 좀 겉에서 썰면 약간
2: 미끄러워.
0: 새길 수 있고
2: 네.
0: 금긋듯이 이렇게 하시면 채 썰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2: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놓으시고 그냥 잘게
2: 이것도 잘게.
0: 한뭐 0.5 미만
2: 네.
0: 그보다 커지면 양념이 어우러지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제 풋고추 1개.
2: 선생님, 근데
0: 네.
2: 항상 뭐 깻잎 장아찌나
0: 네.
2: 그다음에 깻잎찜 이런 거 먹을
0: 네.
2: 때 물론 깻잎도
0: 네.
2: 맛있지만 너무 깻잎만 있으면 뭔가 아쉽더라고요.
0: 그렇죠.
2: 예.
0: 그래서 오늘은 좀 씹을 거리.
2: 예, 맞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멸치가 들어가면 또 약간 짭짤한 게 진짜 밥도둑이에요. 그래서
2: 그러게요.
0: 예, 요것도 그리고 이제 홍고추 같은 경우는 속에 씨앗 부분이 좀더 억세거든요.
2: 네.
0: 그래서 요것도 좀 이렇게 살짝 정리해서 예. 그리고 이제 금긋듯이
2: 네.
0: 채를 이렇게 써시면 또 길쭉한 재료는 이렇게 금긋듯이 썰면 끝까지 안 잘리는 일 없이 썰기
2: 네.
0: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다음에 모아놓고
2: 똑같이
0: 네, 쫑쫑쫑.
2: 어떤 날은 이렇게 좀 재료를 푸짐하게
0: 네.
2: 해서 이렇게 또 풍성하게 먹고 싶은 날
0: 네.
2: 있고 어떤 날은 좀 간단하게
0: 그렇죠.
2: 라이트하게 먹고 싶은 날 있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2: 그럴 때딱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저희가 왜또 깻잎 장아찌,
2: 네.
0: 깻잎 절임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2: 네.
0: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새롭게 찜으로요.
2: 그래서 준비가 됐고요.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0: 그다음에 이제 그 깻잎 양념장 만들게요.
2: 이거
0: 그래서 이제 네,
2: 따라내고
0: 우리 큰 볼에다 아예.
2: 예.
0: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10분 지난 거를
2: 네.
0: 이렇게 해서 살짝 지그시 이렇게 짜시면 양념장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2: 그러게요. 확실히 이 과정을 통해서 간을 조금 더 맛있게.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따라낸 간장에다가 양념을 하시는데
2: 네.
0: 아까 처음에 간장 2큰술을 넣고 절였어요. 그래서 물도 동량. 예, 2큰술
2: 1대1이요?
0: 예, 하시고 그리고 설탕기를 아주 약간 예,
2: 맛있어야죠.
0: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2: 네.
0: 그래도 약간 받쳐주는 맛이 있으면 좀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2: 맞아요.
0: 이제 참기름도 약간.
2: 네.
0: 그래서 이제 참기름도 조금 넣고 그리고 깨소금.
2: 네.
0: 그래서 이제 깨 이렇게 했어요.
2: 네.
0: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썰어놓은 재료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 네.
0: 이제 양파 넣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 매운 거 원하시면 청양고추.
2: 네.
0: 그리고 혹시 집에 빨간 고추 없어요? 홍고추 없으시면 고춧가루 하셔도 돼요.
2: 아, 그냥 고춧가루
0: 예,
2: 사면
0: 고춧가루
2: 되고.
0: 쓰시는데 너무 고운 거 말고 굵은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자, 멸치까지.
2: 멸치. 확실히 멸치가 정말 소량이지만
0: 네.
2: 제맛을 해줄 것 같아요.

0: 나머지 절반은 방향을 바꾸세요. 이게 밑으로 기울어지니까.
1: 아.
0: 예, 그러면은 양념이 흐르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찌게 되면
1: 네.
0: 나중에 밑에 있는 부분, 중간, 위아래는 잘 익는데 중간 부분이 생각보다 안 익어요. 그래서
1: 네.
0: 찌다 중간에 이렇게 위아래를 한번 바꿀 거거든요.
1: 네.
0: 그때도 이렇게
1: 표시를 해놓으면, 예, 앞뒤를 표시를 해놓으면.
0: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이제 어느 부분이다를 찾아내기가 수월하시니까.
1: 맞아요. 이것도 노하우예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제가 양념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했고요.
1: 네.
0: 양념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1: 네.
0: 그럼 이제 위에는 남은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올리셔서 김이 오른 찜통에서 약간 숨이 죽을 정도로 찌시는 거예요.
1: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0: 네.
1: 이 찌는 거랑 생으로 먹을 때랑 어떻게 다른지.
0: 일단 찌게 되면 풍미가 훨씬 더 살아나고요.
1: 예?
0: 그리고 양념이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서 양념이 밀착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 예.
0: 향도 좋고 또 씹는 맛도 좋고.
1: 네. 자, 그럼
0: 네.
1: 맛있게 한번 쪄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담아서.
1: 네. 요대로 그냥 올리면
0: 네,
1: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뚜껑 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뚜껑을 이렇게 보자기에 쌌거든요.
1: 네.
0: 김이 오른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볼륨감이 높이가 이제 이 정도 돼요.
1: 아, 이 정도.
0: 네, 근데 그걸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이제 중불 정도에서 찌시는데
1: 네.
0: 2분.
1: 2분.
0: 네, 2분 찌시고 꺼내서 밑에 있는 걸 위에 얹어서 다시 2분 찌시면
1: 예.
0: 그냥 바로 이제 꺼내서 드실 수 있는 밥도둑이 완성되는 거죠.
1: 총 4분?
0: 네. 요거 하느냐고 또 찜기 꺼내고 하시면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죠.
1: 아니, 없는 분들은
0: 네, 없으신 분들은 없는데. 전자레인지 하셔도 돼요.
1: 전자레인지 어떻게
0: 네, 전자레인지 1분 조리해서
1: 예?
0: 꺼내서 다시 위아래 바꿔서 1분 정도, 1, 2분 정도인데 이제 깻잎에 약간 어색된 정도나 깻잎 크기에 따라
1: 예?
0: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전자레인지 약간 그 출력 차이가
1: 와트,
0: 있죠.
1: 와트,
0: 네, 와트 차이가 예. 있으니까 한 1, 2분 넣어보고 다시 1, 2분 이렇게 조절 하시면
1: 네.
0: 렌즈에 찌셔도 괜찮습니다.
1: 간편하게.
0: 네, 네.
1: 지금 저희가 2분이 지났는데
0: 네.
1: 중간에 한번 뒤집어줘야 된다 했잖아요.
0: 네, 네. 이제 2분 됐으니까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1: 네.
0: 네. 그래서 자, 이렇게.
1: 야, 깻잎 향이.
0: 네. 그리고 이제 색감이 이제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요거를 뭐 꺼내서 하셔도 되고.
1: 네.
0: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
1: 표시해놓은?
0: 네, 표시해놨죠. 밑에 보면 이제 약간 좀 덜 익은 게 이제
1: 네,
0: 느껴질 거예요.
1: 달라요.
0: 이제 요거를 네, 이제 접시에
1: 네,
0: 접시에다가 이렇게 이제 꺼내 놓으시고.
1: 아, 이러니까 표시가 중요하구나.
0: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1: 네.
0: 지금 쪄진 것과 안 쪄진 거 색깔 차이가 있죠.
1: 확실히 달라요.
0: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아래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반대로 요게 이제
1: 위로.
0: 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흘러 내린 거 있으면 얹어서 다시 또 2분.
1: 오.
0: 네. 자, 이제 한번 뚜껑 덮어서 2분 쳐볼까요?
1: 그럴까요? 선생님,
0: 네.
1: 이제 2분이 지났는데
0: 네.
1: 한번 뚜껑을
0: 네,
1: 열어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1: 야.
0: 또 이제 숨이 이렇게 이제 죽으면서 밑에
1: 네.
0: 이렇게 국물이 촉촉하게 이제 흘러나와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기호에 따라서 좀 더 찌는 걸 원하시면은 한 1, 2분 더 하시고 저는 살짝 쪄서 먹거든요.
1: 그럼
0: 네. 한번 그릇에 이제 담아볼게요.
1: 자, 그래서
0: 네, 해서
1: 이렇게 해서 한 끼 딱 먹으면
0: 네,
1: 될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이제 위 아래 한번 뒤집었죠. 저
1: 네.
0: 장갑 한번 끼고 같이 한번 담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담으실 때는 다시 또 반대로.
1: 예.
0: 또 이제 열기가 위 이렇게 위 아래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1: 네.
0: 쪄지면 이런 형태가 돼요.
1: 아니 양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서 부담도 안 되고.
0: 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이제 드실 양이 되는데
1: 네.
0: 이렇게 이제 하시고 국물을 향긋하죠, 굉장히 향이.
1: 이 깻잎 향은 너무
0: 네.
1: 좋죠. 정말 향긋하고 지금 이 고추가 들어가고
0: 네.
1: 간장이 들어가서 뭔가가 더
0: 네.
1: 향이 풍성해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밥만 드셔도 되고.
1: 네.
0: 이거 드시다 보면 그리고 생각보다 짜지 않아요. 저희가 물을 이제 두 큰술 섞었잖아요.
1: 예.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 선생님 저는
0: 네.
1: 이 요리를 생선 요리랑도 같이 먹어보고 싶어요.
0: 네, 생선이 약간 그런 간 강하지 않은 생선에
1: 맞아요,
0: 한
1: 맞아요.
0: 장씩 차차 올리셔도 되고
1: 네.
0: 흰밥에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이제 아주 별미입니다.
1: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깻잎찜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깻잎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깻잎에 진간장을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양파는 잘게 다지고 풋고추와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잘게 다져줍니다. 10분 절인 깻잎은 간장을 짜주세요. 짜낸 간장에 물

0: 설탕, 참기름, 깨소금, 다진 채소, 다진 잔멸치를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깻잎에 양념을 켜켜이 발라주세요. 깻잎 절반은 반대로 놓고 양념을 바르면 양념이 흐르지 않아 좋아요. 김 오른찜기에 깻잎을 올려 중불에 2분 찌고 뒤집어서 2분 더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깻잎찜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고구마가 제철이라 그런가요? 이 달달한 고구마가 요즘은 더욱 달콤해서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잖아요. 자, 지금이라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고구마 김치전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지금 이제 고구마가 제철이라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좀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고구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잘 익은 배추 김치, 그리고 이제 양파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반죽으로는 이제 고구마 전분 그리고 이제 튀김가루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1: 안 그래도 이제 고구마가 달콤하고 맛있는데 오늘 우리가 더 기대가 돼요. 자, 선생님,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일단 오늘 이제 주인공 고구마부터 이제 썰어본, 요즘 이제 고구마가 한창 막 나와서 그냥 막 쪄서도 드시고 집에 흔하게들 갖고 계실 텐데 오늘 같이 이렇게 깔끔하고 상처가 없는 고구마 이제 준비하셨으면 껍질 벗기지 말고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예, 고구마 껍질에 이제 영양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는데 혹시 깨끗하지 않거나 중간중간 상처가 있다 그럼 벗겨내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채를 썰어 보는데 그냥 이렇게 넣고 썰면은 좀 썰기 힘드시니까 일단 반을 갈라서 그리고 이제 도마에 반듯하게 고정이 되죠? 그다음에 한 5, 6cm로 채를 썰을 거예요.
1: 5, 6cm로.
2: 길이는 5, 6cm. 굵기는 너무 굵지 않게 한 3mm에서 한 5mm 미만 정도로.
1: 근데 선생님, 껍질이 있으니까 뭔가 색감이
2: 색감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힘들게 벗기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의 식품이 또 껍질에 영향 많으니까 껍질째 드실 수 있으실 만한 요리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뭐 정말로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죠.
2: 그렇죠. 식이섬유 많고 이게 이제 포만감도 있고 간단한 식사 형태로 용기도 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를 썰어서
1: 이렇게 스틱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는데 그렇죠. 고구마는.
2: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1: 그래서 하나 썰었는데 양이 꽤 보여요.
2: 그래서 한 200g, 250g 정도 되는 이제 중간 크기 하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양파.
1: 양파도 오늘 고구마랑 잘 어울리나요?
2: 그래서 양파도, 양파가 사실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죠? 그래서 양파 잘 섞일 수 있도록 너무 두껍지 않게.
1: 잘 섞일 수 있도록.
2: 그래서 가는 채로 그래서 이제 양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김치.
1: 김치에 제일 중요한 또 김치.
2: 꼭지 부분만, 연결된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내시고. 요것도 이제 고구마 비슷하게 굵기로 썬다. 한 5mm 미만으로 얇게 송송송.
1: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고구마 먹을 때 또 텁텁하고 하니까 뻑뻑하고 하니까 우리 김치 올려 먹는데 이번에 한 번에.
2: 맞아요. 김치전도 좋아하고 사실 고구마 튀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메뉴의 조합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1: 이렇게 김치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2: 자,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일단 재료 한꺼번에 섞으시는 것보다 반죽 좀 잘 되게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구마에 전분들이 붙으면 반죽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넣고 가루도 한꺼번에 넣고 팍 하면 반죽하기 힘드시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튀김가루하고 이제 전분.
1: 근데 선생님 반죽할 때 오늘은 튀김가루를 넣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2: 전분만 하시는 것보다 튀김가루 들어가면 좀 더 바삭한 그런 느낌 맛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시고.
1: 이렇게 해서 이제 가루를 먼저 펴주네요.
2: 이제 가루를 이제 코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양파랑 김치 넣고. 이제 김치 넣고. 쉽게 하시려면 가루 넣은 상태에서 비닐 장갑 하나 끼시고 이렇게 살살살 만지시면서 요게 연결될 정도로 물로 이제 농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1: 물로? 근데 준비된 물이 되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2: 그냥 요거 그래서 김치 국물을 어느 정도 짰는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근데 물이 전혀 없으면 이게 재료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1: 그러게요.
2: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물 준비되신 거를 이렇게 이제 넣고
1: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해보시고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이렇게 재료를 보니까 간이 될 재료가 지금 없어요.
2: 간이 될 재료 김치가 간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거 김치 자체 김치 양이 지금 꽤 돼요. 고구마보다 사실 김치 양이 더 들어간 거거든요.
1: 그래서 양념을 털어내지 않았나요?
2: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튀김가루나 이런 부침가루 쓰시면 그것도 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1: 어, 진짜 네. 어느새 빨갛게 물들었어요?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면 네. 이걸 팬에다가 이제 지져주시면 됩니다.
1: 자, 맛있게 한번 더 전을 네. 부쳐볼까요? 이따금씩 이런 전이 네, 땡겨요.
2: 선생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 또 드셨던 또 기름진 전하고 네. 또 틀린 칼칼한 느낌이니까 네. 네, 이것도 또 이제
1: 넣고 한번 네. 이거 넣고 할까요?
2: 그래서 이제 팬을 조금 달궈주시고요.
1: 네.
2: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셔도 괜찮습니다.
1: 기름 넉넉하게? 맞아요. 전 부칠 때만큼은 네. 너무 덜 들어가도 맞아요. 맛도 안 나고
2: 그래서 이제 기름을 해서 이제 예. 전체적으로
1: 어, 선생님, 저 그리고 아까 이 반죽을 봤을 네. 때도 아, 물이 너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정말 잘 엉겨 있어요.
2: 네, 잘 엉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듬뿍 이제 한 수저.
1: 자, 중불로 한 다음에
2: 네. 이렇게 소리가 가볍게 나는 온도에서.
1: 아, 너무 과하지 않은 소리가.
2: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 두 장 정도 부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1: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네. 어. 왜냐면 이 반죽에 가루가 네. 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바삭하게 네, 네. 이 들어간 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가운데로 눌러가면서
2: 네. 그래서 펼쳐가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는 또 모아가면서
1: 네.
2: 저렇게 이제 모양 잡아주시고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이제 눌러서 펼칠 거니까 또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는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김치도 사실 날 걸로 드시고요. 고구마도 네. 또 날 걸로 드시는 맞아요, 재료들이라 맞아요. 요거는 재료가 이 연결될 정도 그 다음에 색깔이 노릇노릇 날 정도 요기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예. 너무 여러 번 자주 뒤집지 않아요.
1: 아, 그게 요리 네. 비결이네요. 오늘.
2: 네, 너무 자주 뒤집게 되면 오히려 기름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고 네. 또 뒤집다가 또 찢어지거나 할 수 있어서 네. 밑면이 견고하게 잘 익었다 그럴 때 한두 번 정도만
1: 한두 번 정도만 네,
2: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아, 진짜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김치전에 그 네. 향이 나고 네, 있어요. 네. 재료는 네. 정말 많이 안 들어갔는데
2: 네, 재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1: 네. 네,
2: 그 정도 익었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예, 뒤집어 보겠습니다.
1: 자, 이거 뒤집을 때 또 혹시나 네. 어떻게 하면 좀 잘 뒤집을 수 있을까요?
2: 네, 그래서 뒤집을 때 이거 막 잘 못 뒤집을 것 같아.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면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어서 네. 과감하게 한 번에
1: 네. 뭐 다른 거 네, 필요 없고 주저주저 네, 하지 말고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한 번에 예, 해서 이제 눌러주시는 거예요.
1: 진짜 근데 네네. 노릇노릇하게
2: 네, 누르시면서 이제 펴주시는 거고 저는 이거 자주 해먹어서 정말 가루를 최소한으로 양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반죽이 안 된 것 같아서 예. 또 뒤집다가 또 이렇게 또 모으지 않으면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은 여기다 가루 조금 더 하셔서 하셔도 돼요.
1: 근데 오늘 이제 알려주신 네. 이 분량 그대로 한번 네. 해보시면 정말 실패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2: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눌러가면서
1: 저도 항상 이렇게 전을 먹을 네. 때 원 재료가 좀 네.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 네. 많이 하거든요. 네. 들어가는 부침가루라든가 그쵸. 이런 가루가 좀 적게 들어가고 네. 근데 오늘 그런 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2: 그래서 오늘이 딱 김치와 고구마 그대로를 예, 바삭하게 드시는 느낌.
1: 예.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자튀김처럼 고구마 스틱도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고구마 스틱도 그냥 드시는 분인데 뭐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2: 맞아요. 간도 딱 맞고 그리고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네. 그 고구마 튀김 드셨을 때 그 바삭거림.
1: 네.
2: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부칠 때 보면 또 이렇게 몸 관리하는 거 생각하셔서 기름 너무 조금 쓰시는데 네. 여기 이제 적당량 쓰시면 되고 익으면 또 기름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 아까 이제 한번 뒤집었고
1: 네.
2: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1: 아니 너무 금세 만들어서
2: 그대로 이렇게 딱 예. 뜯으시면 이제 김치하고 고구마 씹는 맛으로 예? 드실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기름에 이제 고소하게 부쳤지만 김치가 들어가서 느끼하지 않고 포만감도 생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고구마 김치전이 완성됐습니다.
0: 고구마 김치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구마를 반 갈라 얇게 채 썰고 양파도 얇게 채 썰어줍니다. 배추김치는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얇게 채 썬 고구마에 튀김가루, 고구마 전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반죽에 튀김가루를 넣으면 더 바삭한 식감이 나요. 여기에 양파, 김치도 넣어 버무리다가 물을 넣어 농도를 맞춰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반죽을 올려 펼쳐가며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예쁘게 담으면 고구마 김치전이 완성됩니다. 언제나 우리 가족의 집밥을 책임지는 최고의 요리비결. 이건 가지가 다 했다. 집에서 만드는 예쁘고 맛있는 동그랑땡. 통통한 가지 안에 고기소를 가득 채워 고소하게 지져낸 가지 동그랑땡부터 평범한 무가 아닌 총각무로 담가 아삭한 식감이 최고인 입맛 충전 장아찌.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맞는 곁들이 총각무 장아찌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오비의 담자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재료를 보니까 통통하고 예쁜 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름부터 군침 당기는 가지 동그랑땡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그래서 가지 이제 구입하시는데 약간 좀 통통하면 더 좋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지하고 함께 이제 속에 들어갈 돼지고기 이제 네.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돼지고기 양념에는 이제 간장, 그리고 참기름, 다진 마늘, 이제 다진 파, 네. 예, 그리고 뭐 후추깨,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네. 달걀하고 부침가루만 있으면 가지 네. 동그랑땡 만드실 수 있어요.
1: 네, 가지에 고기 완자가 쏙쏙 들어가면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새롭게 변신한 가지의 맛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지 동그랑땡 네. 만들어 볼 텐데요. 신선한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2: 예, 그래서 가지 보시고 이제 약간 이렇게 광택이 반짝반짝 나면서 네. 이렇게 매끄러운 거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제 세척을 하신 다음에 1cm 두께로 이제 썰어 주시는 거예요.
1: 1cm 두께로. 예,
2: 그래서
1: 진짜로 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가지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네. 저희 근데 선물로 가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가지를 엄마가 요리를 해주셨는데 늘 이제 하던 것만 하니까 좀 지겨웠나 봐요. 네. 그래서 가지가 몇 개 남았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 진짜.
2: 그러니까 요즘 또 가지 또 많이들 이제 드실 때라 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꼭지 부분 네. 이제 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속을 이제 파 주시는데 이거 칼로 이렇게 팔려고 하시면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이제 속 팔 수 있는 집에 아마 요런 틀 같은 거 있으시면 요거 쓰시면 되고 네. 파낸 속은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져서 속으로 다시 넣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자 요거를 이제 찍어 주시는 거예요.
1: 속은 여기 넣을게요. 네.
2: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면은 네. 좀 가지가 끝으로 가면 좀 날씬해지는 거는 이런 작은 걸로
1: 잡아드릴게요.
2: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광희 씨가 좀 작은 거 하시고 저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속을
1: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2: 네.
1: 동그랑땡이 딱 틀이 있고
2: 네. 이렇게 하시고 예. 이제 해주시면 요 속 나온 거는 제가 이제 한번 썰어볼게요. 네.
1: 선생님 가지의 수분이 굉장히 또 많다고 네. 하잖아요. 좋은 성분들도 많이
2: 들어. 그리고 이제 꼭지 부분도 예. 이제 버리지 마시고 다 이제 모아서 쫑쫑쫑쫑.
1: 쫑쫑쫑쫑.
2: 예. 가지가 워낙 부드럽죠. 그래서
1: 예. 이거 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된장찌개나 이런 데 넣으셔도 되는데 예. 오늘은 이제 이거 다 넣을 거예요.
1: 가지 속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2: 네.
1: 가지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는 알고는 네. 있는데 어떻게 해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네. 어린 친구들이 가지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2: 그렇죠. 물컹물컹한 식감 네.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이렇게 동그랑땡 하시면 가운데 이제 고기가 들어가니까 단백질은 익으면 식감이 좀 단단해지죠?
1: 네.
2: 그래서 가지하고 어우러지는 질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네. 이제 고기 양념 한번 해볼까요?
1: 볼까요?
2: 그래서 양념 재료는 네. 이제 간은 기본으로 약간의 이제 소금 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 하시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다 저 뭐 같이 넣냐면 간장.
1: 간장.
2: 간장이 좀 들어가면 감칠맛도 올려주고
1: 맞아요.
2: 돼지고기에서의 부족한 색감도 좀 살려주죠.
1: 그래서 간도 내지.
2: 예, 소금, 간장,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1: 네.
2: 마늘하고 돼지고기 궁합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 마늘도 해주시고 그리고 파.
1: 네.
0: 이것도 이제 다졌어요.
1: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은 우리가 다 동그랑땡 만들 때 들어가는
0: 예,
1: 재료들이죠.
0: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랑땡 반죽하듯이 그리고 후추도 이제 해주시고.
1: 근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가지는 지금 꽤 양이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속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네, 근데 거의 해보시면 예. 이제 분량 거의 딱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깨소금,
1: 네.
0: 그리고 참기름까지.
1: 참기름까지.
0: 그래서 우리 일반 동그랑땡 반죽 네. 하듯이.
1: 요럴 때 이때 저도 이제 고소하게 참기름 네. 좋아하니까 많이 넣었다가 네. 뭉쳐지지가 않아가지고.
0: 맞아요. 그래서 양념하실 때 항상 참기름 제일 마지막에
1: 예. 예,
0: 여기에다가 이제 네. 제가 오늘 쉽게 하려고. 이제 달걀을 예. 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깨서
1: 예. 제가 방금 들었던 생각은 네. 아주 잠깐 달걀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이렇게 잘 풀어지지 않을까 네. 들었는데 뭉쳐지지 않고
0: 달걀이 들어가면서 이게 제가 하나씩 손으로 모양을 빚어 갖고 가지 안에 채우면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1: 어, 오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0: 예, 얘를 좀 약간 일부러 촉촉하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 주시고
1: 그다음에
0: 우리 이제 가지 예. 이게 수분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지까지 이렇게 넣어서
1: 아까 다져놓은
0: 예, 섞어 주시는 거예요.
1: 아, 이 가지가 있었네.
0: 네.
1: 그럼 양이 딱 맞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가지 속에 채워서
1: 네.
0: 이제 지지시면 되는데 가지에다 이제 옷을 입혀야 되겠죠.
1: 가지 옷 문제.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 썰어놓은 거에 좀 쉽게 하는 방법. 네. 가로 날리지 않게 쉽게 하려고 저 비닐봉지 하나 주시겠어요?
1: 네. 여기서 또 나오는 네. 비결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비닐봉지 하셔도 되고 밀폐 용기에 넣고 흔드셔도 되세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침가루나 밀가루.
1: 부침가루, 밀가루.
0: 네. 그리고 이제 구멍 내신 가지를 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1: 오, 제가 생각은 이 가지에 이 속을 채워서 네. 묻힐 줄 알았는데 지금 네. 색다른 방법으로.
0: 네. 이거를 이제 가루를 묻히지 않고 그냥 속을 채우잖아요.
1: 네.
0: 그럼 수분이 나와서 속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빠져나와요. 이게 이제 비법이에요. 가루를 묻혀서 속을 넣으시는 거.
1: 왜냐면 빠져나오더라고요. 미끄러지듯이.
0: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달걀물. 예. 이렇게 이제 달걀 하나 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1: 예.
0: 가볍게. 우와. 이제 꺼내주시면 돼요.
1: 진짜 이 요리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0: 네.
1: 선생님. 효율적으로.
0: 네.
1: 이거 손이 필요하신가요, 장갑이?
0: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1: 괜찮으세요?
0: 그냥 네, 수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 손에 묻힐 필요도 없이.
0: 네. 이렇게 해서
1: 떨어진 이유가 네. 그것 때문이었구나.
0: 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옷을 이렇게 그냥 구멍 뚫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요거 자체가 그냥 이제 가지 전이 되는 거잖아요.
1: 아, 그러게요.
0: 근데 이제 요거를 여기에서 고기를 채우시면 옮기실 때 힘드시니까
1: 네. 맞아요.
0: 달걀물을 예, 이렇게 묻히신 상태에서 팬에 놓으면서 고기를 같이 집어 넣을 거예요.
1: 아, 이 가지를 따로 넣고 그 네네. 위에다가.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을 약간 질감 있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불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1: 이야,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이제 불을 네. 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부침이나 지짐하실 때 특징. 처음에는 네. 프라이팬을 좀 강하게.
1: 처음에는?
0: 네, 좀 강하게 하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이제 둘러주시고
1: 예.
0: 가지부터 넣고 가운데 구멍 안에 이제 이 고기 소를 채울 거예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저희가 이 가지 동그랑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이제 기름을 조금 이제 넉넉하게 가지의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서
1: 네.
0: 이렇게 기름에 지지거나 구워 드시는 조리법 좋거든요.
1: 맞아요. 열을 가하면.
0: 네, 그래서 여름 내 이제 가지 무침들은 많이 드셨을 거니까
1: 네.
0: 이렇게 이제 한번 전 동그랑땡.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제 중불로 이제 줄이시고
1: 네, 열이 올랐으면 네.
0: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꺼내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리가 약간 지글지글지글.
1: 중간에 이 고기 완자가 네. 들어가지 않은 가지를 네. 올려볼게요. 근데 이제 껍질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0: 그쵸.
1: 있으니까 더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마 이렇게는 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1: 네.
0: 저는
1: 기억이 없어요.
0: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먹거든요. 구워서도 먹고
1: 네.
0: 이렇게서 먹으면 또 한 끼 반찬 또 근사하게 또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다가
1: 예.
0: 이제 양념 해놓으신 이제 고기를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시고
1: 네. 저도 같이 네, 해봐도
0: 같이,
1: 돼요? 네,
0: 같이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시고 남은 거는 그냥 한 수저씩
1: 따로 동그랗게
0: 네, 그냥 동그랗게 네.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 나는 속 채워놓기가 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네. 그리고 이제 가지 오늘 사실 이제 가지 소를 안 넣고 하셔도 되거든요. 가지 속 부분 파낸 거.
1: 네네.
0: 그러시면 양이 딱 많고 저는 이제 다 넣고 남는 거는 몇 개 그냥 동그랑땡처럼 그냥도 부치니까.
1: 선생님 이렇게 먹게 되면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먹고 나서 엄마 이게 뭐야? 네. 얘기했을 때 이거 가지야 하면은 네. 가지에 대한 기억이
0: 맞아요.
1: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가지를 찾을 것 같고.
0: 그래서 물컹한 식감 때문에 싫어하니까 이렇게 단단한 단백질 식품들 같이 이제 해보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을이니까 새우도 괜찮아요.
1: 아 들어가는 재료가. 네. 새우도 괜찮고 사실 오징어도 괜찮죠.
0: 네, 오징어도 괜찮고 근데 오징어는 이제 좀 단단하니까
1: 예,
0: 좀 잘게
1: 잘게
0: 예, 썰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채워주세요.
1: 이야. 일일이 이렇게 빚지 않아도 네. 너무 편하네요.
0: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넣은 것부터 이제 뒤집어 주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눌러서.
1: 아, 한번 뒤집고 나서는?
0: 네, 가볍게 이제 속이 잘 밀착되도록.
1: 눌러주는데.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주시고.
1: 근데 이때 굴색이는 변화 없는
0: 네,
1: 거죠?
0: 네, 굴색이 중불에서 약불 사이 계속 유지해주시고.
1: 네.
0: 너무 세면은 이제 가지의 수분이 채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또 이제 탈 수도 있고 또 너무 약하면 가지의 수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1: 예.
0: 식감이 좀 떨어지니까 중불에서 약불 사이.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너무 여러 번 뒤집지는 않으시는 거.
1: 아, 그냥 또. 많이 뒤집지 않고 네. 한 번에 뒤집고
0: 네 그리고 이제 하시다 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익으면 떨어지니까
1: 네.
0: 막 서로 붙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안에 있는 그 완자가 네. 빠지지 않네요.
0: 네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네.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가지가 익었으니까 또 말캉한 식감까지 같이 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1: 아,
0: 이렇게
1: 노릇노릇하게.
0: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으셔서.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눌러 보시면은
1: 네.
0: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다 익은 거예요.
1: 그러게요. 네.

0: 정말 간식으로도 좋고 네. 야식으로도 좋고
1: 야식으로도
0: 그리고 네.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1: 어,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그냥 뭐 밥으로 드시면 이제 밥 반찬 되는 거고요. 뭐 네. 간식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0: 정말 먹음직스럽게 네.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동그랑땡.
1: 네, 가지 동그랑땡. 네.
0: 이것도 있잖아요. 요즘 도시락 싸서 네.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1: 어, 맞아요.
0: 그래서 이거 가지 동그랑땡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갖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가지로 동그랑땡 만들어 먹으세요. 왜 네, 싶어요.
1: 그래서 보시고 그냥 있는 재료들 어렵지 않게. 네. 아마 냉장고 열어보시면은 가지, 그리고 가지 살 때 저희가 가지를 한 개씩 사지 않아요.
0: 맞아요.
1: 그쵸? 그래서 여러 개 사서 맨날, 아우, 이걸로 또 뭘, 남은 걸로 또 뭘 해 먹지?
0: 처치곤란이라고 네, 맨날 얘기하고.
1: 그래서 처치곤란이시니까, 이렇게.
0: 이렇게 하면은 하시고. 또 먹고 싶어서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온 가족이 함께 네. 즐길 수 있는.
1: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0: 이야. 자, 이렇게 온 가족 누구나 좋아할 가지 동그랑땡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가지 동그랑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지는 1cm 두께로 썬 뒤 속을 파내고 다져주세요. 다진 돼지고기에 소금,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섞다가 달걀과 다진 가지도 넣어 섞어줍니다. 비닐봉지에 부침가루와 속 파낸 가지를 넣어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렇게 가지에 부침가루를 묻혀야 고기소가 잘 달라붙어요. 부침가루를 묻힌 가지에 달걀물을 묻혀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가지를 올려 부치다가 고기소도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가지 동그랑땡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총각물을 깔끔하게 즐기는 비법, 새콤달콤 입맛 돋우는 총각물 장아찌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이제 가을이 오니까 네. 이제 김장 재료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총각

0: 채소들 많이 드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철 재료들 갖고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각무 이제 준비를 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좀 넣으면 네. 이제 칼칼한 맛 살릴 수 있고요. 이제 절인 물은 이제 식초 네. 그리고 설탕, 간장 그리고 이제 천일염 좀 넣으시면 네. 이제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이제 장아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메뉴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네. 총각무가 있는데.
0: 네. 이제 총각무 혹시 이제 계절에 따라 총각무가 좀 구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초록무라고, 예, 좀 아까 매운맛은 있긴 한데.
1: 네.
0: 그래서 오늘 이제 무 이렇게 보시면은 좀 구입하실 때 좀 매끄럽고.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잔뿌리 많지 않은 거 그런 거 구입을 하시고요.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청을 너무 두껍게 긴 거 이제 안 남겼죠. 그래서 반을 이렇게 이제 가르시는 거예요.
1: 반을 가르고.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청 길이가 너무 길다. 그럼 네. 먹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 손가락 비율이 만약에 한 5, 6cm 정도 이렇게 자르시고 1분을 이렇게 남기시면 드시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께를 한 0.3에서 한 0.5 정도. 네. 자, 이렇게 0.3 그리고 0.5 미만.
1: 오늘은 이렇게 약간 얇고 네. 길쭉하게 써시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이렇게 하면은 좀 숙성이 빨리 돼요.
1: 아.
0: 그래서 3일 만에 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도 잘 배이고 그냥 드실 때 일부러 더 자를 필요 없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썰은 게 네. 저쪽에 이제 준비가 됐어요.
1: 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0: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네. 썰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작물.
1: 이제
0: 네. 그래서 이제 재료 굉장히 간단하죠.
1: 예.
0: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3컵, 1kg 기준 하시면
1: 네.
0: 물을 이제 3컵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설탕, 예, 물량의 절반,
1: 예.
0: 예, 1컵 반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을 천일염으로 이렇게 네. 소금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간장 같이 들어가면 장아찌가 간장이 들어가야 깊은 맛도 있고
1: 네.
0: 훨씬 더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간장까지 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팔팔팔 끓이시는 거예요.
1: 근데 이거는 왜 같이 안 넣으시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제 식초는 처음에 같이 넣게 되면은 좀 신맛이 좀 많이 날아가요.
1: 아.
0: 그리고 이제 장아찌 국물 만드신 거를 오늘 팔팔 끓으면 한 김 식혀서 부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끓고 나서 소금과 설탕이 다 녹은 다음에 식초를 넣고 불 끄시고 식히시면 좀 빨리 식기도 하고 신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1: 그게 또 비결이네요.
0: 네, 네.
1: 자, 지금 이제 설탕이랑 네, 간장이 네. 가라앉아 있는데, 근데 이거 완벽하게 네. 처음부터 다 녹여야 되는 거예요?
0: 끓으면서 이제 녹기 시작을 하니까,
1: 네.
0: 이게 처음에 올리시고 온도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저어서,
1: 네.
0: 중불 정도에서 이제 은근하게 끓어서 설탕 소금이 다 녹았다, 팔팔팔
1: 네.
0: 끓었다, 그럼 불 끄시면 되고요.
1: 네.
0: 요거 이제 끓어야 되니까,
1: 네.
0: 그 사이에 이제 통에다가 물을 한번 담아볼까요? 장아찌 같은 거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이제 드시는데 너무 맨손으로 막 많이 만지시면
1: 네.
0: 또 이제 저장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주시는 거예요.
1: 이런 거 담아줄 때
0: 네.
1: 뭔가 저축하는 느낌이 든다고.
0: 그렇죠.
1: 예, 그쵸.
0: 요거 하면 뿌듯해요.
1: 네.
0: 예, 그래서 아, 내가 또 요긴하게 밑반찬 하나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 드시니까.
1: 근데 저희가 크기도 거의
0: 네.
1: 한 입 크기로
0: 네.
1: 썰었기 때문에 따로 자를 필요 없이.
0: 그렇죠. 이거를 통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빨리 숙성을 해도 한 2주, 3주
1: 네.
0: 이상 그 정도 있어야 이제 드실 수 있는데
1: 네.
0: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해서 드시면은 3일 차부터는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장아찌 특징이 좀 발효와 숙성이 되면서 좀 더 깊은 맛이 나긴
1: 오,
0: 하니까
1: 예, 예.
0: 예, 좀 더 돋다 드시면 좋긴 하죠. 그래서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요 정도 한번 넣어보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이게
1: 어차피 내려가죠.
0: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작물 1kg랑 해서 이제 분량을 맞췄거든요.
1: 네.
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이제 위에다 그 고추가 약간 살균 효과, 항균 효과도 있어서
1: 네.
0: 위에다 얹어 주셔도 되고 맛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1: 네.
0: 아니면 중간 중간 한켜 이렇게 섞어 주셔도 되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고추를 위에다 이렇게 덮거든요.
1: 예.
0: 사이사이 이제 넣어주셔도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이 작물 끓었으니까
1: 네네.
0: 우리 한번 식초 넣어볼게요.
1: 넣어볼까요?
0: 네.
1: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0: 네. 네, 이렇게 이제 팔팔팔 끓었어요.
1: 네.
0: 그럼 이제 불을 끄시면서.
1: 끄고.
0: 예, 네, 식초를 이렇게 넣어서.
1: 네.
0: 이제 한김 식히는 거죠. 미지근해질 정도까지는.
1: 네.
0: 손가락을 다.

0: 담갔을 때 뜨겁지 않은 정도. 그래서 제가 미리 네. 식혀놓은 게 있어요.
1: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리 식초를 넣고 네. 식혀놓은 네. 이 장아찌 국물이 있습니다. 네네. 요거를 이제 넣으면 네네. 거죠?
0: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부어볼게요.
1: 아삭한 네. 식감을 네. 오독거리는 식감을 그렇죠. 느끼려면 네. 딱 맞는 양 같은데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거 다 안 차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뚜껑을 덮으실 때 이제 무거운 뭐 그릇이나 장아찌 돌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그걸 덮고 이렇게 돼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요게 이제 쭉 작물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높이까지 이게 물이 이제 닿으면서 네. 색깔이 좀 약간 흐려져요.
1: 아, 왜냐면 수분이 나오겠죠?
0: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보시면은
1: 자, 하룻밤 네. 된 게 있는데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1: 이제 해볼까요?
0: 네, 무에서 수분이 좀 빠져 나오고 이렇게 이제 색깔도 이렇게 이제
1: 방금 만든 거랑 너무 달라요.
0: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이 조금 색깔도 흐려지고 간도 네. 이제 싱거워졌거든요. 그래서
1: 그리고 뭔가 그 칼칼한
0: 네, 고추 이제 향도 올라오죠. 네. 그럼 요거를 따라서 그 다음 날 네. 하루 이틀 지나면 국물을 따라서 끓여서 식혀서 다시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3일 차부터 드시면 돼요.
1: 근데 한 번 더 끓이는 이유는 뭐예요?
0: 한 번 더 끓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서 작물이 좀 싱거워졌어요.
1: 아.
0: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끓여서 식혀서 이제 부어주시면은 네? 저장 효과도 훨씬 더 좋고요. 오. 간도 훨씬 더 맛있습니다.
1: 이왕에 또 맛있게 네네. 드실 거면 그렇죠. 한 번 더 끓여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게
0: 네.
1: 여기.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끓인 게 수분이 좀 더 줄었죠.
2: 근데
0: 네.
2: 확실히 또 진해졌어요.
0: 네, 색깔이 좀 더 진해졌죠. 네. 이게 이제 수분이 빠져서 이 색깔.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1: 맛이 싹 뱄는데요.
0: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담아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무청도 이제 그대로 예. 익어서.
1: 아, 너무 좋네요.
0: 네.
1: 아니, 무청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무도 이렇게 먹으면. 네. 그 맛도 너무 짜지도 않고
0: 네.
1: 아주 새콤달콤한
0: 네, 새콤달콤하죠. 네. 그리고 그 예전에는 장아찌를 이제 오래 저장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간이 좀 셌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간은 줄이고 신맛 단맛으로 간을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서
1: 네.
0: 자, 이렇게
1: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0: 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담아볼게요.
1: 국물까지. 정말 이거 만들어두면 든든하겠어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또 이제 김치 대용으로도 드실 수 있고
1: 예?
0: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1: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총각무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3: 총각무 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총각무를 반 가른 뒤 줄기 부분은 손가락 길이로 썰고 몸통 부분은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냄비에 물, 설탕, 천일염, 진간장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밀폐용기에 총각무와 줄기를 담고 어슷선 청양고추를 올려주세요. 끓고 있는 절임 국물에 식초를 넣은 뒤 식혀줍니다. 식초는 불을 끄고 넣어야 신맛이 유지돼요. 밀폐용기에 식은 절임 국물을 담고 뚜껑 덮어 3일 정도 냉장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총각무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만들기는 쉬운데 맛은 기가 막힌 한명숙의 맛보장 한 끼 레시피. 구수하면서 담백하고 시원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 최고의 국요리. 친숙한 재료들로 만들어 매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콩나물 두부 된장국부터 요리 초보자들도 자신 있게 만드는 밥상 위의 단골 반찬. 버섯과 콩나물만 있으면 오케이. 버섯 콩나물 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에너지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아침에는 훌훌 밥말아 먹기 좋고 저녁에는 편하고 간단한 걸 찾게 되는데요. 이 구수하고 맛있는 콩나물

0: 두부 된장국.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재료 살펴보시면 이제 콩나물, 그리고 이제 두부하고 이제 향채소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멸치랑 다시마 육수 이제 뽑으실 거라 이렇게 네. 국물 재료 또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간은 간단하게 된장, 뭐 국간장, 마늘 정도,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이제 가을이 오면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는데요. 이런 뜨끈한 국물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자, 이런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콩나물 이제 씻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한 줌 정도 이렇게 이제 100g, 뭐 좀 좋아하시면 한 150g 그 정도 하시는데, 이제 뿌리는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의 영양이 아스파라기산 같은 이제 뭐 영양이 더 있기는 하지만 네. 요 끝부분이 약간 끓여지고 나면 좀 질겨지기도 하고
0: 아,
1: 좀 지저분해 보여서 저는 요렇게 이제 뿌리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은 다 냉장고 열어보시면 이제 있는 재료들이라
0: 네, 조금씩 남아있고 네. 또 요리하다 보면
1: 요거 이제 한번 썰어볼게요.
0: 네.
1: 그래서 자, 두부는 요거 뭐 좀 크게 쓰르실 거면은 한 요 정도 크기로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반 정도 되는 크기로 썰으셔도 되는데
0: 네.
1: 두께는 너무 얇지 않게 두부는 끓으면 두께가 얇아지니까 네. 한 1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파 네 어슷하게
0: 저는 있잖아요. 이 국 요리 있잖아요.
1: 네.
0: 콩나물국도 그렇고 저는 아침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엄마가.
1: 네.
0: 저 아빠랑 저를 이제 아침에 많이 끓여주셨는데 오늘은 이 콩나물국과 된장국이 또 합쳐진 네. 그런 느낌일 것
1: 네,
0: 같아요.
1: 네. 그래서 된장들은 좀 구수하고 네. 또 이제 감칠맛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준비해 주시고
0: 네.
1: 네. 그리고 고추.
0: 고추 넣고 그리고 오늘 두부까지 해서
1: 네.
0: 담백하면서 고소하게
1: 네. 그래서 좀 칼칼하게 예. 콩나물국 저희가 드시면서 아우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들 표현들 많이 하세요.
0: 맞아요.
1: 그래서 고추를 청양고추로 넣으시면 좀 더 칼칼하고 시원한 맛으로 드실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저는 이제 있어서 갖고 왔는데 홍고추
0: 네.
1: 없으시면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냉장고에 있을 법한 네. 재료들로 준비를 했어요.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했죠. 네.
0: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됐는데요, 재료가.
1: 네, 네.
0: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을 끓여보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국물 준비를 해야 돼요. 콩나물국 네. 그냥 콩나물만 끓이면 정말 맛이 너무 밋밋해서.
0: 그쵸?
1: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밑국물 이제 올려주시는데요.
0: 네.
1: 그래서 물을 대략 뭐 한 7컵? 여기 이제 그 정도.
0: 네.
1: 이렇게 해서.
0: 7컵 정도.
1: 네, 그 정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도 이렇게 이제 한 장 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0: 네.
1: 그 다음에 멸치도 한 줌 준비하시는데, 보시고, 내장은 다 이렇게 뺐어요. 멸치 내장 들어가면은 약간 좀 쓰고
0: 쓴맛.
1: 텁텁한 느낌 맛이 있어서 내장 뺐고.
0: 네.
1: 보관을 냉장고나 냉동실에 오래 하고 있었으면 한번 볶아서 덮어서.
0: 네.
1: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이렇게 좀. 신선한 거 준비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양파도 이제 좀 넣어주시는데,
0: 네.
1: 근데 이제 너무 크면은 맛 잘 안 우러나오니까,
0: 네.
1: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이제 양파도 한 4분의 1개.
0: 약간의 단맛도 나오겠네요.
1: 그렇죠. 이거 사실 양파를 저희가 그 국의 재료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의 재료로 써도 되는데,
0: 네.
1: 오늘 콩나물국을 오래 안 끓여요. 그래서 차라리 멸치 끓이실 때 밑국물에 넣으시면,
0: 네.
1: 양파에 약간 개운한 맛까지 같이 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불 정도에 끓여서
0: 네.
1: 100도씨 팔팔팔 끓어오르면 한 15분 정도
0: 네.
1: 끓인 다음에 걸러서
0: 네.
1: 거기에다가 이제 된장 풀어서 끓이시면 되죠.
0: 자, 그럼 선생님 뚜껑 닫고 한번 끓이나요?
1: 네네. 그래서 빨리 끓으라고
0: 예.
1: 이제 뚜껑 덮으시고 끓어오르면은 뚜껑을 여세요. 그래야 멸치 비린내들이 좀 날아가서
0: 예.
1: 좀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자, 그럼 맛있게 한번 밑국물을 끓여볼게요. 선생님,
1: 네.
0: 지금 이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고
1: 네,
0: 있는데
1: 네.
0: 맛있게 밑국물이 끓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열어볼까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었죠.
0: 네.
1: 그러면은 이제 뚜껑 이렇게 여시고
0: 네.
1: 좀 비린내 좀 날리신 다음에
0: 네.
1: 그리고 이제 불 끄시고 걸르시는데
0: 네.
1: 이때 시간 여유 되시면 좀 어느 정도 약간 식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 놔뒀다 걸르시면 네, 더 좋고 오늘은
0: 네.
1: 이제 바로 한번 걸러볼까요? 오늘은 뭐 내용물을 많이 넣은 게 아니라 그럴 경우는 그냥 이렇게 건져 내셔도 돼요.
0: 채로.
1: 네, 채로. 여기다 이제 바로 그냥 푸시면 되니까.
0: 야, 이 감칠맛 나는 향이.
1: 네.

0: 이 밑국물 이렇게 만들어뒀다가 네. 보관했다가 다른 국물이 할 때 써도 되나요?
1: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국찌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셔도 되고 네. 오늘은 이제 된장 풀고 할 거기 때문에 아주 막 맑게 우리가 맑은 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서 뭐 꺼지나 이런 것도 놓고 걸르시지만 네. 오늘은 사실은 된장 풀어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쉽게 재료들 이렇게 떠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요거를 이제 된장국이잖아요. 오늘 콩나물 넣은 된장국이라서 된장 네. 푸시는데 혹시 깍지 있는 거 싫으시면 체에 넣고 푸르셔도 돼요. 오. 오늘은 제가 예. 예, 체에 이렇게 넣고
0: 아, 맞아요. 푸시고 된장국 할 때도 네. 깔끔하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1: 예, 그래서 이렇게 체를 거시고 네. 이제 된장. 근데 깍지가 없는 된장이다 그러시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좀 약간
0: 된장국이니까 예. 또
1: 예, 그래서
0: 근데 이렇게 먹으면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0: 물론 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진짜 어떨 때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빵도 좋아하고 네. 막 하기도 해요. 네. 그럴 때 막 배달 음식도 그쵸. 아침에 미리 시켜놓은 거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국, 콩나물 된장국 이런 거 먹으면 네. 정말 하루가 속이 편하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깍지는 맑은 국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걸러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국물이 이제 팔팔팔팔 네. 이제 끓어오르면은 여기다 이제 콩나물 이제 네. 넣으시는 거예요.
0: 자, 근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은 이 네. 콩나물국, 네. 콩나물 된장국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 콩나물국도 많이 드시는데 네. 이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 네. 이게 재료는 쉬운데 네. 그래서 일단은 콩나물국 맛있게 끓이시려면 밑국물을 조금 네. 만드셔야 돼요. 뭐 이렇게 멸치가 됐든 뭐 다시마가 됐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개운한 느낌으로 드시는 게 좋아서 밑국물에 너무 여러 가지 재료 넣는 것보다는 네. 진짜 핵심 재료 다시마, 뭐 멸치, 뭐 네. 양파, 대파 약간 이제 가벼운 재료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콩나물국 맛있게 드시려면
0: 맞아요. 이거
1: 오래 끓이지 않아요.
0: 오래 끓이지 않고.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일 때 콩나물 이제 한 줌
0: 비린내
1: 예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린내 잡아야 되니까 뚜껑 오픈하시고 한 2, 3분 정도 얘가 부드럽게 오. 벌써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투명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0: 맞아요.
1: 팔팔팔 끓어서 예? 이제 2, 3분 이제 콩나물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 익어가기 이제 시작을 그렇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3분 됐어요. 그럼 네. 이제 두부 넣어볼게요.
0: 아 3분 되고 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은 네. 상태에서
1: 네. 그래서 이제
0: 두부 들어간 후부터는 네.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1: 두부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국찌개 다른 음식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특히 찌개 같은 경우는 네. 두부가 수분을 다 흡수해요. 네. 그래서 국물이 너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두부는 이미 다 익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속 안에 간이나 맛이 배이면서 약간 이렇게 따뜻해질 정도로 네네. 하시니까 이것도 들어가고 나서 한 2, 3분 정도 그 정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 선생님 네. 지금 맛있게 네. 지금 된장국이 끓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나머지 재료도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한 3분 정도 끓었더니 이제 두부도 이렇게 약간 이제 부들부들 네.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좀 칼칼하라고 이렇게 이제 고추, 홍고추 넣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마늘 넣고 마늘. 그리고 된장국 끓이실 때 이제 국간장을 좀 넣으시면 오. 조금 더 이렇게 맛의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된장이 좀 이렇게 색깔이 좀 흐리죠. 이런
0: 맞아요.
1: 경우는 간을 이제 국간장으로 같이 자 이렇게 하시고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간을 한번 보시고 네. 이게 파는 된장 이제 간장들은 간이 그렇게 짜지 않으니까 혹시 간이 약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소금간 이거는 집집마다 된장 간이 틀리니까
0: 맞아요,
1: 이제 소금으로
0: 맞아요.
1: 조절해 주시고
0: 마무리는
1: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파
0: 네
1: 파 좀 들어가면 콩나물국은 좀 시원한 느낌 더해 주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파 넣고
0: 파 넣고
1: 한 딱 1분 정도만 예. 파가 좀 숨이 죽을 정도로
0: 네.
1: 그 정도 이제 끓이고 나면 이제 청양고추 넣고 불 꺼서 이렇게 드시면 네. 약간 칼칼하면서 개운한 느낌 더 살리실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청양고추까지.
1: 네. 매콤한 거 난 조금 더 매운맛을 원한다 하시면 고추를 넣고 좀 더 끓이시고요.
0: 예.
1: 그냥 적당히 그냥 톡 쏘는 개운한 느낌이 좋겠다 하시면은 이제 넣으시면서 이제 불 꺼주시면 됩니다.
0: 네.
1: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자,
0: 이렇게 네. 맛있게 국이 끓여졌는데요. 제가 옮겨 담아볼게요.
1: 그래서 된장을 넣었지만 된장이 이렇게 진하게 많지 않아서
0: 예.
1: 좀 개운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죠. 콩나물.
0: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0: 다 들어가서 네. 콩나물 들어갔죠, 된장 들어갔죠, 두부 들어갔죠. 네. 그 마지막에 저희가 넣었던 청양고추가 아주 그냥 칼칼하게 매콤한 향을 네. 내주는 것 같아요. 된장의 구수함과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색감도
0: 예. 이 콩나물은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콩나물 그게 그 맛 표현을 어떻게 하죠?
1: 콩나물 약간 아삭아삭 시원한 느낌?
0: 맞아, 시원한.
1: 네, 콩나물 시원하죠.
0: 맞아요. 그리고, 네, 아삭아, 아삭아삭.
1: 맞아, 아삭아삭.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0: 예.
1: 네, 두부까지 이제 들어간 국 만들어봤습니다.
0: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국이 땡길 때 금세 만들어 먹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콩나물 두부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 두부 된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콩나물은 뿌리를 제거하고 두부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 다시마, 국멸치, 양파를 넣어 중불에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육수가 한 소끔 끓은 뒤 뚜껑을 열면 멸치의 비린내가 날아가요. 그런 다음 건더기를 건진 뒤 체에 된장을 풀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콩나물을 넣어 3분 끓인 뒤 두부를 넣어 3분 더 끓여주세요. 홍고추,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 대파를 넣어 1분 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콩나물 두부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영양 많고 살찔 걱정 덜어주고 이 가격 착한 게 콩나물 그리고 느타리 버섯인데요. 네. 이 버섯 콩나물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콩나물하고요. 그리고 이제 느타리 버섯.
0: 네.
1: 그리고 적양파, 미나리도 같이 이제 준비를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콩나물 무침에 이제 좀 약간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드셨다면 네. 오늘은 제가 양념에 고추장.
0: 네. 네,
1: 그리고 고춧가루.
0: 네.
1: 매실청. 그리고 설탕. 뭐 이제 이런 거 집어넣어서 약간 매콤 달콤한 그런 이제 무침 반찬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0: 오, 약간 이 찐득한 고추장 양념에 맛있게 무친 게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자, 그럼 오늘 요리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식재료들이 네. 다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콩나물은 네.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혹시 이제 이것도 꼬리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은 떼셔도 되고,
0: 네.
1: 아우 나는 그냥 그 그리고 콩나물이 사다 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끝부분이 실처럼 가늘어져요.
0: 맞아요.
1: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떼시고
0: 네?
1: 그냥 오늘 사갖고 와서 이렇게 바로 신선하다 그러시면은 뿌리 굳이 안 자르고 그대로 하셔도 돼서
0: 네.
1: 오늘은 한번 안 자르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0: 그럴까요?
1: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0: 적양파.
1: 예.
0: 사실 집에 적양파가 없으면 그냥 양파 그냥, 써도 되죠?
1: 예, 그냥 양파 쓰셔도 되고 파프리카를 조금 넣으셔도 되세요.
0: 아, 파프리카.
1: 네, 그래서 길이로 얇게.
0: 네. 양파는 이 무침에 안 들어가면 섭섭한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어느 요리에는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또 정양파가
0: 예.
1: 단맛이 있어요.
0: 어,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런 무침 요리에 좀 부담이 적죠.
0: 그리고 또 향긋한 우리 미나리까지.
1: 네. 그리고 이제 미나리는 잎사귀는 좀 정리를 했고.
0: 예.
1: 예, 길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0: 자.
1: 네, 한 4, 5cm 정도.
0: 네.
1: 너무 길지 않게.
0: 이렇게 미나리는 썰기만 해도 향이 그냥 확
1: 네,
0: 올라와요.
1: 맞아요.
0: 오랜만에 또 이제 무침 요리가 먹고 싶었는데
1: 네.
0: 무침도 이렇게 이따금씩 생각이 나요. 자주 나요.
1: 그렇죠. 집에 다 있는 재료들이라 그냥 이렇게 한번 새롭게 이제 무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0: 네.
1: 이렇게 이제 준비됐고 그다음에 네. 이거 한번 이제 데쳐볼게요.
0: 그럴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치려고 보니까
1: 네.
0: 지금 냄비에 물을 두 개 끓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콩나물, 하나는 이제 버섯 이제 데칠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 팔팔 끓을 때
0: 예.
1: 여기 소금 있어요.
0: 예.
1: 네. 소금을 넣어주시고 근데 미리 넣지 말고 이렇게 물이 끓을 때 그리고 네. 이제 콩나물 넣고
0: 자 아까 국 끓일 때도 마찬가지로
1: 네.
0: 비린내를 날리는
1: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끓을 때 이렇게 넣으시고 뚜껑 덮지 마시고
0: 네?
1: 그냥 뚜껑 열고 익히는 시간은 한 2, 3분 정도
0: 2, 3분?
1: 네네
0: 아삭아삭하게 먹어야
1: 네 오늘은 아삭아삭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벌써 끓는 물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0: 네.
1: 이게 투명해지면서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젓가락에 나중에 대보면

0: 이렇게 익으면 젓가락에 착착 감기고.
1: 아, 휘 감겨요.
0: 예. 그리고 이제 다 익으면 오히려 콩나물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올라왔던 비린내들이 오히려 없어져요.
1: 맞아요. 예.
0: 그리고 나면은 건져서 네. 그냥 두시면 콩나물이 좀 질겨지고 가늘어지고 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네. 건진 다음에 차가운 물에 한번 헹궜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물에다가 버섯.
1: 예?
0: 한번 데쳐볼까요?
1: 버섯 살짝 데쳐볼까요? 이렇게 채소들을 데칠 때만 소금을 조금 넣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0: 소금을 넣으면 이제 그 식감이나 색감도 선명해지고, 네.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점이 조금 그 순간적으로 상승이 돼요. 그래서 네. 재료를 데치는 시간을 줄여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수용성 이제 성분들의 파괴도 좀 줄여줄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1: 네. 버섯은 몇 분 정도?
0: 버섯도 한 1, 2분 정도?
1: 예.
0: 요거 넣고,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한번 건져볼게요.
1: 네. 그래서
0: 차가운 물 네. 넣어주시고,
1: 여열이 덜 익지 않게끔.
0: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건져서,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버섯도,
1: 예.
0: 이제 요 버섯도 이제 꺼내볼게요.
1: 네. 버섯도 찬물로 넣어요?
0: 버섯도 이거 너무 뜨거워서 제가 한 번만 넣었다
1: 예.
0: 건질게요.
1: 네. 한 번만.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식혀서 버섯은 찢을 거예요.
1: 찢은. 근데 선생님
0: 네.
1: 저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0: 네.
1: 게 저는 이 버섯을 무침 요리로 먹어본
0: 네.
1: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쵸? 안 나요, 저는.
0: 네. 버섯을 보통 저희 국찌개 예, 넣어서 예. 드시거나 이제 볶아서 드시는데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데친 다음에
1: 네, 항상 궁금했어요.
0: 네,
1: 아, 이 버섯을 무침으로 먹으면 어떨까?
0: 오히려 쫄깃쫄깃한 식감.
1: 네.
0: 그래서 무쳐 드시면은 자주 앞으로 무치시게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자, 오늘 한번 여러분 함께 해보시고 버섯도 맛있게 네. 무침에 넣어서
0: 네.
1: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요거 이제 너무 가늘게 찢지 마시고 요거는 약간 굵기감이 있게.
1: 네.
0: 그래서 가는 거는 가느니까
1: 네.
0: 지금 굵은 것만 이렇게 찢어서 이제 체에 넣고 수분 제거는 이렇게 짜시면 꺼지 없이 짜실 수 있어요.
1: 물기 꼭 짜야겠죠, 선생님?
0: 네, 물기 안 생기게.
1: 무침이니까.
0: 네,
1: 그렇죠?
0: 무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예.
0: 이제 준비했고 그다음 이제 양념장,
1: 네.
0: 고추장 양념
1: 네.
0: 이제 만들어 볼게요.
1: 자 일단 무침 요리에서 또 중요한 건 재료도
0: 네.
1: 중요하지만
0: 네.
1: 이 무침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1: 네.
0: 양념 아예 무칠 볼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1: 그럼 볼에다 네. 할까요?
0: 오늘 이제 메인 재료가 고추장. 요 양념에 무치시면은 굉장히
1: 네.
0: 색감도 먹음직스럽고 좋거든요.
1: 네.
0: 고추장만 하지 마시고 고춧가루 좀 넣어야 이제 좀 칼칼한 맛이 있으니까 넣으시고 그다음에
1: 맞아요.
0: 설탕은 약간만 넣고요.
1: 네.
0: 그리고 전체적인 약간 상큼한 맛은 매실청.
1: 오.
0: 예, 매실청 일찍 담그신 분들 요즘 매실청 아마 걸르실 거예요.
1: 네.
0: 라서 이제 그 매실청 쓰시고 저는 이제 작년에 담근 거.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0: 그리고 깨까지 넣고 요거를 이제 저 섞어줍니다.
1: 선생님, 지금 만들었던
0: 네.
1: 이 양념에
0: 네.
1: 무침 양념은 다른 무침에도
0: 다른
1: 되는
0: 무침
1: 거죠?
0: 다 괜찮아요. 그래서
1: 네.
0: 저 여기에다가 혹시 좋아하시면 오징어나 낙지 데친 거 콩나물을
1: 네.
0: 같이 우리 볶아서 드시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렇게 무쳐서 드셔도 괜찮고
1: 네.
0: 요거 여기에다가 이제 좀 신맛 원하시면 식초 정도 약간 넣으시면
1: 네.
0: 내고 뭐 요거에다가 생강 조금 더 추가하시면 겉절이도 우리 고춧가루로 하지만 이런
1: 네.
0: 뭐 느낌의 약간 포장기 같은 경우 예 진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자 해서
1: 설탕이 녹을 정도로
0: 네 녹았어요. 그럼 이제 한번 무쳐볼게요. 제가 장갑 끼고 해볼게요.
1: 자 이 무침을 또 이렇게
0: 네.
1: 손으로 무치는 게 또
0: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1: 네.
0: 이제 순서는
1: 뭐부터
0: 이제
1: 할까요?
0: 버섯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0: 양파.
1: 양파. 네. 버섯 양파 먼저 넣고 자.
0: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
1: 콩나물이요?
0: 네. 그래서 이제
1: 근데 어떻게 버섯 먼저 이렇게 무치신 이유가 있으세요?
0: 네. 이게 이제 콩나물보다 버섯 자체의 간이
1: 예.
0: 콩나물은 여린데 막 주물르면은 이게 이렇게 너무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1: 네.
0: 버섯은 반대로 좀 약간 힘을 줘도 돼요. 그래서 버섯 먼저 충분히 무치시다가 콩나물을 넣고는 가볍게 툭툭툭 털듯이.
1: 툭툭 털듯이.
0: 네.

0: 이제 묻혀졌어요.
1: 예예.
0: 그 이제 담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젓가락 딱 들면 예. 아삭아삭 이제 콩나물 양파에 향긋한 미나리까지
1: 네, 그리고
0: 쫄깃한 버섯까지.
1: 네. 어 맛있겠다.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먹겠습니다.
0: 어 그렇죠. 예. 냉장고 열어보시면 아마 다 버섯도 조금 콩나물도 국끓이고 좀 남은 거
1: 예.
0: 있으실 거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진짜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고기의 식감 아니까.
0: 맞아요. 그래서 고기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지난주에 고기들 아마 이제 명절 보내시면서 많이 드셨을 거라
1: 예.
0: 이렇게 개운한 반찬들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야. 것 같아요.
1: 너무 신선해 보이는데요.
0: 네,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버섯 콩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버섯 콩나물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적양판을 얇게 채 썰고 미나리는 손가락 길이로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콩나물을 넣어 3분 정도 데쳐줍니다. 여기에 소금과 느타리 버섯도 넣어 2분 정도 더 데쳐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데칠 때 소금을 넣으면 식감과 색감이 살고 데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콩나물과 느타리 버섯을 건져 찬물에 헹군 뒤 체에 받쳐줍니다. 느타리 버섯은 결대로 찢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매실청,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느타리 버섯, 적양파를 넣어 무치다가 콩나물과 미나리도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버섯 콩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매일매일 반찬 고민 날려버리는 한명숙의 냉장고 지킴이 반찬 2종. 밥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어디에나 찰떡인 맛있는 꽃게 요리. 껍질째 튀겨 먹기도 편하고 영양도 두 배인 꽃게 강정부터 간장게장보다 더 인기 있는 요즘 대세 집반찬. 가을에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새우장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해피 에너지 광이고요.
3: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가을 하면 또 꽃게를 빼놓을 수 없죠.
3: 네.
1: 이 껍질째 아작아작 씹어먹기 좋은 꽃게 강정. 먼저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3: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냉동된 절단 꽃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1: 네.
3: 그리고 이제 여기에 꽃게 밑간은 생강즙하고 소금 후춧가루. 네, 그리고 이제 튀김옷은 감자 전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이 강정하면 떠오르는 그 양념 맛.
3: 네.
1: 이거거든요.
3: 네.
1: 자, 매콤달콤 그 양념 맞죠?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념에 일단 저 붉은 색깔은 고추장.
1: 네.
3: 네. 그리고 설탕, 그리고 스위트 칠리 소스랑 식초, 그리고 이제 뭐 가진 양념 있는 거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먹을수록 반하게 되는 매콤달콤 바사삭 꽃게 강정.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꽃게 강정 해볼 텐데요.
3: 네.
1: 자, 여기에 너무 먹음직스러운 꽃게가 네. 이렇게 손질되어 있어요.
3: 네. 요거 이제 그 손질 꽃게, 절단 꽃게 해서 냉동으로 파는 거 있어요. 수입.
1: 네. 맞아요,
3: 그래서 들어오는
1: 맞아요.
3: 게 좀 크기도 작아서 오늘 같이 튀김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손질을 하는데 장갑을 한번 끼고 할까요?
1: 네. 요즘은 네. 옛날과 달리 이렇게 꽃게를 네. 사시사철 먹을 수 있잖아요.
3: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질하시는데
1: 네.
3: 이렇게 꽃게 마디에 뒤에서 한 마디 반 정도는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1: 맞아요. 요 부분은 잘 안 먹게
3: 네,
1: 돼요.
3: 안 먹고 이렇게, 살이 없어요.
1: 여기서 한번
3: 네,
1: 보여주실까요?
3: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네. 한 마디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1: 선생님, 요즘은 네. 이 냉동 꽃게도 크기가 네. 다양하거든요.
3: 네. 그래서 냉동 꽃게 중에서 보시고 제일 작은 사이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뭐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한 마디 반,
1: 네,
3: 예, 한 마디 반, 한 마디 반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강즙 있어서 예. 그 생강즙을 좀 넣는데 집에 생강이 없다 그럼 청주 하셔도 되고 청주. 그리고

0: 후추.
1: 후추 넣고요.
0: 네, 후추도 살짝 좀 뿌려주시고. 그리고 소금 간은 바다에서 온 거라 기본 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운동, 만 운동 아주 살짝만 하셔서 네.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지 마시고 탁탁탁 쳐주시면
1: 이렇게만 해도
0: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제 생강즙도 흡수되고 네. 후추도 골고루 이제 퍼지거든요.
1: 이런 해산물 비린내는 네. 네. 뭐 육고기도 마찬가지지만 네. 생강즙이 정말
0: 그렇죠. 그래서
1: 최고인 것 같아요.
0: 돼지고기, 닭고기, 해산물에는 생강즙 네. 조금씩 만약에 없으시면 집에 생강가루 드시는 분들은 생강가루 조금 뿌리셔도 네.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오래 재우실 필요 없고 오늘 이제 꽃게가 작기 때문에 네. 이게 잘 이렇게 섞으셨으면 바로 전분 입혀서 네. 튀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자. 이건 전분은 네. 어떤 방법으로 입혀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전분을 수분이 오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넣고
1: 그다음에 아까 다시 했던 방식으로
0: 네, 이렇게 이제 흔들어 놓으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양념을 한번 네. 이제 섞어볼게요. 잠깐 수분 흡수되는 사이에
1: 자, 양념을 네. 섞어보겠습니다. 네. 자,
0: 고추장.
1: 네.
0: 고추장을 이렇게 이제 두 큰술, 깎아서 두 큰술. 너무 많이 하시면 짜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집 고추장 같은 경우 양을 좀 줄여서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장이 조금 이제 들어가면 약간 붉은 색깔의 붉은 톤을 이렇게 살려준 효과가
1: 맞아요,
0: 있어서
1: 맞아요.
0: 간장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설탕도 네. 이렇게.
1: 선생님, 네. 이제 오늘 꽃게 네. 강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정이 들어가면 네. 뭐 닭강정도 있고 네,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네. 지금 이 양념, 이 소스는 네. 닭강정 소스랑 비슷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닭강정 이제 해서 네. 드셔도 이제 네? 상관이 없으시고. 자, 그 다음에.
1: 닭강정 소스가 맞았구나.
0: 네. 닭강정 하셔도 되세요. 저는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좀 이제 개운하게 식초 네. 이런 거 이제 있으시면은 이렇게 상큼하게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0: 아. 그리고 이제 요게 하나 이제 넣으시는 게 네. 칠리 소스예요.
1: 예?
0: 예. 그래서 없으시면 칠리 소스 대신에 뭐 핫소스 약간 넣으셔도 되고.
1: 네.
0: 그리고 케첩을 조금 넣으시면 좀 약간 개운하고 상큼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1: 괜찮아.
0: 후추까지 해서 요거 네. 이제 잘 풀어서 설탕이 녹을 정도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제 저어주고요. 우리 이제 요거 양념하는 사이에 요게 이제 아까 마른 가루에서 좀 이렇게 좀 촉촉해지는
1: 맞아요.
0: 거 보셨을 거예요.
1: 이 가루가 정확히 네. 이 꽃게 옷처럼. 네. 묻었어요.
0: 네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제가 튀겨보는데.
1: 네.
0: 그리고 한번 장갑 끼고 제가.
1: 그럴까요?
0: 손에 붙으니까.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서.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
0: 네,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릇만 흔드시다가 네. 이제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장갑 낀 손으로 만지셔서 이제 넣으시는데 지금 보면은 하고 불었을 때 가루가 안 날리면 옷이 잘 묻어진 거예요.
1: 날리는 게 없으면?
0: 네, 불렀는데 가루가 날리더라 그러면은 잠깐 좀 두시던지 아니면 네. 물을 한두 방울 좀 치셔서 이제 튀겨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기름 온도 됐으면 네. 한번 튀겨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온도가 됐으면 네.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히려 가까이에서
1: 가운데는 아니게
0: 네.
1: 온도를 딱 맞춘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 정도 온도가 들어갑니다.
0: 네,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고 네. 부글부글 거품이 이제 일어나는 온도.
1: 이 정도에 반응.

0: 나는 그 특유의 그.
1: 예, 고소한 향. 예, 예. 네, 맞아. 야. 우리 바닷가 가면은 네. 나는 뭐 새우튀김 뭐 이런 거에서 나는 냄새들.
0: 갑각류를 튀겼을 때 나는 그 향 있잖아요.
2: 야. 최고의 간식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그쵸, 그래서 팬이 좀 크지 않다 그러면은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튀기시면 네. 되고, 저는 두 번 나누기엔 좀 애매한 양이라 그냥 한 네. 번에 솥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다 넣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버무려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네. 놔뒀더니 이제 가루가 별로 이렇게 남는 거 없이 이렇게 다 거의 이제 사용이 됐죠.
0: 가루도 그렇고 여기서 네. 이제 팬에서도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가루가 없어요.
1: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고루 좀 이렇게 저어서.
0: 예. 선생님, 네. 근데 항상 궁금했던 네. 게 이 꽃게나 갑각류의 네. 껍질이 네. 원래 흰색이었다가 이렇게 네. 익으면서 색깔이 변해요.
1: 네, 여기 이제 갑각류에 우리 당근 색깔 이렇게 주황색의 붉은 색깔을 갖고 있죠.
0: 예.
1: 갑각류 종류.

0: 떡볶이 이런 데는 이게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의 색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익으면 열이랑 반응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색깔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예. 이렇게 색깔의 변화로도 알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젓가락 이렇게 대보셨을 때 젓가락에 닿는 느낌이 약간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거 예. 예, 그걸로도 익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처음엔 들어갈 때 되게 소리 요란하고 거품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게 익어가면서 거품이 줄어들고 소리도 줄어들어요. 어머. 그럼 다 익은 거예요. 그럼 꺼내주시면 돼요.
1: 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네. 확인해보시고.
0: 그리고 이제 무침도 괜찮고 뭐 탕도 괜찮고 한데 그 꽃게 껍질에 들어있는 요 이제 성분 자체가 지용성이니까 네. 기름에 튀겨서 드시는 게 또 흡수율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꽃게 껍질에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예. 튀겼을 때 또 풍미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높여주는 게 있어서 예. 보통 저희가 뭐 꽃게탕이나 쪄서도 많이 드시지만 네. 작은 꽃게를 만났다 그럴 때는 네. 한번 이렇게 튀겨서 하시는 요리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그냥 버리지 않고 먹으면 어쨌든 네. 몸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맛도 그래서, 좋고 네. 식감도 좋고 오, 지금 굉장히 또 육안으로 봐도 네. 정말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져보시고 단단해지고 색깔이 네. 노릇하면 이제 건져내볼게요.
1: 네. 여기다 건져볼까요? 벌써 이렇게 모을 때 네. 바삭바삭 소리가 네. 들려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1: 먹기도 정말 좋은 크기 아닌가요?
0: 네,
1: 한
0: 맞아요.
1: 입에?
0: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1: 아,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알코올 음료 같은 거 금요일이니까 드실 네, 때.
1: 주말에. 네. 이야.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은 멘트가 안 나와가지고 네. 그냥 막 가만히 보고만 있어가지고 네. 이럴 때 제일 힘들어요.
0: 네,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소스 네. 네, 끓여볼게요.
1: 아 소스도 한번 네. 따뜻하게 끓여줘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소스를 이제 좀 끓여서 수분을 좀 날려주고 재료에 서로 어우러지는 맛이 예,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팬에 이제 올려주시고
1: 아 이게 강정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0: 네, 네, 그렇죠. 한번 볶아줘요.
1: 볶아줘야죠. 아, 맞아. 맞아. 우리가 닭강정도 이렇게 이 소스랑 이 닭 튀겨놓은 거랑 같이 이렇게 볶으실 때 네. 맨날 가서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끓이시는 거예요.
1: 네.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네. 이때 불세기는 어떻게 돼요?
0: 불세기 이거는 이제 한 중불 이상에서 약한 온도에서 하실 필요 없고 네. 오히려 수분을 날려주셔야 되는데 그 대신 또 너무 강한 불에서 하면은 주변 가장자리 탈 수 있거든요.
1: 약간 눌러붙은다고 생각되면
0: 그렇죠. 네. 불을 조금 줄이시면 예. 되고 이렇게 이제 거품들이 골고루. 예? 그래서 전체 표면이 거품, 가운데 지금 거품 없죠? 예. 전체 표면이 거품이 올라오면 이제 소스가 완성된 거예요.
1: 네. 자, 전체적으로 거품이 생기면.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1: 선생님, 알기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0: 전체 거품이 똑같이 일정해졌죠? 그래서 네. 꽃게 넣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1: 이때?
0: 네. 이때 이제 버무릴 때 불을 끄고.
1: 아, 불을 네. 끄고요?
0: 그래야 안 눅눅해져요.
1: 아. 네. 자, 저희가 불을 끄고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0: 네네.
1: 것 같은데요.
0: 네, 넣어주세요. 네.
1: 와, 이 소리 들리시나요, 선생님?
0: 네. 딸그락딸그락 바삭바삭 네. 소리가 나죠. 네.
1: 이야. 아마 네. 집이었으면 하나 옆에서 먹을 수 있을
0: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동작으로
1: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0: 네, 버무려 주시면 돼요. 네.
1: 닭강정집 앞에서.
0: 이걸 불을 켜고 오랫동안 하시면 바삭했던 식감이 눅눅해지니까 이렇게 불을 끄고
1: 너무 맛있겠네요.
0: 네. 그래서 네.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1: 그럴까요? 저희가 늘 먹었던 뭐 닭강정도 있고 네. 뭐 하겠지만 네. 오늘만큼 특별하게 꽃게 강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입에 먹기 너무
0: 네,
1: 좋을 것 같고
0: 한 입에 쏙 드실 수 있게 이게 네. 튀김이라 또 이렇게 드시다가 너무 크면은 껍질째 튀겼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아 이렇게 먹기 편한 크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 꽃게가 영양이 풍부하니까.
0: 네, 그렇죠.
1: 예? 영양 간식 아닌가요?
0: 맞아요. 그리고 봄 꽃게가 좀 가격이 비싸고 가을이 네. 되면 꽃게 가격이 조금 네. 이제 가을 꽃게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요맘때 다양한 꽃게 요리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몬드 슬라이스 된 거 있어서 좀 고소하게 씹히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어린잎 채소 같은 거 샐러드 드시고 남은 거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올려서.

0: 이렇게 일품 요리 한번 이제 만들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좀 근사한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꽃게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꽃게 강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절단 꽃게의 다리 끝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손질한 꽃게에 생강즙,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 밑간해줍니다. 그런 다음 감자 전분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전분이 핀 꽃게를 입으로 불었을 때 가루가 날리지 않아야 튀김옷이 잘 입혀진 거예요. 고추장, 진간장, 설탕, 맛술, 식초, 올리고당, 스위트칠리 소스, 후춧가루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예열된 식용유에 꽃게를 넣어 튀겨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소스를 넣어 중불에 한 소끔 끓인 뒤 불을 끄고 꽃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아몬드 슬라이스와 어린잎 채소를 올리면 꽃게 강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가을이 오면 새우 먹을 생각에 참 설레잖아요. 이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얼은 이 새우로 장을 만들면 웬만한 밥도둑은 저리 가라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먼저 재료부터 볼까요?
3: 네, 그래서 이제 가을 새우, 지금 네. 새우철이라 새우 준비했는데 500g.
1: 네.
3: 500g인데 이게 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500g에 한 15마리에서 한 20마리 사이? 그 정도 되는 거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1: 네.
3: 뭐 홍고추, 레몬.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선생님, 새우도 새우지만 사실 이 절임장에 밥 비벼 먹는 맛이 또 별미인데요. 네. 양념 재료는 뭐가 있을지.
3: 네,
1: 궁금해요.
3: 양념 재료 일단은 새우 장이니까 간장 들어가야 되겠죠.
1: 네.
3: 또 짠맛 줄이려면 물, 그리고 뭐 맛술,
1: 네.
3: 청주, 설탕, 그리고 다시마.
1: 네.
3: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제철을 맞은 새우의 탱탱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새우장을 만들어 볼 텐데 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3: 일단 새우장이 제일 중요한 건 작물이니까 네. 작물을 끓여놓고 식는 사이에 새우 손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3: 자, 여기 이제 재료 준비가 됐죠?
1: 네.
3: 자, 이거 이제 한번 제가 끓여볼게요.
1: 그럴까요?
3: 네. 그래서 이제 간장. 보통 이제 가정에 쓰시는 뭐 양조간장
1: 네.
3: 이런 이제 뭐 진간장 종류
1: 네.
3: 맛간장 있으시면 맛간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간장만 하시면 짜니까 이렇게 이제 물 넣어주시고요.
1: 네.
3: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맛술도 넣고요.
1: 새우
3: 좀 비릴 수 있으니까 맛술 넣고 요거는 이제 청주예요.
1: 네.
3: 예, 청주도 넣고 저는 이제 500g 정도 하면 설탕도 한 두 큰술 정도.
1: 네.
3: 그리고 이제 다시마도 한 장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양파 요거 한번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더 좋겠죠.
1: 네.
3: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넣고 불을 중불에서 키셔가지고요.
1: 네.
3: 100도씨로 팔팔팔 끓어오르면은
1: 네.
3: 식혀서 이제 새우에다 부시는데 이때 완전히 식힌 걸 부으셔야지
1: 네.
3: 약간 미직지근한 거 부으시면은 비린내 나요.
1: 아, 그때요?
3: 네네.
1: 그래서 아, 온도에 따라서도 비린내가
3: 그렇죠.
1: 날 수도 있고.
3: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장아찌 같은 경우는 좀 온도가 있어도
1: 네.
3: 그냥 이렇게 붓게 되는데
1: 네.
3: 이 새우장의 특징은 작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혀 붓는 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1: 네.
3: 네.
1: 자, 선생님 그러면 이 절임장을 네. 끓이는 동안
3: 네.
1: 새우 손질 한번 해볼까요?
3: 네, 한번 새우 손질 해볼게요.
1: 네.
3: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 부분을 보셔가지고
1: 네.
3: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물기를 뺐어요. 근데 등 부분에 내장이 이렇게 해서 내장이 보이면 내장을 제거를 하시고
1: 네.
3: 내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1: 네.
3: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수염만 이렇게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1: 네,
3: 그래서
1: 수염을
3: 네.
1: 얼굴까지, 아, 얼굴.
3: 네.
1: 머리까지 다 쓰실 거예요?
3: 네, 머리까지 그대로 해서, 오늘 껍질 안 벗기고,
1: 네.
3: 그대로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등 부분에 내장이 안 보여요.
1: 네.
3: 그럼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내장이 있는 거는 등 부분에 내장 제거하셔야 나중에 드실 때 맛이 이제 깔끔하거든요.
1: 참, 이 가을 새우가 정말 신선해요. 그쵸?
3: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한창 많이 드실 이제
1: 네.
3: 계절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1: 네.
3: 다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1: 자, 선생님 새우 준비 네. 끝났고요.
3: 네, 그 사이 이제 작물이 예. 끓어오르기 시작했는데 한번 볼게요.
1: 아.
3: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면은
1: 네.
3: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약하게 두신 상태에서
1: 네.
3: 이제 한 3분 정도 이제 잔잔하게 이제 끓이시다가 네. 이제 불을 끄시는 거예요.
4: 불을 네. 끄고
3: 그리고 이제 식힌 다음에 부을 거거든요.
1: 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 미리 네. 식힌 작물을 만들어 주셨죠. 네.
3: 그래서 저쪽에 이제 식은 게 있어요.
1: 예.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 네. 다 걷어내고 네. 작물만
3: 이렇게 해서 예. 요거 나중에 걸르면서 이제 그대로 부을 거라 네. 이제 통에다가 이제 한번 새우를 담아 볼게요.
1: 바로 담아 볼까요? 네. 아 그냥 재료 손질만 하면 네. 바로 담을 수 있네요. 네.
3: 자 해서 네. 이제 새우를
1: 아니 새우장도 늘 이렇게 많이 사서 먹었는데 네. 이렇게 담궈 먹으면
3: 새우장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1: 예, 예.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억울했던 게 네. 새우는 구이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네. 튀겨 먹거나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네, 새우장
3: 이렇게
1: 먹어도
3: 하시고
1: 맛있고.
3: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예. 이렇게
1: 고추까지 고추. 넣고
3: 예. 넣고
1: 네.
3: 그리고 작물을 예. 여기 이제 다시마가 있어서 네. 예.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1: 작물이 잠길 정도로 했나요?
3: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잠길 정도.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다시면 이제 남겼고요. 그다음 이제 레몬을 네. 여기다 이제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예요.
1: 이렇게 덮듯이.
3: 네. 입을 덮듯이. 네. 자, 이렇게.
1: 근데 레몬이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3: 레몬이 아까? 새우에서 나는 비린내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요거를 네. 작물에 잠기도록 눌러주는 효과도 있어요.
1: 예.
3: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으셔서 네. 이제 냉장고에다 바로 넣어두시는 거예요.
1: 그럼 한 며칠 있다 먹을
3: 수 있나요? 그래서 딱 하루 24시간.
1: 하루요?
3: 예, 하루 지나고 그다 이제 24시간 지나서 오늘 이제 했으니까 네. 오늘 이제 오전에 했으니까 뭐 내일 저녁 때는 식구들 모이면은 이제 드셔도 되는데 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오래 두시고 싶다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국물만 따라서 끓여서 식혀서 다시 부으시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드실 수 있는데 일주일 이상 되면 요즘은 요런 거 짜게 안 담그니까 약간 살이 좀 이렇게
1: 맞아요. 예, 약간
3: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3: 일주일 이상 먹겠다 그러시면 냉동실에다가 네? 새우만 건져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고 드실 때 요 작물을 부어서 드시면 좋겠죠.
1: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리 네. 이렇게 작물에 담가 놨던 네. 새우장이 그래서, 있습니다. 네. 비교해 볼게요.
3: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이틀 된 거예요. 네.
1: 아니, 새 자체가 지금
3: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한번 건져서 네.
1: 자. 저도 이제 새우장을 선물하면 네. 안 좋아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3: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드실 때는 머리 네. 이렇게 이제 잘라주시고
1: 네.
3: 껍질을 다리 쪽에서 위쪽으로 네. 이렇게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반찬들 그냥 네.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네.
1: 자, 선생님, 네. 지금 제가 껍질을 다 벗은 네. 것 같아요.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3: 네, 그래서 일단 요거 껍질 있는 거, 네. 또 이제 몇 마리 담고요.
1: 느낌이 있으니까, 그쵸?
3: 네, 그렇죠.
1: 또 껍질 있으니까, 네. 또 껍질 벗긴 거랑 느낌이
3: 네,
1: 다르네요.
3: 이렇게 해서 이제 담으시고.
1: 예. 따뜻한 밥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고
3: 네, 이제 저희 껍질 벗겨놓은 것도
1: 네 여기 고추냉이 찍어 먹으면 맛있죠?
3: 네,
1: 올려서 먹으면
3: 그렇죠. 고추냉이 해서 드셔도 되고
1: 예.
3: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고추 이런 것도 좀 이것도 그냥 곁들여서 드시면 되니까
1: 맞아요
3: 하시고 그다음에 작물을 조금
1: 네, 네. 여기에 또 이제 밥 비벼 드시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3: 그렇죠. 약간 이렇게
1: 촉촉하게.
3: 촉촉하게.
1: 아,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근데 오늘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3: 않거든요.
1: 네, 어렵지
3: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물까지 이렇게 싹 껴져서 네. 드셔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1: 정말 근사한데요.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새우장이 완성됐습니다.
2: 새우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양조간장, 물, 맛술, 청주, 설탕, 다시마, 양파를 넣어 중불에 한 소끔 끓여주세요. 새우는 수염을 제거해줍니다. 절인 국물은 약불에 3분 정도 끓인 뒤 식혀주세요. 그런 다음 밀폐용기에 새우와 버스선 청양고추, 홍고추를 담은 뒤 식힌 절임 국물을 붓고

0: 쌓은 레몬을 올려 하루 동안 냉장 보관해줍니다. 이렇게 새우장 위에 레몬을 덮으면 비린내도 잡고 레몬이 새우를 눌러줘서 국물이 더 잘 배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새우장을 담고 홍고추, 청양고추, 레몬을 올린 뒤 절인 국물을 담으면 새우장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개운한 오징어 김치찌개부터 단짠단짠 쥐포 볶음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상담할 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2: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3: 어, 그럼요. 당연하죠.
2: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3: 당연히 지급되죠.
2: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3: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2: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2: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2: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3: 어머머, 8회?
2: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3: 우와, 대단하네.
2: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2: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3: 어, 그럼요. 당연하죠.
2: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3: 당연히 지급되죠.
2: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3: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2: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2: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2: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3: 어머머, 8회?
2: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3: 우와, 대단하네.
2: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1: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6: 돈이 많이 가는 차례상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0: 명절 오면은 명절상만 200상에서 한 250상.
1: 세심한 손길로 정성을 쏟아 제수 음식에 격을 올리는데요. 한편 추석이 다가올수록 떡과 전쟁을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2: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 만들지.
1: 송편과 함께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을 부치느라 뜨거운 불판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3: 바쁠 때는 네. 몇천 개 나가요.
1: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4: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기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터미로 그래서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5: 아! 오! 오! 물렸다 어떡해!

0: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1: 지금은 물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3: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4: 아, 아래보다 더 이뻐.
5: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6: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되므로서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이죠. 부모의
1: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2: 성교육이야.
1: 성교육이다.
0: 원래 이 자리가 우리 은지 씨 남편분이 앉아 계셨잖아요.
3: 맞아, 맞아.
0: 바뀌었어요.
1: 남편 바꿨어요?
3: 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바꿔버리고 싶은데.
1: 아, 근데 괜찮은데? 네. 이렇게 네. 바꿔도? 저는 10살, 8살 우리 진리 자유 딸 둘 아빠입니다. 이정규입니다. 개그맨 이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아니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근데 네. 아이들이 벌써 8살, 10살이에요.
1: 맞아요. 아 근데 사실 요즘에는 애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애들이 뭐 사실 요즘에 뭐 가슴 몽우리도 좀 진다고 하는 것 같고
0: 뭔가... 아, 좀 커? 맞아. 크면 그래. 아빠니까. 네.
4: 정규 씨가 느끼는 그런 그 아슬아슬한 그 고민들이 바로 이제 뜨거운 성교육이 시작되는 그 현장인 거죠.
5: 이럴 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머리 쥐어짜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성교육이 진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이제 현장에 네. 들어오신 겁니다.
1: 야.
6: 네. 우리 저번에 아이들의 연애 그 편 찍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윌리엄한테 몇 번 슬쩍 물어봤거든요.
0: 물어봤어.
6: 절대 안 넘어가요. 절대. 아니 없어요. 없어요. 뺀트리한테도 물어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0: 없어 없어.
6: 아니 그냥 아니 솔직히 아니 좋아하는 여자라도 아니면 윌리엄을 좋아하는 여자라도
0: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요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 귀여운 히어로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발을 내디뎠는지 그 성스럽고도 위대한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아빠.

0: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1: 엄마, 알려주세요.
0: 삼신 할머니가 점재해줬다.
2: 너를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사왔어.
3: 장동이 나면 원 플러스 원.
0: 너 다리 밑에서 좋았어.
4: 그 다리 밑을 항상 봤어요. 진짜 애기들이 있는지.
5: 엄마, 나는 배꼽에서 나왔어?
6: 배꼽보단 살짝 아래인 것 같아.
3: 아, 뭐가 아는 것 같은데.
4: 야, 이거 엄마 진짜다.
3: 야, 나의 히어 윌리엄 벤티.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죠.
0: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성스러운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아이들이죠. 지구를 구한 히어로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아이들이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슈퍼히어로의 탄생입니다.
3: 야, 나의 히어 윌리엄 벤틀리.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죠.
0: 맞아요. 네, 윌리엄 벤틀리 덕분에 또 우리 쌤도 이렇게
3: 아, 그럼요. 그럼요. 성칙이 내가 나중에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났죠.
0: 예. 맞습니다. 우리 때는요, 그 탄생했을 때 온갖 설화들이 진짜 난무했던 것 같아요.
4: 아, 맞습니다.
0: 왜 삼신 할머니가 점재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별똥별 타고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나 때는 말이죠. 무조건 엄마들이 얘기했죠. 너 다리 밑에서 좋았어.
1: 아, 들어본 적 있으신데, 저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7: 차 타고 가는데, 네. 그 굴다리 밑에 붕어빵 파는 그 아주머니 계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엄마가, 내려. 너 낳아주신 엄마야.
4: 오! 야, 진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리 밑을 항상 봤어요. 진짜 애기들이 있는지. 애기들이 없어.
0: 그럴 수 있어, 호기심. 네.
2: 사실 다리 밑은 맞죠.
0: 아니, 나도. 교수님 맞아. 아니, 왜냐면.
4: 그쵸. 예,
0: 나도. 약간 예, 예. 성숙했던 게 엄마가 다리 밑에서 다리 하다 곰곰이 생각해 다리를 딱 본 거야. 다리가 그냥 입안 했어. 성숙했어.
4: 어머,
0: 이 다리가.
3: 처음 생각해봤어요.
0: 아, 몰랐어요?
3: 아, 그 생각 못했죠.
0: 아, 진짜요? 그래서 아,
3: 다리 밑에 다리. 우리 와이프 얼마나 천까지 벤티한테 계속 다리에서 주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조금 알게 됐는데 이 다리도
0: 이 다리지. 브릿지 이 다리.
3: 한국말은 다리. 정말 재밌어요.
0: 그렇죠?
7: 여기 브릿지니까 브릿지랑 그러니까. 렉이니까 그러네.
8: 그래서 이게 다리 밑 같은 농담이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체성에 있어서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0: 맞아요.
8: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한테 이 얘기 들었다가 나 진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중요한 질문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2: 일단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게 나는 이 집의 이제 진짜 구성원이 아니라는 생각. 아. 그래서 왜 뭔가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공포를 좀 다 느끼셨었잖아요.
4: 네,
2: 거기
4: 그렇죠.
2: 가면
0: 저는
2: 네,
0: 근데
2: 엄마가
0: 그때
2: 있는
0: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 집 안에서 내가 쫓겨나기 싫어서 열심히 살았지.
7: 엄마가 잘
0: 들으시게 열심히 살아.
3: 아니, 그런 마음으로 엄마들은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도 계속 벤틀리한테 유난히 많이 그래요. 너무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2: 맞아요.
3: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 부모님들이 어떨 때는 좀 장난스럽게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아 이제 이거는 정직하게 얘기 안 하겠구나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 이제 성적인 호기심을 공유하려고 안 하죠.
4: 아,
2: 그리고
4: 그렇구나.
2: 또 나중에 이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네. 나는 엄마, 아이야. 이걸 알게 됐을 때는 배신감 좀 느끼잖아요. 왜 날 그렇게 힘들게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딸은 옛날에 그 지가 놀렸던 걸 복수하려고 그러는지 초등학생 되니까 오히려 지가 자기는 원래 그 이 대기업 회장 딸인데 병원에서 바뀌었다.
3: 아,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2: 그래서 자기는 부모를 찾아갈 거다 이러면서 저를 또 막 돌리더라.
0: 어쨌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엉뚱한 상상을 하는 아이들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본 생명의 탄생,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0: 알?
1: 뭐야? 알인데.
0: 알?
2: 양수, 양수.
3: 이게 뭐야?
4: 엄마 뱃속에서 방귀동물이 그 나오는 거야.
5: 그 양수 알지, 양수. 양수를 감싸주는 거야.
3: 오, 예쁘다. 착해.
6: 어머.
1: 오, 꼬리 있다. 신기한 꼬리가 또 있어. 여기 꼬리 하나, 엄마 꼬리 하나. 이게 나올라.
3: 어머, 와, 신기하다. 형 나자마자?
1: 어떻게 훔치는지는 아는가?
4: 나오자마자 헤엄치는 걸 알고 있나 봐.
1: 어, 귀여워.
3: 귀엽지?
1: 응.
6: 너도 귀여워.
3: 진짜.
7: 딸이지? 애기 맞네.
3: 다리가 나온 거예요?
7: 근데 알처럼 생겼다가 나온다, 그지? 아까는 알같이 생겼는데, 그지?
1: 저게 뭐야?
2: 저것도 마귀야, 막. 그 새끼를 보호하는 막이 있어야 되고, 저게 터져야지만 새끼가 나올 수 있어.
3: 양수 설명을 엄청나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 잘해주시네요.
1: 근데 저거 아기 왜 안 나와?
2: 엄마가 힘을 줘야 돼. 힘 주고 있잖아, 지금. 힘을 주니까 꽁 하고 나오니까 나오잖아.
7: 경태수 저렇게 태어났어.
6: 어, 놀랬다. 놀랬어, 지금.
1: 아빠. 아빠는 어떻게 생겼어요?
8: 혜나는 엄마랑 아빠가 사랑해서.
3: 약간 지진나신 것 같은데요.
8: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엄마랑 아빠랑 만나서 서로의 씨를 주고받고 그걸로 혜나를 끝난 것 같아요.
3: 잘 이렇게 말이 길어진다는 거는 나도 이제 버퍼링이.
1: 조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8: 좋은 얘기인 것 같아?
3: 좋은 얘기.
1: 엄마 몇 속에 있는 씨야?
3: 진짜 훅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하지
1: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만나?
2: 제가 어떻게 말해야지?
6: 아,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엄마 진짜다.
2: 레고를 보면 안 맞는 블록이 있고 딱 맞아 떨어지는 블록이 있잖아. 그것처럼 엄마의 몸과 아빠의 몸에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나면 아기 씨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야.
6: 추상적이긴 한데.
1: 엄마, 나는 엄마가 나왔잖아.
7: 그게 널 낳았지?
1: 배꼽에서 나왔어?
3: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도
6: 많죠.
7: 배꼽에서 나온 건 아닌데.
1: 배꼽에서 나온 거 맞잖아.
7: 아니야, 배꼽보단 살짝 아래인 것 같아.
3: 에? 아니, 아래 맞긴 한데.
9: 말씀을 못하는데.
1: 왜 아래야?
7: 배꼽은
1: 뭐?
6: 근데 치왕 조이게 쓰면 약간 골철인데.
7: 아니, 크진 않아서.
1: 셋째 나아져.
7: 셋째 나아져?
6: 셋째
7: 나아져. 나는 두 명이 좋은데?
1: 왜?
7: 아린소에 더 사랑해줄게. 그래도?
1: 응.
7: 그래? 노력해보자.
3: 노력해보자. 누가 노력을 하나요?
6: 아, 웃기다.
3: 결국 부모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빠,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6: 아, 야, 이제.
3: 아빠, 알려주세요.
10: 아, 엄마 어디 갔지? 솔직히 이 질문은 제일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부모들은 제일 조금 당황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3: 자, 그래서 우리 성스러운 패널 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엄마, 아빠 그래서 대체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 건데? 라고 묻는다면?
11: 저는 뭔가 이 아빠의 에이스와
3: 에이스 뭐야?
10: 에이스 뭔가?
3: 아, 내가 가지고 온 에이스?
11: 아빠의 에이스와 에이스? 그리고 엄마의 어떤 보석이 만났다? 뭐 좀 이렇게
3: 보석, 엄마의 귀한 것과 아빠의 그 에이스.
11: 예.
12: 저라면 약간 뭐랄까 아빠와 엄마의 몸이 뭔가 하나로 이렇게 합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우주의 균이 모여서 네가 뿅하고 나타나는 건데
11: 엄마 보여줘 어떻게 한 합체 로봇 합체야
12: 너희들 자면 할 수 있어
3: 틀린 픽은 아니에요. 틀린 픽은 아닌데
10: 저는 솔직히 쿨하게 그냥 아빠 청자가 엄마 난자를 만나서 아기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죠.
3: 차라리 보통 이제 이 질문은 아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언제 배웠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만 3세에서 한 5세 정도에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 아니라 나 어디서 왔냐는 나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발달하고 있다는 기특한 증거죠. 네.
11: 어떻게 보면 그만큼 좀 많이 그렇죠. 컸다라는 생각으로 네. 박수 쳐줄 만한 일이기도 하겠네요.
0: 이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기관을 다

0: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거기 가면 동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임신한 다른 엄마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여러 사람을 보면서 호기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해주려고 막 노력하시는 것보단 정성껏 성심껏 대답해 주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1: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안 멈추잖아요. 거리를 물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아, 사랑하면 다 생겨? 아, 정자가 어떻게 들어가? 뭐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그 수심이 계속 나오잖아요.
2: 그럼 그렇게 하지. 빨리 숙제. 숙제 했어? 너 지금 어제 그 일기 다 썼어?
1: 다 했어. 근데 윌리엄 지금 이제 4학년 됐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2차 성장 그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친구 와서 얘기하는데 옆에 또 벤틀리 있어요. 근데 벤틀리가 이 귀가 거의 레이더 수준이에요.
2: 숙제들은 또 달라.
1: 아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2: 형이 무슨 얘기하는
1: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수위 조절 때문에 좀 그 조심스럽거든요.
3: 맞아. 사실 그 수위 조절은 이 오히려 이 부모님의 어떤 마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남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택시를 타고 포경수술 하러 가는데 엄마 포경수술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너무 당황한 거죠. 근데 얘가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기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는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너무 불편해하는
4: 노란에
2: 빨리 운전하고 그냥 내려드리면 되는데 갑자기 포경수술까지 오픈해야 되니까 네. 기사님도 당황스럽죠.
3: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아저씨도 되게 당황하고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대. 아, 이 얘기는 어른하고 할 게 아닌가 보다. 어른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는 친구들 혹은 뭐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면서 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근데 이제 그렇고 잘 지나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한번 사건이 한 번씩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가르쳐줬어야 됐는데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신단 말입니다.
5: 저도 이제 저희 딸이 뭔가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약간 머뭇머뭇하다가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좀 제대로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그러니까 클레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아기 씨와 자궁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뭐 그냥 꼬추 이렇게 하고 뭐 찌찌 뭐 이렇게 약간 아이들 눈높이를 맞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부르면 좀 안 되는 건가요?
3: 뭐 안 된다고 말할 건 없지만요. 네. 이런 소중이나 고추나 찌찌 같은 유아어를 사회생활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이나 뭐 아이랑 얘기를 해야 될 경우에 아이가 뭐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나 의사 선생님하고 경찰하고 얘기할 때 혼동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정확한 명칭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죠.
1: 진짜 맞은 얘기 같은데 며칠 전에 벤틀리가 근데 아빠 먹는 고추도 있고 내 몸에 있는 고추도 있잖아요. 그 어떤 건지 뭐 맞아. 그거 크게 생각 네. 못했거든요. 애들 입장에서 충분히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4: 맞아요.
6: 근데 저는 지금 저희 첫째 딸 우미가 만으로 이제 4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순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음순이 뭐 가려워, 음순이 아파, 따가워라는 표현도 되게 잘하고 좀 단점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가 있었는데 이게 뭐야 해서 아 그랬더니 그 식당에서 음순할 때 음이구나.
7: 태어나는 거야 음순이.
3: 음순은 음경처럼 성기의 일부인 거고 음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죠.
5: 그래요. 근데 선생님 교수님 거의 이제 해대도 쉽지 않게 또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네. 써본 적도 없어서 네.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네. 들지만 그래도
3: 해보시는 게 좋아요.
5: 네, 알려주신 대로 한번
6: 외쳐볼까요, 언니?
5: 음부, 음경, 음순.
2: 하니까 안 어렵네.
4: 노력 많이 했다.
2: 연습해야죠.
6: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네.
2: 자, 그럼 우리 출연진 분들은 정확한 명칭과 위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지 즉석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이렇게 했는데 남성 어디가 아래에도 난 모르겠다. 어디가 위에?
6: 이렇게.
2: 남자 건 우리 또 은지 씨가 맞춰주세요.
6: 제가 맞추는 네네. 걸로.
1: 아, 이거 뭔지 솔직히 영어로 명칭 뭔지 다 알겠는데
2: 네?
1: 한국말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남녀 다 할 수 있어요.
2: 할 수 있어요.
1: 예, 뭐 남자의 뭐 테스티클. 뭐 testes, scrotum,
2: penis,
1: 다 알아요.
2: 중요한 건 우리가 영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돼서
8: 죄송해요. 그건 저희가
1: 이제
2: 대화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건 저희가 확인이 어렵고 한국말 명칭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0: 씨.
1: 자궁. 자궁은
0: 자궁.
1: 여기. 실 여기.
0: 어허. 오, 근데 쌤 씨가 한 번씩
1: 알아서. 여기.
0: 난소.
1: 그리고 나팔관.
0: 선생님 정확하죠?
2: 정말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쌤님은 정말 100점입니다.
0: 우리 은지 씨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알 것 같긴 한데.
3: 아예 기본이죠. 아예 방광에서 이제 여기 오줌 나가는 선이니까 요거는 요도겠네요. 그렇죠. 방광에 연결된 거는 그렇고 요거는 뭐 제일 유명한 뭐 고환인 것 같고요.
0: 그쵸. 그리고
3: 여기 이게 음경. 그렇죠. 이게 음경이고 정관.
4: 정핵이 다니는. 정액이 다니는 정관.
2: 아주 정확하고요.
5: 다 초면이에요. 부모조차 자기 몸의 정확한 이름이나 위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아이들이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를 가져오면 뒤에 이렇게 참고서 뒤에 다 보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교육도 부모님이 먼저 책을 좀 보고 그 혹은 뭐 요즘 좋은 영상도 되게 많거든요. 보고 먼저 공부한 후에 아이하고 얘기하면 훨씬 좀 낫겠죠.
6: 맞아요. 그래서 때가 왔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직접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0: 어? 진짜요?
6: 예.
0: 아빠의 페트 폭격 성교육. 그럼 과연 성공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정규 씨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가족, 네 가족.
6: 맞아요.
0: 아, 너무 행복해 보인다.
7: 우리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0: 그건 엄마랑 아빠랑 사랑해서 생겨났지.
7: 어떻게 사랑하면 아기가 생겨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손을
3: 당황하셨는데요.
0: 그러니까 아름답게?
6: 여보! 무슨 소리야!
0: 아, 무슨 컨셉인 거야?
8: 혹시 양복 입고 있어요?
9: 집에서 항상 양복 입고 있잖아요.
6: 드디어 때가 왔군.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때가 왔어. 너희들의 탄생은 마치 영웅의 탄생이랄까?
7: 우리가 영웅이라고요?
6: 그럼! 우리 그러면 한번 알아보러 갈까?
7: 네!
6: 가자! 자, 이곳은 전 세계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기. 바로 생명 탄생의 현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긴 꼬리를 빙글빙글 돌리며 돌진하는 정자 선수단! 홀로 출전해 에너지를 모으는 남자 선수입니다! 이어서 다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땅!
0: 오, 달려가네요. 신나게 달려가요, 지금.
6: 네. 어? 이야기하는 순간 그저 일부가 여자의 몸속으로 진입했습니다.
0: 좋아해. 진입했는데 좋아해요.
6: 이 코스가 만만치가 않네요. 정자 선수단 진에서 출발해 자궁을 지나 지금 나팔관까지 약 20cm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한 뼘 정도로 짧아 보이지만 정자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0: 너무 작잖아요. 정자.
6: 20cm는 자기 몸의 약 3,000배! 이른 응거리죠. 꼬리 하나의 의지에서 헤엄쳐가야 합니다.
7: 우와, 진짜 대단하다.
0: 아, 귀여워. 아주 귀엽다, 너.
6: 오늘 팀플레이가 정말 예술입니다. 앞쪽에 정자들이 먼저 길을 열고 뒤쪽에 정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세차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3: 러닝볼 같아요.
0: 그렇죠. 네. 앞서원의 리더가 있으면 쭉 따라서 걸어가죠.
6: 이 안타깝게 몇몇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길을 찾아야 할 텐데요. 아이고, 어떡하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난자 선수가 지금 신호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야, 이 덕분에 정자들이 다시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줘야 됩니다. 자, 파이팅! 아, 나팔관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0: 만났어.
6: 드디어 두 세포가 하나가 됩니다. 수정입니다! 이야!
0: 고생하셨습니다! 수정!
6: 얘들아, 정자들과

0: 보면 내가 스스로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너무 좋다.
1: 사실 저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아이들의 눈빛을 보잖아요. 너희가 3억 명의 국가대표 정자 선수단 중에 당당히 1등으로 들어온 금메달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주 그냥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0: 너무 즐겁게 잘 봤습니다. 귀에 쑥쑥 들어왔어.
2: 진짜 저는 특별히 그 엄마의 난자가 난자도 되게 인자하게 생겼었잖아요. 난자가 예쁘더라고. 아니,
3: 컬러가 예쁘더라고. 컬러가 딱 예쁘게. 네.
4: 저도 아이를 낳고 깨달은 건 진짜 한 명 한 명 이 소중한 슈퍼히어로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5: 맞습니다.
4: 됩니다.
5: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청규 씨한테 좀 돌발 문자 질문 있을 수도 있거든요.
1: 네,
5: 갑자기요? 네. 1등 못한 나머지 정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얘기 물어보면 그렇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1: 지금 사실 저는 그 죽은지도 몰랐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3: 왜냐면은 3억이 달렸는데 하나만 됐으니까 2억 9,900
2: 다 죽은 거잖아요.
1: 아 죽었구나. 나 어디로 간가 가 있다고 생각해.
3: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1: 선생님 도와주세요.
6: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 질문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비유적으로 우리가 꽃가루가 막 공기에 날리잖아요. 식물들도 보면. 그리고 그중에 씨앗이나 꽃가루가 일부만 이렇게 태어나서 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맞는, 화학적으로 서로 맞는 정자와 난자가 서로 픽하는 그런 과정에 좀 더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 협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7: 완전 다른.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자 친구들이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무사히 도착하도록 서로 뒤에서 도와줬다, 연대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4: 야, 근데 진짜 듣다 보니까 다 싸워서 이겨서 내가 살아남는 이런 생각보다는 다 같이 이 하나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다. 이게 팀워크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협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5: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다 모여놓고 그렇게.
4: 그렇지. 부모가 다 공부를 해서 알려준다라고 하지만서도 걱정되는 건 그 이후에 아이가 그러면 그건 알겠고 엄마.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생겨? 그러면은 뭐 뽀뽀하면 생기는 거야? 아니면 뭐 같이 자면 생겨? 이렇게 질문할 때
6: 입학 전에는 씨앗이나 동물 같은 거 비유를 활용해서 엄마 아빠의 아기 씨앗이 만나서 네가 이제 시작이 됐고 뱃속에서 너가 자라서 태어났다 이런 정도로 설명하고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몸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정자, 난자, 자궁 이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 네, 그래서 입 밖으로 이렇게 내놓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왜 부르신 것처럼 각각 그 종이를 나눠드렸죠?
1: 아, 네. 네.
7: 그거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 꽃 속 암술과 수술의 꽃가루가 만나 열매가 맺히듯 아빠의 씨앗, 정자와 엄마의 씨앗, 난자가 만나서 네가 시작된 거야.
3: 한 번에 시각파요.
4: 맞아.
7: 너무 잘하셨어요.
8: 아빠의 정자가 엄마 몸속의 길, 지를 따라 헤엄쳐가서 난자와 하나로 합쳐지는 걸 수정이라고 해. 그러면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5: 성관계. 라는 특별한 사랑의 행동을 통해 정자가 전달돼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엄마의 아기방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는 착상을 거쳐 10개월 동안 자리가 된다고
4: 10개월 동안 자라게 된단다 10개월 동안 자라게
5: 10개월 동안 자라게 된다 죄송하지만 성관계라는 단어가 조금 전 주발부터 조금 힘들었어요.
3: 그러니까요.
1: 쉽지 않아 보였어요.
4: 당황스러워. 아니 저도
5: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식은땀 나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성관계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괜찮나? 순간 저도 멈칫하게 되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이 딱 그거 같아요.
2: 맞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피임. 안 돼. 약간 그냥 이런 말부터 떠오르거든요.
4: 우리 딸은 안 돼. 늦게.
2: 맞아.
4: 늦게.
7: 근데 성교육은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성교육을 잘하면 첫 경험이 미뤄져요. 예. 그러니까 왜 몰라서 사고를 치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뒤로 미뤄지겠죠. 저라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가 몸도 마음도 다 자라서 단단하게 어른이 되면 그리고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사랑하는 상대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관계란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9: 맞아. 그 책임이란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네.

0: 때부터 이제 부모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서 나를 낳았는지, 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9개월의 과정,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1: 정말 필요하고 좋은 교육인데요. 어떤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가 과정으로서 이어진다,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임에 대해서 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0: 그 엄청난 무게와 그 힘든 과정들을 견뎌내거든요. 오늘 그 숭고한 무게를 직접 한번 느껴보실래요, 쌤 씨? 느껴보실래요?
2: 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입고 올게요.
3: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 아니, 뭐, 이거. 근데 체험했고, 뭐, 정글도 갔다 왔고, 이거 그냥,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이 걸음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근데 걸을 때는 좀 약간 다리를 벌리고 걸었어요.
2: 그러니까, 이거 자원이 조금 다르긴 몸이 해요.
3: 몸이 뒤로 좀 기울어지죠.
2: 아, 몸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0: 맞아,
2: 뒤로.
0: 맞아요. 만삭 때는 저는 기억에 양말 신는 거, 이게 힘들었거든요. 요걸 한번. 제가
2: 저기 양말 신는 게 원래 힘들어요.
0: 네. 이거 한번 지워봐봐요. 이거 이게 진짜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3: 아이고, 우리 천재는 또 오늘 떨어뜨렸네.
0: 엄마들 했던 거니까요.
3: 지워보세요. 넘어질까 봐 걱정이야.
0: 힘들죠? 어때요?
2: 잠깐만, 숨 좀 차요. 숨 차요.
4: 형님 지금 여기 핏대가 섰어요.
2: 잠깐만, 이거 지금 조금 힘들어졌네. 이거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루 종일 이게 남편들은 아내분한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내 정말 존경스러워요.
1: 임신을 하면 체중이 15에서 20kg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내부에 있는 장기까지도 이렇게 막 위치가 바뀌거나 밀려요.
3: 막달에는 진짜 그 이제 뼈가 벌어지잖아요. 정말 손도 못 구부리겠고 골반도
0: 아팠어.
3: 기억나시죠 언니? 막달에 옆으로도 못 눕겠고 천장 보고는 더 못 눕고 엎드려도 아예 눕지도 못하고 진짜 끙끙대면서 막달 보냈던 기억이.
0: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잘 때 사람이 얼마나 푹 자는 게 행복한 건지 막달은요 거의 두 시간 만에 화장실을 가잖아요.
5: 그렇죠.
0: 너무 그게 싫은 거 정말. 너무 자고 싶은데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는데 또 잘만 하면 또 화장실에 가.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6: 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0: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슈퍼히어로라고 했는데 우리 진짜 엄마들이야말로 정말 진짜 히어로인 것 같아요.
7: 맞아요. 네.
3: 보고 있냐 이것들아.
2: 계속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 맞아.
2: 지금 미안한데
3: 진짜?
2: 말은 이게 있으니까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려요.
3: 와이프가 왜 예민했는지 아시겠네.
2: 아니 뭐라고? 가만히 있어 좀. 왜 나한테 얘기해?
3: 그렇지.
2: 아 지금 되게 예민해졌어.
3: 화낼 것 같아.
0: 잘해서 그런 거예요.
3: 진짜 그 마지막 과정도 힘들긴 했지만 이 탭줄 하나로 아이랑 내가 연결돼 맞아. 있었던 정말 그 매일매일이 경이로웠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0: 맞아. 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 나도 임신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3: 네.
0: 이 소리 뭐예요? 심장 박동 소리. 애기 그죠? 태아 심장 박동 소리 같잖아요.
3: 소리 같아요.
7: 맞아.
0: 네. 어머.
7: 와, 핏대 장난 아니다.
3: 이렇게 예뻐.
7: 핏대가 한국 느낌이 아니야.
3: 그죠?
8: 외제예요.
3: 약간 외제. 국산은 아니에요. 국산 아니에요. 확실히. 네.
5: 호주산 윌리엄.
0: 아, 윌리엄이에요? 윌리엄이에요? 오, 어쩐지.
7: 야, 진짜 핏대가 다르다.
0: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3: 다르다.
0: 네 명의 성격이 다 달라. 저는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미세하게 얼굴이 다 다르네요.
3: 아니, 1번은 근데 거의
0: 1번 그렇죠?
3: 증명사진 씨처럼 너무 닮은
0: 정규 씨 아니에요?
2: 입술 너무 비슷한데.
0: 증명사진 그리고 4번은 입술이 두툼해요. 입술이 맞아요. 두툼한 게
6: 1번. 저 애기는 여잔데?
7: 나는
6: 남자예요.
3: 남자인가?
7: 나 우리 선생님 같아, 선생님. 선생님.
0: 아니에요. 선생님일 수 있겠다.
1: 저 어렸을 때. 아, 저 어렸을 때 사실이에요. 네.
0: 이거 누구예요? 약간 돈이 쫙 깔려있고, 부잣집 느낌이 나면서, 그러면 왠지 이거는 정규 씨예요. 왜냐하면 딸 넷에 아들이 생기다.
3: 그렇지. 그렇지. 맞아.
7: 맞아. 디테일하다, 디테일.
0: 맞죠? 정규 씨 아니에요?
7: 맞아요.
0: 그렇죠.
7: 야, 이거는.
2: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0: 아, 이거 은지 씨다, 은지 씨다. 딱 봐도 은지 씨다.
3: 아니, 여기가 똑같다.
0: 여기가 똑같다.
3: 어머, 너무 신기하다. 여기 똑같다.
0: 네.

0: 진짜 똑같다.
1: 똑같아요. 네. 이건 우리 둘째예요, 근데 둘째.
2: 근데 유일한 흑백 사진.
1: 맞아요. 흑백 사진. 유일하게. 여기서 흑백 사진 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배정원 교수님이랑 저밖에.
3: 오, 너무 신기하다.
1: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아이를 딱 세상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보면 너무 저는 감동이었었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0: 저는 이제 직접 탯줄을 잘랐어요. 그리고 딱 씻기면서 발을 잡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한 눈물이 그냥 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내 핏줄인가 싶기도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 하면서도 너무 설레고 떨리고 또 두렵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1: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0: 진짜 쏟아지는 깜짝 놀랐어요.
4: 저 이제 의사로 하면 이제 산부인과 이런 걸 다 해보잖아요. 분만을 처음 본 게 아니라 많이 경험을 해봤었고 수술하는 것도 그렇고 자연분만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제일이 되니까 정말 긴장이 많이 돼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시간을.
2: 저는 엄청 기대했거든요. 그 원래 그 날짜가 그 자연하려다가 했어요. 왜냐면 뒤통수 걸린 거예요. 아이고. 처음 봐 했을 때 얼굴 작은데 뒤통수가
1: 이
2: 컬린 거예요. 그 영화 콘헤드 아시죠?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3: 찌그러졌어.
2: 너무 행복한데
1: 안쓰럽고 걱정돼요.
2: 내가
1: 어떻게 정상
2: 머리가 간호사한테 머리 괜찮아요? 왜 이렇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요. 근데 와이프하고도 지금 마취가 풀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혼자도 있네 누구랑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3: 맞아.
2: 막 외국 있는 친구한테 막 지금 애 갔는데 머리가 이렇게 너무 행복한데 애가 머리 너무 걱정되는
3: 맞아.
2: 거예요.
3: 맞아.
5: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다가 보신 분들 얘기 좀 지루하게 잘
1: 받아내는데 메인으로 조금 더
5: 메인으로 좋은 경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뭐 자연분만으로 애기 둘 다 낳았는데 정말 진짜 힘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고 정말 아픈데 애기가 그 미끄덩 나오는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자연분만은 정말 그냥 치워내요.
6: 자연분만은 마취를 안 하니까 아기가 나오는 순간이 다 느껴지죠?
5: 네, 정말 시원해요.
1: 정말 저는 가끔씩 아이가 말을 안 들 때마다 저는 제왕절개 흉터를 보여주곤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낳았다.
2: 진짜? 야, 정말
1: 요 흉터를 보여주면서
2: 무섭다.
1: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낳았다.
2: 무섭다.
1: 네, 제왕절개.
4: 할 수
1: 진짜 없을 것 실제로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아프게 낳았어라고 실제로 너무 아파 보이니까 근데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긴 하지만 저는 가끔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 그 아이 처음 심장 소리 우리가 듣던 순간 또 입 덧하면서 고생하면서도 아기만 건강하기를 바랐잖아요. 그 태교의 그런 시간들을 아이랑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요.
1: 참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빚어낸 생명, 그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탄생의 기록.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지 은지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들려줘봤다고요.
3: 네, 맞아요.
7: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가늠도 안 되시죠?
8: 제가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저희 녹화 다음날이 저희 첫째 우미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가시죠.
9: 자, 와우. 이야, 미쳤군요. 자, 이 안에 선물이 있어요.
10: 나는 나도 같이.
1: 은지 목소리가 들리네요.
8: 이게 뭔가요 여러분?
9: 이거는 로봇 같아.
8: 로봇 같아요? 우리 3월 28일이 무슨 날이지?
9: 내 생일.
8: 맞아, 우리 생일이야. 그래서 우리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4: 뭘까?
1: 야, 이거 뭐예요? 우미는 약간 로봇을 기대한 것 같은데
8: 사실 집에 있던 거거든요.
10: 오늘 엄마 아빠가 해줄 얘기는 우미랑 도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됐는지.
2: 아빠 오늘 이런 얘기 안
10: 여보세요?
0: 전혀 안 들리는 상황인데.
10: 우미랑 도는 엄마랑 아빠가 낳았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아빠는 너무 기뻤다.
9: 떨어져.
8: 우미야, 너 근데 그거 알아? 엄청 기쁘면 어떤 표정이 되지?
2: 아,
8: 진짜 있잖아. 우미랑 도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 아빠 표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렇게. 너무 행복하면 엄마 눈물이 나.
5: 자, 첫 번째 선물 보겠습니다. 자,
1: 만삭사지? 너무 귀엽다.
11: 똥이 들어있는 것 같아?
12: 아니. 아빠.
11: 아빠도 있지. 근데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치? 엄마 혼자 엄청 고생한 거야, 10달 동안.
10: 자, 다음 선물 꺼내주세요.
11: 자, 다음 선물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예요.
1: 그래, 애기 낳았을 때부터.
0: 네. 이거 다 액자를 해놨어.
5: 네, 액자를 만들어놨어요.
1: 너무 좋다.
11: 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누구야?
5: 저희 결혼 사진.
1: 그치.
12: 처음 사랑할 때 사진을 찍은 것 같았어.
11: 맞아. 그땐 정말 사랑했었어.
1: 그때는요?
11: 지금은요?
1: 그 친구 궁금해요.
11: 도장. 엄마가 우미가 뱃속에 처음 생겼을 때 여기 두 줄이 나와. 그리고 우미가 처음 왔다는 신호였어,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엄마 배가 점점 불러왔을 때 눈, 콧구멍, 입이야. 입술을 우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미도 해봐. 맞아, 딱 이 표정이야. 이 표정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있던 거야. 이건 우미 처음 태어났을 때 입었던 거. 한번 입어볼래? 한번 입어보자, 그래. 자, 이렇게 꺼내볼게요. 자. 우리 우미가 이게 이 옷이 맞을까? 한번 입어볼까요? 짠! 하고 입혀보겠습니다. 짠! 응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주 지도 않고
12: 너무한데.
1: 콧구멍. 어디서 콧구멍 있어?
11: 우미 임신하면 병원에서 우미 수첩을 준다? 우미가 맨 처음엔 엄마 뱃속에 진짜 이만 했던 거야. 시작만 했던 거야. 더 시간이 지났더니 이거 우미 얼굴이잖아. 아빠 한번 봐주세요. 아빠 카메라. 와, 어때? 아빠?
0: 똑같다.
1: 진짜 똑같지?
0: 진짜 똑같아.
11: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둘째도 똑같이 있는데요. 여기는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주신 사진은 한 번에 조금 저장하는 그런 식으로 둘째는 관리가 됩니다.
1: 종류도 아니었어.
0: 원래 그렇게 돼요.
1: 맞아. 둘째는 그냥 대충 저렇게 모아놓는 첫째는 세상 몰라고.
0: 그래서 또 한편으로 좀 미안하고.
1: 맞아.
2: 둘째 사진도 못 찾아요.
11: 찾아보면요. 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똑같이 사랑해. 방법이 다를 뿐.
1: 빨리 정리해놔야 되겠네. 생일되기 전에.
10: 근데 우리 초음파 영상도 있잖아.
11: 있지. 이거는 채도 우미 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없고. 채도 뱃속에 있을 텐데. 채도 갈비뼈, 등뼈 보였어 방금? 뼈. 옆모습. 얼굴 옆모습. 얼굴. 오, 눈, 코. 근데 엄마, 아기가 엄마 뱃속에 살잖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12: 엄마 등골에 꽉 잡고 있다.
1: 일리 있다. 아기가 이렇게 꼬고 잡았다가 나오는
11: 옹수야. 그게 나네, 옹수. 너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 맞아, 엄마 몸에는 산도라고 음순 쪽으로 맞아 이렇게 나오는 길이 있어. 으악! 똥 싸듯 심어줬더니 진짜 똥처럼 이렇게 몸이 말려있다가 으악! 뭐니? 뭐니? 이렇게 태어난 거야. 진짜! 알고 있어, 기억나?
10: 우리 그 출산하는 영상도 있잖아.
11: 맞아. 누워 있는 거 보이지, 엄마? 뒤에 누구야?
12: 의사선생님.
11: 아빠야, 아빠.
12: 아빠야.
11: 똥 싸듯 힘을 주고 있지?
1: 너무 진지하게 본다, 진짜. 신기한
0: 것 같아.
1: 저 영상을 좋아해요. 첫째 나오자마자 코로나 때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11: 귀여워. 감동적이지 않아? 난 약간 감동적이네.
10: 나 눈물 난다,
11: 다시.
10: 그래서 우미랑 도가 진짜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거야.
11: 엄마 뱃속에서 튼튼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뜨겁지? 엄마 뱃속 어땠어?
12: 너무 넓어.
11: 아, 근데?
12: 엄마 진짜 똥 싸는 것 같아.
11: 영상에서 제가 진짜로 엄마가 똥 싸던 신이 있어.
12: 그래?
11: 그리고 우리 얼굴 조금 똥이 느낌 받았을까?
0: 놀랬어.
12: 그때?
10: 엄마.
1: 근데 진짜 저 작은 배냇자골이에 들어갔던 우리 우미가 엄청 컸어요. 엄마랑 저렇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잘해요.
5: 맞아요. 진짜 그 초음파 사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들이 수첩도 꺼내와서 막 얘기하고.
2: 저도 지금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뭐가 있는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0: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이들 태어나기 전마다 항상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들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얘들아 너는 진짜 특별한 존재야.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
6: 애들은 주제가가 있네요.
0: 네, 맞아요.
1: 진짜 멋지다. 아, 진짜 정규 씨 정말 너무 좋은 아빠네요.
4: 참.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초음파 사진, 뭐 태어났을 때 얘기, 뭐 태몽 이런 거 얘기하면 아이들이 정말 눈 반짝반짝하고 보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특별하게 여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시냐 했더니 정말 다 통지표, 상장, 사진 이런 거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1: 근데 통지표 상장 얘기는 굳이 저희가 안 물어봤는데. 아무도 진짜 우리는 지금 통지표 상장이 왜 나오나 수가 공부 잘하셨나 봐요.
4: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6: 그 자기 출생 얘기 듣는 아이는 내가 세상에 환영받는 존재라는 거, 또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 이런 데는 순간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애착, 자존감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의 평생이잖아요, 그게.
2: 아니 근데 지금 초음파 사진 보면서 이렇게 감격하지만 나중에 사춘기 와서 누구 나달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5: 방법은 간단하죠. 애 끌고 와서 다시 들어가. 저 같은 경우는
4: 이거 가능해요?
5: 자세가 다시 들어가.
1: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되죠?
2: 적중하다고 말해도 아무 의미 없고 사춘기도 조금 있으면 시작할 텐데 슬슬 엄마 아빠랑 이렇게 분리하고 맞아요.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까 지금 밀림도 스킨십은 엄청 줄었어요.
1: 어 벌써 서운해. 아니 진짜
5: 서운해.
2: 뭐 섭섭하지만 저거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똑같이 했어요.
5: 제값.
2: 엄마도
5: 거야.
2: 그때 얼마나 소원했을까.
1: 맞아. 맞아. 그때 생각하면 벤틀리랑 윌리엄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2: 이해되는데.
4: 열받았어.
2: 마음이 이해되는. 머리가 됐는데 여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1: 너무 이해합니다. 예. 제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우리 엄마의 마음을. 오늘 슈퍼히어로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임신과 출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배워야 할 거. 그 가치는 어떤 걸까요?
6: 성교육의 가장 기반이 생명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탄생이 부모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그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자존감이 정말 단단해지겠죠.
4: 좋은 성교육이라는 게 아이의 질문을 얼마나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 성의껏 대답해주는 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가 아이의 굉장히 좋은 인생 멘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오랜만에 깊숙이 넣어둔 초음파 사진이나 뭐 태교일기 같은 거 꺼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랑 머리를 맞대고 너만의 특별한 탄생 스토리를 들려주는 우리 마법 같은 시간을 갖는 것 이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0: 이상해. 왜 이렇게 길게 해요?
1: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2: 나는 하루에 자녀와 뽀뽀를 몇 번 하나.
3: 와, 50번?
2: 정말.
4: 뭐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요. 금방 외로워지니까.
2: 야, 13살 저건 1년 남았어, 1년. 24살까지 뽀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 저는.
4: 죽을 때까지.
5: 이렇게 적으신 걸 보고 꿈도 참 야무지다.
2: 우리 모두 건강하세요.
6: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줄레이.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봐라.
0: 예? 본? 네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셨네.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세찬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가 땅보다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다는 언제나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보물창고이자 편안한 집과 같은데요. 특히 부지런한 어부에겐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곳이죠. 그 품속에서 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부로 태어나 묵묵히 자신만의 삶의 터전을 일궈가고 있는데요. 신비한 바다에서 행복을 건져올리는 스리랑카 라군 어부들을 만나봅니다. 해발 1800m, 구름과 안개로 뒤덮인 고산지대를 품고 있는 동시에 사면이 에메랄드빛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 바로 인도양에 위치한 스리랑카입니다. 우리나라 3분의 2 크기의 작은 나라지만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데요.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름을 알리며 해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는 바다입니다. 이곳은 특히 전 세계 서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서핑하기 좋은 높이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초보들이 서핑을 배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보니 더 인기라는군요.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스리랑카에서 오늘 찾아가 볼 곳은 북서쪽에 있는 팔라윌라입니다. 소금기와 함께 염전이 맞이해주는 곳 팔라윌라.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형성된 신비로운 라군인데요. 약 327제곱킬로미터, 축구장 45배 정도의 크기.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섬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돼주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생물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맹그로브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와 달리 염분에 강하고 자라면서 뿌리와 가지가 얽히고 설켜 숲을 이루는데 이것이 동물들에게 훌륭한 은신처가 되어준답니다. 또한 바다와 강이 만나 다른 곳보다 먹이가 풍부해 다양한 물고기가 곳곳에 살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간직한 생태의 보고 라군.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에겐 자연이 내려준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라군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은 삶의 터전인 라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새벽 5시 30분. 이른 시간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어부들이 라군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가운데 미산타 씨는 자신의 배에 기름을 채워 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조업을 나가려는 모양인데요. 괜찮을까요? 이때 리산타 씨 집에서 기름통을 가져온 이웃집 어부 수레시 씨. 국가 부도 상태가 된 후부터 이렇게 가져다 쓴다는데요. 그 여파로 기름값이 두 배로 오르며 물고기를 잡아 사는 어부들에게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산타 씨를 비롯해 이곳 라군에 사는 어부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기름 품앗이. 친한 이웃끼리 서로 빌려주고 갚으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는데요.
1: 나 있어라 오늘은 모르겠다고나. 내가 나오겠네. 내가 해 봐야겠네 말로. 내가 이거 비난서 걸라네 지금. 내가 만나는 패트인들 아마 모르 봐야겠네. 내가 모르 봐야겠네.
0: 미산타 씨 덕분에 기름을 가득 채운 수레시 씨가 먼저 라군으로 향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일까요? 평소와 달리 거친 물결에 속도가 나진 않습니다. 급한 마음과 달리 평소보다 더디게 가는 배.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생선보다 좋아하는 것이 바로 게인데요. 그런데 그 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2: 이 앞에 만약 한 일 알아가게 알아하리 담아게 라 이하리 내면 담에 앞이에. 이
3: 메하리 담아 담에.
2: 아.
3: 그러나 달래 뜨는.
2: 아.
0: 게는 물론이고 소중한 그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당장 내일부터 조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30분 넘게 찾아 헤매던 중

0: 알고 지내던 어부가 지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기 전 서둘러 섬 뒤쪽으로 향하는데요. 아직 이곳에 수레시 씨의 그물이 남아있을까요? 그때 저 멀리 익숙한 것이 보입니다. 기적처럼 찾은 부표. 그물을 끌어올리는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빈 그물만 올라오는 상황. 이대로라면 빈 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이 빠지던 그 순간 간절히 바라던 기회가 올라왔습니다. 기다렸던 만큼 기쁨도 큰데요. 몸값이 비싼 녀석이랍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파란 게입니다. 이곳 라군에서는 검은 게와 파란 게 두 종류가 잡히는데요. 색과 모양은 달라도 둘 다 맛이 아주 좋답니다. 이번엔 세 마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서해에서 잡히는 꽃게랑 색만 다르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1: 아쿠로한테 아무 따라 왜냐 마루하게 하우엘라티나 아예 모나 마루 자티들 길하나.
2: 일라티 그들아요.
1: 아 일라티 아이 마구라이 타모나틴
2: 부알리
1: 부알리.
0: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공존하는 라군이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번엔 또 뭐가 잡혔을까요?
1: 에모카드?
2: 코사.
1: 코사라고 하는데. 코사.
0: 크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물고기. 종류도 크기도 다 다릅니다.
1: 에카모카드?
2: 모다.
1: 모다.
0: 파라와라고 불리는 이 생선은 맛있어서 인기가 많다는데요. 어느새 끝난 조.
1: 사만에 메게 되라 사만 고닥 아우나다 낫다 아우네 아니
2: 아우네
1: 아우네.
0: 하지만 내일이 있기에 실망하진 않습니다. 조프 돌아온 마을. 물가엔 늘 배가 있을 정도로 주민의 상당수가 어부입니다. 어려서 라군을 놀이터 삼아 놀다 자연스럽게 어부가 된 것인데요. 사람들에게 이곳은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넘치는 공간. 그리고 이들은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면 라군이 내주는 작은 선물도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레시 씨도 그중 한 사람이죠. 돌아오자마자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오늘 잡은 물고기를 그물에서 분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상하지 않게 섬세하게 떼내는 데 성공합니다. 제법 큰 녀석들이 잡혔네요. 다른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그물에서 벗겨낸 검은 게. 중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빌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검은 게로 전하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파란 게와 검은 게를 분리해서 내놓는 수레시 씨. 무게까지 재는 것을 보니 팔려는 모양입니다. 이곳은 마을 업판장으로 바로 값을 찾아서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훌훌 털어내고 이웃과 같이 그물 손질을 하며 내일을 또 준비합니다. 라군에서 눈에 띄는 맹그로브 숲은 청년 어부 라히브 씨의 조업 장소입니다. 수심이 낮아 숲 근처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데요. 직접 만든 만다와라는 전통 도구까지. 이렇게 단단히 준비한 걸 보니 뭔가 엄청난 걸 잡으려는 모양입니다. 위치를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숲을 돌아다니며 물고기를 찾기 시작하는 라히루 씨. 하지만 뿌리와 흙탕물 때문에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 잡을 수 있을까요? 동물적 감각을 믿고 물고기와 비슷한 흔적만 보여도 만다와를 던지는데 한 시간 넘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네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던지는 불굴의 사나이. 이번엔 바라던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바다와 마찬가지로 이곳 라군 어부들에게도 고기잡이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포기란 없죠. 또다시 만다와를 물속으로 꽂아놨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잡힌 물고기. 신기한 외모를 지닌 이 녀석의 이름은 뭔가요?
3: 마구라 마구라.
0: 마구라로 불리는 이 메기는 6개월이면 이 정도 크기로 자란다고 하는데요. 질긴 식감이지만 매운 커리 재료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3: 이네 뭐 마구라 이네에게 올라왔다랄라고이 사이스 오우
0: 이곳 라군에선 만다워만 있으면 못 잡을 게 없습니다.
3: 모두 마구로 갖고 또 있어 한마디로 보면
0: 쉬지 않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숲으로 다가가는 라히루 씨. 다시 한번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조심스럽게 뒤져보는데요. 사실 잡는 날보다 못 잡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라군에 나오는 이유. 업으로서 큰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말라라 도마리 엔진에 간다다마 발라보르 이스라라 고고고 엔진에 말이 이거 야간 부터 아이딩
4: දවසට පහයි දහක් කියමුනොත් ඒක හරි කරගත්තේ. නැත්තන් නෑ තමා. මේ වගේ තිබුණොත් නෑ.
0: 라히루 씨가 마을로 돌아옵니다.
4: 방귀니 좀 냈다면 애들 내놔 보기를 빈.
0: 때마침 라군으로 나갈 준비 중인 니사타 씨를 만났는데요.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며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사이. 오늘은 게 묶는 방법을 비롯해 그물에서 벗겨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눈높이에 맞춰 가르쳐주니 이해가 쏙쏙 잘 된다는데요. 오늘 배워보니 실제로 기회를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라히루 씨같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초보 어부들에게 20년차 어부 니산타 씨는 훌륭한 스승인데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언제든 찾아온다는군요. 천천히 나갈 채비를 마치는데요. 도시락까지 잘 챙긴 후 라군으로 여유롭게 출발합니다. 오늘 잡으려고 하는 것은 새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새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힘껏 던져봅니다. 사람들이 게 못지않게 새우도 좋아해서 많이 잡으면 게보다 수입이 좋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물을 확인하는 순간 작은 새끼 보고 한 마리가 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엔 물속에서 그물을 던져보는데요. 계속해도 오늘따라 새우가 잘 잡히질 않습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 하지만 어부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겪어온 일이기에 침착하게 조업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던졌을까요? 이번엔 전과 다른 반응인데요. 무언가 잡힌 모양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날씨는 베테랑 어부도 견디기 힘든데요. 물 한 모금에 기운을 차립니다. 니산타 씨가 쉬는 동안 동료가 투망제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펴지며 물속으로 떨어지는 그물. 거의 완벽한 모양입니다. 천천히 배 위로 끌어올리는데요. 묵직해 보이지만 아직까진 알 수 없는 상황. 그물을 잡는 손이 더없이 신중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물 밖으로 그물이 나오는데요. 대하 크기의 새우입니다. 쉽게 잡기 어려운 크기라는데요. 조업에 여러 변수가 있다 보니 이 정도도 많이 잡은 거랍니다. 새우 그물에 오징어가 보너스로 딸려왔네요. 니산타 씨도 다시 새우잡이에 나섭니다. 평소 60여 마리 정도를 잡던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양인데요. 이렇게 잡은 새우는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지만 일부는 큰 물고기를 낚을 때 미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4: 가나

0: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오잡이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섬입니다. 라군에 위치한 섬은 어부들의 휴식처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새오잡이 하느라 기운을 다 쓴 니산타 씨. 이곳에서 밥도 먹고 잠시 쉬어갈 생각입니다.
1: 내가 이스라엘인들만 생각이 보리카인들만 나 다트라이크 애비티얼라 가쿠토 아티다라 데알레라 야마가라 오쿠마가라 다마 다트라이크 보리카레 아부아 헤마 마타케나 왜 다니에메 이노에라우토 왜 칼파나가르가르 이노에라우토.
0: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이 섬에 들리곤 한다는데요. 추억에 젖은 것도 잠시. 갑자기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강풍까지 동반한 걸로 봐서 태풍인데요. 서둘러 배를 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해보지만 눈앞을 가리는 비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돌아온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풍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다 같이 일어나 마을 재건에 나섭니다. 모두 무사하다는 걸 알고 안심합니다. 함께하는 이상 그 어떤 위기도 넘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독 길었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모두가 단잠에 빠진 새벽 5시. 갑자기 조용한 선착장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베테랑 어부인 다마스 씨와 아들 라메시 씨가 이웃 어부들과 조업을 가려고 나온 것인데요. 조업 장소까지 배를 같이 타고 갈 계획입니다. 한 번 나갔다 오려면 20리터의 기름, 우리 돈 2만 5천 원 정도가 드는데 혼자 내기엔 부담스러운 비용이라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간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나가는 이유. 30분을 달리면 라군 안쪽과 달리 수심 100m의 깊은 바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처로 오자 GPS로 조업 장소를 찾는 라메시 씨.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조업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는데요. 하지만 오늘따라 쉽게 나오지 않는 장소. 결국 낚싯줄을 내려 수심을 체크해 찾기로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 다마스 씨. 45년 동안 어부를 해온 경험과 감으로 배 위치를 살짝 조정합니다. 그리고 닻을 내려 현재 위치에 고정시키려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행히 금세 고정된 닻. 다시 바다를 보며 조업 위치를 확인합니다.

0: 지금 이 장소는 맞는 걸까요?
1: 옌도 이곳에서 내려나 밀리가루만
0: 이들은 손낚시로 물고기를 잡는데 루어가 아닌 새우나 물고기 같은 생물을 사용합니다. 다 큰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라는데요. 크기가 큰 만큼 쉽게 낚이지 않기 때문에 미끼 준비에 정성을 쏟습니다. 제일 먼저 채비를 마친 아버지 다마스 씨가 낚싯줄을 바다로 내립니다. 냄새를 풍기며 내려가는 미끼. 어느 정도 내려가자 다마스 씨가 팔을 흔드는데요. 미끼를 계속 움직여서 물고기가 살아있는 먹이로 착각해 바늘을 삼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라진 몸놀림. 뭔가 잡힌 모양인데요. 하지만 올리기 위해선 물고기와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 결국 다마스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꽤 큰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제작진에게도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기분이 좋다는 거겠죠? 승자의 기쁨을 만끽한 후 다시 낚을 준비를 합니다. 긴 시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 바다의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과 연결된 라군도 먹이가 되는 크고 작은 물고기를 길러내며 한 몫을 했죠. 비싼 물고기를 비롯해 계속해서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들. 신기하게 종류가 다 다른데요.
2: 어우, 야 낙사인데 아비자리 이걸로 안 되기 매린. 어우, 아비자리 낙사에 말로 할라.
0: 45년 동안 물고기를 잡아오다 보니 이제는 본능과 감각만으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랍니다. 아들 라메시 씨도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손낚시를 시작하는데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낚싯줄을 움직여 물고기를 유혹해봅니다. 그런데 뭔가 낚시가 잘 안 풀리는 모양입니다. 표정이 어두운데 무슨 일일까요?
2: 이걸 새로나 맨날 해요. 어때 안 낚대? 어때? 배틀리노. 방금 이걸로 다 아들기 매디 아비도다.
0: 아직은 감이 부족하다는데요. 갑자기 라메시 씨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손의 움직임을 보니 물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점점 궁금증이 커지던 그때 드디어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아버지가 잡은 물고기 못지않게 큰 것 같은데요. 한 마리 잡았지만 그래도 꽤 씨알이 큽니다. 다마스 씨가 마무리합니다. 평소 잡는 양의 절반 정도 된다는군요. 돌아가는 길. 다시 집이 있는 라군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잡아온 양이 많지 않은 오늘. 그래도 묵묵히 때를 기다린다면 바다가 물고기를 많이 내줄 것을 알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0: 무동력 빼라 바다로 나가기까지 힘을 합쳐 노를 저어주는데요. 오르와를 타는 어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과 단합력. 합이 잘 맞느냐에 따라 배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배폭이 좁고 길게 생긴 덕분에 노만 잘 저으면 큰 저항 없이 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노를 젓다 말고 돛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어부. 마른 부분이 없도록 쉴 새 없이 뿌리는데요. 그 옛날 오르와를 타고 빠르게 바다로 나가야 했던 어부들이 찾아낸 지혜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데요. 헝겊으로 된 돛이 물에 젖어 빳빳하게 펴지자 한결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도착하면 그곳이 곧 조업 장소. 어부들이 서둘러 바다에 그물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그물 끝을 부표에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고정도 되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군요. 이제는 많이 잡히길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있는 힘껏 그물을 올리는데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그물 곳곳에 큰 멸치 크기의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빈 그물은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물고기 외에 또 다른 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쫄깃한 맛이 일품인 닭새우. 또 다른 물고기들도 숨어 있었네요. 드린공에 비해 물고기가 적게 잡힌 하루. 큰 돈은 벌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가족들 먹일 양식을 구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라군 바깥쪽 해변에서도 어부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다를 향해 일렬로 섭니다. 그리고 줄 하나를 다 같이 꼭 쥐고 있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1: 마달라 지금.
0: 수십 명의 사람들이 육지에서 그물을 끌어올려 잡는 전통 어업인 마델인데요. 다 같이 힘을 모은 덕분에 수월하게 올라온 그물. 생각보다 많은 물고기가 보입니다. 수라파라는 전갱이과 생선과 사라야라는 큰 멸치가 줄을 이루는데 바로 잡아올려 헐떡임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라군 근처에서 잡힌 물고기는 맛과 질이 좋기로 소문났는데요. 기쁨도 잠시, 곧바로 다음 조업을 준비합니다. 1km의 그물을 바다로 다시 옮기는 일. 워낙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보트의 힘을 빌리는데 바다에 닿기 전까진 사람이 밀어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물고기가 눈치채기 전에 나갈 길목을 그물로 막아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 속도와 그물 내리는 속도에 맞춰

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물을 내리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 물을 바닷속에 넣는 작업이 다 끝났다 싶으면 육지를 향해 그 물이 연결된 줄을 던집니다. 줄을 당기라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서둘러 줄을 잡는 어부들. 다시 한번 물고기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요. 그 비밀은 함께 부르는 노래에 있습니다. 노래 박자에 맞춰 당기다 보면 기운도 나고 단합도 잘 된다는군요. 그물이 엉키지 않게 두 명은 바다로 들어가 당겨줍니다. 어느새 육지와 가까워진 그물. 그물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물고기일까요? 이어지는 조업에 많이 지친 상태지만 다시 힘을 내보는 어부들. 드디어 기다리던 그물이 육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들 기대에 찬 모습인데요.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얼핏 봐도 첫 번째보다 많은 양인데요. 길목을 잘 잡았는지 물고기가 풍년입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 그중 한 남자가 재빨리 물고기를 고르는데 뭘 하려는 걸까요? 물고기의 생명은 신선도. 상하기 전에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종류별로 나누어줍니다. 많이 잡힌 만큼 각양각색인데요. 작은 물고기는 채 넣고 흔들어서 물을 빼줍니다. 이렇게 멸치 크기의 물고기들을 할매싸라고 부르는데요. 깨끗이 씻어 커리에 넣어 먹거나 햇볕 아래서 하루 동안 우리나라 멸치처럼 말립니다.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 밥상의 튀김 요리로 자주 올라간답니다.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어부들에게도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변 한쪽에 위치한 어부들의 공동 숙소인 와디야. 어부들은 이곳에서 함께 자고 먹으며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각종 채소와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간 커리입니다. 날씨가 무덥다 보니 음식이 상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향신료가 들어간 커리 요리가 발달한 것인데요. 잘 말린 고기까지 넣고 푹 끓여주면 끝! 간단하지만 맛은 깊답니다. 이곳에 사는 어부들이 많아서 한 끼에 만드는 양도 상당한데요.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이 우물에서 바닷물과 비린내를 씻어내는 어부들. 다들 배가 없어서 시기별로 물고기의 이동을 따라다니며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고된 노동 후 시원한 물로 씻는 이 순간. 쌓였던 피로도 말끔히 씻겨내려갑니다.

있습니다. 지분도 좋아 보이는데요. 빈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밥까지 준비되자 누구보다 점심을 기다리고 있을 어부들을 부릅니다. 두 번의 조업이 끝난 터라 기운이 없지만 밥소리에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따로 식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 접시를 챙겨와야 하는데요. 밥은 자율배식으로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 생선 커리를 올려주면 밥 먹을 준비가 끝나는데 따뜻한 커리와 밥.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진미보다 맛있고 든든한 한 끼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파도같이 거친 삶.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어부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희망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풍요의 바다. 이곳에서 스리랑카 라군 어부들의 꿈과 희망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0: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0: 플러스 간편 건강 모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1: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13: 식품 안심업소.
11: 몰라?
1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2: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11: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13: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0: 하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위바위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하면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위바위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0: 나한테 왜 이러세요?
1: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2: 아, 안 돼!
3: 멈춰라! 그 곰의 주인은 바로 아도와 이몸이시다.
4: 이 꽃 이름이 뭐야?
5: 이 꽃의 이름은 존넨시름입니다. 존넨시름의 꽃말은 거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 아,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지, 이거?
4: 되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근데 약간의 광기를 곁들인.

0: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저게 감독이라서 이걸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근데 타이트하게 찍으니까 뭔가 전위적인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별그레 계단이라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광고 제작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고 대표를 맡고 있는 신우석이라고 합니다.
1: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을 때 처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0: 과연 내가 교육적인 인물인가? 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그래도 가치를 좀 인정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0: Welcome to APEC.
1: 여기 202요. 차 좀 빼주세요. 202요.

0: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뭐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러면 바이럴이 많이 돼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1: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에이펙에 대한 준비가 되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2: 뭐가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필이 돼야 되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잘 하겠습니다.
1: 첫 미팅을 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그 핵심 아이디어가 이제 차에서 떠올랐어요. 비행기의 꼬리가 겹쳐지는 장면으로 한국의 수많은 국가들이 모인다라는 거를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게 하면서 전달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비행기를 유도하는 것이 대통령이면 좋겠다.
3: 제가 원하는 게 이 영상에서 대통령님이 너무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좀 소박하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액션! 편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0: 섭외하고 그 장소를 잡아서 만나고 장면을 찍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한 달 안에 그걸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한번 다시 느꼈죠.
1: 그분들이 되게 흔쾌하게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떠한 프로젝팅 게 중요했던 사람들이지 출연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뭐 길게 논의된 적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의 선의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아예 제작이 안 될 영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조하고 얘기를 하다가 언뜻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이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AI랑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발레라는 아트피스를 통해서 AI의 역할? 같은 걸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4: 홀렸죠. 말씀하신 브랜드 입장에서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어서 이거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5: 여기
6: 브랜드 25. 네.
5: 얼굴이 약간 타이트했다. 이렇게 돌아서 빠졌을 때는 넓어져야 되거든요.
7: 아니, 그냥 우리가 액팅을 해야 되는데.
1: 대중이 김연아 선수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 이유는 김연아 선수의 퍼포먼스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10여 년간 못 봤어요.
7: 그렇죠.
1: 김연아 선수가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보이면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김연아 선수가 안할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완벽하게 커리어를 끝냈는데 다시 새로운 것을 퍼포먼스로 보이고 그걸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 촬영을 하면 보통은 그날 와서 몇 시간 찍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필름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연습도 해주시고 출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사실은 김연아가 구할이었다 하는 거죠.

0: 시대를 잘 이해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핵심에는 바이럴이라는 게 있었다는 광고가 꼭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미디어일 수 있다는 걸 너무 이해한 거예요.
1: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보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 공유까지 하죠.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 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뭐 그런 시도를 지금 신감독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되게 어릴 때부터였어요. 책은 좀 좋아했어요. 도서관 가면은 책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일단 까미 제일 좋아했고 그리고 헤르만 헤세 좋아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잡히는 대로 읽었어요. 그냥 음모론, 막 그림자 정부, 그리고 막 살인자의 인터뷰, 이제 막 그런 책들. 그냥 흥미가 가는 책들을 엄청나게 찾아서 읽었던 시기가 있고.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창작은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대학을 안 나온다는 게 수많은 리스크가 있고, 또 시선도 많이 따갑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고, 근데 그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결심을 하면서 이제 이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 창작이 남한테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스무 살 때 어떻게 그 창작은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건지가.
2: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방치되다시피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인생이 됐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가르침을 받는다에 되게 경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부딪혀서 알아야 되는 거야. 뭐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는 건데 그냥 저한테는 그게 좀 생각할 여지 없이 당연한 거였어요.

0: 신우석 감독과 벌써 25년째 그 친구인 김보통 작가라고 합니다.
1: 이병 안 준 보
2: 기분 잘못했어. 박수 똑바로 서 이껏 깨물어.
0: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꺼놓고 이제 누가 더 가난한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나는 우리 집은 방에서 누워도 코가 시리다 얘기하면 우석이가 너네는 전기는 들어오잖아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는 들어오잖아 하면 너네는 컨테이너 살진 않잖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20살 때부터죠. 우석이는 초지일관 그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감독이 될 거야.

0: 릴레이 후보 같은 거 하나 생각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날에 제가 하늘에서 우주인이 내려왔다. 1화가 끝나면 2화에서 우석이가 하지만 우주인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등장인물을 다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장난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시절 때부터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칙적인 상황이라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졌으면 웃길 일들이라거나 의외의 장면이라거나 이런 거를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1: 뭔가 창작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소설이 될지 영화가 될지 드라마가 될지 몰랐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게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끼리 놀 때도 그냥 당연히 그걸 했겠죠. 우리에게는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였던 거죠.

0: 애초에 우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완전히 다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한 그때 6명이었나? 가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걸로 우리가 작품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인천에 있는 어떤 옥탑방으로 가게 돼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1년만 진짜 열심히 해보자.
1: 일단 월세가 제 기억에는 30만 원?
2: 25였을 거야.
1: 25였나?
2: 바닥에 이불 깔아놓고, 예. 거실에서 자고.
1: 저는 그래도 다행히 여성이어서 혼자 제 방을 차지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2: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시나리오를 짜서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0: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만들고 그걸로 승부를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승부를 못본게 아니라 패배를 한 거죠. 그때는 원치 않게 실패만 했어요.
1: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만든 거를 보고 너희 광고 한번 해볼래? 얘가 시작이었어요. 우리 기름 넣잖아요. 가솔린 뭐 첨가제, 엔진 오일
2: 뭐 그런 거.
1: 뭐 이런 거 무슨 부탄가스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진짜 돈도 얼마 안 주고 되게 소소한 약간 이런 거였는데 여행사 상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0: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몰랐고, 어떠한 식으로 이게 이 업계가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리고 이쪽 업계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인적 네트워크가 진짜로 제로인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우연으로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이게 메이드가 될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된 거고.
1: 근데 그게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고주는 왜 남들 하는 걸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당시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해서 거기서 부딪힘이 많았고 저희가 더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해서 어려웠죠.
2: 신윤석 감독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표라는 직함을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빚을 져서라도 이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가 싶긴 합니다.
0: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팀원들의 부모님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이 팀원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있고, 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게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지? 죄송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랬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 저는 평생 뭐딴걸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돌고래 계단이 주저앉는다면 나는 마이너스 3억 5천을 들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했죠.
3: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안녕, 자연. 자연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4: 아이씨. 죽는다고? 진짜?

0: 진짜로 광고에서 그 보면 거기에는 광고에 금기되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죽음 이런 거안 하거든요. 거기 보면 죽잖아요 나중에. 근데 전 그게 너무 너무 신선했어요.
1: 이거 누가 했지? 이거 어디서 했지? 관심이 왜안 가겠어요? 근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광고계 제가 아는 인맥들한테 물어봐도 하나도 라인이 없는 거예요. 돌고래 계단? 신우석? 전혀.
2: 아, 곰, 씨. 이 X발 곰. 진짜 짜증나는데?
3: 이거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대중들을 설득하려면 기존의 TV 광고 문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TV 광고 클리셰들을 다 전복시키는 방향으로 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에서 못 봤던 방향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작을 하는 게 저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였던 거죠.
4: 하지만 나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 1,000만 이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제품도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판매가 됐었어요. 한 1년인가 2년 뒤에 해외 그 차이나라고 중국에서도 그 제품이 이제 잘 판매되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한국에서 무슨 광고가 중국에서도 되게 인기인데 이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광고가 뭐냐고 오히려 역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 원본을 또다 번역을 해가지고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고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되려면 이 4편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6: 영화에서 이러면 다 죽는다는데?
5: 4편은 보니까 이거 거의 전쟁 영화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는 4편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으면 뭐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3: 근데 저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안정환 선수를 가지고 후속편을 만드는데 이 죽음에 대한 코드를 다른 문법으로 확장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 프로젝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작품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은.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게 잘 돼서 저를 구했죠.

0: 아비스요. 아비를 독살한 뱀이 지금 아비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1: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 꿈도 없고 면접도 떨어졌구나. 이럴 때일수록
3: 야, 그거 돌고래 스타일이잖아. 돌고래 스타일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요런 이제 단어들이 워딩이 좀 종종 쓰이는 걸 전 들었어요. 네, 우리 업계에서.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잖아요. 팀 감독님 광고는 뭔가 퍼포먼스가 되게 세고 좀 반전이 내용들이 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흔히 배우들이 선뜻 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2020년도에 브루스라는 게임 광고, 그 이병헌 씨가 나오시고 김영철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뭐 조우진 씨 그런 캐릭터들 섭외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병헌 씨가 광고에서 원하는 컨셉이 아니어서 좀 많이 거절했었는데 뭐 소속사 대표도 만나고 하면서 그게 아마 삼고초를 많이 했던 건 같아요. 결국은 이병헌 씨 본인도 만나서 이병헌 씨를 이제 신감독님이 설득했죠. 일반적인 광고인 분들하고는 좀 또 다른 레벨이구나. 그 집념? 정말 그 집요함? 그거를 좋은 결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집념이 진짜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0: 내가 출근 걸어갈게 하면 걸어가야 돼. 돌아보는 것까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저기 소집이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출발할게 이러면 그때 가는 거야.
1: 얼마
0: 정도 가자.
2: 그 사람의 천재성은 어디에 있냐면 저는 고집에 있어요. 고집. 절대 누가 뭐라도 안 굽혀요. 광고주가 아 이거 싫어요 그러면 아 네? 이러고 아는데 절대 안 해.
3: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림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멘트를 했을 때 거의 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확실히 거절을 하셔갖고 예, 그런 본인이 굉장히 딱 지키시는 부분이 있고

0: 저희는 이제 좀 중립적인 광고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런 종교적인 요소는 좀 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 저런 오브제가 있어야 무대가 확실히 산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주셔서 그러면 하시죠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네.
1: 맞아요. 죄송하지만 맞아요.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처음부터 이 전체를 관장하면서 만들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요소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이제 제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책임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2: 근데 지금 신우석 감독의 그리고 돌고래 유괴단에 나오는 광고들은 그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우리는 강제로 노출을 시켰지, 그거를 소비자가 원해서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3: 디자인이 돋보인다. 패션 감각이 빛난다.

0: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1: 그녀의 취향대로 입어봤습니다. 저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2: 네.
1: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2: 말 안 거는 남자예요.
3: 괜찮아요, 경표 씨. 그래도 새옷 생겼잖아요.
4: 화이팅!

지금은 스킵 버튼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바꿨다고 생각해요. 스킵을 누를 수 있게 되면서 광고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광고를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이 광고의 흡입력 있게 끌어당겨야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은 답은 감정적 보상을 돌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웃음이 됐든 감동이 됐든 그 사람이 이 광고를 선택해서 투여한 시간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보상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도달하게 하려면 스토리는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1: 여기 이전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2: 한 5년? 5년?
1: 5년?
2: 네.
1: 대충 뭐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뭐 일단 장비, 저희 촬영 장비 미품실 있는데 잠겨 있는데 제가 베일봉을 골라요. 피디들이야. 저는 출입금.

0: 여기는 지하 이제 직원들 쉬거나 뭐 외부 미팅 할 때 그리고 그 S.com 할 때 아마 미술로 인서트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안 뗐어. 놀랍게도.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애들이 게임기 사달라고 해서 게임기를 샀었거든요. 괜히 샀어.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저 슬러시 기계도 몇 번 반려했거든요. 근데 자꾸 줄기차게 요구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분명히 이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돌아가고 있다고. 족발을 시키면 주는 쿠폰 같은 거. 10장을 모으면 족발 돈을 못 쓰면 무료 서비스. 놀랍게도. 저희는 식비가 무제한이에요. 카드를 다 줘가지고 식비가 무제한. 돼요.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았던 상들을 그냥 쌓아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먼지가 이렇다. 이게 유튜브웍스 그랑프리. 우리나라 최초 그랑프리. 아! 뉴욕 페스티벌 것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트로피를 신청을 안 했어요.
1: 클리오.
0: 클리오도 신청을 안 했어. 그거 다 돈 내야 돼.
1: 훈장은요? 뭐나 훈장?
0: 아, 훈장 그 집에 있어요. 가져오라 그랬었나?
1: 아니요.
0: 아, 다행이다. 집에 있어요.
1: 이거 여기 안 두시면 집에 두시나요?
0: 아, 그건 중요하니까. 이건 안. 안녕. 여기는 제작부, 이제 PD들인 거고, 여기는 전략팀. 근데 전략팀은 오늘 팝업 때문에 전체가 다 나간 것 같아요.
1: 원래 조용한 분위기인가요?
0: 얘네요? 아니요? 지금 뭔가 굉장히 얼어 있는 거. 너네 왜 그러냐? 뭐야?
2: 그게 아니라. 앉아있어.
0: 아, 이게 놀랍게도 PD가 시켰대요. 너네 자리에 앉아있어라. 촬영 때문에.
2: 이걸로.
0: 이거 봐, 이 카톡만 떠 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그래. 4층. 4층입니다. 야근 시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저의 자리. 라고 할 수 있죠.
1: 1년에 몇 번 앉으세요?
0: 앉는 거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앉아요, 한 번도. 아니, 사실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막 돌아다녀가지고.
1: 대학교 아이디어 있어요.
0: 도와주고 있었어? 아, 얘가 짠 걸 듣고 있었어? 뭔데? 신아, 아, 맞아. 그거 내가 너한테 하라 그랬어.
2: 야. 은행 광고가 나오면 어떠냐.
0: 은행 광고인데 은행 강도가 나온다? 좋은 접근이네.
2: 은행 강도인 척 하고 왔는데 그냥 자산 관리 받으러 온 손님이다. 이렇게 가면 조금 덜 위험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캐릭터가 아예 은행 광고면 좀 위험할 것 같아.
0: 근데 뭐 광고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은행 강도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없잖아.
2: 네.
0: 그러니까 뭐 오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민하는 최민영 감독. 후배들이 핀치에 몰렸을 때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답이 생각났어도 힌트 정도를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편이고 여기서 자기가 자기 스타일의 답을 찾게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3: 카페에서 대사를 치고 나서 이제 뒤에 남자 배우가 들어온다. 그러고 6에 화면 넓어지고 우리가 합성 생각하면 사실 정면이 유리하긴 한데 시나리오를 영상화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돌고래회계단에서 기획과 연출을 하고 있는 감독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석 선배를 처음 만난 거는 2016년도에 만났는데 그때의 우석 선배는 정말 야인 같았거든요. 진짜 뭐 하나 잃어도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표정을 하시고 야 반갑다 신우석이라고 해 하고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처음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우석 선배한테 광고를 배울 때 광고, 뭐 광고주는 어떻고 그리고 이 브랜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 이야기를 만들고 하나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대중들에게 더 어필이 되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0: 감독이 직접 해야 된다는 그 지론 때문인 거고 그게 퀄리티를 크게 좌우한다고 믿어졌잖아요. 결국에 저희는 감독의 크리에이티브를 믿고 그걸 밀고 나가기 위해서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서 어떻게든 뽑아내게 한다.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0: 저는 지금 내일 PT인데, PT 자료를 만들기 전에 다시 한번 시나리오 수정을 좀 보고 있어요. 광고의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옆에 일부터 막혀서 슬퍼. 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0: 이 압박감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거 좀될것 같은데? 할때 이제 어떤 약간 그 뇌에서 뭔가 약간 뭐지? 박하사탕 먹은 느낌이 한번 딱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0: 광고업계도 엄청 그 소위 이제 고된 업종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돌고래가 더 심해요, 사실은. 근데도 여기로 오는 건 힘들어도 내 뭔가 생각하는 걸 더 펼치고 싶고 더 멋진 걸 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친구들이 오는 것 같아요.
1: 한 시간? 모르겠네요. 잤나?
2: 어제는 갑자기 좀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계속 생각하다가 뭐 한 마디가 딱 떨어지면서 아, 좀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피 1 좀 마무리하고 너다라라락 하고 삐안을 새벽 한 4-5시에 잤어요. 그래가지고
3: 어제 말씀하셨던 네. 박하사탕 먹은 듯한 그 모먼트가 온 거예요?
2: 아 박하사탕, 1일 박하사탕 한번 먹고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가도 되죠?
4: 저희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감독이 돌고래 계단에

0: 그거를.
1: 네가 여기서 임팩이 있는 부분, 가장 핵심, 연출적으로 가장 핵심이 어디라고 생각해?
0: 어쨌든 반전을 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그 강하늘이 안방에 들어와서 딱 꺼냈을 때그 부분 이야기 핵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1: 내가 볼 때는 그 임팩으로 이거를 흥행까지 끌고 갈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짚었다면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거는. 재미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그 구간들이 훨씬 더 허들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
2: 너가 이걸 갖다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게 하는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지 했는데 계속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3: 칭찬받아서 좀 기억에 남았던 기억?
4: PT 데이 때는 칭찬 받은 적이 있나?
5: 있지. 없나? 저 있어요. 넌 이런 걸 들고 오면 안 됐다, 이 자리에.
4: 가볍게 생각해. 이렇게 하지 마. 안 되는데 더 무겁게 들리고.
6: 제가 우석 선배님 앞에서 한번 운 적이 있는데 그냥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전 열심히 짜왔는데.
3: 피티데이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경험하고
4: 싶어서요? 그걸 왜 다시
1: 경험하게 하는 거? 결국에는 계속 트라이하고 계속 실패하고 트라이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7: 안녕하세요.
8: 선배님.
3: 대표님이다.
7: 얼마나 찍었냐, 근데?
8: 지금.
9: 안녕하세요. 네.
8: 한참 남긴 했어요. 이 상황이 뭐냐면, 뭐지, 눈보라 맞으면서 엄청 오열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는 그 컷이.
10: 사이즈감이 좀 다르네요.
1: 아니 이제 애들이 예전에 이제 막 데뷔하고 이럴 때는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조언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지금은 다 알아서 잘 하니까 경험이 쌓여서 예전에 현준이가 자기 색깔을 못 찾아서 몇 년간 되게 헤맨 시기가 있었어요. 좀 가혹하게 일부러 가혹하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 껍질을 깨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한 작년 정도부터 자기 색깔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3: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는지가.
1: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내놓은 작품에 대한 댓글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저일 거예요. 제 작품이거나 후배 감독의 작품이거나 떠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병원에서 죽어서 산타가 걷어서 루돌프가 된 스토리거든요. 어린아이 때 죽으면서 헤어진 그 엄마를 자고 있는 엄마를 들여다보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 방에서 세워놓는 불빛 때문에 어떤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방이 아이 방으로 꾸며져 있고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돌프가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동생이 태어난 거죠. 나오고 시간이 어느 만큼 좀 지난 다음에 어쩌다가 그 댓글을 보게 됐는데 이제 실제로 자기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 댓글을 적은 게 있었어요. 이 필름을 통해서 내 아이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서 큰 위안을 얻은 것 같다. 라는 댓글을 보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게 되게 제가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그 작품관 같은 거를 좀

바꿨어요, 살짝. 작품의 역할이 있구나, 감독의 역할이 있구나. 멋지게 뺄까요, 뭔가?

0: 이번에 뭐 하지? 아, 이거를 뭘로 표현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조립이 되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1: 감독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0: 이제 저희가 원래 영화를 만들려고 이 회사를, 이 팀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고를 하게 됐고, 지금은 그게 광고가 됐든 뭐 뮤직비디오가 됐든 어떠한 형태의 영상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 한 1년 전? 그때부터 아, 영화로 이걸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영화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생겼고, 그걸 잘 만들어서 우리가 광고판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또 새로운 영화를 뭔가 보여주고 싶다. 분명히 재밌을 거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더 얘기해. 이것은 저의 신발이에요. 이것은 쓰레기통이라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이것은 복사기라는 것인데 얘가 미로라고 저희 회사 7년 차.
2: 게으르신 점. 아침 일찍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편집을 안 하시지? 밤을 이제 꼴딱 새시는.
0: 사실상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왜요? 다큐에 안 어울려요?
3: 시끌리면 시끌했죠.
4: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로 많아요.
3: 음악이 좀 샤프해. 야, 이거 히트하겠다.
5: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6: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7: 헤이헤이를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8: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의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9: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10: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1: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0: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12: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1: 감독님, 이제 응. 그 다음이.
1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1: 아, 이 분위기?
1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3: 뭐야 이거?
1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잠깐!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운 식약처 기능성 인증 콘드로이친의 MSM과 NAG를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떡이랑 같이 먹어봐.
3: 나도.
7: 닭고기가 킥이다.
6: 와, 쫄깃쫄깃하네.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배고파.
6: 아, 몰라.
9: 스테라 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0: 와!
1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2: 바삭함의 끝판왕!
13: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5: 왔다네 왔다네 정말로 노벨상 시즌이 왔다네. 자 여러분, 과학계 가장 핫한 시즌, 올해는 과연 누가 노벨상을 받게 될지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우창 교수님. 네. 네. 어쩐 일이세요?
16: 아, 네, 다시 네.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15: 아하, 네. 통증편 이후로 거의 1년 만이에요.
16: 맞아요.
15: 혹시 그 이대한 교수님 후임으로 보조로 오신 거예요?
16: 아닙니다. 일단 4주 정도.
15: 예, 네, 어떻게 받아요?
16: 기간제 인턴.
15: 아, 그렇군요.
4: 4주 훈련.
16: 4주. 네.
15: 우리 우 교수님이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가 네. 많은 분들한테 화제였습니다.
16: 맞아요.
15: 예. 아, 나의 고통을 남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죠. 통증을 연구한다. 네.
16: 맞습니다.
15: 하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과학자님께 우리 어둠의 과학자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환영의 인사라도.
4: 너무 환영하고요. 사실 네. 이대한 교수님이 없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뭐 맛이니 향이니 시각이니 누굴 불러도 결국 뇌하는 사람이 왔거든요.
15: 그렇죠.
4: 그럴 때 느낀 게 뭐 굳이 진화가 필요할까? 뇌하는 사람을 안 쳐놓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이제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아서 너무
16: 감사합니다.
15: 자, 우리 초반에 이제 노벨상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초에 노벨상 발표가 있어요.
17: 맞아요.
15: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그리고 노벨 생리의학상.
17: 네.
15: 우리 교수님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작년에는 그 조정치 세포
16: 네네.
15: 공동으로 타지 않았나요?
17: 오!
15: 글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16: 저희 분야에 광유전학이라고 있거든요.
17: 광유전학?
16: 네. 옵토지네틱스라고 빛으로 뇌 활동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안 받고 있어요.
15: 와, 그 예상에 맞으면 대박인데.
16: 옵토지네틱스.
15: 옵토지네틱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 네. 또 황성 박사님.
18: 그 제가 노벨상 중계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네. 별의 지진파가 이제 별의 밝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변화시키면서 별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15: 그런
18: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들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15: 그리고 노벨 화학상도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MOF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4: 굉장히 유력한 분야가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노벨 화학상이 한 115번이 주어졌는데 그중에 사실상 10% 10개 노벨상이 관련돼 받은 게 단백질이고요.
15: 단백질.
4: 아, 심지어 이게 생리의학상에서도 4개의 노벨상이 단백질에 대해 주어졌어요.
15: 아...
4: 저는 이번에 약간 단백질 관련된 게 받을 때가 분명 됐다.
15: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사실 생명의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맞아요.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19: 네. 사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단백질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21: 이 암 백신 이런 거 할 때도 그 성분들이 되게 단백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세균의 단백질이 내 단백질 조각하고 너무 유사했던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15: 근데 아직도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해를 완벽하게는 저희가 못하죠. 예,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4: 그래서 이번에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15: 아~
4: 화학의 핵심은 항상 구조와 기능, 이 관계였잖아요. 네. 단백질 구조 연구에서 세계에서 손가락을 내는 엄청난 연구자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15: 그분?
4: 맞습니다. 지금 떠올리시는 그분이 왔습니다.
10: 아, 단백질계 그러면 슈퍼스타네요?
18: 있죠, 있죠.
10: 아,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는 화학자 석차학입니다.
1: 교수님은 단백질에서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0: 27년 정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구조 예측에서 더 나가서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1: 야,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한다. 아, 이거 정말 낯선 단어고 생소한 느낌인데 뭔가 어렵거든요.
0: 우리 몸에 이제 온갖 종류의 단백질들이 생명현상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너무 큰 도움이 돼요.
3: 가장 많은 노벨 화학상이 주어지는 그 노른자 같은 분야가 이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거예요.
1: 노다지예요, 거기가?
3: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들어봤던 알파폴드라는 이런 알파폴드. 것도 단백질의 구조를 원한 거고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것과 관련된 이런 세계적인 대회까지 있을 정도로 모두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다 주목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알파폴드가 우승하던 해 인간 대표로서 그걸 심사하시던 분이라는. 아~
4: 왜 알파폴드를 만든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노벨상을 두 분이 타셨잖아요. 네. 존 점퍼와 같은 연구실 출신이시라고.
0: 아, 예, 같은 연구실 네. 출신은 맞고요. 네. 근데 시기는 안 겹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나이가 네. 훨씬 더 많거든요.
1: 그렇죠. 네. 존 점퍼보다.
0: 오래오래 연구를
1: 선배죠, 선배.
2: 네. 석학이시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카고 대학교에 고분자 화학 하시는 이제 칼 프리드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 연구실에 있었고요. 네. 이제 저는 27년 전에 있었습니다.
1: 27년? 네. 27년 전에 이미 해외에서.
0: 네. 잔 점퍼는 그 연구실에 연구실 문을 닫고 나온 교수님 은퇴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였어요.
1: 꼬마네요, 꼬마.
0: 꼬마.
1: 자, 여러분,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예 그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연구로 생명의 비밀을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의 비밀하면 사실 인간들에게는 DNA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우리가 생명을 건축으로 비유하자고 하면 DNA는 설계도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건축물의 설계도는 모양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모양을 모르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돼 있는지만 있는 그런 일종의 목록이 적힌 종이 같은 거고요. 단백질은 그 건축물 안에 실제 행동하는 물질입니다.
1: 단백질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 약간 건축물이다.
0: 네.
1: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건축물도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럼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네, 네, 네, 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0: 한 가지가 아니고요. 네. 많죠. 네. 한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100만 가지요? 네. 와, 단백질이라는 애들이 100만 가지나 된다고요?
0: 네. 와. 근데 실제로 아까 그 종이에 써져 있는 네. 그 목록 자체는 2만 개 정도 되는데 네. 그것들이 약간 변형되고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면서 100만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1: 그렇죠.
0: 일단은 이제 숨을 쉬어야 되면 뭐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산소를 운반하는 것도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피부 를 탱탱하게 해주는 콜라겐.
1: 네.
0: 콜라겐도 단백질이고 밥을 먹었다. 그럼 이거 효소가 이걸 그렇죠. 분해해야 되거든요. 네. 그 효소도 단백질입니다.
1: 효소 단백질.
0: 네. 그리고 항체도 단백질이고요.
1: 항체도 단백질이고.
0: 그리고 우리가 지금

0: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막 여러 가지 신호가 전달이 돼요.
1: 그렇죠.
0: 그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도 단백질이 많습니다.
1: 야, 그 효소도 단백질이고 콜라겐도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뭐 호르몬 같은 것도 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단백질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0: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른 일을 하는 거죠.
1: 아, 구조가 다 달라요?
0: 네, 구조가 다 달라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네. 좀 보실까요? 네. 아까 좀 전에 그 얘기했던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탱탱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길쭉길쭉하게 생긴 것들이 모여가지고 근섬유를 이루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뭐 근육에서도 그렇고 피부뿐만 아니라 뭐 연골 조직,
1: 근섬유,
0: 예, 여러 가지 그 조직을 만들 때 저렇게 길쭉길쭉하게 해서 탄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는 약간 헤모글로빈.
1: 헤모글로빈?
0: 네, 헤모글로빈은 이제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 복잡하죠. 그런데 잘 보면은 빨간색 보이시죠? 네. 빨간색이 산소입니다.
1: 아, 저게 산소. 빨간색으로 산소. 보이는 게 저게 산소예요?
0: 네, 산소고요. 저 산소가 붙을 수 있게 오목한 틈이 있어서 거기에 딱 달라붙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1: 헤모글로빈과 산소.
0: 네, 그러니까 산소 하나를 제대로 운반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큰 구조물이 필요한
1: 그러네,
0: 거예요.
1: 그러네요, 진짜.
0: 아,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 단백질 들어보셨어요?
2: 침.
0: 네, 이제 아밀라제는 약간 좀 구식 발음이고 아밀레이즈라고 하는데.
1: 아밀레이즈.
0: 네, 아밀레이즈는. 이미 음식물에 많이 쪼개져가지고 네. 그 전분 분자 수준까지 쪼개졌을 때 그 네. 분자가 왼쪽에 달라붙고요. 달라붙은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달라붙었을 때 분해를 합니다. 단백질이. 당 분자 두 개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되고 이것들이 몸에서 재료로 쓰이는 거죠.
3: 약간 가위 같은 거네요. 요리할 때 이렇게 딱딱 잘라내고. 네.
0: 가위입니다.
1: 다 이게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조가 돼야 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0: 네, 그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도 많아요. 세포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세포 안으로도 물질을 전달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수송 단백질, 세포 막에서 어떤 물질을 수송하는 단백질들도 있고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안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 수용체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3: 야, 그럼 다 단백질이네요, 진짜로. 네.
1: 단백질이 아까 말씀하신 것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버리고 달라붙어가지고 역할을 한다. 그럼 이 달라붙어야 되는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 예.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우리 직접 어제 다 이거를 손으로 다 만드신 거죠.
0: 아, 네, 뭐 3D 프린터가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만들라고 시킨 거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거는 몸에서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세포가 성장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세포막에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윗부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한테 신호를 주는 단백질이 주는 이거예요. 단백질. 근데 이게 붙을 때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가서 딱 붙습니다.
1: 네.
0: 딱 붙어서 이 세포 안으로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1: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는 거네 다. 그죠?
0: 당연하죠. 그래서 뭐 사람이 이제 만든 것 중에 이제 잘 비유하는 게 열쇠와 자물쇠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와서 여기 딱 붙어가지고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요. 얘네들도 화학 분자거든요. 그래서 얘 모양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작용을 해요.
1: 아.
0: 네, 얘가 막 움직입니다.
1: 아.
0: 붙으면서 여기에 맞게 딱 움직여가지고 달라붙는 거예요.
1: 아, 이렇게 문들어지면 지가 알아서
0: 열리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열쇠, 자물쇠보다 우리 자연이 만든 이 분자가 훨씬 더 복잡해요.
1: 이게 그러면 결합할 때 이 메커니즘이 약간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약간 그 좌석처럼, N극과 S극처럼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붙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까요?
0: 후자예요.
1: 아~
0: 정말 좋으신 질문인데 네. 얘네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지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그렇죠, 알아서 그렇죠. 움직여야 되니까 네. 자석처럼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1: 우리가 모르는 또 자석의 네. 메커니즘이.
0: 모양이 좀 밝혀져 있는데 더 네. 사례를 보시겠어요?
1: 예, 예, 예. 네. 결합을 기가 막히게
0: 인슐린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인슐린 수용체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어요.
1: 네.
0: 저렇게 이게 딱 달라붙게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리간드라고 하는 분자.
1: 리간드?
0: 네, 리간드는 라이게이트라고 하는 게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간드는 붙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1: 물질.
0: 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작은 그 화합물이 붙을 때는 그냥 리간드가 붙었다라고 하고 당분자 같은 게 리간드거든요.

0: 걔네들이 이제 붙는 저런 이제 도킹이라고 하는데요. 결합 도킹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1: 도킹이 아니다?
0: 예. 아, 맞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붙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붙어서 상호,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1: 기능을 일단 할 수 있냐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전문적인 말이에요.
2: 상호작용들이 우리 몸 안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다 하고 있죠. 캬.
3: 뇌에서 이제 신호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파민.
1: 도파민.
3: 잘 아시는 도파민. 어디에 수용체가 어떻게 발현이 돼 있고 한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신호가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펩타이드가 어떻게 이제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서 호흡, 뭐 감정, 그다음에 통증 조절 이런 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게 다 단백질이에요.
1: 야, 빈자리가 안 느껴지네. 원래 이 자리네. 예. 아,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네. 아주 그냥.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게 아주 쏙쏙 들어와요. 예? 아, 좋네. 좋아요. 재료가 있어야 사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게 쓸립니다. 근데 제가 일단 먹는 단백질이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게. 괴기.
4: 고기, 그렇죠.
1: 그다음 프로틴. 뭐 그렇잖아요. 근데 몸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지 아 신기합니다.
0: 네네. 우리가 먹는 음식물 단백질 몸에 들어오면 분해가 돼요. 네. 분해가 아, 그렇죠. 돼서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 네네. 그 분해돼서 만드는 결과물이 아미노산이거든요.
1: 아미노산.
0: 근데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100만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1: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0: 알파벳 같은 거 보이시나요?
1: 네.
0: 네, 저 알파벳 하나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뜻하고요. 색깔이 다른 거 서로 다른 이제 20가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고요. 네. 어떤 순서로 연결되느냐는 DNA에 그 정보가 담겨 있어요.
1: 아, DNA에. 네.
0: 그 정보를 번역을 해서 어떤 아미노산을 20가지 다르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단백질은 GFP라고 하는
1: GFP.
0: 238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합성을 하면 1차원적으로 쭉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저렇게 긴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1차원으로 합성해서 이제 펼쳐진 긴 사슬이 실제로는 지가 알아서 3차원으로 모양을 만들어요.
4: 와. 저 복잡한 걸 어떻게 알아내는 거지?
1: 그러니까 희한하네.
3: 접혀진 게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모양으로 적합한 모양이 되는 거죠?
0: 네.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하게 되고 GFP라고 하는 단백질은 네. 형광빛을 내는 단백질이에요. 네?
1: 빛을 내는 단백질?
0: 네. 발광 해파리의 색깔을 나타내는데 저 단백질이 사용이 되고요.
1: 이제 약간 그 어렸을 때 우리 가지고 놀았던 몇 개 안 되는 그 블록으로 막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그런 게 막 했었잖아요.
4: 네,
1: 창의적으로.
4: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또 다 온갖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0: 굉장히 정확한 비유고요. 그래서 레고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듯이.
1: 아, 다 달라지죠.
0: 네, 아미노산을 어떻게 조합해서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느냐가 정해지고 그 모양에 따라서 기능이 정해지는 거죠.
1: 이게 단백질 연구에 그러면 어떻게 핵심이겠네.
4: 그러니까요.
1: 그죠?
5: 레고는 사실 우리가 입체적으로 만들잖아요.
1: 네.
5: 근데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20가지 색깔의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슬을 한 줄로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색을 어느 자리에 넣을까에 따라서 다 다른 게 되잖아요. 아까 봤던 GFP도 우리 구조가 기능을 만든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238개 아미노산이었는데 그중에 딱 3개 아미노산이 저 빛을 만들어요. 딱 연결된 3개가 있기 때문에 저 빛이 나오는 거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양으로 접혀야지만 그 3개가 역할을 거의 목걸이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4: 빛을 내는 의미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필요한 거네요.
5: 다 필요하죠. 와. 그거가 이제 아까 자석 얘기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 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물에 잘 녹는 거 안 녹는 것들은 자기들끼리 자리를 잡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요. 네. 근데 단백질의 영향이 굉장히 넓은 게 바이러스에도 적용이 돼요.
6: 예.
5: 우리 또 코비드 겪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백신이나 이런 얘기 뉴스에서 보셨으면
6: 그럼요.
5: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6: 스파이크 그래요. 예. 예.
5: 그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가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6: 맞아 맞아 그 스파이크 뭐 그 단백질 구조 밝혔다고.
5: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삼천 입체 구조를 밝히신 분이 바로 여기.
6: 오! 우와! 우와 또!
0: 아, 근데 우와! 제가.
6: 아니. 진짜요?
0: 아, 그,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다 밝힌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많이 밝혀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전체 구조를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넣었어요.
6: 그래도 저 사진 보면 저거 말하는 거잖아요. 저거 네.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거 저거요. 예, 바이러스. 예?
0: 저 바이러스 위에 이제 빨간색 단백질이 예. 스파이크고 오른쪽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 앞에 하나 있고 뒤에 이제 숲처럼 있는데요.
6: 네.
0: 저희가 이제 예측해서 올렸던 거는 그 아래쪽에 이제 뿌리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구조가 없었어요.
6: 네.
0: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이파리 부분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채워놓고 그 단백질에 당 분자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게 당이에요, 당.
6: 아.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붙여서 이 구조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20년 5월에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6: 와.
0: 스파이크 단백질이 자세히 보시면 위에 이파리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6: 네.
0: 어떤 애가 위에 이렇게 조금 뾰족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6: 네.
0: 그런 것들 알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죠.
6: 아
0: 근데 제가 다 알아낸 거는 당연히
6: 팀원들이
0: 아니고
6: 있었겠지만
0: 커뮤니티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조각조각 네 함께 네. 발견한 거라고.
2: 어떻게 지금 자꾸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겸손을 좀 어떻게 제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좀.
5: 근데 원래 과학이랑 연구라는 게 모두가 자기 분야 연구를 하고 네. 누군가 그 정보를 모아서 인사이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분명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6: 네.
5: 모두가 알고 있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6: 그럼.
5: 2020년이면 또 저희가 한창 코로나로 또 스트레스 받고
6: 때죠. 스트레스
5: 받고. 그게 분명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저희가 이득을 보고 혜택을 누린 겁니다.
2: 리스펙 받으세요. 예. 리스펙
0: 감사합니다.
2: 받으세요.
0: 예.
2: 역시 월드스타셔.
6: 그럼요.
2: 예. 월드스타는 싸이 그리고 석차원.
7: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진짜 대박이네.
8: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쫄깃쫄깃하네.
7: 너무 커.
8: 잘 어울려.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자 교수님, 그 단백질 구조라는 거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0: 아 우리가 보통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2: 광학으로도 못 봅니까?
0: 네네.
4: 너무 작아서.
0: 너무 작아서.
6: 예.
0: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 평균적으로 아미노산 300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네네. 하면 그 이렇게 잘 모양을 만들었을 때 한 수십 나노미터 크기거든요.
6: 예.
0: 근데 이제 빛의 파장이 이제 400에서 700 나노미터거든요.
6: 네.
0: 근데 수십 나노미터면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2: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구조들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가요?
0: 아, 이게, 그, 과학자들의 피, 땀, 눈물로 이루어졌어요.
2: 아, 피, 땀, 눈물, 야
0: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건 20세기의 현대 그 생물학에서 최대 난제 중에 하나였고요. 20세기에 그, 과장 노벨 화학상을 많이 받은 세부 분야도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를 밝히는 분야예요. 네.
2: 교수님, 그럼 최초의 단백질 관련 노벨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단백질과 연결되는 거면 이런 이제 단백질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그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X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2: 아, X선.
0: 네, X선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6: 맞아요.
0: 나노미터가 안 돼요. X선 결정학이라고 해서
6: 네.
0: X선으로 구조를 볼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또 노벨 화학상이 수여졌어요.
2: 그러면 그런 그 인류가 처음으로 X선을 통해 가지고 밝혀낸 단백질 구조가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마이오글로빈 또는 이제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미오글로빈? 단백질인데요. 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당시에 밝혀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단백질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처음 보고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대칭성이 있고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한다고?
6: 쟤를 그러면 엑슨을 쏘여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과학자분이?
0: 네, 이게 계산을 해서 그린 거고요.
6: 계산이요?
0: 네. 그래서 엑스선을 쏘이면 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거울처럼 반사돼서 모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회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패턴을 보여요.
6: 네.
0: 그러면 이제 패턴을 역으로 잘

0: 추정을 하면 이 패턴을 만든 이유가 얘가 저렇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계산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단백질 구조를 밝혀낸 게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1: 고강도 노동이에요.
2: 사실 이런 단백질 구조 분석이 정말 악명 높은 연구 분야 중 하나였어요. 그래갖고 구조 생물학자들의 뭐 무덤이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아까 전에 그 막, 세포의 막에 있는 단백질 봤잖아요. 네. 그거 구조 찾아내는데 30년이 걸렸어요.
1: 30년간
2: 해서 결국 노벨상을 받았고 더 심한 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요소라 불리는 물질. 네. 이걸 분해하는 효소 연구는 84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겨우겨우 구조를 알아냈고.
1: 겨우겨우.
2: 그러니까 많은 그 헌신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다 투여가 돼야 되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지금도 박사과정 학생이 들어갔다. 그럼 4, 5년간 연구해서 하나 만들고 나오면은 잘한 거였던 시대가 있었죠.
1: 정말 이게 극악의 연구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80년, 막 70년 만에 발견했다 이러니까. 근데 일단 뭐만 밝혀내면 노벨상이라는 큰 보상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죠?
2: 노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만 몇 개를 봐도 저희가 이제까지 들은 게 많아요. ATP. ATP를 합성하는 그 효소 구조가 1997년에 노벨상으로. 심지어 그 우리 몸에서 리보솜이라는.
1: 리보솜.
2: 이 모든 걸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대 공장. 이것의 구조도 밝혀낸 것이 노벨 화학상입니다.
3: 단백질 하면은 되게 확률이 높긴 해요.
4: 저희 분야에서도 최근에 2021년에 그 트리피온 채널이랑 피에조 채널, 그게 이제 열 자극이랑 그 압력 자극을 이제 그 감지하는 막 단백질 구조를 밝히고 그거에 이제 생리적인 원리까지 밝힌 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또 타셨죠.
1: 야,
4: 그거는 노벨 생리의학상.
1: 아직도 노벨상으로 단백질은 몇 개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0: 몇 개? 앞으로
1: 몇 년 정도 계속
0: 마르지 않는 광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바이러스도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세균들, 식물, 동물들 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개수 다 합하면 2억 개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억 개요? 야, 끊임없겠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실험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몇 개 정도나 되는 단백질 구조가 밝혀졌을까요?
0: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DB라고 프로틴 데이터뱅크에 네. 올라와 있는 단백질이 지금 25만 7천 개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땐.
1: 그럼 전체 몇 프로지?
2: 2억이라 그랬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3: 2억인데 25만이면은 네. 1%, 0.1%네요?
0: 0.1%인데요.
1: 2억 개에서 지금 2억 개가 맥시멈인데. 네. 그 중에 이제 25만.
0: 근데 이제 그 25만 개도 사실은 그 안에 중복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죠.
1: 적어요. 네. 그런데도 참, 야, 아직도 미지의 세계네.
3: 그러면은 인간의 단백질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밝혀졌어요?
0: 인간의 단백질 알려진 건 8만 2천 개 정도 지금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0만 개 중에, 그러면은 8%라고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또 네. 여기에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서 훨씬 그래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도 8만 개라도 지금 해낸 거지. 야, 아니,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는 쉬운 방법. 하이패스가 없을까요?
0: 네, 그거를 네. 이제 1960년대부터 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처음에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아, 아미노산 서열만 이렇게 주면, 아,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이 방법을 우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좀 더 잘해보자라고 해서 대회가 생겼었습니다. 그게 이제 GASP라고 CASP이라고 하는 대회가 대회. 생겼고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유효한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1994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단백질 구조도 많이 없었어요.
4: 제가 알기로 CASP에서 네. 굉장히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셨다고.
1: 아, 진짜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은 저희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1: 얘기 좀 해주세요. 상당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몰라요.
0: 저희가 항상 이제 메달을 땄습니다.
3: 상위권에 네. 계셨어요. 항상.
1: 단백질 구조를 뭐 측정했다, 관찰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측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왜 예측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네. 밝혀낸 거는 그거는 이제 거의 정확하다고 네. 봐요. 네. 그런데 네. 그 계산으로 막 만들어내는 구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상이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4: 예측이란 말이 추정보다 훨씬 더 강한
0: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3: 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조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계산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0: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1차원적으로 쭉 연결이 돼서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모양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1차원적으로 아미노산이 사슬로 길게 이어지면 이 안에 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자들이 서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이 안에서 꼬이고 멀리 있는 것들이 아까 자석처럼 이끌리면서 네. 이렇게 이어지고 가까이 오고 하면서 함정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리는 게 얘만 끌리는 게 아니라 쟤도 끌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끌릴지 어디로 갈지 그럼 얘랑 얘랑 만났을 때 나머지 부분은 또 어디로 갈지 조합이 굉장히 많은 거죠.
1: 데이트네.
0: 네. 그래서
4: 여러 명과 만날 수 있는
1: 네, 연애 프로그램 셰프 연애 프로그램
5: 여기 전문이거든요.
1: 네, 그러네요. 끌림이 있네요.
0: 네네. 아미노산 하나가 만약에 10개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곱하면 300개로 곱하면 와. 10이 300번 곱해진 10의 300승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 어렵잖아요. 10의 300승이면.
5: 그거는
2: 네. 어려운 게 아니라
5: 불가능한
1: 10의 300승이라는 거 그 말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예요.
3: 네.
1: 이걸 어떻게 계산해? 10의 300승을 교수님 그냥 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본 적 있어요. 아니, 하다가 포기하셨더라도.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0: 스마트하게.
1: 아, 스마트하게.
0: 그러니까 10의 300승을 뭐 그건 안 될 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1차원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3차원 구조가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밝혀진 것 중에서 1차원 서열이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걔랑 비슷하게 우리가 잘 추정을 할 수 있는 비슷한 단백질이 있어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리학적인 방법을 저희가 썼습니다. 물리학적인 방법과 생물정보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조 예측하는 방법들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 방법을 아까 캐습이라고 하는 대회에 대회에서. 참가를 해서 저희 방법을 계속 검증을 했었죠.
3: 네. 캐습 대회에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로 참여도 하셨지만 알파폴드가 있었던 시기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1: 아, 심사위원도 하시니까.
0: 아. 저도 참가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참가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심사위원도 맡았어요. 와. 선수인데 심사위원까지 맡겨주셔서 그렇죠. 너무 재밌었는데.
1: 이게 진정한 프로팀 퀸이세요.
0: 네. 네.
1: 여왕님이죠.
3: 약간 네. 필드 플레이어였죠. 네.

0: 2018년에 알파폴드 첫 번째 버전이 나왔고 2020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알파폴드 2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심사위원단이 스위스에 모여가지고 평가 회의를 했는데 그 평가 회의에서 이렇게 잘하다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회의에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1: 와. 그 알파폴드 막 갑자기 팡 하고 실력이 튀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떤 감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이 야 졌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잘했어 요 녀석아라고 해야 되는지.
0: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과학자는 뭐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쌓아온 그 위에서 뭐 덜 하나를 더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과학 문명 위에서 뭔가 업적을 이뤘다라고 하면 이제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걸 목격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2: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시죠.
3: 저라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은데.
1: 약간 뺏긴 것 같아요.
3: 뺏긴 것 같고. 뭔가 뒤처진 것 같고.
4: 근데 교수님. 그 알파폴드가 나와서 갑자기 막 성...

0: 성적이 엄청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안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거냐라고. 아,
1: 그래서 대회가 열리고 그해 이제 여름에 문제를 막 풀고요. 네, 12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2: 네, 수상자 그래서 발표.
1: 네, 수상자 발표를 하는데 사실 상장은 안 주고요. 그냥 이제 호명을 합니다.
0: 상금도
1: 없고요. 이제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3: 명예구나.
1: 네, 명예죠.
2: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기사가 엄청 되니까 그죠?
1: 네네네. 네. 그래서 도움이 되죠. 과학자의 네. 이제 명성을 쌓는 데는. 네. 근데 이제 그때 알파폴드 팀이 발표를 했어요. 이제 전 점포도 발표하고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도 발표를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코비드 네. 시즌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었지라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대충 발표하고 정말 궁금한 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2: 그 두 명이요?
1: 질문은 엄청나게 온라인으로 올라왔는데
2: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니까
1: 네, 이제 그렇죠. AI로 풀었습니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AI로 푼 거는 알아. 근데 어떻게 했는지
2: 그래, 딥마인드잖아. 당연히 네. AI로 풀었겠지.
1: 최소한으로 알려주고 그냥 발표 시간만 이제 채우고 뭐 우리는 이제 사람을 더 뽑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논문은 진짜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2: 아, 했어요? 아, 네. 그러면 용서해야죠. 네.
0: 논문이 진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 아, 진짜요?
1: 네,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기술 장벽 있잖아요. 네. 자기네만의 기술 장벽을 유지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2: 논문에 실린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이 어때요? 비결이 뭐예요?
1: 비결이 아,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구조생물학, 네. 그러니까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10만 개 정도의 구조 데이터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과 생물정보학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물리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얘가 어떻게 구조를 만드는지 아까 원자 간의 힘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리화학적인 원리를 반영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보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그 친척이 되는 단백질들의 서열을 모아서 진화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들이 알려진 서열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 미오글로빈을 가진 게 아니라 고래도 미오글로빈이 있고 뭐 생쥐도 있고 말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서열들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만약에 구조를 모른다고 해도 얘네들이 왜 이런 그 서열이 진화를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서 구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 정보 서열에 있는 그 진화 정보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90년대부터 있었어요. 90년대 말부터 있었고요.
2: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그 논문들을 그 피땀 흘려서 만든 데이터들을 AI가 빨대 꽂아가지고 쫙 뽑아간 거예요.
1: 그러니까 빨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에 맞아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원래 맞죠.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2: 많은 과학자들이 싹 다 그냥 업로드 시켜주고 네가 그거를 쭉 뽑아가지고 만든 건데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풀었던 문제를 AI가 딱 나타나가지고 풀기 풀었어요. 어쨌건 이때 과학자들의 반응이 엄청 갈렸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때?
1: 네네. 뭐 어마어마하게 놀랐죠. 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제 뭐 하고 살지? 전점포와 데미스 하사비스 발표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이제 단백질 구조 관련해서 다 풀렸다고 생각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학회에 참가를 했는데 어떤 연구자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막 울먹울먹.
2: 와 진짜로요? 갈 길 잃은 것처럼. 네. 아니 그러면 이제 AI가 나오면서 구조 예측 문제는 뭐 거의 다 해결이 된 건가요?
1: 많이 해결이 됐지만 네. 또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2: 남아있는 거 이제 그게 좀 궁금하긴 네. 합니다.
1: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뭐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흔들리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구조를 밝히기 굉장히 어려워요.
2: 흔들리는 애들은 야.
1: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 흔들리는 단백질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2: 전 지구의 단백질이 2억 개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몇 개 정도는 알파폴드가 예측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세요?
1: 그러니까 알파폴드는 아미노산 서열만 있으면

0: 구조를 예측을 할수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1: 예측.
0: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구조를 계산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놨습니다.
1: 아, 2억 개 거의 근접하게요?
0: 네네네. 그런데 예측은 예측이기 때문에
1: 예측이지.
0: 그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1: 아,
0: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1: 대략 뭐 추정할 때
0: 글쎄요, 반 정도?
1: 반 정도.
2: 아, 그래도
1: 네, 반 정도 이렇게 되면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요.
0: 네네. 그리고 얘가 나는 이거는 자신 있어. 나는 이건 자신이 없어. 그런 점수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1: 아,
0: 유용해요.
1: 자기가 자신 없는 거는 세모를 쳐놓는구나.
0: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는 이거 자신 없어요. 자신 있어. 이렇게
1: 아,
0: 하잖아요.
1: 그렇죠. 아,
0: 그런
1: 그런 것처럼.
3: 그때 우신 분은 계속 연구하세요?
0: 아마 하실 거예요.
1: 열심히 하실 거예요, 더?
0: 네, 더
1: 열심히
0: 하실 거예요.
3: 유용하게 쓰고 계실 것 같은데.
1: 어, 그러니까.
0: 유용하게 쓰고요. 그런데 알파폴드가 내가 이 구조는 내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정확하다고 할수 있어서 그런 거는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정도
1: 아, 믿을
0: 수준이
1: 수
0: 됐어요.
1: 있다니까.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알파폴드를 써서 구조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뭐 흔들리는 단백질, 이게 왜 이렇게 흔들려서 이런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더 재밌는 연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쓰고 있죠. 뭐 대학원생 한 명이 5년 동안 또 피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걸 이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죠.
1: 많은 그 과학자분들이 또 이제는 그냥 AI를 필수로 그냥 도구처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도전을 좀 하시는 그런 분위기겠죠, 아무래도?
0: 아,
1: 다들?
0: 예.
4: 천문학계에서는 우리는 일단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한번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몇천만 개의 천체들이 있어요. 그 천체들을 분류를 해내고 빼낼 거는 빼내고 원하는 타겟만 얻으려고 하면은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천문학이 조금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5: 진짜 AI를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정말
1: 중요하죠.
5: 중요할 것 같고 AI가 나와서 오히려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들기보다는 그건 기본으로 하고 다른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이제 더 좋은, 더 어드밴스드 된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1: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더 많은 숙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0: 새로운 분야가 열린 거죠.
5: 네,
0: 그래서
5: 새로운 분야가
0: 기존의 연구 문법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뭐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것인지.
1: 그렇죠. 이제 AI가 등장을 했고, 그럼 앞으로 연구가 어떻게 좀 변화할 거라고 예측이 되세요?
0: 이제 단백질 설계 분야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있던 거를 더 좋게 만드는 거를 이제 뭐 최적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1: 최적화.
0: 기존에는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
4: 아, 뭔가 만든다.
0: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거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걸 이제 드노보 설계라고 합니다.
1: 드노보.
0: 네, 드노보로 만든다. 새롭게 만든다.
1: 새롭게
0: 그것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5: 거의 뭐 신의 영역을 지금.
0: 신의
1: 네.
0: 영역이라고
1: 프랑켄슈타인.
0: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알파폴드 나오기 전에는 이런 거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5: 그러니까 구조가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까지 했던 거라면 기능을 위해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설계가 맞는 거죠?
0: 예. 우리가 구조를 잘 알면
1: 네.
0: 그 지식을 이용해서 유용한 것들을 이제 할수 있는 방향들로 많이 가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치료제 설계예요.
1: 치료제.
4: 신약 설계하는
0: 신약 설계. 고치기 힘든 병들도 원인을 따져가 보면 어쨌든 이게 암이 일어나는 원인에 다양한 단백질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특정 단백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면 암이 치료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1: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것들이?
0: 치료할 수 없었던 뭐 암이나 난치병.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런 분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새로운 분자를 우리가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고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질병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치료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5: 네.
3: 단백질도 만드시고 그걸 예측하기 위한 AI도 개발을 따로 하시는
0: 네네.
1: 아,
0: 맞죠.
1: AI도.
0: 중요한 지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잘 설계를 하려면 AI를 잘 만들어야 돼요.
1: 예.
0: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있던 알파폴드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정보가 없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을 특히 이제 항체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 능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4: 그동안 구조 예측을 어떻게 해왔는지

0: 야, 이 연구 분야가 워낙에 탄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간 예측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면은 연구자들이 아마 이런 개발이라든지 설계에도 저는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
1: 저희는 AI가 나오기 전부터 이거 굉장히 그 기초 학문으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거든요.
2: 베이스는 탄탄하시고
1: 네, AI를 어떻게 개발해야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설계한 단백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타겟이 한 20, 30개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2: 연구가 잘 되면 그냥 노벨상 직통 아닙니까?
1: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기존에 못했던 걸 예. 하게 되면.
2: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석 교수님. 그죠?
1: 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데요.
3: 가셔야죠, 그럼요.
0: 저희가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예, 예.
2: 이거 제기만 하면 노벨상 확정이에요, 그러면. 예, 여기도 그런데 경쟁이 엄청나겠다, 그죠?
1: 네, 경쟁이 엄청납니다.
2: 예.
1: 노벨상 받은 구글도 알파폴드를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소모픽 랩스라고 신약 개발 회사를 세웠거든요. 이제 엔트로픽도 노벨상 수상자를 데려가서 이제 신약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약사도 인수를 했거든요.
2: 그러면 교수님은 어쨌건 같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진짜 교수님. 제발, 교수님은 자기 업적에 대해서는 되게 약간 낯간지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는데 교수님 연구팀 있잖아요.
1: 네.
2: 세계에서 솔직히 몇 등입니까?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1등이라고 확실한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불안한, 네, 뭐 불안한 1등이나 아니면 이제 몇 손가락.
2: 그러면 앞으로 이 단백질 설계가 언제 좀 상용화가 돼서 우리 질병 치료에 가깝게 다가올까요, 교수님?
1: 지금 이미 다가가고 있고요. 네. 뭐 데미스 하사비스나 다른 AI 리더들은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2: 아, 진짜요?
4: 한 15년만 좀 건강히 살면 그때
2: 눈 관리 잘하고
4: 좀 버티면 네.
0: 저희 진짜로 MC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2: 아, 그때 진짜, 되면 진짜 그러고 싶네. 네. 네. 오늘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질병 정복의 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또 희망도 생깁니다.
0: 진짜로요.
2: 네. 우리 또 평생을 단백질 연구에 바친 과학자로서 우리 석차욱 교수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
1: 저 이제 꾸준히 어떤 방향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생명을 이해하고 생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것 같아요.
2: 아,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어쨌건 천사세요.
0: 아, 그러니까요.
4: 진정한 과학자신 것 같아요.
2: 아, 언젠가 단백질에 대한 모든 걸 밝혀내가지고 이 생명의 신비도 풀고 우리 모두의 꿈, 무병장수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의 연구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석 교수님 노벨상 타시면 꼭 다시 한번 열차에 올라타주세요.
1: 네.
2: 감사합니다.
0: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2: 벌써 느껴집니다. 네.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볼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
0: 지진도 나고요.
5: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0: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5: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2: 오! 와, 안 흔들린다. 야,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5: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2: 와,
4: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거.
5: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는.
2: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6: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7: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졸레.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봐라.
0: 예? 돈?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 드셨네.
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4: 지금은 물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6: 한 2,000 킬로 땄고 4,500 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7: 아, 아내보다 더 이뻐.
8: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차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바꾸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9: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0: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1: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양식.
1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12: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안에서는 쉼없이 방향이 바뀌고 삶의 선택이 이어집니다. 이 바다에서 생존은 힘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서로 다른 종은 때로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됩니다. 바닥의 균열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물.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고 그 흐름을 따라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산호는 숲이 되고 물고기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 세상을 배웁니다. 바닷속에서 생존은 다음 세대를 남기는 일에서 완성됩니다. 지키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생명은 이어집니다. 태어나는 순간 삶의 선택은 오로지 산자의 몫입니다. 사냥은 곧 생존이고 망설임은 곧 죽음입니다. 이 바다에는 쉬는 시간도 안전한 밤도 없습니다. 순환은 반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하는 생존의 몸짓입니다.

이 바다는 끝없이 넓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이에서 이미 생명들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도 생명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작은 몸일수록 빠른 판단을 해야 삽니다. 숨을 곳을 찾고 흐름 속으로 몸을 맡깁니다. 생명은 우연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살아남은 자들로 채워집니다. 이 거대한 몸은 힘으로 바다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물살을 따라 조용히 흐름을 이어갑니다. 바다 속에서 물결의 방향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분명히 존재하죠. 만타의 이동은 먹이가 모이는 곳에서 멈춥니다. 이 거대한 여정도 먹이의 순환이 만든 길입니다.

물고기 떼가 일제히 솟아오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1mm 안팎의 플랑크톤. 작은 먹이가 큰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물고기의 주먹이는 요강류와 갑각류 같은 플랑크톤. 눈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크기죠. 그렇다면 이 작은 플랑크톤을 물고기들은 어떻게 알고 먹을까요? 플랑크톤은 눈으로 하나씩 골라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햇빛에 반사되는 밝고 어두운 움직임을 감지해 먹이를 먹습니다.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의 약 60%는 플랑크톤에 의존하고 삽니다. 하지만 모든 물고기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죠. 이 종은 물속을 떠다니는 먹이 대신 산호초 표면을 이용합니다. 뾰족한 주둥이는 산호 사이에 자라는 조류와 미생물을 정확히 잡아냅니다. 하지만 훨씬 과격한 방식도 존재하죠. 강한 턱과 이빨을 가진 이 종은 산호초의 골격을 깨뜨려 먹이를 얻습니다. 이 바다에서 사냥의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사냥 방법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한 번의 우연이 아닙니다. 멀리 흩어졌던 바닷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파충류인 바닷뱀은 스스로 체온을 올리지 못하죠. 바닷뱀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체온이 떨어지고 활동 리듬도 느려집니다. 체온이 곧 생존인 바닷뱀은 몸을 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모입니다.

연중 40도가 넘는 물이 솟아오르는 이곳에서 느긋하게 몸을 데웁니다. 움직임을 멈춘 시간은 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바다뱀은 잠든 사이 체온을 회복하고 몸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바다뱀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복된 기력은 곧 사냥으로 이어지죠.

바다뱀의 사냥은 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산호초의 틈과 굴, 그리고 절벽까지 동시에 퍼집니다.

그런데 이 사냥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또 다른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하다뱀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 이유는 곧 드러납니다. 바다뱀이 굴 속으로 들어가면 놀란 물고기들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을 노리는 것이 바로 전갱이들입니다. 산호초 굴 입구에서는 전갱이들의 사냥이 벌어집니다. 전갱이들은 굴을 지키며 튀어나오는 먹이를 놓치지 않죠. 바다뱀은 굴 속에 작은 곰치나 장어를 노립니다. 그리고 전갱이는 굴 입구를 막아 바다뱀의 먹이가 빠져나오는 걸 막습니다. 순발력이 빠르지 않은 바다뱀에게 이 상황은 분명한 이득이죠. 이들이 주고받는 신호는 없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잘 알고 있을 뿐이죠. 바다뱀의 사냥은 한 시간 남짓, 거칠게 움직인 뒤에는 수면으로 올라 호흡을 해야 합니다.

바다뱀은 몸통 위쪽의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 뒤 산소를 조금씩 아껴 쓰며 다음 시간을 버텨냅니다. 서로 다른 종이 협력하며 사는 비밀의 세상. 이곳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몸 길이 1미터가 넘는 이 물고기들은 바위처럼 단단한 산호초의 표면을 갉아먹습니다. 주먹이는 산호초 표면에 붙어 사는 조류와 유기물. 강한 턱과 단단한 이빨을 가진 이 무리는 산호초와 산호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언뜻 보면 파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이물질이 남지 않아 새로운 산호가 붙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죠. 이들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는 과정이 끝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순환에 동참합니다. 소화된 유기물을 제외한 산호초의 흔적이 바다로 흩어집니다. 단단했던 산호초 조각은 소화기관을 거치며 고운 모래가 되죠. 이 한 마리가 배설하는 양은 1년에 수백 킬로그램. 이 모래들은 해류와 파도에 의해 먼 곳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운반된 산호 모래는 해안에 쌓이며 열대 섬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죠. 이것이 바다의 순환이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이 밤 먹이를 노리는 사냥꾼들은 자신의 존재를 은밀히 감춥니다. 그러나 물의 파장에 극도로 민감한 이 사냥꾼은 멸치의 등장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종 역시 밤의 사냥꾼이죠. 탁 트인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곧 누군가의 표적이 됩니다. 한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생존의 시간은 늘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지죠.

어두운 밤, 빛을 내는 산호에 멸치들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사냥꾼은 기회가 올 때까지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물고기들이 잠든 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물살에 밀려 운이 나쁘면 잠결에 깨지도 못하고 마지막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둥지 근처라도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은 위험을 먼저 감지하지만 모든 생명이 같은 신호를 읽지는 못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잠에 취한 이 물고기는 아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포식과 죽음은 밤바다의 일상입니다. 깊은 밤, 또 하나의 사냥꾼 문어는 은밀하게 몸을 숨깁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도 생존은 엇갈립니다. 개는 위험을 감지하고 숨지만 문화는 사냥감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밤 모든 개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위험을 모두 감지할 수는 없죠. 밤의 사냥꾼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문어는 보기와 달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포식자입니다. 이런 문어에게는 특이하게 심장이 세 개나 있습니다. 심장 두 개는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하나는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이런 신체 구조 덕분에 문어의 신진대사는 빠르고 불과 6개월 안에 성체로 자라죠. 문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생활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고 주변을 경계하며 생존을 이어갑니다. 먹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죠. 본능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냥은 배워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힘에 부쳐도 먹잇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이 밤의 사냥은 문어의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밤의 사냥꾼이었던 문어는 산란기가 되면 사냥을 멈추고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30여일 동안 품어온 새 생명의 움직임을 불어넣습니다. 어미 문어의 사랑은 새끼들을 더 멀리 안전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밤에는 혹시 모를 위험에 주변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같은 문어의 기척에 어미는 서두릅니다.

서둘러 새끼들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새끼들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넓은 세상으로 향합니다.

바다는 밤이 깊어지면 또 하나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이 어둠 속에서 떠오릅니다. 바닷속 생태계를 떠받치는 가장 아래의 생명들이죠. 물고기들이 매일 먹고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플랑크톤은 짧은 주기로 태어나고 한 번에 수없이 번식합니다. 먹히는 속도보다 태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생명. 이것이 바다가 늘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햇빛이 스며들면 바다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치어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구분하죠. 하지만 이 바다의 모든 공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어떤 곳은 머무는 순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넓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죠.

치어들은 그런 바다를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은 이미 바다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적의 공격까지 모두 피할 수는 없죠. 수없이 잡아먹혀도 이 무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빠른 성장과 끊임없는 탄생이 그 수를 계속 유지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수가 줄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의 헌신과 다산에 있습니다. 수천 개의 알이 모두 부화할 때까지 부모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돌봄이 사라지는 만큼을 다시 채우고 바다의 균형을 이어가죠. 몸은 작지만 지켜야 할 것은 큽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 알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위험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기에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이 바다에서 자식 사랑은 크기가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이어져도 바다는 한 생명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이 작은 물고기들은 알 낳은 둥지를 지키기 위해 매일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러나 이곳을 노리는 포식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온 힘을 다해 쫓아보지만 수적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한쪽을 쫓아내면 또 다른 쪽으로 달려들어 알을 모조리 먹어치웁니다. 바다에서 자식 농사는 늘 실패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환경도 존재합니다. 바다는 끝없이 이어진 하나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닷속 갈라진 틈 사이로 뜨거운 물이 솟아오릅니다. 바위는 마치 흰색으로 칠해진 듯 변해 있고 그 틈에서는 쉼 없이 기포가 터져 나옵니다. 이 구멍들은 지구 내부와 바다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 지구는 이곳으로 자신의 열을 내보냅니다. 분출된 물은 주변 바닷물과 빠르게 섞이지만 그 온도는 53도에 이릅니다. 뜨거운 물과 가스는 위로 올라가 주변 바닷물과 섞이고 다시 바다의 일부로 순환됩니다. 이곳에는 뜨거운 물 사이로 솜털처럼 피어오른 생명의 장막이 있습니다. 황산화 미생물 군집입니다. 이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의 집단으로

독성 화학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뜨겁고 거친 환경에서도 과연 살아가는 생물이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크기는 손톱만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은 특이한 종입니다. 이 개는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몸체 껍데기를 이루는 단백질 구조가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멀리 나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쌓인 미생물 군집이 중요한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극한의 바다에 가장 조용한 생존자입니다. 뜨거운 물과 가스가 섞이면서 이곳의 환경은 빠르게 변합니다. 산소는 줄어들고 온도와 화학 성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물고기가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곰치는 어쩌자고 뜨거운 곳으로 다가올까요? 곰치는 낯선 환경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까지 접근합니다. 하지만 곰치는 격하게 입을 벌리며 숨을 고릅니다. 결국 채 1분도 버티지 못한 채 줄행랑을 칩니다. 이 바다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곳이 아닙니다. 뜨거운 바다를 지나 더 깊은 곳에는 고요 속에서 완성된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빛을 머금고 거센 흐름을 견디며 수많은 생명을 품는 자리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듯 산호의 아름다움도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한때는 바다를 가장 화려하게 물들였던 존재였습니다. 물의 흐름을 따라 몸을 펼치고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남은 것은 앙상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 또 다른 생명이 붙어 자라고 있습니다. 죽음에 위에서 생명은 다시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순간에 조용한 방식으로 생명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바다 속 생명은 이렇게 위대한 반복으로 순환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황무지에도 생명은 존재하죠. 이 작은 생명은 늘 비밀스럽게 살아갑니다.

물살을 타고 이동하는 순간 이 오징어는 생명이 아니라 바닷속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오래전 버려진 것에 시선을 둡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다음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투명한 알 하나에 담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알들은 조용히 다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알을 보살피는 것은 어미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이기에 꼼꼼히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역할이 끝나면 어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생명이 다음 세대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어미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바다에는 고독한 아비도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둥지가 아니었죠. 버려진 물건 하나가 아비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몸을 숨긴 채 알이 깨어나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어미는 알을 낳고 사라졌지만 아비는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선택으로 바다의 순환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을 기다립니다. 아직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아주 느리게 넓은 세상을 향해 준비합니다. 마침내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 아주 연약한 몸으로 넓은 세상을 향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어나는 순간 생명은 곧바로 순환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호는 끝났고 이제는 스스로 버텨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바닷속 생명들은 매번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생명들. 그들이 매일 버텨낸 시간 위로 순환은 이어집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세대를 이으려는 본능입니다. 때로는 숨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떠나는 선택으로 생존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바다는 스스로를 순환시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순간들까지.

0: 상담할 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열원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0: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바다와 함께 걷는 길, 빛으로 물드는 풍경, 그 모든 순간을 걷고 보고 느끼는 화성 황금의 안길.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웡.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7: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0: 형들, 떡볶이 먹자.
1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0: 발걸음을 가볍게.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1: 전지현도 엄마 생각은 어쩔 수 없나 봐.
2: 요즘 이게 좋대.
1: 영양채우려다 배만 차겠네. 균형 잡힌 영양도 먹기 편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 It's new, new care, active.
3: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4: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5: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6: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3: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7: 나 거기서 남기지.
8: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9: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8: 치과에서 찾으세요.
10: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11: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10: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12: 우주는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13: 세상의 속도를 멈추고 나를 되찾는 시간. 깊이 스며드는 온열과 입체적 지압에 파우제 딥히팅 마사지. 온전한 회복의 시작. 세라젬 파우제.
14: 봄부터 흘린 땀방울이 알찬 결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5: 고구마는 10만 배.
16: 황토 땅에서 딱 예쁨을 갖고 자라는 고구마죠.
14: 농부에게 수확의 기쁨만큼 달콤한 게 없겠죠.
17: 맛은 정말 좋겠네.
18: 그래지.
17: 얼굴닦달 해가지고.
14: 처가 식구들까지 귀농하며 달달함은 배가 됐답니다.
19: 지내기는 참 좋죠. 자녀들 다 옆에 있고.
14: 함께 일군 결실로 손맛을 더해 차려내는 밥상.
20: 우리 사이가 좋아한 거 고구마 줄거리 김치요.
14: 직접 키운 재료 앞에서는 요리사 못지않답니다.
21: 형은 이거 고구마 김치 엄청 맛있는데요.
20: 맛있어?
21: 네.
20: 많이 먹어.
14: 흙의 기운 가득 품은 농부의 밥상을 만나봅니다. 삼면을 둘러싼 바다와 드넓은 평지가 이어진 황토골, 전남 무안으로 향합니다. 고향 마을에서 27년째 농부로 산다는 강행원 씨.
15: 망고들 잘 있었냐?
14: 아내와 딸과 함께 찾은 비닐하우스 안에 열대작물인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한창 익어가는 중입니다.
22: 저희가 애플망고를 심은 지는 3년 되는데 수확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15: 근데 무안 같은 경우에는 얘들하고 좀 맞는가 봐요. 지금 난방을 처음에 3년 전에 지었는데 지금까지 그 놈을 쓰고 있어요, 기름을. 작은 것은 놔두고 큰 놈만 그냥 쑥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걸어만 주면 돼요.
22: 안 떨어질까?
15: 안 떨어지더라고.
14: 망은 왜 씌우는 걸까요?
15: 한 80% 익었거든요. 이게 쌓아놓으면 20% 익으면 혼자 자연낙하 딱 돼요. 그래서 따지면 이렇게 충격이 가니까 예, 뭐 이리 쌓아놓는 거죠.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떡 떨어져요. 이렇게 이거 다 익어서 떨어진 겁니다.
14: 3년간 공들인 국산 애플 망고. 귀한 몸값 자랑한다 하니 한 알 한 알이 소중할 수밖에요.
22: 뿌듯하더라고요. 3년 동안 봤던 친구들을 이제 저희만 먹었었는데 판매도 할 수 있고.
14: 애플 망고가 이리 잘 자란 데는 나름의 비법도 있답니다.
15: 이게 미생물인데 유기농이라 비료를 주지 않고 이 미생물을 줍니다.
14: 새우 부산물 등 여러 천연 원료에 미생물을 넣어 발효한 일종의 천연 액비로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농사를 짓기 위해 농대에 진학할 만

0: 만큼 농업은 오랜 꿈이었답니다.
1: 대학교 때는 양파만을 제가 직접 농사를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학비도 벌고 막 그랬었죠. 어떻게 보면 내가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이 농업에서 정확하게 실현이 되더라고.
0: 물려받은 땅 한 평어 없이 대출을 받아 처음 800평으로 시작한 농사. 각고의 노력 끝에 무려 13만 평에 이르는 어엿한 대농으로 성장했지요.
2: 이거 색깔 진짜 이쁘다.
1: 아, 여기 있다. 어차피는 먹어야 되나?
3: 좋은 건 원래 못 먹으니까.
1: 좋은 건 못 먹어요.
0: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도전한 작물이 바로 애플망고.
4: 나는 흑자다고 먹을게.
3: 먹을 게 있어?
2: 갈비도 너는 뼈가 붙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
3: 응.
2: 그래.
1: 바꿔먹을까?
4: 망고 드시니까 어떠세요?
2: 너무 맛있죠. 저희 애들 같은 경우 망고를 좋아해서 막 그 동남아 여행 가면은 맨 망고만 사달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맛있지만 저희가 직접 키워서 저희가 숙성시켜서 먹으니까 맛이 훨씬 더 좋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1: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왜 이렇게
0: 농부가 누리는 최고의 호사 아닐까요?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 가족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1: 고구마. 고구마 하죠.
0: 무려 10만 평에 이르는 고구마 밭. 오늘 첫 수확하는 날인데요.
1: 무안에 이제 땅들이 거의 90%가 뭐 황토 땅이라고 보면 돼요. 이 바닷가에 붙어 있는데 해안선이 무안 길이가 200km 되거든요. 다 해봉을 받고 자란 고구마죠.
0: 비료 한 번 쓴 적 없이 미생물과 해수 뿌려가며 유기농으로 키운 밤고구마랍니다.
5: 고구마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6: 사돈이 아주 제대로 챙겼네요.
0: 고구마 농사만 20여 년. 온 가족이 고구마로 똘똘 뭉쳤지요.
3: 이런 곳은 많이 달려서 좋네. 잘 컸네. 그래도 올해는 날이 좀 비가 안 왔고 가물어가지고 좀 잘은 게 많잖아요. 그래도 맛은 확실히 새돌아. 근데 맛은 좋아.
6: 맛은 정말 좋겠네.
3: 그러지.
6: 뻘글작작 해가.
0: 3,000평으로 시작한 고구마 밭이 점점 커지면서 광주에서 직장 생활하던 아내 수연 씨가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 사회복지사 일을 하던 처남에 이어 장모님까지 귀농을 하셨지요.
7: 저는 여기 들어온 지 한 7년? 이런데 힘들다고. 그래서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8: 아니, 그래도 네, 네. 자기가 살던 터를 떠나주기 쉽지 않잖아요.
7: 네, 그러죠. 근데 이제 또 애들이다 보니까 또 도와주라 근데 또 부모가 안 도와줄 순 없잖아요.
3: 네. 자, 기근 따르고 기다리는 참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쪄가지고 온 거예요? 네. 올해 첫 수확한 고구마.
0: 고구마는 가물수록 당도가 높다네요. 달콤한 밤 고구마에 신김치 하나 올려주면 이만한 별미가 없습니다.
9: 확실히 좀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 지은 거면 훨씬 더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7: 더 애착이 가고 더 맛있죠.
0: 농부의 땀과 질 좋은 황토가 만들어낸 고구마밭 너머로 펼쳐진 드넓은 갯벌도 무안의 삶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5: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황토가 많이 내려와요. 바다로.
10: 근데 여기는 바다가 죽질 않아요. 황토가 내려오니까.
5: 여기 가야 되죠.
10: 여기 있죠. 물 길기가 돼 이거는.
11: 아, 물 길로 가야 돼. 네.
0: 바닷물이 물러난 후 갯벌이 숨겨둔 진미를 맛볼 참이랍니다. 과연 그 정체는?
12: 잡았어요.
1: 이걸 잡으러 왔어요.

0: 그죠?
1: 네. 박하지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2: 우리말은 벌떡기라고 하잖아. 벌떡기.
1: 벌떡기. 내지는 돌기.
2: 가끔 그 뭐야 발을 엮고 세운다 해갖고 벌떡기야. 발떡 세운다 해갖고.
3: 어, 정말 벌떡 서 있네요.
4: 엄청 세다니까요. 강한 놈이요.
2: 나봐 나봐. 이거 잡은 거 간단해.
5: 앞으로 밀어놓고.
2: 밀어놓고 이렇게 잡는 거.
3: 8남매나 되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수시로 뻘밭을 들락거렸다죠. 그때마다 또 많은 것을 내어주었고요.
2: 반찬거리 되죠. 가보니.
6: 역시 실력이 시수님은 확실히 좋으신 것 같아요.
3: 갓 잡아온 싱싱한 벌떡길 깨끗이 물 샤워하고 맛있는 요리로 탈바꿈할 채비 들어갑니다.
6: 우리 형님이 간장게장 담아주신다 했어요.
7: 아니요, 잘은 못해요. 그냥 먹는 대로 해요.
6: 잘하세요.
3: 솜씨 발휘에 앞서 몸 안에 들어있는 펄을 남김없이 씻어내는 것이 관건.
7: 그래, 자기들끼리 몸에 부딪히면서 푹 빠지. 아, 모래나 이런 것이.
3: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로 몇 번이고 헹구고 털어냅니다. 이런 정성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됩니다.
7: 집에서 그냥 저들들 부숴갖고 하는데.
3: 비린내 잡는 맛술 더하고 양파도 듬뿍 넣어줍니다.
7: 매실.
6: 내가 망고를 혹시 간장게장에 망고를 넣어서 끓여보면 어쩔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작업하다가 나오는 거 갖고 왔는데 넣는 거 어때요?
7: 해보세요. 그것도.
6: 아 괜찮을까요? 뭐 맛이 이상해지진 않겠죠?
7: 그렇지. 단맛이니까.
3: 직접 키운 재료가 풍성하니 남다른 실험도 가능해지네요.
6: 그럼 이 비율이 있는 거예요?
7: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비율이 있긴 하지만 우리들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6: 눈대중?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눈대중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어쩔 수 없네. 형님은 평생 나를 간장게장을 담아줘야 되겠네. 눈대중을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 감칠맛 살려줄 다시마까지 더해 푹 달인 간장은 차갑게 식힌 후 벌떡게와 만납니다. 냉장고에서 2, 3일 숙성을 거치면 망고맛 품은 간장게장 완성. 밥도둑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고구마 순이죠. 그 맛 살려줄 요리사는 장모님.
6: 여기서 보통 모임을 여기서 거의 많이 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작업장도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 날마다 여기 와서 출근하고 점심을 여기 거의 여기서 많이 먹죠, 또.
7: 우리 사돈이 엄마 같아요. 어떻게 뭐 있으면 잘 챙겨주시고.
3: 가족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손맛 고수로 귀농 후 요리하는 재미에 더 빠지셨답니다.
8: 감주 살 때는 시장에서 이렇게 사다가 해먹으면 안만 해도 덜 적이죠. 지금은 이제 길러 사니까 엄청 좋죠.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나오는 법. 어떤 요리를 맛보여 주실까요?
8: 고구마 김치 담으려고요. 고구마 줄거리 김치. 예.
3: 전라도 향토 음식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풋내를 잡은 뒤 갖은 양념으로 버무려 담그는 별미 김치랍니다.
8: 어떤 거? 다 같이 섞어서 이렇게,
6: 이렇게 넣는 거. 김장 양념이니까 맛이 그렇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김장할 때 일부러 양념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수시로 김치를 담으세요.
8: 마늘, 양파, 배, 사과, 새우죠. 생새우 다 들었어요. 이거는 까나리예요.
6: 까나리. 엄마가 직접 담근 매실청. 여기서 부어?
8: 아니.
6: 아, 부으면 안 돼?
8: 약간 고춧가루로 여기 옷을 입혀줘야 돼.
6: 안 그러면 이것이 다 그렇지. 이렇게 벗겨져갖고 좀 그렇지. 빨갛게 안 되겠구나.
3: 늘 담가주는 것만 먹어보았지 배우는 건 처음. 흉내낼 엄두도 못 냈다죠.

0: 안 받아. 역시 엄마의 손맛? 항상 먹던 그 맛이에요. 맛있어요. 그 아삭하면서도 그 김치의 맛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좀 독특한 맛이 나요. 처음 드셔보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고구마의 순에서 이런 맛이 그럴 수도 있어요.
1: 짭조름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고구마 순은 국물 요리에도 제격이라는데요.
2: 오리탕을 끓이는 거예요. 토란대를 넣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토란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고구마 순하고 죽순 그리고 모우대 그렇게 넣고 끓여요.
1: 들깨가루 듬뿍 넣고 고춧가루, 된장, 다진 마늘로 양념한 오리고기와 버무려 진하고 걸쭉하게 끓여냅니다. 푹 끓여도 무르지 않는 고구마 순이 기름진 국물을 쏙 머금어 깊고 고소한 풍미를 더한다죠. 고구마도 훌륭한 요리 재료가 된답니다.
3: 설탕보다도 고구마를 이제 많이 사용해서 넣으니까 이게 보통 제가 먹어보면 설탕의 단맛하고 고구마의 단맛이 틀리더라고요. 울금도 살짝만 넣으면 단맛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1: 칼칼한 양념과 고구마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닭볶음탕.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단짠 매콤함의 조합이 아주 찰떡궁합이라죠. 풍성하게 차려낸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4: 축하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5: 우리는 모이면 서울이고 초석이고.
1: 이보다 행복한 맛이 또 있겠습니까?
6: 저기서 고구마 만든다.
7: 고구마 그래. 고구마가 녹아가지고.
1: 둘째 형수님표 간장게장도 밥도둑.
8: 아, 게장이 참 맛있네. 내가 무슨 거.
1: 장모님표 고구마 순 김치도 맛봐야죠.
6: 장모님 이거 고구마 순 김치 엄청 맛있는데요.
4: 맛있어?
6: 네.
4: 많이 먹어.
1: 솜씨 좋은 가족들 덕에 농사 짓는 맛 제대로 느낀답니다.
2: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먹으면. 근데 이 모이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연작 해보니까. 네.
1: 한 뿌리 아래 주렁주렁 달린 고구마처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니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있을까요?

0: 이곳에선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죠. 지리산 삼신봉자락, 해발 800m 골 깊은 심산 유곡에 청학동 도인촌이 있습니다.
1: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2: 어디서 오신 거예요?
3: 아,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산세도 좋고 시기 좋고 밥도 맛있고 여러 가지로.
0: 물 맑은 땅에서 나고 자란 재료로 정성껏 산골 밥상 내어주는 민박집에서 하룻밤 묵어간답니다.
1: 애기들이라는 줄 몰랐어요. 오랜만찬을 담아가지고.
3: 아, 잘 먹습니다.
1: 그래요?
3: 네.
0: 갖가지 산나물과 채소 듬뿍 담긴 산채 비빔밥 한 그릇.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는답니다.
3: 건강한 맛이네요. 맛있겠다.
4: 진짜 맛있다.
0: 감탄은 아직 이르답니다. 푹 고아낸 토종닭 백숙에 상다리 휘어지도록 푸짐하게 차려낸 아침상까지 청학동 종부의 삼시세끼를 맛봅니다. 최고의 요리는 기교가 아닌 농부의 정성에서 태어난다고 하죠.

0: 도끼잎 이제 도와줄 거예요.
1: 직접 흙을 일구고 작물을 키워내서 가장 맛있는 때에 맞춰 거둬들입니다.
2: 호박이 하나 벌써 컸네요. 그렇게? 예우박이라 엄청 잘 커요. 여기 있어요.
0: 우리가 먹을 것은 같이 했어요. 이 산 중에 논은 없잖아요. 밭에다가 이제 옥수수, 감자, 뭐 이제 이런 종류로 많이 해서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형편이 좀 부하니까 이제 채소 종류로 해서 반찬 종류로만 이제 하죠.
1: 벌교에서 청학동으로 시집 오셨다는 윤길례 여사님.
3: 불편한 것도 많고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말도 못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편해졌지.
1: 40년 훌쩍 넘는 세월 지리산 어른 품에 기대어 버텨왔다죠.
0: 이게 아픈 뜨거운데. 힘이 안 나버려. 이렇게 이런 것은 너무 크고 이파리가 뻐시게 새카면 뻐시잖아요. 이런 것은 연해갖고 노르니 이제 비가 와서 하나씩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1: 봄부터 늦여름까지 새순이 올라오니 손 놓고 있을 수 있나요?
3: 진짜 부드럽네. 나무 그늘 밑에 있어가지고 좀 부드럽다. 이게 아주까리예요. 아주까리. 이거 이파리 따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삶아서.
1: 고소하고 쫄깃해서 목나물로 먹기 좋답니다.
3: 봄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요. 여기에 천지가 나물이 천지가 나물. 두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날마다 두들어와도 두드면 돼요.
1: 조금만 바지런을 떨면 밥상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튼실하게 자란 토종닭들이 반겨줍니다.
0: 닭을 키우고 있어요. 손님들 오면 한 마리씩 잡아주고 사온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근육이 이게 노아매긴다고 육기닭하고는 달라요.
1: 쌀알 먹여 키운 입맛 고급스러운 닭이래요.
0: 너들 맛있게 먹어라.
1: 청학동 깊은 골짜기 안쪽 부부의 민박집이 있습니다.
0: 옛날 집인데 뭐 볼 게 뭐 있어요?
4: 내가 직접 쪘어요.
1: 청학동 은씨 집안 종가로 일평생 한복을 입고 예를 실천하며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며 사셨다죠.
0: 여기서 다 키우고 결혼식도 여기서 다 하고 딱 내가 딸 다섯이다가 막둥이 아들 하나.
1: 부부가 민박집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7년이나 됐답니다.
3: 보물창고.
5: 무슨 보물창고야?
3: 나물. 나물 보물창고예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죽순, 아니 5월 말에 땄어요. 엄청 많죠? 닭이에요. 껍질 까고 속만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깨끗이 잘 말랐잖아요. 이거는 누런대라고 해요. 해놓으면 고소하니 맛있어요.
1: 봄날 하나하나 채취해 햇볕에 정성껏 말려둔 묵나물. 산중 최고의 보물이죠. 좋은 재료의 맛을 깊게 살려줄 장맛도 놓칠 수 없죠.
3: 3년 됐어요. 아주 오래된 간장은 더 새카매요. 새카매서 하얀 나물은 못해요. 까만 나물 같은 건 알 수 있지.
1: 솜씨 좋던 시어머니를 도우며 익힌 손맛 덕에 산골 요리사로 거듭났다지요.
3: 옛날에는 민박하는 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안방도 비워주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동생들도 다 같이 있었는데 시동생들도 다 나가고 방이 비어있으니까 이제 자꾸 수리를 해갖고 민박하게 됐죠.

0: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청량한 지리산 계곡에서 여름 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달래는 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죠. 먼 길 찾아온 길손들에게 밥 한 끼씩 내어주다 4년 전 1박 3식을 시작했답니다. 저녁은 닭백숙.
1: 이건 약물이에요. 엄나무하고 황칠나무하고 꾸지뽕나무하고 여러 가지 육수를 냈어요. 데려가지고. 백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텃밭이 작년에 담은 거예요. 배추김치, 갓김치는. 텃밭이는 떨어지면 담고 떨어지면 담고 계속 담는 거예요. 저 백김치랑.
0: 하나같이 닭백숙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각종 장아찌도 환상의 짝꿍이라죠.
1: 백숙 먹을 때는 이런 게 들어가야 안 느끼하고 그래요. 봄에 나는 김치, 봄에 딱 날 때만
0: 한 시간가량 푹 고아 진한 국물의 닭백숙도 밥상에 오를 채비합니다. 닭 육수에 살짝 뒤친 초록빛 부추로 몸단장까지 합니다.
2: 오빠 왔잖아요.
3: 좋아? 우와.
4: 오빠 이렇게 소금까지 할게.
0: 눈으로만 봐도 벌써 군침이 절로 도네요.
2: 아, 빨리 먹겠습니다.
4: 빨리 아니야?
2: 아, 빨리 먹으래요.
5: 죽게.
0: 신나게 물놀이 한 후 맛보는 닭백숙. 김치까지 더해서 야무지게도 먹네요. 쌉싸름한 곰취 장아찌는 어른 취향 저격.
5: 외갓집이 약간 시골집인데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힐링이 되네.
0: 하루 5팀, 20명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있는 안주인 손길이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소홀함 없이 아침상 차려내려면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죠. 20인분의 도라지 무침도 뚝딱.
1: 거의 맨날 그냥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계속 삼시 그냥 끊임마다 반찬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계절마다 있는 요리를 많이 했어요. 네. 식구가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0: 간이 배워야 하는 음식 빼고는 당일 조리가 철칙. 새벽부터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6: 아침에는 주로 어떤 메뉴가 나와요?
1: 아침에는 나물요.
6: 아, 나물 좀
1: 나물하고 여러 가지. 우선은 육수를 내가지고 이렇게 볶아요. 간장 넣고. 우리는 전부 다 조선간장으로 써요. 조선간장.
0: 나물 고유의 맛은 살리고 감칠맛 더하는 비법이죠.
1: 우사리는 들깨가루만 넣으면 최고예요.
0: 삼강오륜 읊던 선비님은 주방 보조가 됐고요.
7: 이거는 곰치, 이거는 호박미.
6: 예전에 예. 어머니가 같이 부엌일 많이 하셨어요?
7: 많이 안 했어요. 지금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주고 있는 거지. 옛날에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안 들어갔지.
1: 진짜 부엌에도 안 들어왔어요. 손님이 하나 오면 빨리 해 막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도와주니까 얼마나 수래요. 해주신 게 고맙죠.
0: 자식들 다 출가하고 홀로 고생하는 아내를 돕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니 부엌일도 내 일이 되더랍니다.
7: 이건 생간인데 황태 넣고 국을 끼려 넣으면 시원히 맛있어요.
0: 수확철인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네요.
6: 어머님만 이렇게 듣는 거예요? 딴 데서?
1: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걸로 하니까 이것도 해보지 이것도 해보니까 맛있다고 손님들이 잘 드시더라고요.
6: 단무지예요?
1: 단무지요? 감이에요. 감. 감을 감장아찌예요. 이제 올 곧 감 나오면 이제 또 해야지.
0: 요리 연구도 많이 하셨다네요. 단호박은 간장과 조청으로 졸여내고 쫄깃한 목이버섯은 두부로 영양을 더합니다. 양념 칼칼하게 한 코다리 조림은 밥도둑이죠. 아침이 든든해야 하루가 든든하다는 게 어머니의 지론. 맛있는 냄새 솔솔 풍기니 꼬마 손님들 참기 어려웠나 봅니다.
1: 잘 잤냐? 아, 애기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저 애들은. 귀여워 죽겠더라고요.
6: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요?
3: 재밌어요.
2: 재밌어요.
0: 꼬마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가지 튀김도 준비했답니다. 그렇게 올린 반찬 종류만 무려 25가지. 그야말로 상다리 휘어진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아침상입니다.
5: 부지만해.
4: 방송이
6: 뭐가 제일 맛있어?
4: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0: 아이 입맛에도 맞을까요?
2: 이거는 맛있어.
0: 음식 하나하나 빠지는 맛이 없다는군요.
1: 이거는 곰치예요. 곰치하고
4: 오방미?
1: 앞에 거 오방미.
4: 여기 이거
1: 간 피고다가 이게 나왔어요.
6: 집에서 이렇게
1: 그렇게
6: 먹어봤어요?
1: 딱 한 번.
4: 다 맛있어요.
1: 애기들이 멋있고 잘 먹은 게 이쁘다.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대. 어?
0: 잘 먹어주는 것만큼 큰 칭찬이 없죠.
1: 맛있다 맛있다 이러니까 즐거워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복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이게 복손이지 이랬어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에요. 즐겁고 행복해요.
8: 아유 잘 쉬다 갑니다.
9: 예, 또 와라. 언제 커서 또 올래. 너희들은 음식을 잘 먹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러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꼬마. 아이고 이뻐라.
8: 야간에 또 귀엽네.
0: 누구에게나 망중한의 시간은 필요한 법.
8: 고생 있어. 편하게 하긴.
1: 감사합니다. 당신도 고생했지 뭐.
7: 아 시원해 좋다.
0: 오미자 차 한 잔에 잠시 고단함을 내려놓습니다.
7: 두벌이 있어. 뭐 민박이 됐건 뭐에 대해서 그것도 용돈이라도 조금씩 벌어가 가면서 여기서 생활하는 게 마음속으로 즐겁고 재밌지요 뭐.
1: 이 꼴차게 그 밥맛이 딱 쳐다보고 오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래요?
0: 넉넉한 인심으로 푸짐한 정을 차려내는 곳. 청학동에서 마음까지 채우고 갑니다.
1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2: 와, 진짜 맛있다.
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4: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5: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4: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6: 스님이 네. 직접 농사 지으시는 연잎.
7: 스님의 공양간에서는 연꽃잎마저 맛있는 음식이 된답니다.
8: 꽃순을 먹어도 돼요?
9: 네,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꽃으로 싸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10: 스님 김밥 장사 오셔야겠어요.
7: 맛의 조화를 찾고 지혜를 터득하는 수행의 과정. 스님에게 연은 뿌리부터 꽃잎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깨달음의 양식이라죠. 마음을 담아 짓는 성원 스님의 연 공양 이야기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불가의 오랜 가르침이 있지요. 들녘 진흙밭에 연꽃이 향기롭게 피어나던 날, 제자와 함께 연밭을 찾은 성원 스님을 만났습니다.
9: 꽃은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펴야 되는 애니까 이건 잘라도 돼요. 그래서 밭이나 길게 자르는 거. 그 정도로 이렇게 자르고, 또 이제 연잎도 좋은 거는 차로 만들 때는 이렇게 잘라야 돼. 차로 만들 때는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게 이 두꺼운 부위가 안 볶아져. 차로 만들 때는.
7: 농사 일도 스님들에게는 하나의 수행.
9: 그렇게 해서 접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7: 연 하나도 쓰임에 따라 다루는 법이 제각각입니다. 연 농사를 지으며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성원 스님은 절집보다 연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지요.
9: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26년째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4년 차고 여기서도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좋은 거는 좋은 거는 이걸 이제 연잎밥용 이런 거는 이제 쌈용 데쳐서 쌈으로 먹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여기 한번 뜯어서 드셔보세요.
0: 선생님 이거 그냥 먹어도 네. 되는 거예요?
9: 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0: 거미줄처럼 이게
9: 이런 이제 섬유질에
0: 아
9: 이제 뮤신이라고도 하고
0: 섬유질에 일단 식감은 되게 부드러운데 근데 되게 좀 쓴데
9: 네, 쌉쌀하죠. 근데 여기 이제 데치거나 이제 반찬으로 만들면 이게 맛있어요.
7: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 지기까지 사나흘 남짓 시기에 맞춰 쓰임을 달리한답니다.
9: 얘는 이제 화분이 이제 100%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꽃차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런 것도 이제 2일째 되는 애들은 이제 꽃쌈. 쌈으로 먹으면 또 기가 막혀요. 이제 이게 뭐 아무 때나 먹어도 그 이제 이상이 없어요. 탈도 안 나고. 예.
7: 향이 진하고 쌉싸름하다네요.
9: 근데 꽃잎에도 섬유 성분이 많아서 좀 질게.
7: 연은 뿌리부터 씨앗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약재와 식재료로 쓸 수 있다는데요.
9: 지금 이제 요거는 대공이 부드러워서 이건 반찬으로 해서 먹어도 돼요. 이걸 이제 잘게 썰어서 데쳐가지고 샐러드, 무침으로 가도 되고 장아찌로 해도 되고. 얘도 이제 뿌리처럼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 이걸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 이렇게 칼자국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근데 이게 저기 몇 겹만 하면 안 끊어져요. 또 엄청 질게 이걸 몇 겹으로 겹치면 실도 만들어서 이제 옷도 만들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1: 성원 스님은 지난 26년간 여은 농사를 지으며 여은의 효능과 생태를 공부하고 여은으로 석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답니다. 그야말로 여은 전문가시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수확한 여은을 챙겨들고 절집으로 향합니다. 인천 강화도에 스님의 수행처 선원사가 있습니다. 33년째 주지로 몸담고 있는 곳이죠.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스님,
2: 손 많이 따셨어요.
3: 안양에서 왔어요. 아이고, 열풍 좀 많이 따셨네.
0: 올라가셔서. 오,
2: 너무 행복해요.
0: 네, 같이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전하셨어요. 네.
1: 도량 뒤편에는 선원사지가 있습니다.
0: 여기가 고려시대에 팔만대 장경을 만들었던 선원사 절터입니다. 내가 왔을 때는 그냥 산이었어요. 민동산.
1: 불교의 역사가 깃든 사찰이 흔적만 남은 채 방치된 모습이 안타까웠답니다. 선원사를 복원하는 일이 승려로서 소임이라 여기고 사적 앞 필가에 신문지를 깔고 처음 불사를 시작하셨다지요.
0: 불교의 꽃이라고도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좋아하신 상징의 꽃이기도 한데 그 한 송이 연꽃이나 연잎에 물방울이 흡수가 안 돼.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에도 어떠한 물방울도 흡수가 될 수 없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1: 그간 힘도 들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진흙밭을 일구어 끝내 선원사 도량을 피워낸 성원 스님. 정성 들여 가꾼 여은으로 공양을 준비합니다. 김밥을 만들 참인데요. 은은하고 맑은 향을 더한 연꽃 김밥이랍니다.
0: 꽃으로 싸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2: 꽃은 먹어도 돼요?
0: 네, 먹어도 먹는 거죠.
1: 큼지막하게 썰어 간장에 졸인 두부를 올리고 연잎으로 마무리.
4: 스님 김밥 장사 오셔야겠어요.
5: 연구를 많이 하셔요. 진짜 애쓰셔요.
1: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식재료라 자부하며 대중이 친숙하게 연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간 많은 고민을 해오셨다는데요. 이번엔 초밥입니다.
0: 일식집에서는 네. 이렇게 이제 이거 해가지고 회나 네. 이제 회 위에 올리거나 하나를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 꽃술도 좀 넣고 연잎도 넣고 이게 조금씩 만든 송편이나 만두 싼다고 생각하죠.
1: 식초와 설탕, 소금으로 간을 해 소옥재료 넣고 단단히 뭉친 밥을 연꽃잎에 돌돌 말아내는 연꽃 초밥. 보살님들에게 오늘 첫 선을 보인답니다.
6: 이게 만들어보니까 어떠세요?
4: 재밌어요.
7: 재미있고 지금 맛볼 신기해요. 생각에 아 어떤 맛이 나올까 생선 초밥하고 뭐가 틀릴까 지금 빨리 해고 맛을 봐야겠어요.
1: 새콤달콤한 밥맛과 쌉싸름한 연꽃잎이 조화를 이루고 연잎을 갈아 만든 연잎전과 고소한 연근구이까지 더해지니 일단 눈부터 호강입니다.
0: 자, 어서 오세요.

0: 이제 입이 호강할 차례.
1: 역시 만들었어도 맛있어.
2: 네. 이게 향이 진짜 똑똑해. 전 순대 처음 먹어보는.
3: 바짝해져.
2: 이게 했는데.
4: 어제 너무 맛있다.
2: 꽃하고 면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 진짜 신기하다.
1: 상상보다 더 맛있어.
0: 낯선 시선으로 시작해 감탄으로 끝나는 맛. 편견을 내려놓으니 달리 보입니다. 이 또한 스님이 전하고자 한 깨달음일 터.
5: 여기는 이제 주로 연근을 캐는 그 연박.
0: 연을 캐는 방법도 남다르시답니다.
5: 뿌리가 옆으로 생기는 그 술을 이제 발로 거듬어서 이제 생긴 애를 캐는 건데.
0: 진흙 속에서 가로로 길게 뻗어 자라는 연근의 성질을 이용해 찾아낸 지혜라죠.
5: 얘는 지금 줄기부터 잡힌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줄거리가 여기서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큰 게 있을 거예요.
0: 발로 진흙을 파헤치고 물 위로 끄집어 올리기를 한참.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5: 이게 보물 찾은 기분이죠. 이게 이렇게 큰 거를 장비 없이 발로 캐고 손으로 캘 수 있다는 게 이게.
0: 올해 첫 수확한 햇 연근. 스님께서 연에 남다른 정성을 쏟게 된 건 심장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면서부터였다죠.
5: 30대 유언장을 썼는데 지금 내가 66세까지 30년을 더 살았어요. 숨도 안 쉬어지고 말도 못했어요. 의학이 50% 나를 고쳤고 연근연입이 50% 나를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죠.
0: 10살 되던 해 동자승으로 출가해 수행과 불사에 전념하다 건강을 잃은 뒤에 대중의 몸을 이롭게 하는 것 또한 수행자의 길이다 여기고 연밭을 일구며 밥상에 올릴 방법을 찾으셨답니다.
5: 얘는 연꽃차, 얘는 연잎차.
0: 땀 흘린 후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도 그냥 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연잎 커피엔 연 줄기가 짝꿍.
6: 아하, 이게 진짜 빨대네.
7: 아, 잘 빨려요.
6: 예예, 예, 커피 맛이 더 좋아요. 아, 아하, 맛있다. 야, 이제 빨대 우고 써야 되겠네, 앞으로.
0: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오신 거죠. 햇 연근도 수확했겠다. 그 맛 한번 봐야죠.
5: 연근 조림을 할 건데요. 20분 내로 끝내는.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졸이지 않아도 연근은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0: 연근 고추장 조림을 만든답니다. 이때도 연잎차가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데요.
5: 고추장에도 섞어야 되고.
0: 물 대신 연잎차를 섞은 조청과 고추장을 넣은 후 텁텁함을 잡아줄 생강청을 더해서 15분간 졸여주면 매콤하면서도 아삭한 맛이 일품인 연근 고추장 조림 완성. 어린이들 입맛은 카레 맛으로 잡습니다. 연잎차에 강황가루 풀어 간장과

0: 들기름 더한 뒤 10분만 졸이면 끝.
1: 자, 그럼 한쪽 드셔보실래? 뜨겁지 않을까?
2: 진짜 아삭아삭하네요. 근데 소스는 카레 소스는 엄청 꾸덕해요.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밥도둑일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간장을 조금 더 많이 줄이면 그냥 간식으로 샐러드 개념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0: 밥도둑은 이게 끝이 아니라죠. 부드러울 때차에 취한 연 줄기와 연잎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피클로 만드는데요.
1: 12시간 내로 먹어. 간이 금방 배. 얘는 그 스펀지 마냥 이 모공들이 많으니까 그 스며드는 게 빠르죠.
0: 새콤 달콤 아삭한 맛이 별미랍니다. 연잎을 갈아 만든 칼국수까지 더해 또 새로운 연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3: 이게 좀 더 맛있어요.
1: 나도 이게 맛있어. 우리 앞으로 이걸 주로 해 먹자. 기도 법회까지 해도 되겠어요. 백중 때 요리로 내놔도.
0: 대중과 함께 맛볼 생각에 더욱 기대된다는 성원 스님.
1: 뿌듯하죠. 내가 수확해서 만인들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 이상 좋은 일은 없죠.
0: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번뇌로 가득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걸어온 수행자의 길입니다. 청량한 숲길을 따라 들어서니 숲속 그림 같은 집에 맛있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밥상을 들여놓았다죠.
4: 이렇게 베이스를 좀 이렇게 지어 작업을 하고 나서 음식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0: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고 맛으로 완성한다고 하죠. 맛깔스러운 색으로 정갈하게 채운 밥상.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영혼까지 살찌우는 그 숲으로 초대합니다. 충북 영동의 골 깊은 산이 바람을 막고 추위에 약한 편백을 품어 숲을 이뤘답니다. 그 숲에 숲지기가 된 지 13년.
4: 아, 좋다. 맨날 맨날 와도 좋아. 매일매일 와도 좋아.
0: 시아버지가 생전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60년간 정성껏 가꾼 숲이랍니다.
4: 다 편백나무예요. 여기서 전부 산 꼭대기까지. 얘네들 봐봐요. 얘가 1년 정도 된 나무고 요 편백 금방 태어난 애기. 이런 애들이 한 5년 정도 됐을 때, 64cm 정도 됐을 때, 그때 옮겨 심는 거예요, 저희들이. 씨가 어떻게 생긴 거냐, 축구공 같이 생겼어, 꼭 이렇게.
0: 작은 씨앗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까지, 벌목업자였던 시아버지는 베어낸 만큼 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이 숲을 일구셨다죠.
4: 갔어. 나이가 중년 나이예요. 45살.
0: 이만큼 자란 편백이 무려 7만 그루.
5: 그 못하지. 그 옛날에 이걸 우리 아버님이 심었다고 생각하면 일일이 이 쇠꼬챙이로 뜯어가지고 비료를 다 줘가지고 키운 나무들이 이거.
0: 그 숲을 차마 팔 수가 없었던 부부는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5: 아, 이쪽으로 한다.
4: 아이고, 누워요, 누워, 누워라.

0: 여기서 나무 멍 때리면 진짜 좋아요.
1: 확실히 있잖아. 이게 보니까 나무가 부쩍부쩍 막 커나가는 것 같아.
2: 편백숲 아래 부부가 공들여 지켜온 공간이 있습니다.
1: 이 집은 언약사 60년 된 집이에요. 요 60년 전에 일하시는 분들 잠잤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황토방이.
2: 숲을 찾은 이들이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면서 조금씩 손을 보고 이곳을 숙소로 내어주었답니다.
1: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 고불목화 중에 수렵도 있죠. 가죽에다가 한 거예요. 우피. 가죽으로 한 거예요. 가죽, 소가죽으로.
3: 어머니 작품이라는 거예요?
1: 네, 제가 했어요.
2: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화가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왔답니다. 44년간 시부모님 모시고 주부로 살면서도 해외에서까지 개인전을 열 만큼 열정을 쏟았다죠. 그러다 10여 년 전 돌연 붓을 내려놓게 됐다는군요.
1: 그림을 그려다 보면 진짜 잠을 못 잘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나 맨날 머리가 아프고 근데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손발은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여기 산에 들어와서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 산을 이렇게 아주 자연 친환경 갖고 나가는 이유가 그 하나의 이유도 있죠. 예.
2: 요양차 들른 시아버지의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이곳을 지키기로 결심했다죠. 작은 텃밭 일구며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1: 이런 색깔 꽃이 봤어요? 담노 꽃이라고 그래요. 색깔이 약간 그린 색깔 나오죠.
2: 붓은 놓아도 색은 놓칠 수 없습니다.
1: 가지꽃. 가지꽃. 가지 색깔이죠. 요거는 이제 치커리. 요거 공심채라고 해서 이거 원래 그 동남아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늦가을까지 계속 그냥 올라오고 위에 새순 따면은 또 올라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심어요. 저는 이 공심채를.
2: 텃밭에 무엇든 심어 놓기만 하면 병충해도 없이 잘 연근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1: 우리가 이제 거름이 많이 나와요. 봐. 이거 편백이에요. 다. 이 거름을 이용하니까 벌레가 달라들질 않아요. 그러면 살충제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좋더라고요. 아따 잘생겼다.
2: 편백이 내뿜는 피톤치드 향을 벌레들이 싫어한대요. 덕분에 건강한 식재료를 얻을 수 있어 요리하는 재미까지 늘었다죠.
1: 호박 잎 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호박 잎에다가 또 이거를 많이 넣어요. 이거를. 삐진다고 그러죠, 그지? 호박을 삐져요, 이렇게. 이거 이걸 많이 으깨요, 이렇게. 이 풋내를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호박이 생잎이라.
2: 으깬 호박과 호박잎은 멸치 육수에 된장 풀어 끓여냅니다. 갓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맛이라죠.
1: 어르신들은 왜 꼭 아침에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망했죠. 생각해봐. 종갓집에 맏며느리, 외며느리. 그도 참 좋았어요. 또 배우기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했겠지. 지금 시부모 모시고 살아가면 다 도망갈까요? 그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당연히 모시는 줄 알았죠. 뭐.
2: 1년에 제사만 13번. 종가라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고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도 당연히 많았답니다.
1: 고추하고 대파를 이용해서 부각을 해볼까 해요. 부각이 뭐라고. 부각이 참 맛있어요. 대파 부각이. 여기 찹쌀가루하고 튀김가루고 묻혀요.

0: 편백 수육을 할까 싶어요. 예, 편백나무 수육을.
1: 전복과 새우를 비롯해 연근, 버섯, 밤, 대추, 인삼까지 몸에 좋은 재료를 푸짐하게 올립니다.
0: 이 편백 증류수를 살짝 뿌려줘요. 잡내책은 최고 좋더라고요.
1: 오늘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들을 위한 음식이래요.
0: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 가시겠어요?
0: 아, 그럼요. 오늘 오실 거 다 오셨구만.
3: 신세 좀 지어야
0: 아, 그럼요. 괜찮아요. 예. 이번 부부가 세 번째 와요. 세 번째.
4: 세 번째.
0: 아, 근데 네 번째 또 내년 것도 해놨네.
4: 내년 5월에 이제 시댁 식구들 11명 예약해놨어요. 또.
5: 아, 아니, 여기 어떤 게 좋았어요? 이렇게 웃기는 거죠?
4: 여기요? 아, 일단 공기가 굉장히 맑고요. 그리고 사장님 음식이 굉장히 예술, 되게 멋있게 잘 나와요.
1: 식탁은 숙자 씨에게 도화지랍니다.
0: 이렇게 베이스를 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음식으로 생일 칠할 거예요. 물 속에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빵 옆에 건너있어요.
1: 반찬 하나도 색을 맞춰서 담습니다.
0: 요거 파인애플로 장아찌라는 거예요.
6: 아니, 파인애플로도 장아찌가 돼요?
0: 그럼요. 다 돼요.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이 드시게 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또 향도 있고.
1: 색다른 음식들로 채워지는 숙자 씨의 밥상.
0: 사실 이제 제가 요리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관심 있는 것만큼 자꾸 알게 되잖아요. 그래 일부러 좀 서울 쫓아다니면서 좀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네.
1: 궁중요리부터 천연식초까지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전수받았답니다. 시작은 찾아오는 지인들을 위해 차린 상. 그 정성이 소문이 나고 칭찬하는 목소리에 요리하는 기쁨이 점점 더 커지더랍니다. 그림을 그리던 열정을 식탁에 오롯이 담았죠.
6: 아이고, 예술이네, 예술.
0: 아, 예술이에요. 네.
4: 너무 화려하지? 아, 이 그림을 깨뜨리기 아깝죠.
1: 음식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대접하고자 손님도 하루에 10명만 받는답니다.
2: 아, 먹을 수 있어요.
7: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2: 근데 상추리야, 상추 하나 먹어봐. 아. 상추 장아찌.
7: 상추로 장아찌.
2: 장아찌인데 짜지도 않아. 아버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시겠다.
7: 네.
2: 아버지는 짠 거 좋아하시죠?
8: 지금 이거 된장을 엄청 많이 찍어줘서.
7: 너무 맛있어요.
0: 맨날 호박 누나
7: 다 맛있어.
6: 다 맛있어요.
0: 다 맛있어. 감사하네요.
1: 다음 날, 청량한 숲속에서 아침을 맞은 이들의 표정이 참으로 밝아 보이죠? 주인장의 아침 인사는 밥상으로 대신합니다. 조식으로 빵과 함께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9: 본인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요리하는 거예요. 안 그럼 못해, 이거.
1: 아침상에는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답니다.
0: 우리가 이거 타락죽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님들 아주 그냥 건강식으로, 보양식으로 드셨던 음식이에요.
1: 임금님 수라상 받는 기분이 든다는 손님의 말에 이왕이면 제대로 배워보자 싶어 궁중요리까지 전수받고 택한 메뉴랍니다. 진심을 담은 그림 같은 밥상.

0: 고소하고 진짜 맛있다. 그죠?
1: 입에서 살살 녹아요.
2: 직접 담근 아카시 꽃 식초로 맛을 더한 샐러드를 빵에 넣어 먹는 샌드위치 맛도 일품이랍니다.
1: 아, 뿌듯하죠. 본인들에게 맛없다고 해봐. 아, 그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예, 그래도 감사할 일이죠, 그죠?
2: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숲에 온 이들이 편히 머물면서 숲의 가치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뿐.
1: 여름철에는 여기가 굉장히 좀 시원해요.
2: 숲 해설도 그래서 시작했다죠.
3: 산나무 밑에 풀이 엄청 많죠. 단목도 많고 작풀이 많고 이거는 복분자고 많아. 그럼 한번 뒤돌아봐. 이게 편매나무예요. 왜 편매나무 밑에 풀이 없을까? 피톤치드 알죠? 항균작용, 항암작용, 항염작용 가장 강력한 게 편맥나무 숲이에요. 편맥나무예요.
2: 잡풀과 벌레는 얼씬도 못하지만 사람의 심신을 안정하게 하는 향. 자연의 향과 소리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1: 곤충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바람 소리. 자연의 소리가 그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도 오신 분들도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전 끝까지 이렇게 해나가고 싶어요.
2: 세상 소요에 지치고 마음이 허기진 날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편맥숲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들녘에 곡식이 여물어가니 농부의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계절.
4: 올해도 수확 좋네요.
5: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그를 내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2: 보기만 해도 흐뭇한 결실은 논두렁 옆에 들어선 양어장에서도 무럭무럭 크는 중이랍니다.
4: 제 아버지께서 이제 예전에 논을 이렇게 양어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매기를 양식하고 있는 거예요.
2: 농사지었던 농부가 논두렁 어부가 된 지도 어언 40년. 아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4: 저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2: 알고 보면 이보다 매력적일 수 없답니다. 손맛 고수, 어머니 손길이 더해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맛의 향연이 펼쳐지죠.
3: 떡밥을 잡수면 진짜 아주 삥 가요.
6: 특별한 맛이에요. 특별한 맛.
2: 황토에서 정성껏 키운 메기의 무한 변신. 그 특별한 맛 한번 볼까요? 오늘은 경북 의성으로 향합니다. 이른 아침 양어장을 찾았는데요. 굴 찾기까지 대령했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7: 아, 가지 말았네. 이제 기대하면 되지.
4: 네. 아, 이거 오늘 이제 메기 수확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담아가지고 옮길 바구니에요.
2: 한 달에 두 번 있는 메기 잡는 날이랍니다.
7: 이 30~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을. 내가 입을 때마다 무서워. 하도 오래 입었으니까 막 40년 입었어. 30년, 35세 해가지고 지금 내가 70, 80대 가잖아.
2: 어촌에서나 볼 법한 대형 그물까지 등장.
7: 망 들어가야 된다. 망.
2: 일꾼들까지 불러 양어장 전체에 그물을 치고 메기몰이를 해야 한답니다. 바닥은 발이 푹푹 빠지는 흙바닥.
8: 선생님 잘 걸어가시네요.
7: 네?

0: 떨어지는데
1: 이게 밟으면 쭉 들어가잖아요. 뒤꿈치부터 바짝 떨어가지고.
2: 그 물이 제대로 쳐졌는지 아버지의 마지막 점검이 끝나면 장대로 물 위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1: 이 메기가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진동을 주면은 파장을 주면은 메기가 쫓겨요. 쫓겨서 여기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3: 아, 쳐서 그런지 네. 발 밑에서 막 움직이는데 뭐가?
1: 둘 다 안에 막 메기가 막 움직여가지고 발을 툭툭 치잖아요. 메기가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
0: 묵직하게 지나가는데요?
1: 그죠? 그게 한, 묵직하게 지나가면 한 400g일 텐데요, 메기가. 400개에서 500g. 가볍게 툭툭 치는 거는 한 250g 정도 되는 거고.
3: 아버지, 왜 메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4: 예, 여기가 터질이, 황토 터질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만, 여기 낙동강 물이 이제 내려오니까, 또, 고기가 또 이래 황토 물에 잘 자라고, 병도 안 하고.
1: 하나, 둘.
2: 오늘 잡는 메기 양은 무려 3톤, 10,000마리가 넘는답니다. 굴 찾기까지 동원될 만하죠.

0: 물맛이 다르면 고기 맛도 좋다고 하죠. 황토물에서 자란 물기는 비린내나 흙내가 좋고 살이 아주 탄탄하답니다.
1: 이게 한 7개월 자랐는 맥이고요. 지금은 상태도 빛깔도 좋고 수염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괜찮게 잘 컸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진액이나 이런 것도 또 잘 나오고 가뭄이 세미하고 가면
0: 논두렁 옆 저수지 민물고기 맛에 강해 양어장을 만들었다죠. 아들 명섭 씨가 이어온 지도 벌써 23년째.
2: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준비하시겠어요?
3: 혼자는 도저히 이제는 모아지 옛날 젊은 때 않고.
0: 부자가 함께 공들여 키운 물기 챙겨들고 신속하게 달려간 곳은
1: 메기 보관조예요, 보관조. 메기 다음에 쉽게 잡기 위해서 보관조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매일 떠내야 되니까.
0: 물고기의 생명은 신선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같은 흙바닥에 방을 따로 냈답니다.
1: 상태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저 메기 키우니까 메기하고 많이 닮았던 얘기 많이 들립니다.
0: 듣고 보니 정말 닮은 것도 같죠? 장대비 맞으며 애썼던 하루. 오늘의 요리사는 명섭 씨. 저녁밥으로 부모님과 함께 맛볼 메기 요리를 만들 참입니다.
4: 메기 덮밥을 해서 좀 대접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5: 잡은 메기를 하루 정도 숙성시키고 숙성 메기를 이제 포를 떠가지고 굽는 게 이게 육질이 안 깨지고 이렇게 포를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0: 잔 가시가 없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물기는 기름에 노릇노릇 구워 소금 간만 해 이대로 먹어도 제맛이랍니다. 여기에 양념장만 올리면 덮밥용 물기구이가 되죠.
1: 이 양념도 어머니가 다 만드셨는데요. 당연히 어머니 핸드폰 레시피 다 적어놨죠.
5: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기름을 해놓고 제가 이거 보면서 양념을 만듭니다. 어머니께서 만들어 오신 어머니만의 손맛이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본인의 손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손맛은 이 맛이다라는 걸 기록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근데 양념 킬로그램 수가 17킬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량으로 못 만듭니다.
0: 어머니는 한때 식당을 운영했답니다. 메기 요리 하면 인근에서 알아주던 솜씨로 그 비법이 고스란히 담긴 아들표 메기 덮밥 완성입니다.
4: 저는 어머니가 있는 양념 그걸로 해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야, 이거 먹어봐야 알지 모르는, 안 먹은 사람 모른다, 이거 맛이. 아유야, 아유, 맛있다.
6: 맛있긴 하죠. 응.
4: 맛있어.
6: 먹기도 편하고.
0: 부드럽고 촉촉한 외기살이 입에 착 감기는 꿀맛.
7: 아들 해주기 더 맛있네.
6: 그럼 자주 해야 되겠네, 자주. 자주 해가지고.
1: 여기요.
0: 영양도 풍부하니 체력 보충에 이만한 것도 없답니다. 양어장 일은 밤낮이 따로 없는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1: 이제 저도 밥 먹었으니까 메기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 다리 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2: 밥 늦게까지 일하셔야 되네요.
1: 이게 메기들은 그 낮에 주면은 외가리들 천적 때문에 사료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밤에 어두울 때 줘야 야행성이거든요. 그 밤에 활동하는 그게 메기이기 때문에 지금 줘야 사료를 잘 먹어요.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메기 사료가 투입이 돼요.
0: 먹이 앞에 흙바닥에 숨어있던 메기들이 일제히 물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 보이시죠? 이때 건강 상태도 함께 체크한다죠.
1: 그래서 일하실 때 사료도 이렇게 기계로 주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옮겨가지고 손으로 다지고 퍼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0: 논을 파서 물을 가두고 해마다 황토를 뒤집어주며 작은 양어장을 8,000평 규모로 키우기까지 부모님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죠. 그 고생스러운 세월이 눈에 밟혀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 밀기도 살을 찌워 한층 더 맛있어진다죠. 어머니가 모처럼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
8: 야야장 매운탕하고 만들자.
0: 반가운이가 함께합니다.
8: 맨날 거들라고.
9: 어머니 보조만 항상 했죠. 아직은 맛을 낼지 몰라요.
0: 수십 년 밀기를 다뤄온 어머니. 밀기 요리의 고수랍니다.
10: 지금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11: 이거 메기 불고기 하는 거예요.
10: 아니 메기 살로는 불고기를 만들어요?
11: 예.
12: 응.
11: 우리 고기는 양념보다는 이 왜 집도 저 기초가 단단해야 뭐 안전하다고 이것도 이 물건이 좋아야 이 맛이 있어요. 뭐 양념보다는.
0: 어머니의 자부심 깃든 밀기는 육질이 탄탄하고 담백해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지 고민하다 고추장 불고기로 만드셨다죠?
11: 따지 보면은 불고기 양념이나 비슷해요, 이게.
0: 좋은 재료에 손맛까지 더해지니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
11: 야. 이게 타기 때문에.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돌죠. 짭조름한 양념 맛이 속속이 배어들어 집 나간 입맛도 단박에 돌아온답니다.
7: 했나?
0: 민물고기 중에서 맛으로는 첫 손에 꼽히는 밀기. 매운탕이 가장 대표 메뉴죠.
11: 우거지 없고.
0: 얼큰하고 진한 국물에 수제비까지 더하면 금상첨화.
11: 이거 옛날에 식당 할 때 이 수제비를 으시 좋아해요, 손님들이. 그럼 이거 수제비 대달라고 막.
0: 남편이 권유해서 집에서 끓여 먹던 솜씨 그대로 메기 전문 식당을 차려 15년이나 했었답니다.
7: 이렇게 보이죠?
11: 야? 맛있게 보이지?
10: 아니, 맛있게 보여요. 아, 진짜.
11: 야, 이 맛이 어떤가 한번 봐라. 싱겁나?
9: 딱 맞죠, 항상.
11: 좀 쫄리야, 이 맛이 더나.
9: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맥이 다 잡아놓고 생선 다 손질해놓은 것도 움직이면 그때는 막 놀랄 때였으니까 어머니 보시면
11: 야야,
9: 대단했죠?
11: 나도 이 시집 올 때 그랬다. 이 맥이도 못 맞췄어요. 겁이 나가. 근데 우리 신랑이 무조건 해보고 안 된다 캐라, 못 한다 캐라 캐. 그래서 눈을 감고 했어요.
0: 이제는 하도 숙달이 돼 눈 감고 손질도 가능하다죠. 내장 제거하고 통째로 바삭바삭하게 구워냅니다.
11: 냄새 좋지?
9: 중요하네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 그냥 이거 구워서 바로 먹었잖아요.
11: 우리 애들 먹고 소금에 이렇게 먹어. 소금에 찍어 먹어도 돼요.
10: 이렇게?
11: 이렇게 넣어야 이쁘구나.
0: 여기에 아들이 극찬한 어머니만의 비법 양념장이 들어가면 이대로 완성이라죠.
10: 어머니 양념은 뭘로 만드신 거예요?
11: 양념은 맨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많은 기본, 다른 건 안 가르쳐주지요.
0: 식당을 그만둔 후에도 양념 레시피 좀 가르쳐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니 자부심 가질만 하겠죠. 농사 지은 깻잎도 챙겨갑니다.
11: 불고기 사모 보려고, 불고기.
10: 맛있어요, 그럼?
11: 예, 이거 약도 안 치고 우리는 아주 좋은 거라, 이거.
0: 오늘 이 밥상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죠.
13: 입맛이 연하구나.
11: 뭐 옛날 맛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14: 그 대단하네.
12: 하면 눈으로 보니까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뭐.
0: 환절기에 마을 분들과 함께 영양 보충하면 좋겠다 싶어 준비하셨답니다.
14: 이게 이 잡채가 없다는 거야. 이 때가 없으니까.
11: 근데 아저요. 이거 뭐 식당을 한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맛 그때하고 똑같아요.
14: 아이고. 더 좋아지지 자꾸.
0: 메기 불고기에는 역시 쌈. 민물고기 싫어하는 사람도 이 맛엔 손이 절로 간다는군요.
15: 맛있어요.
12: 우리 마을에 여기 식당을 만들까요? 특별한 맛이에요. 특별한 맛.
11: 좋죠. 그건 못하지요.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어제 덮밥을 한번 해드려야 돼요. 그죠? 어제 덮밥을 잡수면 진짜 아재요. 삥 가요.
0: 나눌 것이 많아 더 풍요롭고 맛있는 밥상을 만났습니다.
16: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17: 기적이 기적 이거 진짜로.
18: 아내보다 더 이뻐.
19: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2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2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2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23: 네?
2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23: 와.
2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23: 어떻게?
2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2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0: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김치통 6종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8: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3: 손이 많이 가는 차례상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14: 명절 오면은 명절상만 200상에서 한 250상.
13: 세심한 손길로 정성을 쏟아 제수 음식에 격을 올리는데요. 한편 추석이 다가올수록 떡과 전쟁을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15: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면망제 만들지.
13: 송편과 함께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을 부치느라 뜨거운 불판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16: 바쁠 때는 네. 몇천 개 나가요.
13: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17: 그냥 탁물어.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18: 와! 오! 오! 물렸다. 어떡해.
19: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0: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이름값 한다는 것은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것.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다. 5일 밤낮 정성을 다한 깊이. 대한민국 판매 1위. 기력 회복의 힘. 광동 경호권. 역시 이름값 합니다.
2: 식단 관리는 해야 하고, 자극적인 건 땡기고, 라인나우. 라이트앤조이 저당 컵누들. 당분 60% 다음 저당이면 무조건이지.

0: 오늘은 서울입니다. 네. 대한민국 뭐 대표 부촌 한남동에 왔습니다. 한남동.
1: 이 아파트가 한남동에서도 네. 유명한 아파트인데.
0: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를 만드신다고 해요. 네. 오늘 최초로 집을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1: 여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0: 가서 네. 빨리 한번 보고 싶습니다.
1: 가보시죠.
0: 와, 근데 정원 너무 예쁘다. 여기, 잡아드렸어, 눈.
1: 이 집이 이거 같아.
0: 뭔가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1: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0: 한번 들어볼까요?
1: 한번 들어가 볼게요. Feel like sun on my skin. 뭔가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집이
0: 입구의 포인트 색상부터 남다른데요?
1: 우와.
0: 너무 예쁘다.
1: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0: 약간 막 카페 같기도 하고. 예. 와, 뷰.
1: 우와. 와, 뷰가 엄청나네요. 여기 높아서.
0: 아니, 이런 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오. 장난 아니네요, 여기?
1: 뭔가 하나하나 다 아주 예쁩니다.
0: 네. 공간마다 네. 다 특색이랑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서.
1: 예쁩니다.
0: 가주세요.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이렇게 일로 오시죠.
2: 이리 오세요.
0: 이 집과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신데요?
1: 오늘의 백만장자시군요.
2: 그러고 싶어요. 아,
1: 잡지의 여왕이라고 들었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3: 여왕이면 좋은데요. 온갖 잡일을 다 하니까 네. 무술이 좀. 그렇지만 뭐 한 일 오래 했다고 네. 불러주신 줄 알겠습니다. 이영혜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4: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테리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세대로만 해본 게 480억? 땅이 400평이고

0: 저의 청춘을 다 바쳐 이제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1: 선생님께서 잡지를 오래 만드셨다고요?
2: 네, 벌써 50년 됐어요. 50주년이에요, 올해. 네.
3: 여기 잡지들이 좀 있는데 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인순이 선생님 계시고 아유 우리 고 안성기 선생님도 계시고
2: 그러게요.
0: 안성기 씨 경우나 인순 씨 모두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우리가 그때는 시리즈로 행복한 가정을 보이자 그러니까 표지의 개념이었었거든요.
3: 이 잡지 알죠?
1: 너무 잘 알죠. 저희 집에 늘 10권 이상씩 쌓여 있었어요.
2: 이 잡지나 수준이 높으시군.
3: 네. 저도 잘 알고 있는 잡지입니다. 사실 예전에 그 미용실, 은행
1: 네.
3: 이런 곳에 늘 이제 비치가 돼 있었던 그런 잡지죠. 제가
2: 구독을 하셨어야지.
1: 여기 보면 사주 오행 인테리어 이런 것도 다 써 있네요.
2: 왜 오행이라는 게 많으면 눌러주고 적으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네. 아,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잠깐 와보세요.
1: 강아지가 누워있더라고요.
2: 아, 보긴 보셨네.
1: 네, 들어올 때.
2: 우리 집에 여자가 셋이 살아요. 저하고 고양이 두 마리도 악몽이에요.

0: 좀 이 강렬한 숙기 네. 이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
1: 그럼 이 집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 잡지가 총망라된 그런 집 아닌가요?
2: 그 인테리어 팁이 여기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애썼습니다.
1: 아, 아니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저희 이제 책상이 가운데 딱 눈에 띄는데 책상을 이렇게 거실에 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0: 왜? 저 요리 좋아하는 사람은 부엌이 제일 크고
2: 제일 잘 꾸며놨어요.
0: 그 부분 제일 신경 쓰잖아요. 또 뭐 악기하는 사람은 악기를 제일 중심에 놓는다든지 그거 좀 같다고 생각합니다.
3: 인테리어 한다는 거는 표정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공간을 꾸민다? 인테리어 하나의 포인트가 되잖아요.
1: 집에서도 일을 계속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제가 뭐 애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일하는 게 제일 즐거운 일 중에 하나죠.
1: 아까부터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네. 뭔가 이게 스피커 같기도 하고
0: 그 흡음재면서 펜던트예요.
1: 아~ 네. 흡음재를
0: 왜냐하면 벽을 다 뜯어냈잖아요. 그럼 소리가 반사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부엌 요거하고 예. 요거가 같은 건데 네.
1: 인가요?
0: 저... 저게 저거하고 이거하고 예, 똑같이 예,
2: 원래 그래요.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0: 네,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 벽에 달면서 네. 그림을 그린 거죠. 작가하고 아... 인원을 해서. 네.
1: 이 집에서 그러면 좀 가장 좀 값이 나가는 게 이 흡음재는 아니죠?
0: 아니, 숫자로 세는 값이 있을 거고
2: 네.
0: 가치로 세는 값이 있을 텐데 네. 뭐 어느 쪽이든 한번 찾아봐 보세요.
1: 아 예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찾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2: 아... 어렵다.
0: 저는 이 작품도 참 좋아하는
2: 왠지 작품은 아닐 것 같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림.
2: 그림이요?
1: 왜냐하면
0: 맞아.
1: 여기가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이 밖에 뷰를 보면서 차도 한잔 하시고 이런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저 벽에 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저 그림. 네. 예원 씨는요?
2: 저는 저쪽에 있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1: No, no. 자, 어이없는 선택을.
0: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시는군요.
2: 왠지.
0: 1년 만에 제가 돈을 모아서 산 작품이기도 하지만.
1: 아, 저게.
0: 근데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작품이 되었어요. 눈이 좋아요. 숫자로 생각하니까 두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2: 네.
1: 아, 그래요?
2: 아하. 두 번째로 비싼
0: 그럼 두 번째.
1: 가장 비싼 건 뭔가요?
0: 오케이. 제 성격이 급하니까. 네. 이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이에요.
1: 아, 테이블이.
2: 이거예요?
0: 네.
1: 아, 이게... 저희가 몰랐는데 저쪽 끝에 보니까 약간 자개가.
0: 아유, 장모님.
1: 네, 자개가.
0: 맞아, 맞아.
2: 아, 이거를 왜 몰랐을까?
0: 오칠 한 거예요. 오칠에 잠깐 앉아보세요.
1: 네네.
2: 아, 오칠을 하셨구나.
0: 오칠은 하는데, 오칠은 왜?
1: 튼튼한 거죠, 선생님. 네.
0: 넌, 네. 와.

0: Don't worry, be happy. 그 오칠은 왜 옻나무에서 나오는 생칠 있잖아요. 그걸로 만드는데 이렇게 색을 내려면은 알료를 섞어서 요즘은 색을 내요.
1: 뭐 수저나 이런 데 하시는 건 봤는데 이렇게 큰 테이블에 오칠 하신 건 처음 봐요.
0: 그 고궁이라든지 오칠 하는 거는 천년을 견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럭셔리 제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럭셔리는 꼭 그 비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로 또 뭐 한 땀 한 땀 했어야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럭셔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미의식으로 다시 만들어내면 한국적 럭셔리를 너무나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잠자가치가 엄청난 나라다. 이 정도 돈이 한 1억쯤 됐는데
2: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건 이거였네요.
1: 그러니까요.
2: 테이블이. 이게 겉으로 보면 플라스틱 같은데 만져보면 나무입니다. 나무.
1: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
0: 옷이라는 거는 방수돼지, 방충돼지, 방염돼지, 방부돼지. 방자 들어가는 건 다 돼요. 이걸로 저는 우리나라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무슨 중동의 부자한테 팔면 좋겠다.
1: 가치가 있죠.
0: 여기뿐만 아니라 저 부엌에도 제가 오칠을 전부 하고 디자인을 새로 이제 부엌에 맞춰서 했거든요.
1: 주방도 한번 구경 가볼까요?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색감도 예쁘고.
0: 주방에.
2: 아, 여기도 오칠을 다 하셨네요.
0: 다 오칠했어요. 네. 식품 같은 것들에 이게 좋고 한국적 그 럭셔리에 대한 거를 실험해 본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진짜.
0: 우리 이거 제가 아침에 삶아놨는데.
1: 여기 오칠 그 테이블과 잘 어울리는 바구니.
0: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2: 네. 아, 예.
0: 이 감자 이게 홍감자라고.
2: 네.
0: 강원도의 고냉.
2: 저 조그만 걸로 하나.
0: 고냉대. 속에도 노랗잖아요?
2: 네, 좋습니다. 네.
1: 저 옥수수 진짜 좋아해요.
0: 나도.
1: 저도 옥수수 진짜
0: 조금만
1: 좋아해요.
0: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얘도 좀 해요.
1: 토마토 주스인가요?
0: 드셔보세요.
1: 건강한. 엄청 진한 토마토 주스. 아, 맞죠?
2: 이 컵도 조선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에 드라마에 보면 그 삼국시대 이런 데에서 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되면
0: 아 역시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바구니라든지 아, 우리 고양이가 저기 있어요.
1: 아 고양이 소리구나.
2: 꼬리가. 아, 깜짝이야. 나 요즘 뭔가 해서 꼬리가.
1: 아니, 어떻게 잠깐만. 이렇게 높이 있을 수 있죠?
2: 아니
1: 어떻게
2: 온 거야? 난 이게 인테리어인 줄 알았는데 꼬리가. 안녕. 아, 그래. 아, 그래. 꼬리 한번 아, 꼬리 쓰라. 알았어. 아.
1: 어떡하지? 귀여워. 깜짝 놀랐어요.
2: 알았어. 침착해, 알았어.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지금 요 위에, 이 집 고양이가.
1: 양이가 있어요. 네,
2: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고해 주시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그럼 요쪽 거실로
0: 울고 있는 게 아니고 웃고 있는 건데.
2: 네. 아까 봤던 요 우리 선생님의 좀 쉬시는 요 저희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1: 와 네. 여기 뷰가
2: 야 뷰가
1: 선생님 여기 작품인데요?
2: 여기는 뭐
0: 제가
1: 너무 예뻐요.
0: 가장 우리 집에 백만장자가 어울리는 그 제목이 어울리는 곳이 여기 아닐까요?
1: 맞아요.
2: 진짜 커다란 액자를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여기 살아요. 오래 살고 있어요.

0: 정말 먼데 산까지 지금 보이거든.
1: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액자가 또. 해 뜰 때. 저 산이 딱 나타가 아주 붉은색에다가 1초 1초 올라오면 매일 봐도 매일 경이로워요.
0: 보통 우리가 한강뷰가 보이는 집에서 이런 뷰가 안 나오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쪽은 동쪽을
1: 딱 동쪽이야. 이렇게 한강 라인으로 쭉 보이는 게 너무 멋진 거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저 반대쪽으로 가면 우리가 익숙한 또 뷰가 나와요.
1: 맞아요. 강남이
0: 네.
1: 보여요.
0: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강뷰를 즐길 수 있는. 쭉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맞아, 꺾어지고 맞아. 이렇게 돼서 딱 요 자리에 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뷰입니다. 정말로.
1: 좋은 게 보여드려서 좋네.

0: 그러면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여기 안방.
1: 네. 아. 아늑한데요, 선생님?
0: 아우, 여기도 근데 뷰가 너무 좋은데, 다른 곳에 비해서는.
2: 화려하진 않네.
0: 화려하지 않네.
3: 참아, 이게 글쎄, 별로다, 이 얘기잖아요.
0: 아니. 별로다가 아니라.
3: 별로다인데, 네. 원래 침실은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색은 썼어요.
0: 커튼.
3: 커튼이 황토빛 주홍이죠. 네. 아. 그 다음에 그린이 서로 보색대비잖아요. 제가 신경을 썼고.
2: 확실히 색 조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3: 우리 집에 주조색이라고 할까?
2: 네. 욕실도 한번. 네.
0: 자, 이쪽이 아마 욕실 정도 될 것 같은데.
3: 제가 얘기한 주조색.
2: 네, 좋아하시는 색.
3: 주조색.
0: 네네. 네. 여기가 이제 욕조죠?
3: 네.
0: 아니, 근데 저기 다 들어가시죠.
2: 괜찮으세요?
3: 방울씨는 발만 담그고, 심지어 저도 발만 담궈요. 네. 저기 이제 샤워가 있으니까, 충분히 담그려면 이제 사우나 가면 되고.
0: 아, 샤워가 저기서 저는 못하겠네.
2: 구조가 특이하네요.
0: 왜냐면 여기 올라가야 되니까. 네.
3: 뭘 그렇게 엄살을.
0: 아니, 저는 저기 뭐야, 샤워가 불가능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올라가면.
3: 대기할까요?
0: 제가 한번 올라오고.
2: 만날 것 같은데, 헤드랑?
0: 그게 아니라.

0: 안 닿긴 하는데.
1: 안 닿긴 하는데.
0: 안 닿긴 해도.
2: 물을 하기가.
0: 물을 하기가. 물을 하기가 쉽진 않네.
1: 잠깐, 아니, 거기서 내다보는 예. 저 풍경이 저는 너무 좋아서.

0: 저 아래 도로도 너무 좋고요. 네네. 마을 보고 어떤 때는 여의도에서 왜 저 불꽃놀이 하는 게 여기서 보여요. 그럼 내가 그 자세로 멍 좀 때리죠. 그땐 정말 내가 너무 좋다.
1: 근데 이렇게 좀 계단에 쓰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
0: 근데 약간 주의를 줄 수 있는 걸 저는 항상 조금을 만들어요.
2: 좀 신경 써서?
0: 네. 매일 오르내리는 이 작은 시련, 네네. 작은 훈련을 저는 이걸 통해서 아, 오늘도 난 아직 괜찮아. 만약에 여기를 못 올라가면 저는 그날 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 자신을 자꾸 강화하는.
1: 작은 시련.
0: 작은 시련을 네. 극복하는. 네, 좋은데요? 그런 공간이에요.
1: 작은 시련. 네. 작은 시련.

0: 일로 오세요.
1: 여기 안쪽까지 또 들어가요?
2: 어디 가야 돼?
1: 여기는
2: 욕실 문.
0: 일로 오세요.
2: 여기는 욕실 문.
1: 어? 어? 우와! 아니! 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2: 이렇게 양쪽으로.
0: 이게 없던 건데 제가 쪽 문을 낸 거거든요. 네, 네.
2: 아니,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1: 맞아요. 네. 재밌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아까부터 눈여겨본 게 구두 굽이 엄청 높은데요?
0: 내가 얼마나 작아. 그러니까 전 무조건 사면 6cm 이상 사요.
2: 다른 신발도 다 굽이 좀
1: 있을까요?
2: 있나요?
0: 당연하죠. 한번 아유, 열어보세요. 네. 아, 종이 더 빨랐어야 되는데.
1: 오, 아, 진짜 높은 곳 신으시는구나.
0: 그죠?
1: 선생님, 이런 거 너무 패셔너블한데요?
0: 나 운동화조차도 난 그렇게 높은 것만 찾는다니까요.
2: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좀 갈수록 힘드시지 않나요? 굽이 높으면 좀.
1: 2차다, 2차.
0: 아,
2: 걱정이 되네. 네.
0: 집에 와서 발을 막 발 마사지를 해줄 때가 많은데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난 못 내려오겠어.
1: 포기할 수 없어요, 힐을.
0: 할 수 없어요.
1: 그럼 이 신발을 신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 거죠?
0: 출근하니 오늘도 간다.
2: 자, 그럼 우리 이제 사옥으로 한번 네. 이동해 보시죠.
1: 가보시죠.
2: 가시죠.
1: 네, 같이 한번. 예.
2: 여기가 이제 사옥이군요.
0: 네, 맞습니다.
2: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네 동이나 되네요.
1: 건물은 하나인 거죠?
0: 하나인 거죠, 네.
2: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어디로 갈까요? 네.
0: 들어오세요.
2: 아우.
0: 와.
2: 아유, 뭐, 너무 예쁩니다.
0: 우리 회사입니다.
1: 회사 같지가 않아요. 네. 되게 드라마 세트장처럼.
0: 그래도 회사예요. 일해야 돼요.
1: 회사긴 하죠.

0: 그 사옥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멋있습니다. 일부러 좀 이렇게 지으신 건가요?
1: 아니에요. 이거는 승효상 선생이라고 예. 건축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0: 너무 유명하신,
1: 유명하신 분이고 네. 이걸 맨 처음에 같이 지은 친구는 제 남친, 남사친인데 저한테 판 지는 한 7년 그렇게 됐어요.
0: 이 건물은 엄청나게 네. 그 비싼 건물이에요. 왜냐면 그 건물이 네 개 동으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땅이 엄청 넓습니다.
1: 올랐을까요?
0: 네. 여기에 이렇게 넓게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50년 동안 인테리어 잡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잡지를 만들어 오신 잡지의 여왕, 우리 이영애 대표님. 맨 처음에 어떻게 잡지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1: 원래는 잡지는 옛날엔 생각도 못했지만 네. 제가 책 좋아하고 네.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네. 국민학교 교실 하나가 도서관이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책을 내가 다 읽었어. 그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잔다크, 무슨 나폴레옹. 나를 조금만 더 넘어갈 수 있으면 큰일을 하는구나를 느꼈던 것 같죠? 네.

0: 그럼 나는 뭘 해서 좀 큰 인물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1: 제일 좋아했던 게 그림. 내가 이렇게 그림 잘 그렸어요. 쫙 그리고 있으면 동네들이 삥 눌러서 나 그리는 걸 봐.
2: 그때 우리나라의 디자인이라는 역사가 짧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0: 근데 제가 하나 사서 주소를 보고 신당동이었는데 거길 제가 쫓아갔죠.
1: 그 잡지사예요?
0: 잡지사에.
2: 저 그때 너무 좋았어, 그거 보고. 너무 놀랬어. 기쁨의 놀라움. 찾아가서 이 잡지는 제가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신 만큼만 주면 됩니다. 자기 반만 줄 수 있대. 반이면은 4만 얼마잖아요. 그래서 서로 씨름하다가 3천 원을 내가 더 깎아줬어. 그래서 4만 7천 원이 제 월급으로 결정된 그 숫자예요.
0: 인사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 월급 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네. 숫자잖아요.
1: 네. 첫 월급.
0: 첫 월급. 긴 여정을 가게 네. 한 첫 숫자예요.

0: 그 제가 청소부터 인쇄소 가는 것부터 글 쓰는 것부터 편집 디자인 하면서 취재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1: 다 하셨네요.
0: 그러게 저에게 다 맡기고 가다시피 했어요.
2: 근데 그 당시가 이제 70년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잡지가 잘 팔렸나요?
0: 아유, 팔렸겠어요.
1: 잘안 됐을 것 같아요.
0: 제가 여기 월간인데요. 전화하면, 네, 어디요? 이라고요? 네? 7번쯤 말해요. 아, 그래서요. 뭔지 모르지만 귀찮으니까 이제 그래서요. 이렇게 묻던 시절이었죠.
2: 아니,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0: 네. 아들은 가면서 할수 없이 그러면 뒤를 부탁한다. 뭐 팔든지 갔든지 뭐 맘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2: 그럼 어떡하셨나요?
0: 밀린 그 인쇄비, 종이값 이런 걸다 안고 제가 이제 사게 되는 거죠.
2: 인수를 하신 건데.
0: 인수를 한 거예요.
1: 그때가 몇살 되셨어요?
0: 27, 8.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생겨서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일했던 흔적이 없어지는 것도 아쉽지만 이건 뭐한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무너지면 너무 그건 아쉬운 일이고 할수 없이 제가 인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1: 그럼 처음에 잡지사 인수하실 때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0: 부모님. 특히 엄마를 많이 설득했죠. 어차피 결혼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돈 미리 주면 나중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결혼 자금은 물론이거냐. 엄마한테도 집한채더 사주겠다. 뭐 이러면서 설득을 해서 그때 돈을 받았어요.
1: 결혼 자금을 미리 1억 받았어요, 1억.
2: 아, 집에 그럼
1: 돈이.
2: 돈 좀.
0: 맞아. 우리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이지만 우리 엄마는 운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추록 여러 대 있잖아요. 기억나는 거는 조군 오빠라고 그분이 반장이야. 그분이 이제 집에 오면 발냄새. 종일 다녀, 전국을 다녀서 돈 냄새. 돈 이만큼 발냄새.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2: 아니, 근데 굉장히 그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인데, 어머님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내주셨나요?
0: 아이, 웬걸요. 2박 3일 설득하고 뭐 간지르고 꼬집고 별짓 다 해서 이제 이건 고집은 못 꺾을 수 없구나. 하고 있는 거 알면서 달래는데 어떻게 안 줘. 현금 이만한 걸로 글쎄 받아. 저기 쇼핑백 같은데 10,000원. 그땐 진짜 은행으로도 안 받았다 정말. 그거 들고 온거 너무 기억나고요.
2: 근데 뭐 아무 이득이 없는 뭐 굉장히 어려워진 잡지사를 인수하셨는데 어떻게 잘 됐나요?
0: 그랬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제가 3일은 우리 회사 일을 해요. 렌즈 해. 4일은 토요일을 포함해서 남의 일을 해요. 조그만 명함부터 브로셔, 팜플렛,
1: 디자인.
0: 카다록, 달력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잡지를 운영했어야만 했어요.

0: 있어요.
1: 네.
2: 그때는 꿈도 어떤 꿈을 꾸냐면 월급 다 주고 종이비 다 주고 인쇄비 다 주고 원고료를 다 주고 아 오늘 참 기분이 좋다 했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꿈인 게 섭섭한 적 있어요? 너무 섭섭해. 오죽 섭섭했네. 지금도 생각나고 그게. 제가 인수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됐나 할 때 언론 통폐합이라는 거 아세요, 두 분?
1: 예전에 뭐.
2: 예, 들어보셨죠? 예, 예.
3: 언론 통폐합을 결정함으로써 19개 언론사가 문을 닫았다.
2: 우리 폐간됐어. 그걸 제가 전화로 들었어요. 내가 인수하고 6개월 만에 돈 다 썼는데 폐간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잡지가 뭘 잘못해서 지네가 10원을 한 장을 줬어. 무슨 뭐. 정부에 나쁜 말을 했어. 누구를 뭐 다치게 했어. 난 그게 너무 억울했고 또 내가 아니라도 이런 작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하늘을 뻗치고 있었지 그때는.
1: 그럼 어떻게 그다음엔 어떻게?
2: 대통령한테 편지 써야죠.
1: 답이 왔나요?
2: 안 왔지만 네. 이틀 모자르는 3개월 만에 네. 복감됐어요.
1: 근데 잡지만 만드신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책도 여러 권 내셨다라고 들었는데.
2: 맞아요.
4: 근데 또 유명한 책이 선재 스님 책을
2: 선재 스님도 당시에도 많이 팔렸는데 이번에 그분이 요리사에 네. 나오셔서 맞아요. 또 옛날만큼 또 잘 팔렸어요.
1: 요즘 더 잘 팔리실 네, 것 네. 같기도 해요.
2: 근데 네. 그분도 정말 생각이 참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프셨기 때문에 그 건강함을 네. 얻으신 분인 거죠. 매주 냄새.
5: 아이고, 스님. 어서오세요. 예.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2: 아유, 진짜 오래간만에.
5: 그러고. 네. 아, 여기도 처음 오셔. 얼른 들어. 더운데, 빨리 스님. 들어오세요.
6: 그래서 그 건강의 비결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5: 사찰 음식 명장이로 선재입니다.
2: 아우 예쁘다. 스님 얘는 이름 뭐야?
5: 걔는 사이 질빵이라고 그래요. 사이. 밖에 있는 거 안 꺾고 오는데 네. 좋아하실 것 같아서.
2: 네, 그러게요.
5: 장록수.
2: 얘가 장록수예요?
5: 네, 저기 많아요. 꺾어가지고 싶으면 오늘 갈 때 가져가셔.
2: 갈 때 꺾어가지고 돼?
5: 네, 네. 요거는 수박차예요. 수박 끓인 거.
2: 어머, 수박도 끓입니까?
5: 예.
2: 오, 진짜 이거는 요리책 많이 봤는데 처음 봤다.
5: 좀 잡세요, 시원하게.
2: 한번 먹어볼까요?
5: 예.
2: 네. 그럼 겨울에나 먹어도 되나요?
5: 그렇죠.
2: 예, 예.
5: 네, 얼었다가 먹어도 됩니다.
2: 어머, 그래, 정말 이게 좀 다르다.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아니 스님은 뭐 조식에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옷을 뭘 입을지
5: 아, 나도 고민을 안 해요.
2: 아니
5: 내가 이거 신경써 입었더니 이거 입으래.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손님들 오는데 적산만 있는 건 아니다.
2: 아 그래도 이쁘다. 손목 훨씬 더 이쁘시네. 아니 어쨌든 그래도 고민이 내 가질 수가
5: 아, 그럼요.
2: 주잖아요.
5: 예, 예.
2: 그래서 스님이 더 재할 수 있었어. 아, 가진 걸 더 남한테 줄 수 있었어. 우리가 그 책을 2000년에 초판을 냈어요.
5: 네, 예.
2: 그때는 사찰 음식이라는 말이 드물 때, 그런 말을 들어볼 때가 드물 때 우리가 아, 그걸 한 거예요.
5: 책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스님? 그게 신의 한수였어. 맞아, 사장님 맞아. 지혜가 있은 거야, 그때. 요리책이 베스트셀러는 처음이야.
2: 처음이야. 그때 당시가 네. 처음이야.
5: 10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첫 인쇄 7,000부를 다 파는 바람에.
2: 네, 네. 근데도 뭐, 책 더 잘못 만들었다고 막 그러셨죠.

0: 안녕.
1: 다양하게 잡지를 만드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인테리어 잡지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2: 우리나라에 잘 사는 그 집 성북동이다 평창동이다 어디다 다니면 집안에 취향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소위 얘기해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라고 이름을 처음 붙여서 그 잡지를 하게 된 거죠.
3: 잡지가 나온 게 창간호가 언제?
2: 1987년.
3: 87년. 네. 그러면은 87년이면 네. 우리나라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로 많이들 이사를 가면서 또 자기 집을 또 좀 꾸미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좀 이제 늘어날 시기니까 네. 딱 그런 시대에 딱 그게 잘
2: 맞은 거죠.
3: 네, 떨어진 네.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8개월 만에 흑자를 봤다니까요.
1: 그 옛날에.
2: 그 옛날에.
1: 흑자를 본 비결이 있을까요?
2: 그 첫 번째 캠페인이 뭐냐면 무료로 집 꾸며드립니다 였어요.
3: 아, 그러니까 잡지로 쉽게 얘기하면 러브하우스를 구현을 한 거네.
2: 맞았습니다.
1: 네. 지금 들어도 솔깃해요.
2: 그렇죠.
3: 1990년대에 공짜로 집을 꾸며준다고 하니까 아마 편지가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아요.
2: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이 동네 계속 오래 살았는데 경찰이 다 와서 입회하에 저희들이 뽑았을 정도로.
1: 그 정도로요?
2: 네.

0: 이거는 혹시 백남준 선생님 작품인가요?
1: 아, 얼굴 시리즈 이분이 네. 여러 개 만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형님 네가 가진 게 제일 좋다 아. 그러셨어요.
0: 이게 구매를 하신 건가요?
1: 그렇죠, 당시에.
0: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이?
1: 1000년 되는 전해에 샀는데 네. 2-3천만 원 중에 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2: 값으로 뭐
0: 아니 값으로 뭐 매기기가 맞아요. 어려운 정도에

0: 그런 것들을 다 로비에 두셨는지.
1: 이 공예품이라든지 예술품이 많이 걸린 거를 우리 전 직원이 다 늘 보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여러 사람이 나누니까 비싸도 그건 싼 거지. N분의 1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제가 좋은 작품을 살려고 우리 총 매출액 이익의 몇 프로를 살려고 하거든요. 그럼 좋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개인이 가기 힘든 것도 있으니까. 네.

한 3일 동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도 들어가 보고 저 집도 들어가 보고 이러는데 한옥도 이렇게 살기 좋 편하게 할 수 있구나. 남의 집을 보면 다 배우는 거니까. 한옥으로 치면 대청? 저쪽에 방 한 칸이 있고 이쪽으로는 부엌이 있고. 여기가 대들보를 제일 성실하게 쓴 곳이라 여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풀의 나무예요. 한옥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공예품인 거예요. 못을 하나도 안 쓰고 한옥 한다는 게 이것도 참 대단한 방법이었던 거고, 손님 오는 사랑방을 현대화시켰다고 봐야죠.

0: 종이로 건물을 또 지으셨다고요?
1: 종이 박물관을 지은 거예요. 빈 컨테이너 박물관. 무료로 다 들어오시게 네. 했는데 30명의 그 디자이너들이 딱 빈 컨테이너 하나를 갤러리처럼 하게 했고요.
0: 네. 비용이 어느 정도?
1: 한 50억 들었어요.
0: 50억이?
1: 30주년 기념을 뭘 할까.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가서 종이 기둥, 그다음에 저기 빈 컨테이너 그걸로만 지은 거잖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만한 걸 세웠잖아요. 사람들한테도 반응이 좋았고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걸로 이제 뿌듯하다니까요. Is it another present? 와우.
2: Remember 20 years ago.
1: Memory. Thank you. Thanks a lot.
2: Yeah, wow.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1: 끝까지 남한테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찾대하는 사람? 오랫동안?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돈이 있어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부자고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줄 수 있는 것도 부자고 그렇게 기억되면 전 그게 제일 부자가 아닐까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장훈 씨, 이훈 씨, 안녕하세요.
0: 아, 말이.
2: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3: 아, 네, 반갑습니다.
4: 아, 아빠 심어, 심어줄게.
5: 더 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루고 있어요.
0: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2: 우리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경주마 있었어요. 아.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교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구조 왔을 때 꼭 경계를 하고.
0: 가장 먼저

0: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폐업하면 그냥 다 폐사되는.
1: 맞아요.
0: 너무 안타깝고.
2: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4: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4: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5: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자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5: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아닌데!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이리 와!

0: 있고 바로 모지가 안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1: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탐으로
0: 그걸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1: 오! 물렸어, 어떡해!
2: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6: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7: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8: 전 국민이 사랑하는 KTX.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통합으로 교통소외 지역은 줄이고 혜택은 골고루. 기차게 대한민국이 가까워진다. 코레일.
9: 자레상 물가.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10: 아이라고 뭐 이렇게 제수용 이런 거 하고 하면 70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11: 저희는 식구들이 많아서 한 100만 원 들어요.
9: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곳이 있어 인기라는데요. 바로 차례상 대행 서비스입니다. 식재료를 골라 상차림을 완성해 배송하기까지. 남의 집 차례상이지만 내 가족의 상을 차리듯이 만든다는데요.

0: 내 음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그래도 자신 있게 남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1: 조사 음식의 꽃 송편. 명절을 앞두고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만 되는 거예요.
1: 80kg의 깨를 묶기 위해 열기와 맞서는 작업자들.
3: 저요, 육수 나오는 거 안 보여요?
1: 인내심과 체력 없이는 쉽지 않은 송편 소 만들기.
4: 3시간을 앉아서 까야 돼.
1: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작업 하나도 대충할 수 없습니다.
2: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1: 한편 송편 못지않게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전입니다. 맛있는 전을 만들기 위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더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한눈 팔 시간도 없습니다.
5: 2천 개 정도 하게 되면 눈살이 돼요.
1: 이 일을 31년째 해온 작업자.
2: 바쁠 때는 몇 천 개 나가요?
4: 또 나는 항상 올해 한이 없어 세 번 가라 이거.
1: 명절을 앞두고 더 바빠진 사람들,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6: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7: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8: 먹는 즐거움
7: 이가탄탄, 이가탄.
1: 민족 대명절 추석,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차례상입니다.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차리는 상이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 고민을 파고든 곳이 있으니 바로 차례상 대행업체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제수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작업자들. 집에서처럼 정성껏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군요. 이렇게 만든 차례상과 제사상을 통째로 배달해주니 편리함에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0: 사실 요새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장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어요. 병원 신세도 적고.
9: 힘드셔.
0: 지금은, 네, 지금은 이래서 제가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7년째 제사상 대행 및 차례상 대행을 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제사상 및 차례상 대행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요새에서 직접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전부 세트로 구성해서 댁으로 갖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나가는 제사 음식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고추전, 다음 두부전, 경상도 지방에서 빠질 수 없는 문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생선은 3종이에요. 40에서 45cm 인데요. 자,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 자, 지금 한참 바쁜데 소고기 산적을 조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사 음식 모든 거를 총괄해서 다 생산해 주시고.
9: 아, 지금 불 앞인데 뜨겁지 않으세요?
0: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뜨겁지만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서 좋고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1: 제수 음식은 가짓수가 많아 매일 직접 장을 보는데요.
11: 명절 맞이해서는 얼마나 나가요?
12: 한 달에는 이제 제사상 명절상 합치면은 진짜 많으면은 500상 정도 합니다.
1: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농수산물 시장. 바닷가와 가까운 울산이라 싱싱한 제철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이 중에서도 차례상에 올라갈 생선은 따로 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생선 찾으러 왔어요.
13: 이거는
2: 요거는 그거 이너 쪽이에요. 요거 큰 사이즈로만 골랐어요.
10: 예, 예.
2: 오신 날이.
10: 네네네.
1: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데요.
14: 도미 10마리.
2: 사장님 그럼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좋은 물건만 해놔요.
10: 감사합니다.
2: 선별도 되게 까다로우시고 고객님들한테 좋은 물건만 하시거든요.
1: 조기 말고도 여러 생선을

0: 하는 이유가 뭘까요?
1: 70마리, 조개 한 마리는 무조건 올라가고 예전으로 치면 귀한 생선들을 제사상에 다 올리다 보니까 민어하고 도움을 경상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돈배기 오늘 맡겨놓은 거 돈배기 좀 찾으러 왔어요.
0: 경상도에서 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선, 돈배기. 이름도 낯선데 생김새는 더 낯섭니다. 그 정체는 영화에서나 보던 상어. 이 상어를 돈박돈박 네모나게 썰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돈배기라는군요.
1: 이것도 제사상에 경북지방에는 또 돈배기를 네. 상어고기를 올리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14호짜리 10마리 충청권 이런 데는 거의 닭이 올라가요. 엄청 큰 거예요.
0: 지역에 따라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다르다 보니 챙겨야 하는 재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서둘러 구입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가는데요.
2: 좋네. 크기도 좋고.
0: 생선이 이렇게 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저희 울산 부산 쪽은 특히 생선이 작으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3: 우리 이제 생선 나눔자.
0: 이미 손질된 생선이지만 이곳에서는 조리 전에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느러미 제거인데요.
2: 네, 그래도 조상님 제사상에 놓는 건데 네. 좀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제 너무 삐죽삐죽하고 네. 보기 싫으니까 여기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그 옆에 아가미 지느러미, 여기 꼬리 지느러미 다 다듬어야 돼요.
0: 아직 추석 전인데 벌써부터 생선을 이렇게 많이 다듬는 이유가 뭘까요?
2: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는 물량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작업을 다 해놔야 돼요.
0: 지금부터 준비해야 겨우 주문량을 맞출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제수 음식이다 보니 조기를 굽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2: 한 번만 뒤집어야지 위로 올라오는 쪽이 예쁘게 굽혀요.
0: 뒤집는 건 딱 한 번. 손을 댈수록 살이 부서져서 최상품 조기라도 차례상에 오를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가 돼야 합격점. 조상님도 좋아하시겠는데요. 다음은 담백하면서 고소한 두부전입니다. 그런데 두부 한모가 원래 이렇게 큰가요?
2: 우리 동네 두부 가게에서 만드는 손두부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슈퍼에서 파는 두부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특별히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0: 부드러운 만큼 충격에 더 약한 두부. 조기보다 부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두부의 상태를 살피며 제때 뒤집어줘야 하는데요. 두부 모양을 사수하기 위해 화상 위험도 무릅쓰죠.
2: 뜨거워요. 뜨거워서 참아야 돼요.
0: 옮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 근데 손이 아니면 안 돼요, 두부는. 뒤집기로 하면 깨져요.
0: 그렇기에 마지막 두부 한 장까지 아기 다루듯 옮겨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소고기 산적. 추석 대비용이라 양이 상당합니다.
2: 오늘 할 때 한 100kg 돼요. 이게 한 장에 한 200g 정도 나간다 치면 몇 점 되나요?
4: 500점?
2: 그쯤 되겠죠.
4: 다 구워야 돼요?
2: 네, 오늘 다 구울 거예요.
0: 100kg을 한 장씩 구워내야 하는 대장정. 이번에도 손이 불판 위를 떠나지 못합니다.
2: 뜨거워도 네. 합니다. 고기가 흐물흐물한 거를 딱 이제 단백질이니까 굳잖아요. 열에서. 굳으니까 그 굳기 전에 형태를 예쁘게 딱 잡아줘가지고 그 형태대로 구워지게.
4: 그럼 터진다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죠.
0: 하나하나 500장의 모양을 잡다 보니 작업자 3명이 붙어도 장장 3시간이 걸립니다. 진땀 깨나 쏟을 수밖에 없죠.
2: 정말 많이 덥습니다. 불 앞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0: 봉들이

0: 산적을 완성하고 나서야 드디어 불앞을 벗어납니다. 주문 들어온 제사상에 추석 차례상 준비까지 같이 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는 건 당연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아들의 특급 안마.
1: 얼마야?
2: 산적 오늘 너무 안 많았어요.
1: 많았지.
2: 미안함도 있고 감사함이 크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빨리 더 잘 돼서 자리 잡아서 두 분 이제 좀 쉬게 해드려야죠.
1: 그 체력만 받쳐주면 네. 뭐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꾸 이제 진짜 명절에는 정말 힘들어요.
0: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아들의 손을 거쳐 포장을 마칩니다. 당일 배송이 원칙이라 오늘 나갈 산차림만 7상. 제수 음식이 모두 준비되면 이렇게 통째로 배송된다는데요. 이쯤 되니 가격이 궁금합니다.
2: 20만 9천 원이요.
0: 그럼 가장 비싼 제사상은 얼마일까요?
2: 제일 좋은 거는 57만 9천 원까지 있습니다.
0: 산적, 생선, 전 등 기본 구성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추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제사상. 명절 대목에는 주문이 몰려 차례상만 만드는데 300상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2: 미용실 고사 좀 갔다 올게요.
1: 잘 갔다 와요.
0: 고사상도 배달이 되나요?
2: 제사를 하다 보니까 고사 개업하거나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런 데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0: 목적지는 자리를 옮겨서 새로 문을 여는 미용실입니다.
2: 제가 어디서 좀 해야 되지?
3: 제가 쪼그마가지고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자사 잘 됐어요?
3: 이제 마을 일로 옮겨가지고.
2: 아, 그렇습니다. 네.
4: 정식으로 오픈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5: 잘 되셔야죠.
0: 인근 지역은 아예 병풍, 제기까지 챙겨가 전체 세팅을 해주는데요. 돼지 머리까지 제대로 준비했네요.
3: 온라인 쇼핑몰에서 네. 그 고사 세트라고 파는 거 검색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네. 돼지 머리 대신에 돼지 저금통이 있고
5: 아, 돼지 저금통이요?
3: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맞나.
0: 고사 진행까지 직접 챙기는데요.
2: 향을 피워 하늘의 대박 연재의 시작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0: 주문한 사람은 다 차려진 고사상 앞에서 절만 하면 된다는 구요.
4: 대박나게 해주세요.
6: 굉장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4: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0: 한편 그 시각 작업장에서는 또 다른 제수 음식 준비로 바쁜데요.
1: 민어나 돔은 살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굽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생선이 마르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한 30분 정도 찝니다.
0: 노하우로 쪄낸 민어와 도미. 이제 남은 생선은 돔베기뿐입니다. 귀한 돔베기는 특제 간장 양념에 졸여줍니다. 한 토막에 4,000원이나 하는 귀한 재료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익히는데요. 다 익으니 겉보기엔 영락없는 닭고기.
1: 닭가슴살 찢어지듯이 그렇게 찢어지네요.
0: 맛도 닭고기와 비슷할까요?
1: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어 살처럼 약간 퍽퍽하긴 해요.
0: 경상도 향토 음식인 돔베기 산적도 마무리됐습니다. 차례상 대행,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1: 우리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이 다녀가시면 제사 음식이 홍보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수제비집을 같이 했었어요. 정말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단시간에 그렇게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앞을 내다보니까 수제비를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딱 2년만 장사하고

0: 접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이 7년 차가 되네요.
1: 7년 동안 가족을 원동력 삼아 쉼없이 달려온 시간.
2: 안녕하세요.
1: 이제 명절은 물론 제사 때도 찾는 이들이 늘었답니다.
3: 아이고, 제사 음식 시키신 거예요?
4: 네, 팔에 두번 수술을 못해서.
3: 아, 그 전에는 집에서 차리셨어요, 어머님?
4: 12월달에 제가 제사 때 아들이 막 아저씨한테 음식도 보이 마음이 들대요. 그래, 그래 오븐에서 내가 막 사는 것 같아. 이제는 뭐 내가 못하겠네. 1년에 두번 쓰면 꼭 맞춰야 돼.
2: 네, 감사합니다.
5: 네, 추석 다가오는데 직접 준비하시기, 직접 차례상을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 저희가 깨끗하게 정성껏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1: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 두 배로 바빠지는 곳, 바로 떡집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 가게의 찜기는 쉴 틈 없이 떡을 쪄내는데요. 기계 버튼만 누르면 송편이 뚝딱 나오는 요즘이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손으로 송편을 빚습니다.
6: 여기요, 반장. 치료를 저쪽으로 치.
1: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제맛을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는데요. 수많은 노력과 손길을 거쳐 완성된 송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이거 참기 힘드네요.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7: 안녕하세요. 저는 43년 동안 송편을 빚고 있는 이선규입니다. 저는 어려서 종갓집에서 태어나서 떡을 많이 만들고 또 떡을 많이 좋아했어요. 떡을 만들면서 어르신들께 배운 것이 정성을 다 들여야 맛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는 지금요, 송편 만들고 있죠? 송편이 몇 가지예요, 만들는지 지금?
8: 여기가 콩, 깨, 밤, 녹두, 팥, 한 다섯 가지 식당이잖아요.
7: 이쪽에 우리 강 실장은 몇 년 됐죠?
9: 30년 됐죠.
8: 40년 가까이 됐어요.
7: 어떻게 나도 40년 동안 일을 할까요?
9: 가족적인 분위기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정도 들어가지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나와달라고 와서 이제 해주고 싶어요.
7: 지금부터 저희만의 특별한 송편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후가 되자 가게 앞에 나타난 트럭 한 대.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을 싣고 온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가져온 양이 상당합니다.
7: 찹쌀이 지금 20kg짜리가 20개고요.
10: 아~ 10kg짜리 80개.
7: 10kg짜리 80개 쌀은. 요새 같으면 한 3, 4일?
10: 3, 4일치.
1: 네. 오늘 들어온 쌀 1200kg 중 송편에 사용되는 양만 무려 800kg.
7: 오늘 한 6,000개예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 만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 다음 날 아직 컴컴한 골목에서 떡집만 불이 훤합니다.
11: 고장님 출근했습니다.
7: 왔어?
11: 예.
7: 비가 많이 오지?
11: 네, 많이 와요.
7: 그래서 이거 먼저 건지고.
1: 어김없이 시작은 불려놓은 맵쌀 건지기. 떡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이기에 작업에 앞서 세심하게 상태를 확인합니다.
7: 잘 불었어요. 부드러워. 먹었을 때 입에서 싹 녹두지 그냥 문질러져요. 저건 한 6마리 정도 되고요. 송편 한 4,000개?
10: 4,000개? 네.
1: 먼저 송편 반죽을 만들기 위해 불린 맵쌀을 분쇄기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소금도 따라 들어갑니다.
12: 다 소금 가니까 맞아야 되니까.
1: 분쇄기를 두 번 거치면 맵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꽃처럼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반죽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죽기를 이용하지만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43년 내공이 담긴 손길을 더해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13: 때만 봐요, 고밀화까지 다

0: 호수의 손길은 정말 다를까요? 오호, 한눈에 봐도 부드러운 질감이 정말 살아있네요. 송편 반죽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1: 쑥인데요. 삶은 쑥이에요.
2: 쑥이
1: 쑥송편이요. 아. 이제 쑥송편인데 팥을 넣고 하고 또 깨도 넣고 하고 그래요. 두 가지로 해요.
0: 사실 송편 반죽을 만들 땐 무엇보다 물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 클 끓는 물을 넣어야 돼. 그래야 송편이 만들어서 터지지 않아. 찬물을 넣거나 시원한 물을 넣으면 송편이 갈라지고 터지고.
0: 송편 반죽 하나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작업자. 덕분에 이곳 송편은 부드러우면서 쫄깃함을 자랑한다는군요.
2: 송편만 하면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1: 깨송편, 녹두송편, 콩송편, 팥송편, 밤송편 다섯 가지. 그래도 깨를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깨 뽀그로 갑시다.
3: 네, 가자.
0: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2: 뭐야? 대문이.
1: 깨먹는데 내려가는데 다리가 다리가.
0: 그리고 마주한 것은 비밀의 공간.
2: 오, 이거 뭐야?
0: 알고 보니 송편 소에 들어가는 깨를 볶기 위한 작업장이라는데요. 바로 오늘 볶을 깨 80kg이 등장합니다.
2: 깨를 직접 볶으세요?
1: 그럼요. 그래야지.
2: 네.
1: 맛이 한 번에 다 볶아 넣으면 고소한 맛이 없어서.
2: 네.
1: 내일 쓰고 오늘 볶고. 하루 전날 볶는 거지.
0: 이때 한 번에 다 볶는 것이 아니라 솥 하나에 두 바가지씩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는데요. 다섯 명이 일손을 나눠도 쉽게 끝나지 않는 일. 작업자들에겐 인고의 시간입니다.
1: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저어야 되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덥고.
0: 그럼에도 맛을 위해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작업. 43년 동안 지켜온 전통 방식으로 오늘도 깨를 볶습니다. 어느새 열기로 가득 차 사우나가 따로 없을 지경인데요.
1: 더워요. 육수 나오는 거 안 보여요?
2: 깨
1: 볶는 날은
2: 네.
1: 이 천장이 다 지어요.
2: 아,
1: 그거 먹으면서
2: 네.
1: 다 됐나 먹어보는 거.
0: 고소한 깨 냄새가 작업의 끝을 알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소작업.
1: 홍성편, 서리태라고 그러죠.
0: 간단한 서리태를 10분간 부드럽게 삶고 나자 때마침 완성된 세 번째 송편 소. 콩은 아닌 것 같고 대체 뭘까요?
4: 깊이
2: 팥이요. 깊이? 네. 깊이가 뭐예요?
4: 아, 이것도 팥의 일종이에요.
0: 네 번째,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녹두 소까지 만들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밤뿐입니다.
1: 날밤이에요. 이제 공주밤인데.
0: 날밤이라 기계를 이용해 손질 시간을 단축하는데요. 그런데 나온 밤을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속 껍질이 남아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까서 쓰시는 거예요?
1: 그럼요. 매일 까요. 뭔가 좀 힘들게 깨야지 그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놔도 이제 금방 까지.
2: 직원들이 힘들겠네.
1: 힘들어도 그냥 해야지.
0: 뭐든 사람 손을 거치는 것이 철칙인 만큼 밤도 예외는 없습니다.
2: 깜밤 쓰자고 얘기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1: 있죠. 힘 주고 우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네. 손가락이 아파서 못해.
2: 오, 네.
1: 이게 살짝 해갖고 이제 살살살살 해야 돼. 3시간을 앉아서 까야 돼.
0: 노하우가 있다고 하지만 수십 년 경력의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은 밤 껍질 까기. 매일 3시간 동안 팔과 어깨, 손목을 쉴 새 없이 쓰다 보니 통증을 피할 수 없는데요.
1: 어깨 쭉지 아프고 그냥 힘들다 생각하면 다 힘들어서 못해요.
0: 하지만 송편소가 되기 위해서

0: 아직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30분간 쪄서 빻는데 이때 완전히 곱게 만들지 않고 알갱이가 살짝 씹힐 정도로 빻아야 합니다.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잘 만들어졌을까요?
1: 맛있다. 약간만 넣어야 돼요.
0: 여기 꿀을 넣어 달콤함을 더해주는데 양 조절이 관건입니다.
1: 꿀이에요. 꿀! 약간만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질어서 안 돼요.
0: 이 단계를 거친 밤은 단맛의 깊이가 달라지기에 번거로워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군요. 밤솥까지 완성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리는 작업장.
1: 힘들어서 좀 쉬러 가야 되겠어.
0: 그런데 쉬러 간다는 말이 무색하게 또 뭔가를 꺼냅니다. 비닐에 싸서 소중하게 보관해 온 것은 오래된 책인데요.
2: 이거는 무슨 책이에요?
1: 이거 다 요리책이죠. 이거는 네. 100년, 103년? 네,
2: 103년이요?
1: 네. 또 하나가 있어요.
2: 이거
1: 네, 이거는 완전히 막 부서져가지고 113년?
2: 113년이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서졌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내가 넘길 때마다 부서지니까
2: 네.
1: 책상에다가 내가 넓은 네. 종이를 하나 펴놓고 구해서 책을 봐야 돼요.
2: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리책 더 잘 돼 있잖아요.
1: 잘 돼 있는데
2: 네.
1: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떡은 이 책자가 정통이야. 이걸로 공부를 해야 돼. 이건 완전 옛날 방법인데 저도
2: 네.
1: 이거를 지켜서 해요.
0: 송편 맛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2: 이 책자는 그러면 어디 누가 물려주신 거예요?
1: 요리를 배우러 제가 갔는데 할머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가 아마 한 7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이 저한테 이 책을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늘 감탄을 해요. 이걸 한번 피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공부를 해야 돼.
0: 잠시 후 떡집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송편을 빚을 참인데요.
3: 아유, 뭐 언제부터 뚱뚱했는데 어서 날씬한 말을 하고 있어.
0: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 보니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이.
3: 말라서 안 돼.
0: 3, 40년을 같이 맞춰온 호흡은 송편을 빚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작업자들의 손이 빠르다 보니 이 인원으로도 하루 물량을 거뜬히 소화하는데요.
1: 아니 오늘 이렇게만 3,500개.
2: 이거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네.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1: 그래서 제가 네. 하는 거는 한 5초에서 6초면 되겠지.
2: 시작.
0: 정말 6초를 넘기지 않을까요? 그 결과는
2: 6초 나오네. 6초. 선생님은 한 몇 초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4: 글쎄, 저도 지금 이거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2: 시작.
0: 덩달아 긴장되는 순간, 과연 사장님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2: 아, 7초 1. 1초 정도 빠르신데요, 남은 직원분보다?
1: 아,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5: 더 빨라요.
6: 아니, 원장님은 3초는 끊어야 3초 때.
5: 아이고,
1: 한번 해봐요.
2: 시작.
0: 기세 좋게 송편 빚기에 도전한 담당 PD. 분명 쉬워 보였는데 반죽 펴기부터 소를 넣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어쩌나.
1: 빨리 한 게 아니라 네. 못한 거지. 이게 뭐야.
2: 아, 뭐야요?
1: 안 되지.
2: 이거 못 써요?
1: 그럼 안 되지.
5: 그래도 오므려서.
1: 이건 비품이야, 비품.
0: 손으로 대충 빚는 것 같아도 소를 넣고 한 번에 오므르기까지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1년을 꼬박 연습해야 한답니다. 숙련된 작업자들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빚어도 추석된 송편 대란이 일어난다는데요.
4: 아우, 명절 때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줄이 저 바깥에까지 서가지고
2: 네.
4: 막 떡 안 준다고 그냥 쌈도 나고 막 그래. 줄 서는 사람끼리.
2: 아, 그래요?
5: 번호표.
4: 번호표 나눠주고 그러잖아.
0: 예쁘게 빚은 밤송편의 다음

0: 송편을 신중하게 음미하는데요.
1: 맛있네요.
0: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1: 당실장 홍성편 하나 줘봐.
0: 식감과 맛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군요.
1: 간이 맞나?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0: 송편 나올 시간이 되자 어느덧 모여든 사람들.
2: 그냥 맛 좀 보세요.
0: 갓 나온 송편을 맛보는데요.
2: 맛있죠? 아이고 감사해요.
0: 노련한 손길로 빚어내는 송편. 어떤 맛일까요?
3: 속재료도 너무 많이 넣으시고 맛있어요.
1: 추석 송편 정성스럽게 만든 거 많이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이번에 찾아온 곳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시장입니다. 벌써부터 추석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골목이 붐비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유독 발길이 몰리는 곳, 바로 전집입니다. 보기만 해도 예사롭지 않은 솜씨, 누가 만드는 걸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수유시장에서 전집을 31년 차 하는 유금자입니다. 사위와 딸하고 서위 운영을 하고 있고 종업원은 5명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꼬디 꼬꼬 있네요. 일하고 있네요.
5: 안녕하세요. 네. 딸이에요.
4: 이건 무슨 전인데요?
5: 꼬지전이에요. 꼬지전. 이렇게 일일이 재단해서 하나하나 한올한올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서 나오는 꼬지전, 맛있는 꼬지전입니다. 우리 엄마가 건강하니 이렇게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엄마가 이제 오래오래 하면 안 되지. 그만해야지. 이제 우리 사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이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위.
6: 예, 안녕하세요. 저 유금자 여사님 사위 조은국입니다.
4: 사위한테 15년 전에 제가 이 가게를 물려줬어요. 우리 사위 훌륭한다고 힘든 일을 이렇게
6: 고마워.
4: 잘 이겨내서.
6: 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4: 훌륭해요.
6: 네, 나 조금도 못 듣겠어요.
4: 이거는 김치전, 메밀전, 이거는 수수빈대떡, 수수볶음이. 수수볶음이 맛있어요. 그리고 녹두전이에요. 녹두 갈아서 이렇게 집에서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파전. 허파전이고요. 봉태전, 꼬지전, 동그랑땡. 세 가지가 명절 때 이게 많이 나가요.
7: 사장님, 안녕하세요.
8: 성화. 예쁘죠? 가족들이랑 먹을 건데 본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모듬전으로 많이 싸줘.
7: 잘 먹겠습니다.
8: 예쁘죠? 잘
7: 먹었어요.
8: 이 집이 동그랑땡 진짜 맛있어요. 완전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자주 왔던 데여가지고.
9: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인가?
8: 저 한 5살 때부터 왔었어요. 동그랑땡이 간이 정말 잘 돼 있고. 간이 정말 잘 돼 있어요.
0: 전이 이 가게의 주인공이라면 조연은 수제 식혜. 이것만 찾는 손님도 있다는군요.
8: 매주 하나씩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밥통에다가 네. 한 솥씩 꼭 해주셨는데 네. 정말 그거랑 맛이 똑같아요.
0: 하하,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해 다음날 다시 찾았습니다. 가게를 물려준 지 15년째. 하지만 여전히 가게 문을 여는 일대 주인장입니다.
10: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직원들이 나와서 하면 소르게 잘 하니까.
11: 아이고 뭐가 맨날 이래.
0: 일찍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도 있는데요.
12: 식혜를 이렇게 매일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10: 보통 2시, 3시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데 5, 6시간씩 걸려 시간이.
0: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12: 뿐이라 부어줘야 돼.
10: 이렇게 이 밥통으로 한 7, 8개.
12: 땀 범벅이에요.
10: 나는 항상 오래 하루에 오서 3번 가라 이거.
0: 여든의 장모님이 식혜 만드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사위.
13: 아유 또 아침부터 뭐 하셔. 힘들게.
10: 한 없어 떨어졌어 해야지.
13: 아, 참. 저 그만 좀 하시라니까.
0: 이렇게.

0: 만류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 연로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힘든 것도 있고요. 네. 3년 전에 이제 저 식혜를 이제 끓여가지고 식히는 과정에서 저걸 이쪽으로 푸다가
2: 네네.
1: 이게 뒤집어졌어요.
2: 아 냄비. 예. 아 그쪽으로 식히려고 했다가요?
1: 예. 이게 뒤집어지면서
2: 네.
1: 그 화상을 크게 좀 당하셔가지고
2: 아.
1: 한 6개월 고생하셨어요.
2: 상무님이요?
1: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류하고 그래요. 근데 말 안 드세요?
3: 손님들이 찾으니까 맛있다고. 그리고 요 재료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가 없거든.
0: 때마침 출근한 딸.
4: 어? 엄마 일찍 나왔네?
3: 어.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뭐부터 할까?
3: 기본이 꼬지 붙이고.
5: 꼬지? 오케이.
3: 이거 동태 붙이고 동그랗게.
0: 이 세 가지가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전이라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인데요.
3: 바쁠 때는 네. 몇 천 개 나가요?
0: 꼬치전은 밑작업을 먼저 해놓습니다.
3: 잠깐만요. 3분의 1로 나누면
2: 되죠? 3분의 1? 그럼 크게 딱 맞아요?
3: 네.
0: 3분의 1이 꼬치 하나의 크기. 거리는 자투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문대정으로 맞춰 자르지만 그게 어려울 땐 자체 제작한 전용 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3: 이거 대구하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0: 빨리 준비해야 할 땐 이만한 게 없다는군요. 마지막으로 파까지 3등분하면 꼬치전 재료가 다 갖춰집니다.
5: 다 왔네요.
0: 재료가 모이자 본격적으로 꼬치전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는 작업장. 다친 걸까요?
5: 꽂을 때 이쪽으로 네. 눌러주거든요. 손을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많이 마찰이 가니까 2,000개 정도 하게 되면 또 햄이랑 다 각각 밀어줘야 되니까 그냥 굳은살이 되게요.
0: 그냥 꽂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재료의 높이를 맞추면서 꼬치가 가운데를 정확히 지나가게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당 이 일을 대략 500번 반복해야 합니다.
6: 최대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0: 숙련된 작업자 4명이 힘을 합쳐도 2,000개를 완성하기까지 꼬박 5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때 또 다른 전 재료가 가게에 도착했는데요.
3: 동태 많이 들어왔어. 여기서 조리 예, 띄워주세요.
1: 오늘 들어오는 건 한 200kg 되고요. 명절에 총 저희가 쓸 물량 자체가 한 1,500kg 정도 돼요. 이제 전 붙이기 전에
2: 네.
1: 밑간을 좀 해야 되니까.
0: 계량 없이 눈대정으로 소금을 뿌리는데요.
2: 간은 약간 손맛인가요, 선생님?
1: 예, 20년 됐습니다.
2: 20년이요? 명절에 여기 일할 때 20년 정도 하면 이제 그냥 감이 오시나 봐요.
1: 예.
0: 꽃치전에 비해 수월해 보이지만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았습니다.
1: 내장 감싸고 있는 칼. 그쪽은 무조건 가시가 있어요.
0: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부위인 셈인데요. 가시가 워낙 많아 포를 떠도 남는 경우가 있어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1: 여기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
2: 근데 이건 아는 사람만 알지 잘 모르겠어요.
1: 예, 이건 뭐 그렇죠. 근데 뭐 난 내가 아니라고. 이거 저희 시장에서도 포를 떠서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2: 네.
1: 그런 분들 아니면 잘 모르죠.
0: 동태포 2,000장의 가시를 100% 없애진 못하지만 최대한 잡아내려 애쓰는데요. 꼬박 2시간을 몰두하니 땀 범벅이 됐습니다.
2: 아, 저기 집중력을 좀 많이 요하나 봐요. 예. 잘 빼야 되니까 계속.
0: 바로 동그랑땡 작업이 이어져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요.
1: 저희 동그랑땡은 고기 비중이 좀 많아요. 고기가 전체 무게로 따지면은 한 3분의 2 정도 돼요. 두부, 어떤 거 양파하고 당근하고 그리고 생강즙이 좀 들어가요.
7: 생강즙이요?
1: 확실히 약간 조금 더 고급진 이런 맛이 나요.
0: 동그랑땡 역시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 이렇게 치듯이네.
6: 네, 이렇게 치대서 기포를 좀 떼야
2: 네.
6: 여기 밀도가 높아지면서
2: 네.
6: 찰기가 생겨요.
2: 기포를 빼시는 거예요?
6: 네.
0: 이제부터는 속도전. 간 돼지고기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재빨리 경단 모양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빠른 손놀림에도 크기가

0: 일정합니다.
1: 이거 하나에 한 몇 그램 정도 돼요?
2: 20에서 22 요 사이인 것 같아요.
0: 정말 손 감각만으로 무게를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오호, 대단하네요. 야, 다시 해봐도 20에서 22g. 손이 아니라 저울 아닌가요?
1: 정확하신데요?
2: 몇십 년간 딱 쥐었던 손의 감각이라 네. 왜 몸이 기억하는 거는 안 있잖아요. 개수로는 한 1300개 정도
0: 많이 만드는 만큼 사용하는 달걀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3: 50판 왔습니다.
1: 아, 50판이요?
3: 네, 명절 때 네. 한 380 개수.
0: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골프공. 아하, 달걀을 깨는 용도였군요. 오래 일하며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라는데요.
4: 계란끼리 부르시면 약간 계란 파편 같은 것도 약간 여기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1: 아, 네네.
4: 예, 근데 이게 골프공 자체가 워낙 단단하니까 네. 이게 순간적으로 때리면 좀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0: 골프공 덕분에 작업 속도가 한결 빨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동그랑땡을 붙일 준비를 하는 작업자. 마지막으로 모양을 다시 한번 잡는데 이곳만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1: 손으로 안 빚고 이렇게 거기다 컵에다 끼워서 이렇게 하시네요?
2: 크고 작고 하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안 있고 이러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걸 균일하게 하느라고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네. 왜, 가만 있어봐. 따라와.
1: 뭔데요?
2: 맨 처음에는 네. 이 종이컵에다 눌렀어.
1: 아,
2: 하나 넣어서. 하나 넣어서 내가 해볼게.
0: 네. 딱 맞는데요. 그런데 왜 바꿨을까요?
2: 위에가 종이는 종이고 이거는 물기가 있잖아. 네. 이렇게 안 떨어져. 이렇게.
1: 아.
2: 애로사항이 많아. 시장에 가서 저 플라스틱 컵을 사다가 했어.
1: 네.
2: 플라스틱 컵을 다니까 이제 이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야, 이게.
1: 아.
2: 수도 없이 이거를 하다가 중국 가서도 컵을 다 봤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1: 몇 센치인데요? 이게 원하는 딱 사이즈.
2: 이게 몇 센치인지는 몰라. 이거하고 사이즈가 같아.
1: 아, 종이컵하고?
2: 어. 그래서 푸딩 같은 거 담아져 있는 디저트 통.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네. 양해를 얻었어. 이거를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 쓴 지가 그냥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5: 이거 세 개 정도 얻었어요.
1: 아, 세 개요?
5: 네. 그래서 저 애지중지예요. 애지중지.
0: 세 개밖에 없다니. 애지중지할 만하네요. 용기 덕분에 크기가 똑같아진 동그랑땡. 달걀물을 거쳐 불판 위에 올라가는데 붙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뜨거운 불판을 떠날 수 없고 온몸에 배는 기름 냄새도 견뎌야 하죠. 뜨거운 불판 앞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붙이는 작업자들. 명절이 다가올수록 불 앞에 서 있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2: 명절 때는 한 100바구니 붙이니까 한 10,000개 정도.
1: 아, 10,000개 정도. 네.
0: 이외에 배추전, 버섯전, 메밀전 등 명절이 아니어도 방금 부쳐낸 전을 살 수 있다 보니 급할 땐 이 집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6: 오늘 제산대 일하러 가야 돼서 제가 사가서 집에서 막 데펴서 저희 시아버지 드렸는데 내가 한 줄 알고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아버님이 네가 있냐? 그래서 그냥 조용히 대답은 안 했어요.
0: 아, 이거 아버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어쩌죠?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앞으로 내가 내 몸만 건강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거고 또 해서 우리 사위랑 딸들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7: 서울 지금 이제 챔피언이고.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0: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3: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5: 아, 이 분위기?
1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7: 이분 위기.
14: 뭐야 이거?
1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지금부터 집중!
13: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12: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14: 혹시 탈모일까 고민되시죠?
15: 직접 만져보세요. 응?
16: 진짜 얇아졌네.
14: 얇아지면 탈모의 시작.
15: 시작부터 판시딜.
16: 모근 세포에 영향을.
15: 모근이 튼튼해야 모발이 굵어지죠.
16: 탈모엔 판시딜.
15: 남성, 여성, 풍성.
17: 전지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 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0: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2: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1: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3: 리아 불고기 레드.
4: 그렇게 먹지 말고
3: 이제 이 맛에 집중. 리아 불고기 레드.
4: 새로운 맛도
3: 근본의 맛도
4: 우리 함께하자. Taste the fun,
5: 롯데리아. 식단 관리는 해야 하고 자극적인 건 땡기고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저당 컵누들. 당분 60% 다음 저당이면 무조건이지. 라이트 앤 조이
6: 오뚜기. 산 중에 그들만의 나고를 만든 가족이 있습니다. 새하얀 손뭉치 군단이 주인공인데요. 어우, 너무 자유롭네요. 아유, 이뻐라. 안녕.
7: 지인들 오시면 다 로망이라 얘기하세요. 우와 우와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6: 오, 안 돼. 어딜 가려고. 아유, 위험한데.
7: 강지 이리 와. 강지야.
6: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터지고, 아유, 엄마 복장도 터진대요.
7: 이리 와.
8: 일로 와. 나와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일로. 이놈의 새끼들아. 안 돼. 오지 마. 가. 가 제발. 가. 잡았다.
6: 아유, 허리 펼 새가 없는데요.
9: 자, 두고 가자. 어휴.
6: 엄마는 천하장사. 걔들은 13남매. 가보실까요? 주인공들이 살고 있다는 산중 낙원을 찾아 나선 제작진.
10: 오, 개 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6: 인적이 드문 곳 같은데 낯선 제작진을 아이들이 반겨줄까요?
11: 우와, 안녕.
12: 우와, 너도 안녕.
11: 안녕.
6: 와, 반겨주네요.
11: 야, 너무 안 되지. 너무 안 돼. 야, 너 들어가.
6: 반겨도 너무 반기는데요. 울타리 넘겼어요.
11: 내려가 내려가. 우와, 얘 넘어갔다.
6: 엄마 부르러 가는 거야? 이쯤 되면 보호자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얘들아 안녕. 엄마 어디 계셔?
11: 계세요? 계십니까?
9: 야, 연대리 와.
11: 애들 봐.
9: 우와. 연대리 와.
11: 이야. 날씬이.
9: 연대리 와.
11: 아,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1: 이리 안고 있는 아이는 왜 이렇게 안고 계세요?
9: 아, 얘는 너무 작아서 입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혹시나 싸울까봐. 얘도 성질이 좀 안 좋아요, 성격이.
11: 되게 착해 보이는데?
13: 이게 예고 없는 입질이.
11: 아, 근데 그 사이 입질이 많았어요?
13: 저희 식구 다 물렸어요.
6: 언제 돌변할지 몰라 분리 생활 중이래요.
8: 나 가야지, 나 가야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가자, 가자, 가자. 일로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6: 마당에서 놀 때도 마루는 제외. 대형견들만 풀어두는데요. 어우, 너네 진짜 부럽다.
8: 모자가 안 돼. 이리 와. 이상한 거 잡지 마. 이리 와. 야. 야. 내가 이상한 거 잡지 말랬다. 이놈 시기도 진짜. 하늘 나와 이리로. 하늘이 나와 나와. 이상한 거 잡지 말랬지 내가. 저리 가. 저리 가. 잡지 마.
11: 애들 자꾸 뭘 잡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13: 개구리. 개구리 뭐. 벌레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게 장난감인 줄 알고 한 번씩 막 쥐도 잡아오고 이래요.
6: 아유, 그렇게 재밌어? 엄마한테 혼나고도 미련을 못 버리네. 매일 공놀이를 해줘도 개구리 찾기를 더 좋아한대요.
11: 지금은 여기 산속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총 몇 마리예요?
13: 13마리예요.
11: 근데 어쩌다 이렇게 13마리 아이가 된 거예요?
13: 이제 두부를 키우다가 이제 김치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두부 산책 간다고 산 쪽에 산책을 가는데 애기 강아지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애기 이제 목줄, 그때 그 당시에 목줄을 차고 있었거든요. 빨간색. 이제 올리고 했는데 아우,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김치를 저희 쪽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가족이 된 거죠.
6: 3년 전만 해도 두 마리였는데 어쩌다 13남매가 되었을까요?
11: 외우는 거면 어떻게

0: 또 오게 된 거예요?
1: 아, 제가 이제 두부를 새끼를 한 번은 이제 낳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욕심에.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지인이 레오 주인이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서 레오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잠깐 한눈팔 사이에 어떻게 레오랑 김치랑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0: 레오랑 두부를 원했는데.
1: 네.
2: 그렇게 아빠 레오와 엄마 김치, 두부 사이에 열 마리. 콩이, 몽이, 마루까지 구조하면서 13마리가 되었답니다. 대가족이다 보니 먹고 자는 공간은 철저히 분리했는데요. 실내와 마당에선 10마리가 지내고 연못 아래 마당 견사는 두부 딸들이 쓰고 있대요.
0: 왜 이렇게 산골 생활을 결정하신 거예요?
1: 저희가 이제 주택이 지금 세 번째 주택이거든요. 근데 아기가 너무 짖어서 못 살겠다. 계속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아기들 짖어도 민원 없고 그냥 눈치 안 보고 이런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온 거예요.
2: 인적이 드문 곳을 찾다가 산골로 오게 됐고 시내에 있는 가족들은 주말에 보신대요.
1: 못지야. 강지야, 미지야. 오, 안 돼. 왜 으르렁해? 한 번씩 으르렁해요. 저희 딸들 같아요, 딸들. 진짜 얘가 첫째 딸, 얘가 둘째 딸, 얘가 우리 막둥이 같은 느낌.
2: 사이좋은 세 자매는 따로 지내고 있는데요.
1: 이리 와. 아, 이뻐.
2: 집도 특별하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무예드 세자매를 위해 에어컨을 설치한 건데요. 엄마 덕분에 여름을 무사히 견딜 수 있었대요.
1: 아이고 예뻐. 시원해?
0: 만약 24시간 틀 수는 없잖아요.
1: 아, 당연히 안 되죠. 이제 보통 12시 반, 1시쯤부터 해서 3시, 딱 한 3, 4시간 정도 켜줘요. 옳지, 옳지. 어여 가자.
3: 엄마, 빨리요, 빨리. 얼리 나가요.
1: 기다려.
2: 아유, 그렇게 될 좋을까.
1: 자, 가자. 이제 가자.
2: 와, 근데 사무예드 셋을 혼자 감당하신다고요? 괜찮으신 거죠? 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안정적이시다.
0: 세 마리를 한꺼번에 선택하시면 좀 힘에 붙이지 않으세요?
1: 힘이 세죠. 좀 붙이긴 한데 제가 좀 힘이 센 것 같아요. 천천히.
0: 근데 그 막대기는 왜 쓰시는 거예요?
1: 애들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 템포를 늦춰요.
0: 아니, 목줄 이렇게 딱 한꺼번에 잡으신 모습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1: 사실은 제가 씨름을 지금 올해 10년 차예요.
0: 씨름이요?
1: 네.
0: 씨름 선수요? 선장사 그 씨름 선수요?
1: 뭐 선수라 하기는 그런데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네요.
4: 경남 씨름협회 남혜정 선수 출전.
2: 아마추어 선수로 씨름 대회에 출전. 상금은 전부 아이들 간식비로 쓰신대요.
1: 둘째 딸이 원래 씨름을 했었는데 잡아줄 게 남자 애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걔랑 같이 이렇게 몸을 다대고 할 수 있는 애가. 그래서 아, 엄마가 그럼 잡아줄게 했는데 제가 더 재능이 나와버렸네요.
0: 그래서 이 체력이 남다르셨군요.
1: 맞아요.
2: 아이들도 엄마를 닮은 걸까요? 활동량이 엄청나답니다.
1: 아이고.
2: 체력 훈련 따로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시각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몽아, 너 설마 수영하려고? 레오야, 넌 어디 가니? 아이고, 한두 번 해본 자세가 아닌데요.
3: 아, 더울 땐 물놀이가 최고죠.
2: 두부야, 넌 또 언제 내려왔어? 연못이 반신욕 명당인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겠니?
1: 야!
3: 아, 들켰네.
1: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나와, 일로. 나와, 레오, 나와, 일로. 이놈의 시키대마.
2: 어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1: 혼내죠. 왜냐면 시키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니까.

0: 누가 여기 들어가랬어? 두부? 어? 누가 여기 들어가랬어?
1: 이놈 시키 깜짝도 안 해 그냥.
0: 레오? 응? 누가 여기 들어갔어, 누가? 어, 맴매 할까, 맴매?
2: 다른 애들도 이렇게 좀 반신욕을 즐기는 편인가요?
1: 반신욕을 즐기는 거는 둘밖에 없어요. 오. 근데 들어갔다 나오기는 해요. 오. 근데 저렇게 푹 앉은 애기들은 없죠. 어.
2: 보통은 한 번씩 들어가면 레오나 두 분은 얼마 정도 시간을?
1: 하루 종일 있어요. 안 돼! 오지 마! 가! 가! 제발! 가! 제발! 물에 들어오면 안 돼! 빠가! 두 분 가자.
0: 자, 두부 가자.
3: 40kg 두부를 번쩍.
0: 아우! 아우! 올라가. 올라가, 두부. 이리 와. 이리 와. 나가. 빨리 나가.
3: 레오야, 얼른. 너 혼난다. 혼나.
0: 이리 와.
3: 어? 어디 가?
0: 레오, 이리 와. 내가 진짜 저놈 시키 아휴, 잡았다.
3: 털이 다 젖어서 훨씬 더 무거울 텐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이런 건가요?
4: 안 무거워요, 진짜 안 무거워요.
0: 무거워요.
3: 힘이요, 솟아. 진짜 허리 펼 틈이 없으시네요. 자, 깨끗한 물로 목욕부터 해야죠. 근데 셋을 한꺼번에 아유, 감당이 되시나?
0: 앉아. 일로 앉아. 다 앉아.
3: 오, 생각보다 얌전한데요?
0: 아이고, 예뻐라.
3: 야. 그만.
0: 안 돼! 야!
3: 와, 진짜 난리가 따로 없네요.
0: 안 돼, 니도!
3: 몽아, 너마저 어디 가는 거야? 아유, 두부야,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아유, 착하기도 해.
0: 몽아, 이리 와! 이리 와!
5: 아유, 싫어요. 아까 연못에서 다 씻었다고요.
6: 아, 빨리 씻고 쉬고 싶어요. 피곤해.
3: 아유, 두부야,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0: 잡아지롱!
3: 레오가 방심한 틈에 연행 성공! 와, 이게 근력 운동이네요. 레오야, 엄마 힘들다. 얌전히 목욕하자.
0: 자, 레오 앉아.
3: 어? 갑자기 프라이팬은 왜? 아, 체력이 방전되셨으니까 배가 고프실 만도 하죠.
0: 레오 입맛 가시나? 레오 입맛 가셔?
5: 어, 배고파서 현기증 나요.
3: 뭐야, 고기 냄새 맡았어? 어휴, 역시 개코는 개코다.
0: 이놈 시키 모욕할 땐 도망가고. 이리 와.
5: 에이, 고기는 못 참죠. 배고파요. 저도 주실 거죠.
3: 잡히긴 싫고 고기는 먹고 싶은 몽이.
5: 아, 도망갈 준비해야 되는데.
3: 아이고, 고기에 넘어갔어. 경계심이 사라진 몽이. 아, 엄마는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몽아, 너도 힘들지? 기운 그만 빼자. 얼른 마무리하고 고기 먹어야지. 고기의 힘일까요? 몽이가 너무 얌전해졌는데요. 아, 이제 고기 주세요. 제일 고생한 엄마부터 한 입. 도망 다니느라 기운 뺀 아이들도 한 입. 고기 파티로 끝나면 좋겠지만 큰 산이 남았습니다.
0: 와.
3: 바로 털과의 전쟁. 전문 장비를 써도 2시간이 기본이래요. 레오랑 두부는 이중 몰아 더 힘들고요.
7: 아니, 산 중에 이 차는 뭐예요?
8: 직접 집 앞에 가서 애기들 미용이랑 목욕이랑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직업으로 할 생각이 아니라 이제 애기들, 내가 그냥 애기들 배우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생기면서 이제 계속 더 배워서 이제 직업급으로 간 거죠.
0: 들어.
3: 13마리 개를 씻기고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용에 관심이 생긴 건데요.
8: 이동차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진짜 저는 애기들 구조를 해주고 싶어요. 이쁘게.

0: 씻기고 미용도 해서 진짜 평생 주인 찾아주고 싶은 게 제일 큰 목표예요.
1: 유기견 구조를 결심하게 된 건 지금은 사라진 김치의 다섯 마리 새끼 중 하나였던 파랑이 때문인데요.
0: 한 마리를 저희가 그냥 이제 잘 키우시겠다는 분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8개월 전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막 전단지도 붙이고 수소문도 하고 하는데 정말 강원도 보호소는 다 돌아다녔거든요. 파랑이 때문에 매일 포인핸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랑이 생각에 애기들이 다 사연이 있대요. 있다 보니까 제 마음 아픈 애를 또 콩이를 또 입양을 한 거죠.
2: 진짜 그냥 제 소원은 어디 가서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햇빛이라도 피하고 눈이라도 피하고 뱀만 안 골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1: 파랑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보호자. 잘 지내고 있길 바라지만 지금도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보호자님은 마음이 아플 때나 몸이 힘들 때 아이들 보면 힘이 나신대요.
3: 잠깐만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아이, 그래, 그래.
1: 아니, 좀 쉬시지 또 어딜 가시는 걸까요? 차로 40분을 달려 읍내에 도착했는데요. 파워워킹으로 직행하는 곳은 정육점 같은데요.
0: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애기들 고기랑 저번에 뼈 좀 챙겨주세요.
4: 준비해놨어요.
0: 네.
1: 와, 계속 나오네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0: 맨날 고마워요, 사장님. 우리 애들 사장님 덕분에.
4: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요 정도?
5: 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4: 50kg요?
0: 혹시 강아지 뼈 같은 것도 판매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냥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오지 마을에 있으면서 그나마 씹을게 이거니까 애기 너무 좋아해요. 삶아서 이렇게 주면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엄마가 외출한 노후 아이들은 무얼 할까요? 아 이거 뭔가 불길한데. 어우 이게 높이뛰기 선순이? 큰일 났네. 뭐지야? 너도 나가려고? 안 돼. 제발 내려가. 그러다 다친단 말이야. 어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보호자님, 큰일 났어요. 빨리요, 빨리. 빨리 오세요.
3: 강지야. 강지, 이리 와. 강지, 이리 와. 너, 저리 가. 강지 이리 와. 강지야. 저리 가. 가자. 엄마랑 뛰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6: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0: 제 머리를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나와요. 확실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저희가 뭐 나가 외출을 하더라도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가 있잖아요. 그 저희도 또 마음이 덜 불편하고 애기들 풀어놓으면 마음껏 노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너무 넓다 보니까.
6: 왜 처음부터 높이 이렇게 쌓을 생각을 안 하셨어요?
0: 보다시피 낮은 높이는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저희 애기 저 이 정도 높이면 저는 절대 안 넘어갈 거라 생각을 또 했고요. 솔직히 했는데 이렇게 쉽게 넘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1: 불과 두 달 전 몽이랑 모찌가 탈출을 했다가 저수지 제방에 갇혀서 119 구조대까지 출동했었다는데요. 펜스가 문제일까요?
7: 펜스가 부실해, 부실해. 아유, 잘 넘네, 잘 넘어. 근데 이러다가 다치겠다. 이거 다쳐, 이거 배 찢어지고 그럴 거예요. 이건 한 번 넘기 시작하면 계속 저대로 두면 끝이 없습니다. 애들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 응. 결국에 해결책은 펜스를 보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애들 장난 아니라니까요? 한번 나갔던 애들은? 밖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8: 잠깐만, 현두야. 넣어봐봐.
1: 아이고, 좀 쉬시지. 바로 아이들 간식 준비하시게요. 와, 가마솥도 있어요?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시다.
9: 대지표는 얼마가량 모시게

0: 저한테 주세요?
1: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삶는 것 같아요. 진짜 쉴 틈 없어요. 돌아서면 일이에요.
0: 그래도 마음은 즐거우시죠?
1: 네.
0: 진짜요?
1: 네. 즐거우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 이 강아지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2: 아유, 그렇죠. 이 더위에.
1: 와, 눈물 나네요.
2: 이날 체감 온도가 무려 40도였대요. 정말 대단하세요.
0: 애들이 이 마음을 알까요?
1: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마리라도 말 잘 듣고 하니까.
3: 앞으로 사고 안 즐겨요.
2: 양이 많다 보니 3시간은 끓여야 먹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데요. 와, 맛있어 보인다.
1: 이리 와, 꼬꼬 먹자, 꼬꼬. 이리 와. 자, 우리 레오. 자, 두부. 두부 어디 갔어, 두부? 두부? 두부? 어우, 어우. 자.
2: 뼈를 받은 아이들은 알아서 각자 자리를 찾아가는데요.
4: 야, 이 맛이야. 얼른 먹고 하나 더 먹어야지. 어우, 엄마, 고마워요.
0: 오자님도 가끔 이렇게 고기 사서 여기서 해 드세요? 혼자서라도?
1: 겨울에는 진짜 이게 애기들 하면서 항상 삼겹살 구워 먹고 이랬거든요. 고구마 구워 먹고. 근데 지금은 더워서 뼈 삶아주는 것도 힘들어요.
2: 돼지뼈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5: 이빨에 마모를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슬랙 프랙처라고 해서 결이 있는 저 어금니 같은 경우에 결대로 이렇게 그냥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벌어지잖아요. 그런 이 이빨의 깨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2: 불빛도 희미한 산골의 밤. 종일 신나게 뛰어놀았던 아이들도 자야 할 시간인데요.
1: 이제 자마 하자.
2: 뭉아, 그만 돌아다니고 이제 자자. 밖에서 자는 아이들은 목줄이 필수래요.
0: 밤에는 애들 왜 이렇게 목줄을 채우세요?
1: 야, 담을 잘 넘어요. 담도 잘 넘고, 이제 여기는 한 번씩 길고양이들도 사료, 저희가 사료를 저기 앞에 놔두거든요. 애기들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고양이가 오면은 더 담을 넘어서 막 고양이 위협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때는 항상 좀 이렇게 저희가 계속 보고 있지를 못하니까. 항상 묶어요.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엄마 새끼 예뻐.
2: 밤이 되면 목청을 높이는 아이들. 이렇게 짖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요. 보호자님도 마음이 편안하시대요. 이제 진짜 좀 쉬시는 건가요?
1: 자, 들어가자. 제가 6마리랑 같이 자는 거죠.
0: 이게 레오, 두부, 이 등치 큰 아이를 포함해서.
1: 아, 레오는 한 번씩 자요.
0: 한 번씩.
1: 매일 자지 않고. 쟤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 짖거든요. 그럼 이제 갈게.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모욕한 날에는 특별히 이제 데리고 와서 자고.
2: 유일한 소형견인 마루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있네요.
0: 입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얌전한 편인 것 같아요.
1: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피디님 오시고 말하니까 애가 약간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0: 예측할 수가 없어요?
1: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보면 다리도 짝짝이잖아요.
2: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 너무 지저분해서 다리만은 좀 이제 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딸이랑 같이 입마개를 씌워서 했는데 그 입마개가 옆으로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포기를 한 거예요.
2: 눈을 가리는 털도 문제인데요. 아유, 눈을 찌를 것 같은데 마루야 괜찮아?
1: 자, 우리 자마 합시다. 자마, 자마, 자마.
2: 쉴 틈 없었던 하루의 끝.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6: 이제 앉아.
7: 무서워, 내가.
1: 마루야, 간식을 보여주면서 해야지.
7: 이제 앉아.
0: 혼자 계시던 산골에 새로운 분들이 두 분 등장하셨네요.
1: 네네.
0: 누구세요?
1: 아, 여기는 저희 둘째 딸. 최고로 말 잘 듣고 엄마 많이 도와준 둘째 딸 김다령이고요. 여기는 정말 말 잘 듣고 착한 망뚱이 김선민이에요.
0: 주말에 시간 날 때는 여기 오나요?
7: 오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강아지
0: 보고 싶어요?
7: 귀엽잖아요. 근데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막.
0: 엄마 어떤 거 도와줘요? 선민씨는?
6: 저희 그냥 애들 밥이랑 물 같이 갈아주던가 아니면 똥 같이 치워주고.
1: 마루 앉아. 마루 앉아. 앉아.
6: 아, 안 돼, 진욱이야.
1: 자, 하이파이. 어, 또.
7: 오호.
1: 그렇지. 하이파이.
7: 하이파이 안 된다니까. 못한다고. 얘 하이파이 못해.
1: 하이파이.
2: 어, 손. 어, 마루야, 왜 그래? 어휴, 물어버릴 기센데요.
7: 손 하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0: 마루한테 물린 적도 있어요, 자영씨?
7: 네, 물린 적은 좀 있어요.
0: 언제, 어떤 때, 어떻게 물렸어요?
7: 그냥 만지다가 그냥 앙 하고 울어버리던데. 자다가 물린 적도 있어요.
0: 자다가?
7: 네.
0: 어딜 물었어요?
7: 손 이러는데 그냥.
2: 간식 먹을 땐 괜찮겠죠? 어, 왜? 어, 어, 왜 그래, 마루야?
7: 어, 어, 물렸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2: 어우, 어떡해요. 아프겠다.
7: 원래 갑자기 물렸어요.
0: 왜 눈물이 나요?
7: 아파서요.
1: 누가 물어라, 누가. 응? 혼날라고 그냥. 응? 이놈! 착한데 왜 그러는데, 너. 어? 내 군데 물린 게 있고.
7: 내 군데.
1: 내 군데나?
7: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쫙.
1: 아, 그만 시키마 진짜 나. 어찌 했는데 이리 물리노? 한 군데도 아니고.
2: 손이 성할 날이 없겠어요.
1: 가만히 있어.
2: 그래도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루 목욕인데요.
1: 좀 해봐봐.
7: 너 안 돼.
1: 가만히 마루. 있어.
7: 이게 맞나?
2: 너무 무섭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마루야. 진정해.
7: 너무 싫어.
1: 너무 시기 마.
7: 엄마 때리면 왜 때려.
1: 너무 시기.
7: 하지 마.
2: 아이고,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대형견 12마리를 혼자 감당했던 엄마도 마루 앞에선 속수무책인데요.
1: 네가 잊어볼래?
7: 아니.
1: 내가 지금 혼내서 더 열심할 수도 있으니까.
7: 애를 왜 때리는데 이거. 혼내줘야 돼. 심 어쩔 수도 없네.
8: 앞에가 좋은데 나 앞에는.
7: 살살해줘 살살해. 어구.
2: 몸에 손만 댔다 하면 분노 폭발. 아이고 마루야, 널 어쩜 좋으니.
1: 얼굴은 못 시키겠죠.
2: 더 흥분하기 전에 그만해야겠죠.
5: 우선 봤을 때 감각에 대한 민감증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감각에 대한 민감증 더하기 손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간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게 두려우니까 빨리 먹고 빨리 물려고 하는. 얘도 이제 안락사 직전에 구조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손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되었는지는 뭐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네.
7: 모르나. 무섭다.
2: 털이 엉키지 않게 꼼꼼하게 말려야 되는데. 어? 말릴 땐 또 얌전하네요. 내친김에 미용까지 시도해 보는데요. 괜찮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입마개가 또 풀리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한데요.
9: 야,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2: 혹시 다리가 아픈 걸까요?
1: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의리롱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전 주인이 어떤 주인이었을까? 아니면은 제가 두 번 파양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양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애가 좀 이제 마음을 못 열고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2: 틈만 나면 탈출을 시도하는 사무예드 세 자매.
1: 하이파이.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루의 입질 공격성. 보호자는 씨름으로 다져진 체력마저 고갈되고 있는데요. 설쌤, 도와주실 거죠? 사고뭉치 13남매가 사는 개들의 낙원. 그곳으로 설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0: 아, 엄청 덥네요.
11: 네, 덥죠.
10: 안녕, 너구나. 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1: 네네, 문 열어드릴게요.
10: 어, 네, 제 열면 됩니다.
11: 네.
10: 뒤에 다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나올까봐.
2: 네. 아유, 역시 세심하시네요.
10: 어떻게 남군이. 우선 딱 올라가 보는데.
11: 네.
10: 왜 여기에 오신지 알겠는데? 조용한데요?
11: 네, 맞아요.
10: 네. 많은 강아지들이 있다 보면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11: 네.
10: 그런 아이들 오히려 도시나 이런 쪽에 가면 더 스트레스 받고 소리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는데. 어, 너무 조용한데요? 완전

0: 뭔가 요새 같은데?
1: 그게 네. 오지 마을이.
0: 네.
2: 야! 안 돼! 안 돼! 일로 와. 엄마 꼬꼬줄게, 꼬꼬. 일로 와. 아유, 예쁘다. 일로 와. 일로 오세요. 노랑이 이리 와. 김치 이리 와. 대우 이리 와. 빨리 올라와.
0: 이런데 뱀이 많죠?
1: 저희가 약품을 다 이렇게 다 꽂아놨거든요.
0: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걱정이.
0: 애들은 뱀 보면 잡으려고 할 거라서.
1: 한 번 잡았어요, 애들이.
0: 그죠?
1: 네. 안 물린 게 천만 다행이랬어요.
0: 애들이 많네요. 지금 총, 지금 애들이 여기를 다 돌아다녀서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네.
1: 저희 13마리요.
0: 13마리?
1: 네.
0: 어쩌다 이렇게 13마리가 된 거예요?
1: 새끼 낳은 것도 있는데.
0: 네.
1: 어쩌다 보니까 또, 애기들 3마리 구조를 하다 보니까.
0: 네.
1: 13마리.
0: 3마리는 구조했고.
1: 네.
0: 그래서 저도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네. 이 마루가 지금 가장 큰.
1: 그렇죠.
0: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 펜스가 문제인 것 같긴 하던데, 그죠?
1: 네, 맞아요.
0: 애들이 자꾸 탈출하는 거.
1: 네.
0: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한번 쭉 확인하면서
1: 네네.
0: 마루도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그리고 애들 탈출하는 거
1: 네.
0: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1: 감사합니다.
0: 네.
3: 장애물 넘기 하듯 수시로 탈출을 시도하는 아이들. 다행히 다친 적은 없지만 정말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0: 펜스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애들이 좀 탈출하던 데가 어디예요, 지금? 딱 여긴가?
3: 설쌤이 보기엔 어때요?
0: 우선 기본적으로 좀 낮아요. 좀 낮은 게 걱정이고 이거 잘못하면 진짜 이거 요 뱃살 털 없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하면 확 찢어지는데 저기는 좀 천장을 해놓으셨거든요.
1: 네.
0: 저쪽도 한번 조금 볼까요?
1: 네네.
0: 네.
1: 깔끔했는데 자꾸 나가고 나가는데 자꾸 뭐 하나 더 이렇게 됐어요. 네.
3: 여기도 탈출 구멍이 있을까요?
0: 나오면 저기 같은데?
3: 진짜요? 어디예요?
0: 우선은 이거는 되게 잘 하신 편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아쉬운 게 중간중간에 틈이 조금 있고 이런 데라도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케이블 타이를 하려면 더 해야 돼.
1: 알겠습니다.
0: 네. 이런 데로도, 이거 저도 나가라고 하면 저도 나가요. 네. 이거는 제가 저한테 머리만 나가면 몸 다 나가요, 이거. 한 이 정도로 끊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막힌 걸로 쫙 연결시켜도 괜찮아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할 거면.
1: 끝쪽으로요?
0: 네, 끝쪽으로만. 그래서 내가 이걸 타고 갈 때 걔들 입장에서 위를 봤는데 막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갈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이거 위를 보면은 보이잖아요.
1: 네.
0: 목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만 우선 해보는 거예요.
1: 네.
0: 여기서 이렇게 위에 천장을 막아주는 건데 좀 불투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위가 안 보이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팔꽃이 이 밑에가 이제 저거 머리 안 들어갈 것 같죠?
1: 네. 근데
0: 나중에 파면 나가요. 그리고 이런 것도 푸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기를 막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또 뚫으려고 할 거예요. 뭐가 돼야 되냐면 시도해봤는데 안 돼야 돼요.
1: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0: 네, 지가 해봤는데 야 여기 막혔다 이래야지 안 해요. 그러다가 몇 번의 시도를 더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가는 걸 포기해요.
3: 아이들이 주로 공략하는 곳부터 막아보기로 했습니다.
0: 야, 내가 요 안에 있고 싶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것만 있어도 시원한데?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만 좀 잘 잘리면 될 것 같거든요?
3: 맥가이버로 변신한 설샘. 펜스 길이부터 확인하고 길이에 맞춰 천막을 잘라줍니다. 어우, 가위로 쉽게 잘리니 설치가 간편할 것 같은데요.
0: 이렇게 갈 건데
3: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0: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유기견 보호소들이 이런 운동장이 많아요. 근데 애들이 자꾸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요. 벽 쪽을 어느 정도의 천장을 만들어줘서 못 나가게 이제 걸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정도면 돼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돼도 여기는 우리 영상에서 봤던 데는 못 나가요.
1: 진짜 이거 해가지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

0: 그쵸. 이거 아니니까.
1: 다칠까 봐 이제 그래.
0: 그쵸.
2: 20분 만에 완성된 천장.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평소처럼 펜스에 접근해 보는데, 정말 점프를 안 하네요?
3: 지금 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막 이렇게 우는 아이는 누구예요?
1: 믿지.
3: 믿지?
1: 네.
3: 다른 친구들이랑 분리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1: 탈출하려는 이유가 제 느낌에는 이제 위에 같이 놀고 싶어서.
3: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무리가 되게 잘 형성돼 있어서, 아이들이랑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보호자님한테도 있지만, 애들끼리도 분리불안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붙어있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2: 탈출 시도는 계속되는 상황. 아유, 거기 막혔어.
3: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1: 쉽게 나가다가 갑자기 못 나가니까 이상한가 보다.
3: 처음엔 더 시도할 겁니다. 처음에 이쪽을 더 시도할 거고. 저 하나만 체크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보호자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 예뻐. 들어가.
3: 그냥 말 걸지 말고 멀리서 한번 지켜보세요.
2: 얘들아, 엄마 뒤에 있는데? 다들 거기서 뭐하니? 왜 저러는 걸까요?
3: 보호자가 있어도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 보여요. 이 공간을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계속 탈출하려고 했던 거고.
2: 아, 윗마당에 있는 가족들하고 가까이서 놀고 싶은 거였을까요? 그래도 탈출은 너무 위험해.
3: 두 아이가 계속해서 시도했는데 안 됐거든요.
1: 네.
3: 그 뒤로 약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 90도로 꺾여 있지 않은 곳은 거의 잘 못 올라가고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만 오늘 했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우선 막아놓고 애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안 되는 경험들이 쌓여서 포기하게 만들어주면 우선 탈출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저 친구가 미친가요?
1: 미친.
3: 네. 저 친구가 지금 가장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과 떨어지는 연습이나 혼자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은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단 차근차근히. 너무 억지로 하지는 말고요.
1: 하이파.
2: 13마리 중 성격이 제일 까칠한 마루. 손을 들기만 해도 이빨을 드러내고 목욕할 땐 손만 닿아도 공격성을 보였는데요.
3: 제가 첫 번째로 보인 건 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다 손만 물렸어요?
1: 네.
3: 그죠?
1: 네.
3: 이런 애들은 어렸을 적에 이 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바로 손! 손!
3: 트라우마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뇌와 본능적으로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걸 느끼는 뇌가 충돌해요. 손이란 얘기 안 하고 지금 한번 손 살짝 멀리 줘보세요. 멀리.
2: 마루야, 왜 그래?
3: 봐봐, 얘 무서워하잖아요. 그쵸?
1: 네.
3: 지금 이거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바꿔볼 거예요. 앉아.
2: 교육 첫 단계는 손바닥 보여주고 간식 주기.
3: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선. 손과 간식이 계속 연결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 거예요.
4: 바로.
3: 앞에 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스트레스 시그널이나 불안한 모습 전혀 안 보여요.
4: 바로 앉아. 그렇지.
3: 시그널을 잘 읽어야 돼. 조금만 불안한 모습 보여도 우리는 그쪽에서 끊어줄 거예요, 미리.
1: 네.
3: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오히려 마루는 좋은 게 뭐냐면 시그널을 보여요. 으르렁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요. 이거는 걔들한테 원래 으르렁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여기서 그만해요. 싸우고 싶어하는 애들은 사실 으르렁을 안 합니다. 저기 애들끼리도 으르렁 하는 게 여기서 그만하면 나 안 싸워. 더 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바로 물기 때문에 교육이 더 어려워요.
1: 가서 혼냈는데 그러면 안 돼요.
3: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으르렁을 안 하고 바로 물어버립니다. 그냥 꾹꾹 참다가. 옳지. 좋아요. 나무주걱으로 뭘 할 거냐면 처음에는 이거를 터치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거를 점점 짧게 해서 손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없애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워요.

0: 봤거든요. 근데 뭐다?
1: 마루.
0: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이런 걸로 맞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해. 봐봐요, 바로 피어져.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시그널이에요. 아, 그래, 이렇게 해줄게.
2: 바닥에 두면 어떨까요?
0: 어, 좋아.
3: 어, 이건 오케이. 먹을 수 있어요. 야, 맛있어.
2: 다시 들어 올리면?
0: 바로. 사람이 들면 싫어하네요. 회초리 같은 걸로 또 맞았을 수도 있겠어. 사람이 들면 바로 피하죠. 이거 지금 다 스트레스 시그널이거든요. 눈 못 마주치고 막 피하고 이런 거.
2: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기 전 마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돼. 지금 우리가 손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뭔가 도구가 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불안감이 꽤 있는 편이에요. 1단계만이라도 진짜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1: 처음에
0: 손 보여주고 바로 간식 주고 손 보여주고 손은 바로 빼야 돼요. 손 보여주고 바로 간식 주고 손 보여주고 바로 간식 주고 그리고 이 시간을 조금씩 늘려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딱 이 타이밍이에요. 주고 1, 2, 3 회수하고 간식. 근데 이게 지금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변연계라고 우리한테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이 거기 부근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게 올라오면 점점 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옳지. 좋아요. 너무 좋아요. 10 가보겠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옳지. 네, 방금 저 그 제가 원하는 거.
1: 네, 맞아요.
0: 안 돼. 이러면 이제 여기서 끝. 네. 이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오늘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되면 하루의 교육의 끝은 이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더 미련 보이고 얘가 으르렁했네가 아니라 잘 됐을 때 끝내야 돼요. 하루에 한 타임씩만 5분 정도씩만 해보세요. 한 달 만에 손보고 으르렁 안 할 겁니다. 한 달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2: 눈앞에 털이 덥수룩한데도 미용을 거부하는 마루.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0: 이거에 대한 솔루션 첫 번째. 이게 되게 어이없을 수 있는데 저는 감각처리 과민증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손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은 악역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고 얘기해요. 가족끼리는 내가 설득시킬 수 없는 것들은 나쁜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이가 없는 게 왜냐? 내가 미용사인데.
1: 맞아요.
0: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약 먹고 미용하기입니다. 불안과 예민함만 조금 낮춰주는 안전한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내가 직접 하게 될 때는 그런 걸 먹이고 한다.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마루도 너무 싫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네.
2: 입마개 쓰는 것도 거부하는데 어떡하죠?
0: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런 입마개를 안 쓴 아이들한테 처음에 연습시킬 때 이건 노즈워크 장난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목표가 뭐냐면 이거 처음에 꺼내오면 좋아서 띄워와야 돼요. 이 안에다가 그냥 넣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2: 입마개를 간식 주머니로 인식하게 하는 건데요. 오, 뭐 효과가 있네요.
0: 지금 코에다 넣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 감각을 처음에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얘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안에 간식이 들어있어도 저렇게 입을 안 넣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그냥 이거예요. 지금 안 할 거예요. 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안 할 가능성이
1: 마루. 되니까.
0: 마루! 마루 이제 힘들다.
1: 그거를 보고 애가 달려올 때.
0: 네. 이제 너무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줬는데 지가 안 오잖아요? 치워버리죠.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0: 그러니까 항상 얘가 이겨내게 만들어야 돼요. 3단계는 채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코를 넣으면 이렇게 하는 척. 4단계가
1: 당분간. 네. 자기한테 안 좋은 인식이 한두 번 정도 있어도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있는
0: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1: 그러니까 한두 달 교육을 할 게 지금 계속 해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없애준 후에 이제 미용도 하는 게 낫겠네요.
0: 사실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미용할 때 싫어하는 표현을 할 겁니다.
1: 기다려줘야 되겠네.
0: 네, 오히려 입마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세요.
2: 마루야, 앞으로도 잘해보자. 화이팅!
4: 저 오늘 진짜 더운 날 아이들과 그래도 애들이 표정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마루도 생각보다 네네. 꾸준히 하면 아직 2개월밖에 안 돼서 더 마음을 풀고 공격성이 낮아질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1: 선생님 좀 더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도 들고 많은 걸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4: 네. 아이들도 표정이 다 너무 좋아서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 더 행복하게 같이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했어요, 애기들. 더운데.
2: 지금부터 집중!
5: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2: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마루의 트라우마 극복 프로젝트는 순항 중. 거부 반응이 많이 줄었대요.
9: 마루 앉아. 앉아.
2: 점점 더 좋아지겠죠? 펜스도 안전하게 추가 보수 중인데요. 귀여운 손뭉치들,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렴.
10: 헷 메르츠 고소하이 짭짤하이. 상인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11: 말 잘 듣고 귀엽죠.
10: 떨어지면 왜 죽는지. 만일 오라거나 이기거나
12: 기다려.
10: 애기라서 혈기왕성해서 그냥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고 이렇게 어질르고 그러는 거인 것 같지. 지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2: 패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3: 시끌고 시끌했죠.
10: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 많았어요.
13: 음악이 좀 샤프해. 야, 이거 히트하겠다.
14: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15: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16: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17: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 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노년층 기도 막힘 사고 예방법. 5년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 1373건. 고령자일수록 씹는 힘과 넘기는 힘이 약해 기도 막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당긴 바른 자세로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세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웃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 식사하세요. 틀니가 빠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의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떡, 엿, 젤리 등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연이라고 해요. 작은 연이나 어린 연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청으로 갈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병자년에서 13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어서 잘 모르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와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요구했다지 뭐예요.

사실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몰래 따님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여서 혼인을 피했대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꼼짝없이 청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주 아기씨의 뒤를 따르는 시녀 16 중 하나예요. 나라님께서 세문 밖까지 배웅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도 모일 거래요. 그렇담 올 어멈도

자리에 있을까요? 언감생심이죠.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불쌍한 우리 어멈, 그냥 살아계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나이 열, 갑자기 청나라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울다 지쳐 몸져 누우셨거든요. 하지만 공노비의 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분인 것을요. 이번에 청으로 갈 시녀들은 각 도의 공노비 가운데서 선발한다. 궁인은 안 된다잖아요. 그래도 연말 순위는 끌려오지 않았대요. 참 다행이죠. 선발된 시녀 16, 그리고 유모, 은녀, 궁녀. 우리는 오늘 이역만리로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아직 제 일이 안 정해졌는데 옷을 입고 벗으실 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귀한 분 옷가지가 참 고와서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요. 청의 도르곤이 공주 아기씨를 보고 흡족해하지 않고 시녀들도 추하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만약 공주 아기씨보다 23살이나 많은 도르곤이 죽은 다음 나쁜 세력에 발고라도 당하면요? 공주 아기씨는 물론 저희도 파리 목숨이겠죠? 혹시 공주 아기씨가 재가를 한다면 저희는 세간처럼 같이 끌려갈 거예요. 아니면 만약 정말 만약에 공주 아기씨가 미망인이라 가여운 마음이 든다면 조선으로 귀환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안 되겠어요. 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래는 잘하거든요. 8살 적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떼꾸정물이 잘 빠지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거지만요. 우리 어머,
옷 한번 빨아주고 왔으면

조령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떠날 채비를 해야겠어요. 한 달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0: 이어서 세계의 명화가 방송됩니다.
1: 시끌고 시끌했죠.
2: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 많아.
1: 음악은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하겠다.
3: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4: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5: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6: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의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needing a Romeo.

0: too late, too late.
1: My Lady of Wessex.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졸레. 살람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예, 엄마한테.
0: 예? 혼. 네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셨네.
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4: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 오, 이야. 기가 막히죠? 이거 진짜로.
6: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7: 아, 아내보다 더 이뻐.
8: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9: 빨강머리 앤이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10: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11: 서울 강남에서
12: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헌조. 팽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지 크리에이터 팽씨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기저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독특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 많은 분들이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나도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해볼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정의하고 있는 베트남이 사실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통곡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현지에서 잘 자리 잡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뵀지만 실패해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단순히 기회의 땅이라는 핑크빛 전망으로 접근했다가는 울며 돌아서기가 쉽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다른 진짜 베트남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최근 베트남에서 대박을 터뜨린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파묘죠. 파묘는 베트남에서 개봉한 지 17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23만 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베트남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최고 관객 수를 경신했습니다. 파묘는 말 그대로 묘를 옮기거나 고쳐묻기 위해 다시 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난 무당과 풍수사, 그리고 장의사가 힘을 합쳐서 한 무덤과 관련된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인데요. 파묘가 베트남에서 유독 인기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조상숭배, 미신 같은 소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친근했을 뿐 아니라 외세 침략의 역사, 이에 대한 저항, 이런 스토리가 베트남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결국 이를 이겨낸 것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카타르시스를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야한 장면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비리 같은 장면이 없어서 베트남 정부의 검열을 피해 스토리가 자연스러웠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지만 유교 문화권과 비슷합니다. 특히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가 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외세 침략이 잦았던 문화 때문에 서러웠던 식민 지배의 기억도 비슷하죠. 조상들을 모시기 위해 가게나 집집마다 제단이 마련돼 있는 것은 베트남의 특징입니다. 기업들은 공식 경비에 제사비를 포함할 정도예요. 매장을 처음 열었을 때, 차를 처음 샀을 때, 새로 이사를 갔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가게와 집에 차려진 제단에 매일 아침 이쁘고 좋은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을 올립니다. 성공과 안위를 위해 조상의 묘를 잘 쓰고 이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조상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 논이나 주택,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큰 사업가들은 사업 성공을 위해 무당을 써서 구슬하고 풍수를 이용해 좋은 묘자리를 찾고 묘를 옮기기도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겐 파묘 속 다양한 요소들이 낯선 오컬트 요소이기 이전에 익숙한 무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밖에도 연장자를 대우하고 일상생활에서 터부시하는 갖가지 금기와 미신이 많은 것 역시 우리와 똑 닮았습니다. 우리 시험 전날 미역국 안 먹는 것처럼요. 베트남 사람들은 바나나를 먹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기 때문이죠. 시험 전에 머리를 감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면 기억해둔 내용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맞이 대청소 날짜도 잘 따져야 합니다. 새해 전날에 하는 청소는 전년에 일어난 불행을 털어버리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새해 첫날에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복도 함께 내다버린다고 믿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새해 맞이 대청소를 하잖아요. 이런 거 모르고 새해 첫날에 청소를 시키면 직원들이 부정탄다고 거부할 수 있으니 이런 문화적 차이를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트남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에 진심입니다. 호찌민의 1998년 완공된 투앙케이우 플라자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33층 높이의 고층 건물 3개동으로 지어졌는데요. 건물 3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향로에 꽂힌 향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귀신 나오는 건물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후로 20년 넘게

있게 방치가 됐죠. 결국 코로나 기간 호찌민 정부가 비어있던 이 건물을 야전병원으로 쓴다고 발표를 하니까 귀신 나오는 건물에 가지 않으려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 이러면서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보다 귀신이 무서운 거죠. 요즘엔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도 미신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찝찝한 마음이 든다는 사람에게는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서로 조심하는 게 낫겠습니다.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연장자 문화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축에 속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의 관계에 따라 나를 지칭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 번에 20대 베트남 친구들이 나이를 물어보길래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러면서 할머니를 뜻하는 바라는 호칭을 썼더니 애들이 킥킥대면서 뒤집어지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나이 상관없이 서로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존칭은 제대로 쓰길 원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라면 지칭어에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이렇게 미신부터 금기까지 유교와 불교 등을 기본으로 한 베트남 문화는 우리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즈니스를 하러 온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 약속을 잘 어겨.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합니다. 기껏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일정이 다 돼서 못갈것 같아. 이러거나 그 조건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베트남 사업 파트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하대한다,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습니다. 몇년 전에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파업 4건 중한 건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급여에 민감한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설명절인 떼세 지급하는 보너스가 적으면 회사를 그만둬버리기도 합니다. 베트남에 여행을 다녀온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은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정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간의 식민 지배에서 살아남기 쉬운 방식으로 발전해온 것이 많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베트남 현대사 역시 전쟁의 역사이고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열강들이 지배하는 동안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도 더 발달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 때문인지 한없이 친절하던 베트남 사람들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서는 칼 같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마냥 친절한 베트남 친구, 이걸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나를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그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본인이 대를 이어서 북한과 한국에서 유학한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칫 무례할까 싶어서 망설이기는 했지만 한국과 베트남 문화를 모두 아는 그분이 답을 알 것만 같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능통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의 주인도, 점령군의 국적도, 전쟁 상황도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계획된 일정보다 당시 상황에 맞춰 적응해 나가는 게 중요했던 베트남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베트남식 융통성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그들의 행동 양식의 이유를 추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답변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인들에게 문화적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장유유서, 상명하복 같은 한국 특유의 문화는 베트남과 한국 사람들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고 명령만 하려 한다.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른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원리 원칙만 따진다는 인상도 있죠.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사장님한테 어깨동무를 했는데, 어디서 어깨동무를 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한국인들을 보면 당황스럽다고 말도 합니다. 베트남의 역사나 정치 구조, 경제적인 숫자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람들의 성향이나 의식 구조, 기본적인 민족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돈 같은 자기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어떤 식으로 항의하는지 같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사업을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베트남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역사 속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문화적 DNA를 이해해야만 진짜 베트남이란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베트남 사업을 하기 전에 베트남 사람부터 파악해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과거 모습 같은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보다 발달한 부분도 많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성장하는 나라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다른 진짜 베트남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제가 베트남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느꼈을 때는 물건을 살 때 자연스럽게 베트남 돈을 계산해내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베트남 동은 세계에서 화폐 가치가 가장 낮은 화폐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5,000동, 5만동, 50만동. 크디 큰 화폐 단위와 달리 실제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아마 베트남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숫자 0이 3개, 4개, 5개씩 붙어 있는 데다가 권종별 색깔도 비슷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장을 보면서도 과자 한 봉지, 커피 한 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참 고민해야 하더라고요. 1만 동짜리 가격표가 붙은 과자를 보고 놀랐다가 정신을 차리고 숫자를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아, 이건 한국 돈 500원짜리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나날이 반복됐습니다. 보통 가격을 가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맨 마지막 0 하나를 손으로 가리고 남은 숫자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동이면 뒤에 0 하나를 떼고 반으로 나눠 한국 돈으로 아, 2만 5천 원 수준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이죠. 최근에는 베트남 동 가격이 올라서 조금 더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대략적인 가격을 가늠하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폐가 많고 헷갈리는 일이 많다 보니 베트남 여행하는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동지갑이라는 게 유행할 정도입니다. 화폐 단위가 커서 불편해하는 건 외국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미국 전자결제 솔루션 FIS가 내놓은 2022년 아시아 국가의 현금 결제 비중에 따르면 베트남의 현금 거래 비중은 47%로 56%인 태국이나 51%인 일본의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 카드가 일상화되지 않은 데다가 전자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비싼 물건을 살 때마다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십니다. 화폐 단위가 크다 보니 식당이나 카페 메뉴판에서는 편의를 위해 마지막 천 단위를 생략하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K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5만 동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베트남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변경 혹은 화폐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화폐 개혁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초 우리의 설

명절과 같은 베트남 최대 명절 떼스를 앞두고 인터넷에 퍼졌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QR코드가 부착된 머리핀을 착용한 여자아이의 뒷모습 사진입니다. 베트남은 설 명절인 뜻에 리씨라는 세뱃돈을 주는데요. QR코드가 찍힌 머리핀이나 열쇠고리, 브로치 같은 걸로 현금 없이 세뱃돈을 주고받는 유행이 생긴 겁니다. 이 QR코드는 은행 계좌와 연결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만 찍으면 손쉽게 세뱃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한 전자결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택시나 편의점, 카페에서 현금이나 카드 대신 QR코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업체들도 여럿입니다.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베트남 업체 VNPay를 볼까요? 베트남 주요 40개 은행의 계좌만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QR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결제, 이체, 송금, 공과금 납부, 버스표 구입 등을 할수 있고 이미 1,500만 명 이상의 사용 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용카드보다 전자결제가 먼저 발전한 나라가 바로 베트남인 거죠. 유선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곧장 넘어간 것처럼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화폐의 단위를 줄이는 화폐 개혁 단계를 뛰어넘어 곧장 캐시리스, 즉 현금 없는 사회로 넘어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거래를 투명화할 뿐 아니라 너무 단위가 큰 화폐로 인한 불편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벌써 변화의 바람은 거셉니다. 실제로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같은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학교 등록금, 병원비를 카드 리더기, QR코드 스캐너, 전자결제 모바일 앱 같은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는데요. 베트남의 전자지갑 시장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신용결제 기업인 비자가 2023년 베트남 소비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2%가 QR코드와 전자지갑을 통해 결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QR코드 결제 횟수는 한 사람당 월 평균 16.2회에 달했고, 5명 중 4명은 전자결제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32세 정도로 젊고, 통신 기반 시설이 발달해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결제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죠. 아직 베트남 외식 매장의 절반 가까이인 길거리 노점상에서는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교 앞 노점을 제외하면 전자결제를 위한 계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죠. 아직까지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금만 믿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매우 낮고 카드 결제 환경이 미비했던 것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금고에 현금과 귀금속을 보관하는 문화도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제 사업이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22년 기준 베트남 내 신용카드 보급률이 4%라고 발표했는데요. 주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지금까지 베트남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는 이유죠. 이미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고, 베트남 내에선 각종 전자결제 스타트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베트남의 대표적인 이슈를 짚어볼까요?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베트남에서 보는 풍경 중 가장 신기한 것은 물결처럼 흘러가는 오토바이 물이라는 말도 나오죠. 우리가 보통 스쿠터라고 말하는 작은 오토바이에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가족 4명이 함께 이동하는 풍경도 흔하게 볼수 있고요. 사람 몸집의 몇 배나 되는 짐도 오토바이로 쉽게 옮깁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온 가족의 이동수단이자 생계수단, 집 이외에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죠. 베트남 사람 2명 중 1명은 오토바이 소유자인데요.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까지 더하면 실제 숫자가 더 많을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의 풍경을 대표하는 오토바이 행렬 역시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퇴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에서는 수년째 개통이 미뤄지던 지상철이 이미 도시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래전부터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고민해오긴 했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 사람과 오토바이가 모두 몰리면서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 이런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오토바이 운행 제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민들의 반대와 항의가 극심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최근에도 오토바이 운행 금지를 다시 한번 예고했습니다. 우선 하노이시 12개 지역과 세계의 주요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2030년부터는 하노이 전 구역에서 오토바이 운행과 진입을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전히 오토바이가 베트남 사람들의 주요 운송수단인 것은 변함없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동차 육성 정책, 전기 오토바이 도입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 제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자동차를 수입해오던 베트남은 2017년 빈페스트라는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도 참석하고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을 했습니다. 5년이 채안 되는 사이 자동차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바뀐 걸 넘어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완료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 번갯굴에 콩 구워 먹듯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승용차 생산에 나선 지 5년 만인 2022년 7월에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2023년 7월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발전의 당연한 순서로 여겨지는 단계를 건너뛰고 빠르게 발전하는 건 베트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아 이뤄온 것들을 베트남은 몇 계단씩 뛰어넘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현금과 오토바이, 베트남 정부가 이런 경제사회적 이슈를 어떤 정책으로 풀어갈지, 이런 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대응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수요를 낳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두세 단계씩 뛰어넘는 베트남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아라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시끌고 시끌했죠.
2: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의 반응.
1: 음악은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하겠다.
3: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4: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5: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6: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가깝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줄레이. 살람 알레이쿰. 나.

0: 자.
1: 아, 이 영화 바로 보고.
2: 예? 돈?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습하고 있었네.
3: 장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4: 아, 말이.
3: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5: 아, 네, 반갑습니다.
2: 아, 아빠가 심어줄게.
6: 더 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루고 있어요.
4: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3: 우리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경주마 했었어요. 아.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교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네.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구조왔을 때 꼭 경계를 하고.
4: 가장 먼저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폐업하면 그냥 다 폐사되는.
5: 맞아요.
4: 너무 안타깝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포지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과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저 언제 먹는 거야?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먹어야 먹어야지.
3: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의 지필을 마무리한 곳 원주.
4: 박연 선생님은 원주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원주를 참 좋아하셨고요. 사랑하셨어요.
3: 원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또 하나, 바로 이 오칠입니다.
5: 원주가 오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원주가 옷의 성지예요, 성지.
3: 벌써 4대째 대를 이어 전통 방식 그대로 한지를 만드는 이들도 있죠.
6: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 없어지면 진짜 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명맥을 이어줘야 앞으로도 후세들이 이어가고 그래야 그 얼이 살아있다고.
3: 원주가 품은 문학과 전통의 세계를 만나볼까요? 오늘은 원주의 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도심으로 가봅니다. 푸른 산과 강을 품은 도시 원주.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원주가 문학창의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곳이 그 출발지랍니다. 공원 안쪽에 자리한 동상, 어디서 본 듯한 분인데,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한 박경리 작가시군요. 이곳은 박경리 작가를 기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학공원입니다. 토지를 비롯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문학공원이 생긴 이유가 있답니다.
4: 토지는 5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하고 5부가 5부로 되어 있는데 1, 2, 3부는 서울에서 12년 동안 집필하셨고요. 4부, 5부를 이곳 원주에서 집필하셨어요.
3: 1969년 집필을 시작해 1994년 탈고를 하기까지 장장 25년간 써내려간 대하소설 토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난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공원 안에는 박경리 작가의 생전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약 18년간 머무르며 생활했던 옛집입니다.
4: 네, 이곳이 바로 선생님의 집필실이자 침실입니다. 이곳에서 소설 토지의 4부, 5부 집필하셨고요. 1994년 8월 15일 새벽 2시에 바로 소설 토지의 마지막 장 원고지의 끝자 쓰신 토지의 산실입니다.
3: 박경리 작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집필실을 비롯해 후배 문인들이 머물렀던 사랑방도 그대로 남아있죠. 원주의 이 집은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로 살았던 삶의 흔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 마시며 창밖으로 정원을 바라보고 한자 한자 원고지를 채워갔던 그 시절의 작가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 하네요. 자, 이번엔 마당을 한번 둘러볼까요?

0: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똑같은 모습으로.
1: 박경리 작가가 선수 일구고 가꾸던 텃밭도 있습니다.
0: 토마토, 가지,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다 직접 심으셔가지고 직접 또 해결하시고.
1: 그리고 크고 작은 돌을 빼곡하게 채워 넣은 이것은 연못이랍니다. 어린 손자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하라고 직접 만든 거라네요. 박경리 작가가 원주로 거처를 옮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자들 때문이었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을 돌보고 텃밭을 가꾸며 가축을 기르기도 했었죠. 분주한 삶을 살면서도 펜을 놓지 않고 25년에 걸쳐 마침내 토지를 완성해낸 박경리 작가. 그에게 원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2: 사실 박경 선생님은 원주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원주라는 이름이 참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주를 참 좋아하셨고요. 사랑하셨어요.
1: 한 명의 생활인으로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문학공원. 방문자들에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네요.
3: 늘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검소하게 사시던 모습, 그리고 생명사상을 실천하시던 곳, 또 끊임없이 작가의 삶을 멈추지 않고 하셨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제 문학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본받아야 될 정말 귀감이 되는 선생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원주를 문학의 도시로 나아가게 했던 작가 박경리. 원주가 사랑하고 원주를 사랑했던 박경리 작가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 이곳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에 오셔서 선생님의 치마폭에 한 번씩 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스한 선생님의 치마폭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원주 문학의 향기를 느껴봤으니 이제 원주가 가진 보물을 만나볼까요? 바로 이곳에 귀하고 특별한 것이 있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들. 빛깔과 문양은 제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칠로 완성해낸 작품들이란 것입니다. 오칠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4: 아, 이게 오칠이에요. 흑칠이라고. 원래 나무에서 나오는 게 생칠이거든요. 그거를 정제를 하면은 이게 철분은 가루를 넣으면 이렇게 흑칠이 나와요.
1: 온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으로 만들어지는 오칠. 그 역사는 무려 4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구력이 필요한 물건에 천연 도료인 오칠을 사용하던 칠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쪼개 껍데기로 문양을 만들어내는 나전 작품에도 오칠 입혀주는데요. 숨죽인 채 작업에 임해야 하는 오칠 작업. 그만큼 집중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예민한 재료랍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공예인 오칠, 원주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4: 원주가 오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네, 최고로 좋은데 여기가. 원래 이북 태천이 최고였는데 그 다음 원주거든요. 그래서 원주가 옷의 성지예요, 성지.
1: 옷의 성지라 불릴 만큼 옷나무가 많이 자라는 원주는 국내 최대 추산지이기도 합니다. 오칠의 재료가 되는 수액은 8년 이상 자란 나무에서만 채취하고 있는데요. 주성분인 옷산 함량이 많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품질로 인정받는답니다. 방수, 방충 효과뿐만 아니라 광택제로서도 역할을 하는 천연 도료 옷. 오랜 세월이 지나도 빛을 발하는 훌륭한 재료죠. 하지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한답니다. 옷질이 끝나면 작업장 옆에 자리한 건조장으로 옮겨주는데요.
4: 이 여름에는 문을 빨리 안 닫아요. 건조가 빨리 될까 봐. 나는 항상 살아있는 질이라고 해요. 옷질을. 그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건조되고 난 뒤에부터 칠이 퇴보가 돼요. 근데 옷질은 건조가 되고 난 뒤에부터는 다시 거꾸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질은 항상 살아있는 질이라 그래요.
1: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빛을 발하는 것이 옷의 매력. 그야말로 나무든 조개 껍질이든 재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박규례 씨도 그 매력에 빠져 원주 옷질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여기 내가 원주에 올라온 지가 82년도 올라왔어요. 82년도면 지금 40년 됐죠, 그죠? 내 고향에서 산 세월보다 여기 산 세월이 더 많아요.
1: 옷을 칠한 후 건조시켰던 나전 칠기 작품을 꺼내오는데요.
4: 이게 이제 하루 저녁에 건조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자개 두께보다도 한 단 더 위에 칠이 올라올 때까지 칠을 해야 되니까는 매일매일 갈아서 칠하고 갈아서 칠하고 그게 칠과 나전이 수평이 될 때까지.
1: 칠하고 다시 닦아내고 수차례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만 비로소 옷칠 작품이 완성된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작업이죠. 그날 저녁 원주 옷문화센터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옷칠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인데요. 6개월 동안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랍니다. 수강 신청 때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수업이라네요. 이분은 뭘 만들고 계실까요?
5: 작아서 힘들어요. 소품으로 조금 붙이려고 만드는 중이에요.
1: 매주 시간을 들여 원주 옷칠을 배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6: 요즘 이렇게 막 빨리빨리 뭐든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이거는 좀 느림의 미학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다 자연에서 오는 거잖아요. 나무도 자연, 옷도 자연, 나전도 자연에서 오는 거라서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1: 매번 수업이 기다려질 만큼 재미를 느낀다는 수강생들.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답니다.
4: 나전이 이렇게 선간 쪽으로 이렇게 훑어내면은
7: 힘들죠. 힘든데 저는 이거를 이제 몇 년 하는데 원주가 나전 칠기 특화된 고장이잖아요. 원주 시민으로서 이거는 하나 체험하는 게 시민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어디 다른 데 가서는 못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도 원주 시민이 갖는 자부심이 하나인데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밌어요.
1: 옷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군요. 원주의 옷칠 문화는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이어갑니다.

0: 오래된 풍경의 한지 공방. 한쪽에서는 한지를 뜨고 또 한쪽에서는 말리느라 분주해 보이는데요. 한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좋은 재료겠죠? 여기 쌓여있는 이 나무더미들이 한지 재료라는데요.
1: 이게 우리나라 저 국산 그 박나무인데 겨울에 이걸 벗겨가지고 말려서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이걸 써요.
0: 추운 겨울철에 베어낸 박나무 껍질이 품질이 좋고 한지를 만들기 좋답니다. 그런데 원주 한지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강원 가명이 원주에 있는데 그 가명 쪽에서 이제 그 우리 전국적으로 한지를 그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 관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뭐 납품을 한다든가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 앞에가 그 인쇄소가 많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주에 박나무를 갖다가 그 만드는 종이가 좋다.
0: 강원도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던 원주. 강원 가명과 같은 행정기관은 물론 원주 지역 내에 들어선 사찰들에서도 한지가 대량 소비되어 있었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원주의 특산물로 당나무가 기록될 만큼 원주는 당나무와 한지 생산에 중심지 역할을 했었죠.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방식으로 옛날부터 그 백닭을 잿물에 삶아서 잿물에 삶은 백닭을 그걸 갖다 이제 그 개울가에다가 그 이렇게 가서 많이 이렇게 펼쳐놓으면 일광표백이 돼, 이게 햇빛에. 지하수물을 올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저 일광표백을 시키는 거예요.
0: 잿물에 삶아낸 당나무를 세척한 후 2, 3일 정도 햇볕에 말려주면 섬유가 손상되지 않고 광택이 유지된답니다. 한지는 하얀 색깔 때문에 백지라고도 불리는데요. 100번 손이 갈 만큼 과정이 많다는 뜻도 있다는군요. 그런데 뭘 그렇게 밟고 계신가요?
1: 예, 이건 지금 그 한지 뜰 때 첨가제로다가 닭풀을 넣어요, 닭풀을. 닭풀 물을 넣는데 그 점액을 걸러서, 예, 그래가지고 한지 만들 때, 예, 같이 첨부해서 같이 저 종이를 만들, 한지 만드는 거예요.
2: 뭐가 끈적끈적한 게 있네요.
1: 네, 이게 있죠. 이게 있다가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0: 닭풀은 황초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점액질을 말합니다. 한지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데요.
1: 이거를 지금 이제 그 닭 섬유를 풀어 놓은 데다가, 예, 그 황초큐 딱풀을 부어서 이제 저어줘야 돼요. 예.
3: 왜요?
1: 이게 이제 골고루 분산되라고.
0: 비단은 500년을 가지만 한지는 1000년을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수한 한지. 한지가 1000년을 버티는 비결이 바로 당나무와 닭풀에 있답니다. 당나무 섬유와 닭풀이 잘 섞이도록 저어준 다음 대나무 발로 종이를 떠주는데요. 닭풀이 고루 퍼지게 되면 대나무 발로 종이를 뜰 때 물도 잘 빠지고 종이의 질도 고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한 장의 종이가 완성됩니다.

0: 40년이 넘는 세월 한결같이 한지를 만들어 왔다는데요.
1: 저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한지를 만드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좀 배워서 그 황해도 뿐인데 그러니까 원주에 정착을 해가지고 원주에서 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지를 만드시면서 이제 저한테까지 전수를 해서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한국전쟁 당시 원주로 내려와 가업이던 한지 만들기를 이어갔던 아버지. 장응열 씨 역시 그 뒤를 이어 원주에서 한지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배를 이어온 가업을 물려줄 준비를 하는 중이랍니다. 4대째 원주에서 한지를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사위와 딸. 대나무 틀을 잡고 한지를 떠온 지 어느덧 9년 차에 들어선답니다.
2: 제가 뜬 종이는 아닌데 이제 노란색 종이가 한지가 말려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근데 그 색이 너무 예뻐서 그래 이거를 하다 보면 보람은 있겠다. 저 종이가 내가 만들어놨을 때 보람은 있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0: 남편 손을 이끌고 아버지 한지 공방으로 찾아온 사람 딸 유나 씨인데요. 어렵고 힘든 작업. 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유나 씨에게 한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3: 그냥 제가 6살 때인가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힘드니까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그냥 스며들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딱히 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100번의 손길로 한 장의 한지를 만들어내는 한지장의 길. 대대로 지켜온 전통의 재료와 방법으로 한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꿋꿋이 지켜가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1: 우리나라 이제 전통 방식이 이런 없어지면 우리나라 혼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원주에 또 이게 원주 한지가 이렇게 또 명맥을 이어줘야 앞으로도 후세들이 이어가고 그래야 그 얼이 살아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그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 없어지면 진짜 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꼭 지키고 싶은 우리의 전통 문화와 기술. 그 명맥을 잇기 위해 묵묵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주가 가진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이들. 문학으로 꽃 피우고 전통으로 혼을 잇는 도시 원주입니다.
4: 이 치악산에 사찰을 지려고 오셨는데 이 대웅전 자리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에 9마리 용이 살고 있었답니다.
5: 마을 한해 아무 탈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2: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4: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5: 아, 아래보다 더 있어.
6: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원주의 명산 치악산에는 9마리 용의 전설을 품은 사찰이 있습니다. 오롯이 자연을 느끼며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가 많다는데요.
1: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차분해져서 그 기운으로 한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0: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숲과 숲 속에 신을 모셔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2: 성황당은 이제 수호신으로 신을 모시면서 이제 마을의 그 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신을 모시는 성황당이 있고,
0: 집집마다 달콤한 향을 풍기며 엿을 만드느라 바쁜 산골 마을. 무려 100년을 이어온 전통의 맛이랍니다. 치악산,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원주시를 서쪽으로 끼고 있는 명산 치악산으로 향합니다. 설악산, 월악산과 함께 3대 악산으로 불리는 치악산. 단풍이 아름다워 조각산으로도 불렸다는 치악산 기슭에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 후룡사가 있습니다. 원주 8경 중 첫 번째로 꼽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죠. 치악산 후룡사의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신라 문무왕 시절 창건했다는 구룡사. 그 역사는 천년을 훌쩍 넘어서는데요. 오랜 세월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죠. 특히 이 대웅전에는 구룡사라는 이름에 얽힌 전설이 전해진답니다.
3: 구룡사 전설은 668년에 의상대사께서 이 치악산에 사찰을 지려고 오셨는데, 이 대웅전 자리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에 9마리 용이 살고 있었답니다. 종이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서 던졌더니 연못이 뜨겁게 끌어올라서 용들이 견디지 못하고 동해바다로 도망을 가면서 앞산에 8개의 골짜기가 생겼다고 하고, 그리고 연못을 메꿔서 이 절을 짓고 대웅전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구룡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0: 9마리의 용의 전설을 품어 구룡사라 불린 거로군요. 사찰 앞으로 내다보이는 골짜기가 달아나던 8마리 용이 남긴 흔적이랍니다. 9마리 용 중 남은 한 마리가 살았던 계곡은 구룡소로 불리죠. 구석구석 이야기가 숨어있는 천년 고찰 구룡사.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3: 이 종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종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호국을 위한, 국태민안을 위한 그 종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종인데, 종 이름이 여기 보시면 호국신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0: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호국신종. 그 뜻 만큼이나 특별한 것이 또 있는데요. 종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입니다. 평화를 기원하며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됐던 탄피로 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낮에 더위가 한풀 꺾인 시간, 한적하고 조용하던 산사를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치악산의 풍경을 눈에 담는데요. 1박 2일 동안 이어지는 산사 체험을 위해 구룡사를 찾았답니다.
4: 저는 이제 뭐 시험 기간 앞두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쯤 주말에 이렇게 와서 생각 좀 비우고 한번 푹 쉬면은 또 다음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휴식을 하려고 왔습니다.
0: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데요.
1: 나이가 드니까 이런 그 자연을 바라보고 막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차분해져서 그 기운으로 한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5: 절이 대부분 보면 경치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많이 써서 아무튼 절을 찾아가면 풍경이 좋은 거는 당연한 건데 여기는 더 좀 계곡의 깊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0: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생활을 접어두고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들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바로 공양 시간입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들여 만든 사찰 음식 먹을 만큼만 접시에 담는데요.
6: 이게 양이 소식이에요?
7: 아니요.
6: 근데
7: 마음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
0: 그런데 이번은 욕심을 좀 내셨네요.
7: 많아서 창피한데요.
0: 창피할 거 있나요?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되죠. 그런데 바로 공양이 아니라 접시를 사용하네요.
8: 바로 공양 같은 경우에 이제 승가 출가 학교라고 일반인들이 잠시 출가하는 거 있는데 그때 사용하고요. 네. 저희는 자유형 휴식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패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담아서 먹고 있어요.
0: 힐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휴식형 템플 스테이. 마음을 비우고 사찰 안에서의 쉼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9: 고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고기가 꼭 반찬에 하나씩 있었는데 고기가 없는데도 뭔가 반찬들끼리 서로 잘 어우러져서 맛있게 건강하게 잘 먹어봤습니다.
0: 맛있게 먹고 난 후에 각자가 사용한 식기 정리와 세척을 하는 것도 과정 중 하나. 마음을 닦듯 그릇도 깨끗이 씻어냅니다.
7: 뿌듯해요. 뭔가 속세를 씻어내는 느낌.
0: 저녁 공양을 끝내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아, 범 종각이네요. 종을 치면서 마음을 비우고 울림을 채우는 시간.
10: 여기 오시는 모든 참가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그런 부분을 모두 내려놓고 잠시라도 멈춰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또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산사라는 공간이 주는 위로와 휴식.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1: 그 숲소리랑 새소리 들어가면서 그게 종소리랑 어우러지는 것도 되게 듣기 좋았고 그게 울림이 제 몸에 전달되는 것도 좋게 느껴진 것 같아요.
0: 아홉 용의 이야기를 품은 구룡사를 지나 구비구비 치악산 남쪽으로 향합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 울창한 숲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려 100여 년 동안이나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숲이랍니다.

0: 응? 그런데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물쇠가 걸려 있네요.
1: 잠겨 있나 봐요.
2: 네. 1년에 두 번 개방을 하거든요. 그 외에는 그 이 성황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시 잠겨져 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0: 1년에 두 번 허락받은 이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신비한 숲. 문 안쪽으로 나무가 우거진

0: 울창한 숲이 펼쳐집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키 큰 고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밀림. 신이 깃든 숲이란 뜻을 지닌 성황림입니다.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 숲은 91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된 보호지역이기도 합니다.
1: 열대 우림에 이제 속한다 해서 지금 이제 수종도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게 여기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그래서 이 성황림은 보존 가치가 좀 높을 것 같아서 계속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0: 성황림 숲 인근에 만들어진 마을.
2: 자신이
0: 오랜 세월 숲은 마을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은 숲을 보존해 왔습니다.
3: 아침에 한 번 더 뿌렸지. 뿌리면은.
0: 그런데 지금 뭐 그리 바쁘게 만드시는 건가요?
4: 서황제를 지내요. 동네에서 그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다 모여서 미리 새끼를 꼬갖고 일주일까지 걸어 놀라고 지금 새끼를 꼬고 있는 거예요.
0: 숲 안에 걸어둘 금줄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런데 성황님의 걸 금줄은 일반 새끼줄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데요.
5: 서랑당에 이 금줄을 쳐놓잖아요. 전부 왼색, 왼손. 왼손 새끼만 갖다 놓지 오른손으로 끈 거는 안 걸어요. 거기 있는 게. 걸어놓은 게 전부 다 그거예요. 옛새끼예요.
2: 그래서 귀신도 싫어한다는 잡신 귀신들이.
0: 부정한 기운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왼손으로 꼰 금줄만 걸어야 한답니다.
4: 야, 소리가 저래 말 것은?
0: 자, 성황님의 걸어둘 줄이 다 완성됐네요. 이제 숲으로 들어가 금줄을 걸어줄 차례. 함께 성황님으로 향합니다. 해가 들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 그 안에는 마을 주민들이 가장 신성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곳, 성황당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하던 바람을 품고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죠.
4: 자, 막걸리 한 잔 볼게요.
0: 자, 오랜만에 성황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주를 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는군요.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향해 인사를 올리는데요. 성황당과 성황님을 방문할 때면 꼭 하는 의식이랍니다.
2: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황씨께 알렸으니까 무조건 막 빗자루 제대하면은 좀 노하실까봐 미리 잔을 올리고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금줄을 치고.
0: 성황님 마을에서는 숲과 성황당 보호를 위해 보존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를 하는 것도 보존회가 하는 일이죠.
4: 그래도 신이 참 계시는데 청소를 안 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낼 때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재를 올려요.
0: 마을에서는 1년에 두 번 재를 지내고 있는데요. 매년 음력 4월과 9월에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6: 뒤로 빠져. 그래, 저쪽으로 가요.
0: 청소가 끝났으니 이제 준비한 금줄을 칠 차례. 성황당 주변부터 묶어주는데요.
6: 그건 헐렁헐렁하게. 너무 바짝 당기지 말고. 너무 팽팽해. 저거.
0: 지퍼로 꼰 금줄을 쳐주고 나면 중간중간 흰 종이를 꽂아줍니다.
6: 이 창호지를 꽂는 거는 온 분들이 이제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창호지 하나 꽂으면 한 분씩. 그래서 꽂는 거예요. 이서방도 꽂아봐.
0: 금줄에 꽂는 흰 종이는 신께 바치는 곡물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데요. 신이 내린다는 나무라는 신모. 전나무와 엄나무에도 금줄을 걸어줍니다. 신성한 의식을 진행하며 마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2: 올 한 해 우리 마을 하여튼 무탈하게 뭐 풍년도 들고 또 온 마을의 주민들, 주민 여러분 전수 다 건강하시길 빌었습니다.
0: 오늘도 성황리 마을은 신이 깃든 숲과 그 신을 모신 성황당을 보호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치악산 서쪽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 큰 골짜기가 있어 황골 마을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주로 농사를 짓는 이 마을에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엿, 그리고 가래떡과 찰떡 궁합 자랑하는 조청이죠. 이야, 쫀득한 가래떡에 달콤한 조청 찍어 한 입 먹으면 맛도 좋고 든든한 간식이 되는데요.
7: 맛이 어떠세요?
8: 맛있죠. 맛있어.
9: 저기 꿀맛이요. 조청은 있었는데 쌀 없었다고 느꼈어요. 진짜요?
10: 역장에다 넣고 막 숟갈 넣고 먹고.
9: 진짜 떡이 없었어요.
0: 척박한 땅 때문에 농사도 쉽지 않았던 치악산 산골마을. 생계를 위해 만들던 것이 바로 엿이었답니다.
8: 옛날에 다들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새끼들 가르쳐야 되니까. 여긴 농사들도 별로 없었잖아. 엿이라도 해야 새끼들 공부시키고 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널 엿 들고 왔겠지.
10: 그래가지고서는 엿 팔려고 낮으면 또 걸어가고 많이 걸어가고. 배를 끝내내기를 방에다 넣어놓고서는 엿 팔려고.
11: 우리 알긴들의 노인네들까지 했으니까 100년은 넘었다고 보는 거지.
0: 마을에서 엿을 만들기 시작한 것만 100여 년 전. 황골 하면 엿이 먼저 떠오를 만큼 대표 먹거리가 됐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 쌀을 불려 엿을 만들고 있습니다.
12: 엿 하려고 엿죽 끓이려고 지금 갈아서. 경상도 전라도는 밥을 해가지고 꼬두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독사구멍으로. 여기는 엿죽을 끓여서. 요소래요. 방법이 틀리죠.
0: 지금이야 주 재료로 쌀을 사용하지만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요 옥수수로 엿을 만들었답니다. 주 재료는 바뀌었지만 엿을 만드는 방식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2: 엿은 어려서부터 뭐 어머니하고 하고 아버지하고 하고 불때고 식구마다 다 댐벼야 돼. 이게 여러 사람이 옛날에는. 그래서 뭐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 했다는 게 없어.

0: 거의 뭐한 12살부터 한것 같아요. 가정이 나무 해오고 불 떼주고 뭐 이거 맷돌 돌리고 물기러 오고.
1: 장작을 떼던 아궁이는 가스불로 바뀌고 기계로 곡물을 갈아 사용해도요. 엿이 될 때까지 연물을 저어주는 것은 꼭 사람 손으로 해야 한다네요.
2: 주먹만에게 방울이나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려면 이엿 시작해서 쌀을 담가가지고서는 또 엿이 되기까지는 만 8호 가거든요. 24시간 정도.
3: 24시간.
1: 보통 새벽 서너 시쯤 시작된 엿 만드는 작업은 하루를 꼬박 갈고 끓여내야 완성이 된답니다.
2: 부처는 이때까지 졸이고 거기서 한 3, 40분 더 졸이면 이제 엿이 되는 게더 졸입니다.
1: 연물을 4시간 이상 주걱으로 저어가며 끓여주면 조청이 되고요. 그보다 더 조려시키면 엿이 되는 것이죠. 엿은 예전부터 쓰임새가 많은 먹거리였죠.
4: 옛날에는 이 엿이 조청으로 뭐 음식을 하면 방부제 역할을 해갖고 저기 저 음식이 덜 상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방부제 역할을 많이 했대, 엿이.
1: 졸여진 연물은 판에 부어 식혀주는데요. 아무런 첨가제 없이 연물만 식혀 만드는 것이 갱엿이죠. 연물에 고소한 맛 더해질 땅콩을 넣어주면 땅콩엿이 됩니다.
4: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 가문으로는 100년 전통이에요, 이게.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하시다가, 또 그다음에 할아버지 하시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1: 먹고 살기 위해 만들었던 엿은 이제 대를 잇는 가업이자 마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됐습니다.
5: 이건 옛날서 아버지 할 때부터 그 전부터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아버지 할 때는 이렇게 판에다 안 해고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퍼가지고서 팔았대.
1: 모양은 달라졌지만 맛과 만드는 방법만큼은 옛날 그대로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전통과 문화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아름다운 산과 푸른 강을 품은 고향, 원주입니다.

0: 상담할 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5: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 냄새, 흙 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6: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7: 서울 강남에서
8: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9: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0: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얌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고. 아, 지금 먹어, 지금.

0: 울퉁불퉁한 시골길. 올해 18살인 효림이가 혼자선 밖에 못 나오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1: 어우, 시원하다.
2: 지금 꽃나무 오늘 굉장히 시원하네. 그래서 바깥 나온 게 좀 좋긴 좋네.
1: 맨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2: 그렇지, 답답하지 않아. 저는 할아버지 다리하기 전에는 호림이 오토바이로 많이 대이죠. 이럴 때 조선다 앞에 딱 해갖고 현달 앞에 딱 그 서가지고 타고 대인 거 알지?
1: 알지. 아, 더워.
2: 힘들면 조금 쉴까?
1: 내가 가자.
2: 응?
1: 빨리 가자.
2: 빨리 가.
0: 다리를 잃기 전 할아버지는 효림이를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1: 수고하십니다.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사게 해주고 그럴 때 막 챙겨주고 그럴 때 감사하죠.
3: 효림이한테 할아버지는 네. 어떤 존재야?
1: 그냥 소중한 존재.
3: 왜 그렇게 생각해?
1: 소중한 사람이.
0: 할아버지 생각만 해도 목이 메이나 봅니다.
1: 할아버지, 그냥 키워줘서 감사하자고. 네. 네.
0: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18 효림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세상에서 할아버지가 제일 소중하다는 18 산골 소녀가 있습니다. 할머니도 엄마도 아닌 할아버지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데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마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산골 소녀 효림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느 산골 마을의 시골집. 할아버지는 일어나셨는데 엄마는 한밤중입니다.
2: 혜정아, 혜정아, 혜정아이. 아, 학교 가야 되는데 밥 좀 챙겨줄 수 없나? 아, 좀 일러 아빠, 챙기죠.
4: 아빠는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 좀 아파.
2: 응?
4: 몸이 아파.
2: 몸이 아파?
4: 어, 아빠가 해줘.
2: 내가 챙기죠.
0: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2: 혜정아.
4: 예.
2: 야, 물 거 아무것도 없다. 좀 챙겨야 되겠다.
4: 엄마 귀했나 보네.
1: 귀했나?
4: 어.
0: 간신히 몸을 일으킨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든 건 정신과 약 때문입니다.
5: 독한 약을 정신과 약 먹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자꾸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쟁반에 가봤다 말다.
1: 쟁반에 가봤다.
5: 쟁반에 가봤다. 이렇게 가져왔다. 밥 다 먹어라.
1: 다 먹, 이 많, 너무 많은데?
5: 밥, 담는다고 소시지는 다 먹어.
0: 예전엔 효림 식사를 할아버지가 챙겨주곤 하셨는데요. 한쪽 다리를 잃으신 뒤론 거동이 불편해 못 챙겨주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0: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1: 어려서부터 산골 마을에서 자란 효림이. 하루에 버스가 세네 번밖에 안 다니는 동네입니다.
0: 걸어서 한 40분에서 한 45분?
2: 아, 진짜?
0: 네.
2: 버스 타면?
0: 버스 타면, 근데 버스도 돌아가는 게 있고, 저기서 타는 게 있거든요. 저기서 타도 근데 지각을 해서. 네, 통합버스를 타는 게 안전하긴.
1: 효림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는데요. 효림이가 생후 8개월이 되던 무렵 엄마가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3: 전 남편 만나고 난 후, 때리고 혼장 당하고 난 후부터 정상이 처음에는 바클 막 돌아다녀. 벌거벗 벗어가지고 산나무 상추 밭을 다 빼, 상추, 이만큼 좋아하는 거 다 빼, 그게 모조미 이라고 다 빼놓고,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거지 주니 올 때까지 놓고 있었던 것 같아.
1: 조현병이 심해지면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지내야 하는 날들이 많아졌는데요.
3: 병원에 1년 넘게 딱 있었던 적도 있고, 7개월. 보통 1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3: 네. 뭐. 지가 마트 같은데 막 물건을 같이 내가 그랬더만 지가 엄마 거라고 막 챙기고 한 그런 게 좀 많이 남죠. 학원도 못 보내주고 그게 좀 제가 좀 아프고 미안해.
1: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홀로 대나무 치는 일을 하며 지극정성으로 효림이를 키웠습니다.
4: 무리하게 갈고 일하면은 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면은 안 좋아지는 건 알았지만은 그러라도 해갖고 애들 뭐 필요한 걸 해야 되니까요. 진짜 멋지 살아가려고 싶기도 하고. 진짜 마음적으로 억수로 힘이 들긴 들었지.
2: 할아버지 생각 그 눈물 나?

0: 아버지가 효림이한테 참 소중한 존재구나.
1: 네. 아버지. 그냥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네.
0: 네.

0: 당뇨와 천식이 있는 엄마. 몸이 성치 않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1: 동네 분야장 집에요. 아르바이트 하러 가요. 고추도 씻어주고 또 무슨 참깨 이파리도 따주고 또 고구마 우리도 뺏기 주고 고마순도 따주고.
0: 날이 더워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일이 생겨 다행입니다.
1: 아줌마.
2: 아이고 놀래래.
1: 밥 무엇입니까?
2: 이제 집으로 갑시다.
1: 예.
2: 이게 식도예요.
1: 일단 내가 한 번 더 가고 올게 아줌마. 아유 봐봐라. 너무 덥다.
0: 할아버지가 당뇨로 다리를 잃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엄마가 생계를 위해 동네에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1: 얼마 좀 빠졌다, 빠졌다.
3: 제가요, 좀 몸이 아프고 좀 그한께 체력이 좀 딸린 게네 혜정이 보고 좀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내일은 많이 도와줍니다, 얘가.
0: 어린 시절 딸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1: 보탬이 돼야죠. 지금 고추를 심나 까지를 심나 어른 심나 호박을 심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이제 향수를 할 수 있는 거는 닦이는 대로 하는 거죠.
0: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이유. 딸 효림이만큼은 엄마와 달리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4: 효림이 대학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들어간 비용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이제, 네. 예 어떻게 호림이가 아르바이트도 한다 하는데 또 기숙사비도 또 떼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밀어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호림이가 와 저 참 이렇게 포기하고 살게 될까 봐.
0: 학교가 끝난 뒤 참고서를 사러 읍내에 온 효림이.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로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건 많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신중하게 보고 또 봅니다.
5: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한번 좀 사보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도 한 번에 살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0: 고심 끝에 효림이가 산 것은 인터넷 강의 볼 때 필요한 교재 두 권. 그런데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장터 안으로 향하는데요. 뭘 사려는 걸까요?
5: 할아버지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 양말 아니면 막 런닝구 그런 거 사려고요.
0: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장터에 왔던 추억 때문일까요? 몸이 불편해 밖에 나오지 못하시는 할아버지가 생각났나 봅니다.
5: 혹시 런닝 같은 거?
6: 런닝? 네. 하얀 거요?
5: 네, 하얀색 남자 거예요.
7: 넓은데. 요거는 가격이 3,800원 나왔고요.
5: 3,800원. 네.
7: 조금 더 좋은 거는 6,000원.
5: 6,000원. 이걸로. 이거 같이 해 주세요.
6: 포장해 드려요?
5: 네.
0: 효림이는 읍내에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꼭 사서 집으로 돌아간다는데요. 그날 오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이거 시원한 거 드시라고.
1: 네.
0: 나중에 버리면 효림이네 가족을 10년 가까이 지켜봐온 복지사님인데요. 효리민의 가정을 나눔 0700에 추천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집이 오래된 데다가 산속에 위치해 있어 지네와 개미가 많이 나와 말썽입니다.
1: 봐서 지네요, 지네. 뭐야, 뭐야.
10: 지네 있네, 내 어머니.
1: 지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여기 지네.
0: 화장실과 방으로 지네가 자꾸만 들어온다는데요.
10: 형님, 지네 안 무서워?
11: 지네 무섭죠.
10: 방에 안 나와요, 지네?
11: 밤에? 밤에 여기 문틈 사이로, 화장실에서 문틈 사이로 들어와서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10: 물리진 않았어?
11: 팔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0: 지네를 잡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하얀 가루로 된 지네약을 뿌렸지만 지네가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집을 떠받치는 나무 기둥도 사가서 위태로워 보였는데요.
11: 여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는데.
1: 어디?
11: 저기.
1: 여기. 고시.
11: 어머,
1: 저러고. 뭐야? 예, 귀에 한번

0: 효림이가 대학 가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할아버지. 다시 일을 할수 있을까 싶어 집안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1: 안 좋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좀 팔 아프고 힘이 든다 싶고 이제 그만하거든.
2: 근력을 막 키우는 게 가만히 누워 힘이 빠진 게 그게 일화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1: 팔하고 이런 데서는 큰 이상이 없는 게 그래도 내가 이 선물해서 걔들이 희망도 있고 할 테니까 어쨌든지 해가지고 해줘야지. 어저께 해갖고 움직이면은 텃밭질 해가지고 그런 소리거리 하면서 먹으면은 거기라도 저쪽이 안 되겠나 싶고.
0: 효림이는 할아버지가 의족을 새로 맞춰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의족 샘플을 좀 가져왔습니다.
2: 예예.
3: 관절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옆으로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예. 다리를 뒤로 한번 빼보실게요. 이게 최대한 빼신 거예요?
2: 예.
3: 처음 절단됐을 때 둘레하고 5년이 지나면서 또 그동안에 아버님이 당뇨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체적 변화가 있는데 그게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끝에가 너덜너덜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 정도 하시면 됩니다.
5: 이게요?
3: 네.
0: 기존 의족을 수리하는 비용만 100만 원. 새로 맞추려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엄마와 효림이. 효림이는 어려서부터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해왔는데요. 할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잃으신 뒤로 엄마를 돕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6: 다 했어, 이제?
2: 응.
0: 할아버지와 엄마는 당뇨로 치아가 몇 개 남지 않아 제대로 씹질 못하는데요.
2: 그냥 안 씻고 넘겨요. 그래 국하고. 이런 거는 못 먹고 아예.
1: 죽을 먹으라 그랬는데. 있는 걸 씻지
2: 당뇨가 있으니까요. 죽을 먹으면 어지러워요.
0: 엄마의 병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가끔씩 증상이 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6: 엄마 한참 안 좋았을 때는 약간 이제 돌변할 때가 있으니까 약간 무서운 것 같아. 빨래 넣으려고?
2: 여기 없대, 일단.
0: 요즘도 엄마가 갑자기 돌변할 때면 무섭고 긴장되지만 할아버지가 곁에서 효림이를 도와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엄마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효림이. 효림이의 꿈은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겁니다.
6: 제 꿈이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이제 제 목표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네.
0: 산골 소녀 효림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효림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가서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연근 씨는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를 이끌고 대나무 치는 일을 하며 손녀를 키워왔습니다. 무리해서 일하다 당뇨가 심해지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녹내장으로 시력마저 흐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의족으론 걸을 수가 없어 집 밖으로 나가려면 새로운 의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효림이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학비, 기숙사비 등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지금 효림이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를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부천사들을 만나는 희망 릴레이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나눔 0700을 오랫동안 시청해온 10살 어린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0: 저는 아는 뭉치공공을 매달 후원하고 있는 10세 임주환입니다.
1: 저희 아이가 나눔 0700이라는 프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면 아이가 토요일 일요일을 챙겨가지고 꼭 나눔 0700을 보면서 그 어려운 사연들을 접하고 할 때마다 그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후원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주한이도 7살까지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아픈 그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어려운 사연이 나오는 프로나 또 길을 가다 뭐 그런 상황을 보고 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을 하고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2: 주한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0: 기분 좋고 막 뿌듯해요.
1: 주한이 때문에 이렇게 후원을 하다 보니 꼭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작은 뭐 나 스스로도 좀 부족할지언정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나눔이라고 요즘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희망 릴레이 첫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우리 사회의 희망의 물결이 가득 찰 때까지 희망 릴레이 계속 이어집니다. 희망 릴레이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나눔 0700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효림이의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기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이 효림이를 통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효림이가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0: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짜장라면이라서.
1: 어쩜 잡아. 됐어?
0: 알죠.
1: 아이고, 고마워.
0: 밥 먹자.
1: 그래, 맛있게 먹자.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달달달달달달 경운기가 시작합니다. 설길이를 달립니다. 달달달달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달달달달달달 어? 어떡해? 낭떠러지야. 도와주세요. 어? 근데 이게 뭐지? 바퀴는 있는데 운전대는 없네.
1: 탄다면 이거는 경운기를 장착해야지만 탈 수 있어요.
0: 아, 그럼 경운기를 합체하면 되는 건가요?
1: 예.
0: 보여주세요.
1: 예, 좀 기다리세요.
0: 네. 와, 신기하다. 와, 이제 경운기가 합체한 건가요?
1: 예. 됐습니다.
0: 우와! 경운기가 합체했다!
2: 처음 타요, 경운기.
0: 노부리! 저 경운기 타고 싶어요! 한번 탈래요!
1: 지금 경운기 써야 하는데 안 돼요.
0: 아, 한 번만 탈게요. 한 번만.
1: 그러면 저쪽에 국물을 두고 왔는데 가져 좀 가져다 주실래요?
0: 아, 그럼 저는 경운기는 타고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 오케이.
0: 네. 우와!

0: 장군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 선대면 수고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1: 오늘은 밭을 갈 겁니다.
0: 밭을 가신다고요? 그러면 또 제가 도와드려야죠.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걸로 밭을 갈게요?
0: 네, 이걸로 가려고요.
1: 에, 이걸로 밭을 못 갈아요.
0: 그럼 뭘로 갈아요?
1: 경운기에 쟁기를 달아야지만 밭을 갈 수 있어요.
0: 쟁기요?
1: 우선 장갑을 끼시고요.
0: 네.
1: 저 좀 도와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역시 경운기! 경운기가 쟁기를 끌어주고 있어! 경운기 힘 진짜 세다! 쟁기가 땅을 더 깊게 파네!

0: 무전기로 생기 끌어주기 성공!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1: 이제는 밭을 갈았으니까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로타리 작업을 할 겁니다.
0: 아, 로타리 작업이 뭐 어떤 작업이에요?
1: 이제 흙이 이렇게 뭉쳐있는 걸 네. 부드럽게 다져줄 겁니다.
0: 아, 그렇다면 경기와 로터리가 또 합체하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보여주세요.
1: 예, 가시죠.
0: 네.

0: 됩니다.
1: 어? 흙이 잘게 부서지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있어. 아, 엄청 곱게 갈린다. 야, 경운기가 힘만 센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와, 경운기로 감자도 캘 수 있어. 달달달달달달달. 경운기와 합세한 수압기가 작동하면서 감자가 나온다. 신기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던 농기구가 경운기와 합체하면 힘차게 움직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0: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변신의 왕 경운기. 경운기의 트레일러. 생기, 로터리 등 다양한 농기구를 결합하면 누구나 손쉽게 농사에 관련된 작업이 가능해.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약 13km. 경운기가 농기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동력 전달 장치에 있어.
1: 동력 전달 장치?
0: 동력 전달 장치는 경운기의 힘을 농기구에 전달해주는 장치를 말해. 경운기와 결합했던 쟁기는 단순히 경운기의 힘에 끌려가기만 했지만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 결합했던 로터리는 멈춰있던 나를 움직일 수 있었어. 경운기와 로터리 둘 사이를 연결해준 동력 전달 장치가 경운기의 힘을 로터리에 전달해줬기 때문이지. 동력 전달 장치와 로터리를 맞물리게 결합해주면 동력 전달 장치의 힘이 톱니바퀴를 돌려주고 다시 체인을 거쳐 아래쪽 톱니바퀴로 전해져서 로터리의 날도 돌아가게 하는 거야. 축이 연결되면 힘이 전달되는 거야.
1: 아하! 동력 전달 장치는 경운기와 농기구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구나.
0: 맞아.
1: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발레리나들은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하지만 손잡이를 돌려주면 톱니바퀴들이 돌면서 춤추는 발레리나들을 볼 수가 있지.

0: 아, 이번에는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까? 이곳을 보면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곳으로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손 말고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게. 우와! 힘을 전달하니까 손님들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경운기와 합체한 농기구들이 움직이는 것도 이런 거지? 동력 전달 장치로 힘을 전달하면 농기구가 움직이는 거 맞지?
1: 맞아, 탄다맨. 경운기의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에 멈춰있던 농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0: 나 이제 경운기의 비밀을 찾았어. 경운기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은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이제 다시 한번 변신! 얍! 우와! 변신의 왕 경운기 또 탈래! 경운기 출발 준비! 다양한 농기구와 결합하는 경운기!

0: 이어서 봄기와 처음 수확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동기는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그리고 요한 그래 바로 너.
1: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2: 대굴대굴 굴러가요.
3: 누구나 요원 학교의 원 요원 친구들
4: 마드마드 안녕.
3: 어? 토토, 그런데 이게 다 뭐야?
4: 내가 좋아하는 당근 수프야. 매일매일 먹으려고 잔뜩 사왔지.
3: 이 많은 걸 계속 안고 있으려고.
4: 그렇지만 내려놓으면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다른 방법이 없어.

0: 투투도 참 옆에 잘 쌓아두면 되잖아. 통조림 캔은 세워서 쌓아두기. 기억 안 나?
1: 세워서 쌓아두기? 그게 뭐야?
0: 공기원이 만든 규칙이잖아.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날은 곰기온이 꼴까닥 고개로 출동했던 날이었어.
2: 저쪽 봐, 이상구. 곰기가 지키는 이 우주는 오늘도 평화롭구만.
3: 어? 호출인가? 자, 여기는 곰기. 무슨 일인가?
4: 곰기야 왕, 지금 꼴까닥 고개에 통조림 캔이 몽땅 쏟아져 버렸다.
3: 통조림 캔 한 개.
2: 문제자. 당근수 맛있게 하는걸.
3: 여기는 곰께 통조림 캔을 무사히 구출했다. 오바.
2: 아니. 그래 쉬운 건 재미없지. 이번에 덤벼라. 모두 상대해주마. 모든 통조림 캔이 멈췄고, 오늘도 가볍게 미션 성공!
0: 성공은 무슨? 저거 안 보여? 다시 굴러가지 않게 잡았어야지!
3: 아니! 와! 내가 분명 잡았는데, 왜 다시 굴러가는 거야?
0: 이렇게 공기요원은 미션의 실패 위기에 처하고 만 거야. 요원들, 재밌게 봤어? 공기요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답해볼 수 있는 사람.
1: 좋아. 서윤여원 얘기해볼까?
5: 공기가 캔을 잡으려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캔들이 다 굴러갔어.
1: 그러면 여기서 문제. 곰기 여원은 분명 통조림 캔을 잡았는데 왜 다시 대굴대굴 굴러갔을까?
0: 혹시 이유를 아는 친구? 우리 승아 여원.
5: 당근수프 통조림 캔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세워놓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다 굴러가서 그랬던 것 같아.
1: 예리한데. 그러면 통조림의 모양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
0: 우리 서윤 요원
5: 동그랬어. 기둥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네모네모했어.
6: 위에는 납작한 동그라미 모양이라서 세울 수 있고 옆에는 그거 페트병같이 돼갖고 굴러갈 수 있는.
1: 그렇지. 그런데 통조림 캔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귀찮게 대굴대굴 굴러가긴 하고 말이야.
0: 궁금해? 그건 오늘 요원 수업에서 알 수 있기. 만약 통조림 캔이 공 모양이라면 어떨까?
5: 동글동글 공처럼 다 동그라미네.
1: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둥글어서 재밌는데.
0: 하지만 공 모양 캔은 멈추지 않고 대굴대굴 굴러다니기만 하고 있어. 공 모양은 재밌지만 모든 부분이 둥글어서 통조림 캔으로는 알맞지 않은 것 같아.
1: 계속 굴러다니는 통조림이라니 그건 곤란하지. 다른 모양으로 생각해보자.

0: 보자.
1: 만약 통조림 캔이 상자 모양이라면?
2: 오, 정말 굴러가지 않네.
0: 게다가 모든 부분이 평평하니까 블록처럼 쌓을 수도 있잖아.
1: 하지만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아? 이런 뾰족한 끝은 아야! 다칠 수도 있고 쉽게 찌그러져서 당근 스프가 셀 수도 있어.
0: 공 모양도 안 돼. 상자 모양도 안 돼. 그럼 아까 그 통조림 캔 모양뿐인가?
1: 다시 공기요원이 놓친 통조림 캔을 자세히 살펴보자. 모양이 어때?
2: 일단 길고 둥그러.
0: 저렇게 둥그니까 쓰러지면 대굴대굴 굴러갔구나.
1: 그리고 통조림 캔의 양옆은 무슨 모양이지?
2: 이렇게 보면 평평한 동그라미.
0: 어? 평평하다면 공처럼 굴러가지 않고 상자처럼 위로 착착 쌓을 수도 있겠네. 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리 요원 친구들도 이해했어?
3: 이해했어!
0: 이 통조림 캔은 뾰족하지도 않으면서 평평한 부분으로 쓰러지지 않게 세울 수도 있고 위로 쌓을 수도 있는 거야.
1: 맞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떠올린 우리 곰기 요원은
4: 잠깐! 통조림 캔 모양아! 좋았어! 거기! 처리 완료. 앞으로 통조림 캔 모양은 세워서 보관하기. 우리들의 새로운 표치경아. 자, 모양의 특징을 알면 누구나 용하지.

0: 건기와 함께라면
1: 여자
2: 나도 여왕.
3: 오늘의 훈련은 누가 누가 더 높이 쌌나.
1: 여기 훈련장 가득 떨어진 물건을 누가 더 높게 탑을 쌓는지 겨뤄보는 거야.
3: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양과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쌓아야 해.
0: 그리고 중간에 내가 주는 물건을 받아 탑 쌓기에 사용하는 게 곰기의 특별 미션.
1: 세무팀
4: 파이팅!
1: 네모팀
4: 파이팅!
1: 두 팀의 요원들 모두 준비하시고 시작!
3: 우와, 요원들 굉장히 빨라요.
1: 진짜 빠르는걸요.
0: 비비비비 특별 미션이다. 이 상자를 써.
3: 첫 번째로 평평한 네모 모양 상자를 전달했군요.

0: 아무래도 시작은 살살 봐주는 걸까요? 양 팀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공기운이 네.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저 길쭉한 건 뭐죠? 탑사키에 너무 얇은 모양 아닌가요?
0: 그렇죠. 평평한 부분이 좁아서 쉽게 쓰러질 수도 있다고요.
1: 세모팀 어떡합니까? 마지막 5초입니다.
0: 4, 3, 2, 1 경기 종료합니다. 두 팀 모두 공기 옆으로 이동해주세요.
2: 자, 모두 고생했다. 탑스키를 가장 높게 한 팀은 네모템 승리! 모든 요원들이 신중하게 고르고 모양을 살피는 걸 보니 모두 훌륭한 요원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영광의 포옹을 선사하지. 자, 요원들 이리 와!

0: 기공기공기
1: 우에와
0: 우주 최고 요원
2: 공기
1: 렛고
2: 1,2,3,4,5,6,7,8,9,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4: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2장이나!
5: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4: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6: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4: 안돼.
6: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4: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0: 잘난 척쟁이 잠자리.
1: 안녕 맥스.
2: 뭐 찾아? 곤충이 좋아하는 식물을 조사 중인데 은방울꽃 표본이 없어졌어.
1: 아, 그 꽃은 어디 있는데?
2: 아마 여기에 있을 거야.
1: 가깝네. 나 혼자 날아서 슝 다녀올게.
2: 그래? 고마워, 스톰.
1: 응! 슝! 분명 이 근처였는데.
3: 아!
1: 잠자리한테 물어봐야겠다. 자가자가 드론 출동!
4: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28,000개의 눈에 길고 늘씬한 몸, 보석 같은 빛깔, 화려한 날개. 이 세상에 나처럼 완벽한 곤충은 없을 거야.
1: 요, 안녕 잠자리야.
4: 정말 이놈의 인기란. 넌 누구야?
1: 요,

0: 몇 개 멋진데? 나랑 비슷한 점도 많고 친구가 될 기회 줄게.
1: 좋아. 그럼 오늘부터 우린 친구야. 아, 맞다. 은방울꽃을 찾고 있는데 너 혹시 봤어?
0: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아, 저기 있다. 네가 찾던 은방울꽃이야.
1: 거미줄이 많은데 조심해야 돼.
0: 걱정 마, 다 피할 수 있어.
1: 우와, 위험해. 내가 도와줄게. 스톰, 재발사.

0: 스톰이 너무 늦는데.
1: 무슨 일이 생긴 걸까?
2: 우리가 가서 찾아볼게.
0: 그럼 부탁할게.
3: 잠자리도 거미줄을 다 피할 수도 있다며.
0: 아무리 멋지고 완벽한 나라도 모든 일을 다 해낼 순 없지. 미안해.
2: 공감이 무단감이잖아.
1: 시켄트.
3: 저리가 이리로 오지 마.
4: 멈춰. 스톰, 여기 있었구나.
3: 아기, 페리, 빨리 좀 구해줘.
5: 그 누구도 내 거미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4: 정말 그럴까? 레스큐킹으로 변신하자. 응?

0: 킹! 아치!
1: 와, 정말 멋지다! 거미줄에 안 걸렸으면 훨씬 멋졌겠지만.
2: 어? 뭐야, 뭐야. 내 먹이가 더 커졌잖아?
3: 레스큐 킹으로 합체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0: 이 정도쯤이야 문제 없다고.
2: 어딜 도망가려고 거치 공격! 어? 너도 거치 공격!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내 거미줄 아니란 말이스.
0: 레스큐 킹 부스터 발사!
4: 안돼!
2: 소중한 먹잇감을 떨어뜨릴 뻔했네.

0: 초강력 거미줄을 해!
1: 레스큐 킹 부스터 발사!
0: 다시 한번 고치 공격! 야!
1: 스톰, 남은 거미줄을 잘라내줘!
2: 응! 레스큐 킹 프로펠러 회전!
1: 잠자리야, 우리가 구해줄게!
0: 피해!
3: 무서워!
4: 이건 스톰이 찾던 꽃?
5: 조금만, 조금만 더!
3: 잡았다!
1: 어떡하지? 잠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0: 어떻게?
2: 나만 믿으라고.
0: 제발로 오는구나. 슈슈슈슈슈슈!
2: 잡았다! 레스큐 킹 메가 부스터 발사!
1: 됐다!
0: 내 목이 내놔!
2: 렉스, 네가 필요하다던 은방울 꽃이야.
6: 고마워, 스톰.
2: 내 친구 잠자리 덕분에 찾았어.
6: 둘 다 고마워. 그나저나, 레스큐 킹, 정말 대단한데? 너희 덕분에 앞으로 곤충 탐험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2: 그래, 맞아. 우리만 믿으라고 또 도와줄게.

0: 얜 집업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55. 기아. Movement
1: that inspires.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in your body.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깐 치마 있다.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여행을 떠나볼까?

0: 테리어.
1: 옥상달빛 쇼.

0: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1: 댕구야, 어머 여기 있네. 아우 댕구야. 어? 딩동댕쇼 시작할 시간인데 안 오고 여기서 뭐해?
0: 아이 참 딩동쌤 잠깐만요. 어? 아이 저기 보름달이 떴을 때 소원을 빌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1: 그래? 우리 댕구 소원은 뭔데?
0: 그건 응. 비밀이에요.
1: 뭐야? 얘기해줘봐. 얘기해봐.
0: 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응?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1: 어디? 어머! 진짜네, 댕구야. 우리 빨리 가보자. 저쪽, 저쪽. 아, 가자, 좋아요. 가자, 가자, 가자. 어머나. 나 세상에. 너무 예뻐.
0: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해?
2: 아, 쉿. 댕구야, 조용히. 이제 막 시작한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옥상달빛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아니, 그런데 옥상달빛. 정말 너무너무 예쁜 이름이에요.
0: 감사합니다.
2: 그런데 왜 옥상에서 노래해요?
0: 옥상에 올라가면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노래가 잘 나오거든요. 네.
3: 어쩐지 여기 있으니까 속이 아주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1: 잠깐,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우리 오늘 딩동댕쇼 솔직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노래가 함께하는 옥상 달빛 쇼.
0: 좋아요.

0: 긴장돼서 그만 아이고 마이크를 떨어뜨린 거 있죠? 정말 정말 창피했어요. 노래도 다 못하고 그냥 내려왔지 뭐예요? 진짜 잘하고 싶었었는데.
1: 아이고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2: 마리 얘기를 들으니까 달달토끼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0: 달달토끼요?
1: 옛날 옛날에 우리 마리처럼 네. 자기가 했던 실수 때문에 엉엉 울어버린 토끼가 있었거든요. 그런 토끼가 있어요? 아,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그 토끼 이야기 좀 어서 해주세요.
3: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빨리 들려주세요.
2: 그럼 다 같이 들어볼래요?
4: 네!
2: 밤에 떠오르는 저기 노란 달에는 토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 바로 달달토끼 마을이야. 매월 둥그런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달달토끼 마을에서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진단다. 보름달 잔치를 열밤 앞둔 날이었어. 그런데 그만 열심히 떡방울을 찢던 토끼가 깜빡 졸고 만 거야.
0: 아이고!
2: 떡방울 토끼가 그만 방망이를 놓쳐버렸어. 방망이를 잡으려던 떡방울 토끼는 지구별의 어느 숲속으로 떨어졌어.
0: 이를 어쩌지? 열밤만 지나면 보름달 잔치가 열릴 텐데 내가 없다면 잔치를 망치고 말 거야.
2: 떡방아 토끼는 엉엉 울었어.
1: 떡방아 토끼의 울음소리에 잠을 깬 숲속 동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
0: 너 왜 우니?
1: 떡방아 토끼는 숲속 동물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떡방아 토끼의 이야기를 들은 구렁이가 말했어.
5: 우리가 힘을 모아 아주 긴 새끼줄을 만들어서 눈썹 모양 달에 걸면 다시 달달 토끼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6: 연차! 연차!
5: 조금만 더 힘내자!
6: 이제 거의 다 됐어.
1: 마침내 아주아주 긴 새끼줄이 완성되었어. 떡방아 토끼와 숲속 동물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 영차 달을 향해 새끼줄을 힘껏 던졌어. 그런데 새끼줄은 반달로 변한 달에 미끄러지고 말았어. 숲속 동물들은 떡방아 토끼를 위해 매일매일 회의를 열었어.
2: 그때였어.
5: 이 방법은 어때?
2: 봄이 기막힌 생각을 떠올렸어. 코끼리 위에 곰, 곰 위에 호랑이, 호랑이 위에 양, 양 위에 돼지, 돼지 위에 사슴, 사슴 위에 여우, 당나귀 위에 구렁이, 구렁이 위에 닭, 닭 위에 쥐, 도롱뇽 위에 개구리, 개구리 위에 귀뚜라미, 귀뚜라미 위에 마지막 지렁이까지.
0: 우와! 동물탑을 쌓았네!
2: 떡방아 토끼는 숲속 동물들이 만든 사다리를 조심조심 오르기 시작했어.
0: 코끼리야, 고마워. 고마, 잊지 않을게. 호랑이야, 다음에 또 만나. 지렁이야, 안녕.
2: 지렁이까지 3575번째 인사를 전한 떡방아 토끼는 마침내 달에 도착했어. 숲속 동물들 덕분에 달달토끼 마을의 보름달 잔치는 아주아주 크고 풍성하게 열릴 수 있었어. 이야기 끝!
0: 우와!
1: 그래, 친구들이 도와줘서.

0: 토끼가 달로 돌아갈 수 있었군요.
1: 맞아요. 마리도 친구들 많죠?
2: 네, 여기 다 제 친구들이에요. 네, 마리야, 걱정하지 마.
3: 우리가 있잖아. 다음에 마이크 또 떨어뜨리면 내가 얼른 주워줄게. 고마워.
4: 와, 정말 멋진 친구들이다.
5: 근데 뭔가 조금 슬픈 것 같아요.
0: 어? 아니 아니. 어머, 탱구야? 탱구야, 왜? 왜? 뭐가 슬퍼? 왜?
5: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유치원 졸업하면 모두 헤어지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아까 탱구가 보름달한테 소원을 빈 거란 말이에요. 제발 시간이 천천히 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4: 그렇구나. 사실은 우리도 댕구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5: 네?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0: 그럼 댕구야. 딩동쌤은 맨날 그런 생각하는 걸. 아유, 시간아, 제발 천천히 좀 가라.
2: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1: 친구들,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6: 네?
1: 변하는 것까지 사랑하기로.
5: 그게 무슨 소리예요?
1: 우리가 노래로 불러줄게요.

0: 노래가 정말 좋아요.
1: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게 변해도
2: 또 그만큼 좋은 것들이 새로 생긴답니다.
3: 너무 좋은 말이에요.
4: 사실은 저도 유치원 졸업하고 학교 가는 게 좀 무서워요.
3: 하늘이가?
4: 새로 만난 친구들이 제 휠체어 가지고 막 놀리면 어떡해요?
0: 누구야? 누가 우리 하늘이를 놀려?
5: 맞아! 하늘이가 얼마나 멋진데!
4: 그니까 농구도 최고로 잘하고
5: 누가 놀리면 내가 가서 혼내줄 거야!
2: 와, 친구들이 다들 하늘이를 엄청 좋아하네.
6: 그럼요! 당연하죠!
1: 이렇게 멋진 친구 하늘이한테 저희가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5: 저한테요? 무슨 노래인데요?
1: 하늘이가 참 예쁘다고 하는 노래예요. 잘 들어보세요.

0: GM팜에서 성장기 어린이 음료 쑥쑥 칼슘 사과 주스를 드립니다.
1: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레오미,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3: 도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 글을
2: 클릭. 같은 글자 찾기.
3: 마우스로 코딩을
2: 클릭. 코딩으로 분수를 만들면.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거미가 커졌어요.
8: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9: 거미다! 거미 너무 무서워.
10: 거미가 뭐가 무섭냐?
11: 오, 넌 안 무서워?
10: 당연하지. 나 한창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9: 거미! 으악! 으악! 으악!
11: 우와, 거미 안 무섭다더니?
10: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야.
11: 아, 그래? 우와.
12: 천지 대장님이 주신 변하다 한글 카드로 변신해볼까? 천지 대장님으로 변하다! 자, 오, 멋져! 그럼 시작해볼까? 한글 용사 아이야가 오기 전에 오늘도 한글을 파괴해볼까?
13: 천지? 한글방엔 절대 못 들어가!
12: 벌써 들키다니! 이럴 땐! 도망 최고!
13: 거기서라 천지!
14: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0: 변신 마법이 풀려버렸네.
1: 어?
2: 계력?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닫히기 전에 파괴해볼까? 어, 저게 좋겠군. 쭉! 히읗,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거지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완전히 속았어.
5: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
6: 나도 거미 너무 무서워.
7: 또 나타나진 않겠지?
6: 그러겠지?

0: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던
1: 훈민정음을 되찾기 전엔 계속해서 침입해올 겁니다.
2: 천지 잡히기만 해봐라.
3: 이번에 또 어떤 한글을 파괴한 거야?
0: 곧 알게 되겠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4: 사마 왜? 나 안 불렀는데 그림 그리잖아.
5: 그런데 어깨에 있는 건 뭐지?
6: 괴물이다!

0: 저렇게 큰 거야?
1: 무서워.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3: 어? 거미?
4: 어, 나도 무서워.
5: 거미가 왜 저렇게?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2: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1: 기억과 미음. 그럼
0: 거미?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1: 이러다 들킬 것 같은데.
2: 거미의 시선을 돌려야 해.
6: 아, 한두 번 켜다.
7: TV를 켜다.
1: 전 세계에 거미가 다 커졌나 봐.
8: 천지가 거미 글자에 커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그럼 이제 어떡해요?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야 해.
8: 가서 거미 글자를 찾으면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
5: 모음, 자음, 준비됐지?
0: 네! 모음, 자음, 변신!
2: 어서 거미를 찾아보자.
1: 응? 저기 기은미음 있어요. 아, 저건 거미가 아니라 개미야. 거미는 어디 있지?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저기! 집에 있던 그 거미가 따라왔나 봐.
5: 아니야, 세상에 모든 거미가 커져서 한글 세계에 있는 거미도 저렇게 커진 거야.
1: 거미줄까지.
8: 거미줄이 엄청 세.
6: 주머니. 야.
8: 거미줄이 떨어지지 않아.
2: 천지.
9: 거미가 우리 대신 한글 용사와 잘 싸워주고 있군.
10: 예. 근데 거미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9: 그래? 그럼 더 크게 거지다. 거미가 더 거지다.
1: 거미가 더 커지고 있어.
2: 천지, 그만 둬. 히앗
6: 바다라 뭉치.
10: 젓.
5: 우리도 따라가자.
2: 그래.
10: 어디까지 가신 거야? 못 보고 가겠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1: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던지면 거미가 이쪽으로 오잖아! 와, 어떡해!
5: 어? 무슨 일이야?
1: 거미가 이쪽으로 와요.
11: 제발, 오다가 미끄러져라, 제발!
2: 미끄러져? 좋은 생각이야.
1: 좋은 생각이요?
0: 아, 미끄러지게!
2: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0: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7: 미음 이 미.
5: 쌍기역 으 끄.
7: 리을 어 러.
5: 지읒 이 지.
7: 디귿 아 바. 거미가 미끄러지다.
0: 저게 뭐야? 그러니까 꼭 춤추는 것 같아. 거미 진짜 웃겨.
10: 참치 대장님 도와주세요. 대장님!
9: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군.
7: 거미가 미끄러져서 오지를 못하네. 그렇다면 헛!
6: 나 한지!
7: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헛! 이는 내가 쓸게. 태극공으로 이! 쫙! 헛! 쫙!
5: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0: 네. 기억이 어를 만나 거.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거미!
1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모미, 자우미도 놀러 왔구나.
1: 네, 할아버지.
0: 모미와 자우미가 이 장난감을 좋아할지 몰랐지.
1: 어, 거미다. 거미가 롤러스케이트 신고 미끄러진다는 거 생각난다. 너무 웃겨.
0: 아니, 그럼 모미와 자우민 거미가 안 무서운가 봐.
1: 좀 무서운데 이젠 아니에요.
0: 그래 그래, 사실 거미는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거든.
1: 우와, 그럼 우리 편이네.
2: 자세히 보니 좀 귀여운 것 같아. 그치?
0: 오, 그래 그래, 사실 무섭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1: 맞아요.
0: 그래, 그럼 우리 한글 과자 먹으러 갈까?
1: 네, 좋아요.
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본 X, 카본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본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본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본, 그랜드 카본 G. 키트가, 코드가,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본, 헤트로일 가이즈.
1: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0: 자마가 우지직.
1: 자마 저거 봐, 저거 봐.
2: 뭔데?
3: 저기 뭐야? 꼬리가 헬리콥터 같다. 똥을 사방에 뿌려.
1: 똥을 뿌려서 여긴 내 땅이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서 문제. 하마가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2: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악어?
1: 악어도 싫어하겠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햇빛.
2: 햇빛?
1: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대.
2: 정말?
4: 와, 그래서 저렇게 물속에서 사는구나.
5: 아, 천지대장님, 갑자기 배가. 저 잠시 화장실 좀.
6: 이렇게 중요한 때 조금만 참아. 아, 금방 끝날 테니까.
5: 아, 참. 아우, 괜찮겠지? 아우, 아이고, 배야, 아이고.
7: 제병?
5: 예, 한글 용사, 절대 못 지나간다. 어, 천지 대장님이 너희들을 막으라고 이렇게나 카드를 보내주셨거든. 이야, 이 넘어지다! 오, 어? 넘어지다 말다니. 그렇다면 멈추다.
8: 움직여지지가 않아.
9: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쭉 비읍, 우, 푸, 지읒, 이, 지, 지읒, 이, 기역, 직, 부지직.
9: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어? 천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6: 천천히 알게 될 거야. 그럼.
7: 천지!
8: 개벽의 방해도 점점 만만치 않아요.
10: 오늘은 반드시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어.
7: 그래야지. 하지만 더 급한 건 파괴된 한글을 되돌리는 것.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파괴했다는 거죠?
2: 히읗이면 해, 미음이면...
3: 아, 해마! 해마 아닐까?
8: 해마? 그럴 수도 있어. 잠시만. 해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1: 아, TV 화면. 화면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 화면!
11: 화면? 응? TV 화면은 잘 나오는데?
2: 근데 좀 이상하네. 아까부터 하마가 응가하는 것만 계속 나오지 않아?
1: 그러게.
3: 어? 하마!
1: 하마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2: 제일 쉬운 걸 이제 생각했네?
10: 계속 하마만 나온다는 거지? 혹시 파괴된 한글은
8: 하마?
11: 하마 나타났다!
12: 한글 용사?
8: 슛! 슛! 어서 피하세요.
12: 감사합니다.
8: 슛! 여기도 하마똥, 저기도 하마똥, 하마가 똥.

0: 뿌리는 걸 멈추질 않아.
1: 천지가 하마글자에 부지직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2: 세상이 하마똥으로 뒤덮이기 전에 빨리 하마글자를 찾아야 해.
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요.
4: 자음 모음 준비됐지?
5: 네.
3: 모음
5: 자음
6: 변신.

0: 어서 하마를 찾아보자.
1: 어? 저기 희음미음이 있어요.
2: 응?
1: 저게 뭐지?
3: 저건 홈이야. 꽃밭을 가꿀 때 흙을 파는 도구야.
1: 아하.
2: 저기 또 희음미음이 있어요.
4: 하마에서 글자 하마를 찾아야 해.
1: 알겠어요.
0: 모두 피! 헛! 쫙! 쫙! 자! 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4: 가까이 못 가면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5: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가까이 갈 수 없게 더 강한 마법을 써야겠군.
0: 더 강한 마법?
5: 부지지보다 더 강한 말. 부지지! 똥을 더 강하게 뿌려라. 부지지!
6: 이럴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지.
2: 아, 우리도 우산 가져올 거야. 그럼 하마통이 막는 건데.
0: 우산으로 막게 놔둘 줄 알고. 천지 각오해라. 바다가 용치.
4: 주메라,
1: 하마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아, 하마 아시라는 거. 아, 햇빛! 그래, 햇빛 있으면 하마의 피부가 말라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4: 좋은 생각이야.
0: 자, 모,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다음 마법진! 모은 마법진!
4: 히읗! 에! 해! 반짝반짝 빛나는 해!
1: 우와! 하마가 뿌디직 똥 누는 거 멈췄어!
2: 성공이야!
5: 내 마법을 멈추다니 대단하군.
7: 저 천지 대장님, 저 똥 마법 됐어요. 아!
5: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저리 가.
1: 하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0: 한글 마법 비 주룩주룩 내려라. 비
1: 다시 촉촉해졌어.
2: 오, 기분 좋은가 봐.
4: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0: 아는 내가 쓸게. 엿,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히읗이 아르마나 하.

0: 미음이 아를 만나 마 하마
1: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 어허허, 오늘도 이렇게 해결되었군. 한글 용사 아이야, 그리고 몸이랑 자음이 모두 수고했다.
3: 우와, 몸 길이가 5m가 넘는 하마도 있대.
4: 진짜? 우와.
2: 하마는 해가 있는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밤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거든.
3: 아, 근데 하마는 악어가 안 무서운가?
5: 맞아, 악어도 물속에 살잖아.
2: 하마는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있거든. 하마가 앙! 꽉 물면 두꺼운 악어 가죽도 뻥! 뚫어버린대.
3: 우와!
6: 역시 하마 대단하다!
2: 그치? 그럼 우리도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앙! 한글 과자를 먹을까?

0: 이어서 모여라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0: 잠깐만 쌤!
1: 도망쳐! 나 잡아봐라!
2: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3: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6: 더 커즈 하면 플러스!
5: 물론 그래!
6: 플러스
5: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사탕형 원인원.
7: 자, 저기요.

예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오늘은 기필코 번개맨을 이기고 말겠다. 동굴만의 신비한 장갑만 있다면 번개맨을 이기고 온 우주가 내 것이 될 텐데. 아차, 아차차.
1: 네, 가시네 대장님.
0: 지금 바로 동굴별에 가서 신비한 장갑을 가져와라. 알겠나?
1: 네, 알겠습니다. 출발!
2: 아, 뭐야? 저쪽이잖아.
3: 아, 저쪽이야? 아, 출발!
2: 출발!
0: 잠깐!
2: 네?
0: 절대, 절대, 절대 장갑을 끼면 안 돼. 알겠나?
3: 네, 알겠습니다.
1: 동굴별로 출발!
4: 힘이 세진 아차차.
2: 와.
3: 여기가 동굴별인가? 근데 동굴이 많아도 너무 많아.
2: 아우 진짜 됐고. 응. 난 위쪽, 넌 저쪽. 어서 가.
3: 알았어.
2: 어딨지?
3: 아, 진짜.

0: 여기 뭔가 좀 으스스하네. 어? 저게 뭐야? 설마 저건가? 신비로운 장갑? 오, 찾았다. 아차, 찾았어. 아차, 와, 멋있다. 아, 근데 이거 왜 껴보지 말라는 거야, 궁금하게. 살짝 꼈다 빼면 아무도 모르겠지? 어우, 딱 맞아!
1: 신비한 장갑에 손을 대는 것이냐!
0: 아니, 안 꼈어, 안 꼈어! 안 벌. 오! 장갑에서 강력한 힘이 나온다! 우와! 진짜!
2: 지진인가? 어?
3: 이러다가 동굴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 아, 괜히 왔어.
4: 아이, 걱정하지 마. 흔들리는 거 이제 멈췄어.
3: 아유, 다행이다 멍.
1: 장갑에 손을 댄 자, 어? 내가 혼내주리라.
4: 이게 뭐야? 무슨 소리지?
1: 장갑에 손을 댔죠.
3: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1: 거짓말.
2: 지금 자는 거야? 아니, 아차차 일어나! 아차차! 아유, 정말!
0: 바닥이 너무 차가워. 입 돌아갈 뻔했어.
2: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장갑 빨리 찾아야 되는데.
0: 누구세요?
2: 누구? 아이, 진짜 장난치지 말고.

0: 장갑? 잠깐, 너 근데 이 장갑을 왜 끼고 있는 거야?
1: 이게 뭐야?
0: 어?
1: 근데 여긴 어디?
0: 어?
1: 난 누구?
0: 뭐야? 너 이름도 몰라? 너 아차차잖아.
1: 아, 내가 아차차구나. 아차차?
0: 그래, 아차차. 잠깐만, 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나는, 그럼 다시벨 대장님은 정말 몰라?
1: 몰라. 어? 누구세요? 어?
0: 설마 너 그 장갑 기억상실증? 정말 기억을 잃은 거?
2: 장갑, 네가 범인이었구나.
0: 아차차가 뭐 하는 거야? 아차차? 일단 몰라. 진짜.
3: 아차차차.
2: 화가 난다. 화가 나.
4: 지켜주고 있어.
0: 안 돼, 하지 마.
5: 번개맨이 간다.

0: 재물 그만두지 못해?
1: 신태 어?
0: 인치 아차차가 날 응원해? 어,
2: 어, 어!
0: 어림없지? 괴물은 물러가라! 예! 아차차 왜 그래?
3: 번개맨! 아차차가 달라졌어요.
4: 맞아요. 우리를 지켜줬어요.
5: 착해진 것 같다 뭐.
6: 내가 착해졌다고?
0: 이야, 아차차 대단한걸. 어떻게 그런 힘이 났어?
6: 그냥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막 힘이 솟았어요.
4: 아차차, 아까 정말 번개맨 같았어.
3: 아, 이름이 아차차니까 아차차맨 어때? 우와.
6: 아차차맨?
5: 그래, 정의로운 아차차맨이다 막.
6: 내가 정의로운 아차차맨?

0: 알 수 있나?
1: 자, 그럼 아, 차차맨.
0: 네.
1: 앞으로 날 도와줄래? 넌 정의로운 아차차맨이니까.
0: 좋아요. 너무 신나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잘 생겼어.
0: 아, 신나.

0: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딩동 기자입니다.
0: 와우, 딩동 기자, 오늘은 아차차 맨에 대해서 퀴즈를 준비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웅 아차차 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0: 우와.
1: 네, 아차차 맨은 이것을 끼고 힘이 솟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자, 우리 친구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어? 자, 팔찌, 안경,
1: 팔찌.
0: 어허, 뭐라고요?
1: 장갑.
0: 와, 과연 지금 큰 소리로 말한 저 장갑이 정답일까요? 딩동 기자, 정답 주세요.
1: 네, 정답은 바로 장갑이었습니다.
0: 우와!
1: 공부에 대해서 받은 장갑 때문에 힘이 세졌죠?
0: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아주 기억을 잘하는군요. 딩동 기자, 다음 문제 얍.
1: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차차는 번개맨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과연 무슨 선물일까요?
0: 자, 너 기억을 잘 해보세요. 자, 셋 중에 어느 걸 선물로 받았을까요?
1: 네.
0: 뭐라고요?
1: 망토라고요?
0: 망토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1: 모자라고요?
0: 허허. 자, 그럼 딩동 기자 정답 주세요.
1: 네. 번개맨에게 받은 선물은 바로 망토였습니다.
0: 우와!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1: 잘했습니다.
0: 딩동 기자와 함께해서 너무나 재밌었던 알쏭달쏭 퀴즈 끝!
2: 가시별 대장님, 아차차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3: 뭐라?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2: 네! 오, 자기 맘대로 장갑을 끼더니만, 으유.
3: 그렇게 끼지 말라고 했는데?
2: 어, 그뿐인 줄 아세요? 어, 번개맨이랑 친해져서 세상을 구하네 마네 막 신나가지고, 하하호호, 아주 그냥, 으, 진짜.
3: 뭐라? 번개맨이랑 친해졌다고? 잠깐!
2: 어, 네?
3: 아차차를 이용했어. 번개맨을 잡는 거야.
2: 아, 역시 가시별 대장님 최고.
3: 번개맨 기다려라.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딩동 기자입니다. 새로운 영웅의 탄생, 번개맨을 돕는 정의로운 그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아차차맨! 아차차맨! 예! 네, 제가 오늘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떨립니다. 언제 어디서?
4: 아유, 위험해요.
5: 아우, 괜찮아요?
1: 아니, 당신은 아차차맨?

0: 멋져요. 제가 앞으로 팬할게요.
1: 아, 네네. 어이, 나쁜 바나나 껍데기 같으려고.
0: 잠깐! 이거 저 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잘 보관할게요. 아, 쩌쩌맨 멋져요. 정말 멋져요.
1: 조심히 가세요.
0: 사랑해요, 쩌쩌맨. 아, 네. 옷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떡해, 어떡해. 아우, 멋있어.
1: 잘 가요. 아, 나 너무 인기 많은 거 아니야? 이러다 번개 멤보다 인기 많아지는 거 아닌가 몰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0: 자! 누구냐, 넌?
1: 누구냐, 넌? 아! 바로 알려주마. 가시!
0: 아차차! 기절!
1: 아차! 차차!
0: 아이,
2: 뭐야, 차차! 너 기억이 돌아온 거야? 어? 기억이 돌아왔어?
0: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그래?
2: 어? 됐다, 됐어!
1: 아차, 아차차.
0: 네, 가시멜 대장님.
1: 대답 똑바로 못해!
0: 네, 가시멜 대장님!
1: 헌겐을 속여서 함정에 빠뜨려라. 알았나?

0: 아차차, 너 기억이 진짜 돌아왔구나.
1: 아이, 나 진짜 내가 언제 기억을 잊어버렸어.
0: 아우, 됐어. 됐고, 번개맨이나 잡으러 가자.
1: 그래,
0: 따라와.
1: 어, 알았어.
0: 번개맨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2: 아, 빨리요, 빨리 어. 오세요. 여기 동굴별에 괴물이 다시 나타났대요.
3: 어디?
2: 어디? 어디? 어디?
3: 어디야? 어?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 어? 이상하다. 분명 아차차맨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0: 함정 찾다.
2: 뭐야?
3: 가시 에너지가. 내가 왜?
4: 어? 넌 정의로운 아차차맨이니까.
1: 정의로운 아차차맨. 난 우주악당 아차차맨인데.
2: 뭐라고요?
4: 그게 무슨 말이야? 아차차맨 왜 그래?
0: 아직도 모르겠어? 아차차가 기억을 되찾았거든.
1: 맞아. 자, 아차차.

0: 걱정하지 마. 어? 내가 바로 아차차맨이잖아. 아차차. 주먹. 그 정도 속도에.
1: 어, 너무 빨라.
0: 화가 난다. 아차차. 시신.
1: 공격. 아차차는 멈춰라. 번개. 정의는 승리한다! 번개!
0: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아차차 파워! 아차차 파워!
2: 아차차 정신 차려. 너 장갑 뺏겼어.
3: 네 장갑에 장갑. 손을 댄지.
4: 다들 괜찮아?
5: 네. 어?
2: 정이?
5: 어? 이건 정이?
4: 그래. 정의로운 마음이야말로 영웅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란다.
5: 와, 동굴벨에서 소중한 가치 정의를 배.

친구들, 번개맨은 앞으로도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 곁에 있을 거예요. 친구들, 번개맨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큰 목소리로 번개맨을 불러줘요. 알았죠?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버텨줘 함께해요. 자, 모두 신나게 준비!

0: 그만 읽을까?
1: 잠깐! 관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이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재놀이, 종이 열리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디야.
0: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어둠 속의 눈동자.
5: 하여와 소방구조대가 도둑을 쫓고 있어요.
1: 하여, 길을 바짝 쫓아줘. 나랑 투잇이 양옆을 막을게. 알았어.